0: 내가 키는 작아도 점프력은 엄청나거든.
1: 호떡아,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2: 알겠어, 누나.
0: 호떡이 미워.
1: 소리야, 울지 마. 내 거 줄게.
0: 우와, 호빵이야, 니 최고.
3: 근데 호떡이는 키 커서 좋겠다. 나도 빨리 키 컸으면.
1: 소리도 쑥쑥 클 거야. 언니가 키가 작은 골목대장 빠꾸 얘기 들려줄까?
2: 응! 나도 들려줘.
1: 에? 넌 저번에 들었잖아.
2: 그랬었지. 근데 기억 안 나.
1: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줄게.
2: 좋아, 좋아.

0: 주문 선생님이 떴다. 옛날에 골목대장 삼총사가 있었어. 효숙이랑 영구는 키가 크고 빠꾸는 작았는데 어느 날 골목 3종 경기를 하기로 했어. 그 첫 번째는 훌라후프 돌리며 달리기.
1: 자, 그럼 시작!
2: 나 아직 키가 작으니까 유리하지. 나 먼저 간다.
0: 오, 또 두 번째는 림보 지나기.
3: 저기 있다. 저 나왔다.
2: 아, 이것도 뭐 시금치 먹기지. 나 먼저 간다.
4: 야, 나 그냥 내가 먼저 갈게.
3: 야, 야, 뭔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0: 마지막은 과자 따먹기.
2: 내 점프력으로 다 먹어주지 마.
4: 어, 왜 안 닿는 거야?
3: 내가 1등!
2: 내가 2등!
3: 우리가

0: 근데 오떠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큰 거야?
1: 그건 말이지. 나도 잘 몰라.
2: 아이 그건 그 호떡이 몸에 있는 그 성장 호롱구이 낙지.
1: 호롱구이 낙지 맛있어.
2: 그건 맛있지.
1: 맛있어, 맛있어.
0: 그게 뭐야?
2: 아, 미안 미안. 아이 그 성장 호리병 같은 게. 아 그래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3: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키딱지야. 키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4: 어? 누구?
5: 저는 여러분의 성장을 책임질 성장 호르몬 쌤입니다.
2: 아 맞다 맞다 성장 호르몬.
5: 키가 크고 싶다면 저를 몸속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4: 그럼 제 몸속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5: 제가 아무 몸이나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2: 기가 죽여! 기가 죽여! 기가 죽여!
6: 키! 키! 키! 키!
5: 너희들처럼 빠꾸의 다리뼈도 키가 크기를 간절히 바랬지.
7: 안녕 다리뼈!
6: 어? 안녕 혈장!
7: 오늘도 열심히 하네.
6: 그렇지.
7: 키 좀 컸어?
6: 오! 하나도 안 컸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노래 부르면 뭐해. 하나도 안 크는데.
7: 다리뼈 일로 와봐.
6: 왜?
7: 내가 진짜

0: 안타까워서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1: 어?
0: 그 성장 호르몬 쌤을 모시면 키가 큰데.
1: 오? 오? 성장 호르몬 쌤?
0: 그래.
1: 그분 지금 어디 계시는데?
0: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몰라. 진짜 몰라.
1: 진짜?
0: 안녕.
1: 안녕.
0: 안녕.
1: 성장 호르몬 쌤?
2: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 호르몬이 생기는데요?
3: 나 성장 호르몬은 뇌에서 만들어져 보내집니다.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4: 방법은?
3: 골고루 먹기.
4: 골고루 먹기?
3: 맞습니다. 뭐든지 잘 먹으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뇌에서 저 성장 호르몬이 잘 만들어집니다. 다행히 빠꾸가 잘 먹기 시작하자 제가 나올 수가 있었죠.

0: 성장 호르몬 쌤? 우와! 와, 빠꾸가 잘 먹으니까 내리님께서 진짜로 보내주셨어!
1: 정말 키가 크고 싶습니까?
0: 네, 키가 크고 싶습니다.
1: 그렇다면 제가 시키는 모든 것을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0: 네, 감수할 수 있습니다.
2: 근데 진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뼈가 커지나요?
1: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젠저스의 어이언맨, 키 큰 트루도 다 제가 키운 애들입니다.
3: 오, 인정!
1: 키가 큰다는 것은 뼈가 자라나는 것.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은 뼈의 양쪽을 성장판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자극을 하면 뼈가 쭉쭉쭉 쭉쭉쭉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키가 커지는 거죠.
0: 빠꾸가 잘 먹으니까 이제 클 수 있어!
1: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강력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0: 강력한 트레이닝?
1: 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방법. 두 번째! 운동!
0: 운동?
1: 스트레칭이나 줄넘기, 농구, 배구와 같이 몸을 쭉쭉 늘려주는 운동을 많이 하면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4: 빠르게!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0: 그쵸.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 맞죠?
1: 아직은 아닙니다. 고작 그거 했다고 무리라니요. 저 화날 것 같아요. 빨리 다시 시작!
0: 시작!
1: 잘하고 있습니다.
0: 쌤,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쌤, 쌤. 쌤?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 쌤! 성장 호르몬 쌤!
2: 화장실 가신 거예요?
1: 무슨 소리?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건 빠꾸가 밤 10시가 다 되도록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5: 그게 왜요? 나도 맨날 늦게까지 노는데.
1: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방법 세 번째! 바로 꿀잠! 밤 10시 이전에는 푹 잠들어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다행히 빠꾸가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 점점 키가 클 수 있었죠.

0: 위한 방법 세 가지. 영양 섭취, 몸을 쭉쭉 펴주는 운동, 그리고 충분한 꿀잠.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1: 네, 명심할게요. 그러면 나도 집에 가서 실천해야지. 호떡 안녕.
2: 잘 가.
1: 호떡 언니도 안녕.
3: 안녕.
2: 안녕.
4: 골고루 먹기, 운동, 꿀잠. 나도 꼭 실천해야지.
2: 두다. 아? 그래서 빠꾸는 키가 컸어?
4: 글쎄.
5: 저리 비켜!
6: 뭐야?
7: 우와.
2: 이제 여기서 내가 제일 크다.
7: 대단하다.
6: 우와.
8: 야, 너 뭐하냐?
2: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8: 너 요즘 혼자 키 크려고 운동한다면서? 치사하게. 우리도 같이 해.
9: 아, 그러자. 우리는 성장판이 아직 안 굳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키가 클 수 있을 거야.
2: 그래? 그럼 그러자.
4: 빠꾸와 친구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키가 쭉쭉 클 수 있었대.
2: 우와! 빠꾸가 얼마나 컸을까? 정말 궁금하다.
4: 분명 아주아주 아주 많이 컸을 거야.
2: 그럼 이제 키딱지는 내 거지?
4: 그럼. 키씨 노래 잘 부르면 누나가 줄게.
2: 좋아, 좋아.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0: 계속해볼까? 성장 호르몬
1: 잘 먹으면 나와.
0: 성장 호르몬
1: 운동하면 나와.
0: 성장 호르몬
1: 꿀잠 자면 나와.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림조끼 구조대.

0: 안녕 도돈.
1: 우와 안녕 그리. 근데 그리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도도.
0: 나 억울해.
1: 억울해? 왜?
0: 내 친구 준이라고 있거든?
1: 응, 근데?
0: 근데 걔가 블럭에 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썼다? 근데 블럭이 실수로 무너진 거야.
1: 어이!
0: 아, 근데 나한테 화를 내잖아. 왜 자기 거 무너뜨리냐고.
1: 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0: 그러니까.
1: 우리 그린이 정말 억울했겠네.
2: 도와줘! 그린저끼 구조대!
3: 양쪽에서 다?
1: 그러게.
4: 나 너무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5: 나 너무 화가 나. 화가 나서 못 살겠어.
1: 어허. 여긴 화가 나고 저긴 억울하고. 어디부터 가야 하나?
0: 억울한 쪽. 화난 건 좀 참으면 되지만 억울한 건 진짜 못 참아.
1: 알았도도. 그럼 억울한 친구 먼저 만나보자.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출동!

0: 디버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우와. 나무가 왜 쓰러져 있지?
0: 나무가 왜 이러지? 억울한 친구야.
2: 어딨니?
0: 어디지?
3: 여기. 어?
0: 똑똑. 누구세요?
3: 나 비버.
0: 안녕 비버.
3: 안녕. 하. 너희들 비버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
2: 비버는 귀여워.
3: 야, 아, 내가 좀 귀엽지? 또?
0: 또 비버는 귀여워.
3: 아, 귀여운 게 다야? 아, 너에 대해 이렇게들 모르네. 나도 억울해지려고 하네.
2: 잠깐만.
0: 그래.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직접 얘기해주겠도도?
2: 응, 말해줘. 궁금해.
4: 궁금해요, 비버. 사랑해요, 비버. 비버짱, 비버짱.
3: 알았어. 말해줄게. 나 비버는 말이야, 아주 강력한 주황색 앞니를 갖고 있어.
2: 우와!
3: 이 앞니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린 이 앞니로 나무를 갈가서 나무를 쓰러뜨려!
2: 우와! 멋지다! 네 이빨이 진짜 강하구나.
0: 그러게. 근데 말이야. 이빨이 세다고 나무를 막 쓰러뜨리면 안 되지 않을까?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3: 장난? 나 또 억울해지려고 하네.
2: 근데 장난으로 나무 쓰러뜨리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1: 어? 그럼 왜 그러는 건데?
0: 집. 나무로 집을 지으려고.
2: 집?
3: 우리는 이빨로 잘라낸 나뭇가지를 쌓아서 집을 지어. 어때 우리 집?
2: 우와, 멋지다.
3: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는 집 주위에 댐을 만들어.
2: 댐? 그게 뭔데?
3: 댐은 흐르는 강물을 막기 위해 쌓아둔 시설물이야. 사람들도 댐을 만들지만 비버도 댐을 만들어. 나무로 물길을 막은 다음 나뭇가지 틈새를 진흙과 돌로 꼼꼼하게 메꾸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호수 한가운데 집 완성!
0: 안전하긴 내가 널 잡아먹으러 갈 건데 그렇긴 안 될 건데 우리 집으로 오려면 이 물속을 헤엄쳐서 와야 될 건데 정말 그러네 혹시 나 못 오게 하려고 일부러 집을 이렇게 만든 거야?
3: 응 그런 건데 야구르지
0: 아 야구르라 아, 망했다! 아우!
1: 우와! 비버가 만든 집이랑 댐 정말 멋지도둑!
3: 그치? 근데 내가 만든 댐은 도움도 된다.
2: 어? 무슨 도움?
3: 비가 많이 올 때면 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응? 비가 안 오는 가뭄에는 저장해 놓은 물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거든.
2: 우와!
1: 그렇구나.
3: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날 미워하다니 억울해.
2: 누가 널 미워하는데?
3: 저
1: 범인을 찾습니다.
4: 우리 동네 댐을 만들어 모두에게 피해를 준 범인을 찾습니다. 범인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 바랍니다.
1: 이거 누가 쓴 거, 도도?
2: 그러게.
4: 그린족끼 구조대! 왜 이렇게 안 와? 나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다고!
2: 아, 맞다. 제 친구한테도 가봐야 하는데.
3: 저게 누군데?
1: 가봐야 알아. 미안하지만 우리 저기 좀 갔다 올게.
3: 나도 같이 가.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2: 그래, 같이 가자. 그린 요끼 구조대
3: 그리고 비버
1: 실드 저기야 저기
3: 좋아
2: 싫어
1: 화가 많이 난 친구
3: 어디니
4: 여기 있어요, 여기! 아우, 진짜 속상하다, 정말!
1: 북극곰, 뭐가 그렇게 속상한 건데?
4: 잠깐만, 그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건 좀.
1: 도도도, 이건 댐이잖아!
4: 맞아, 누가 나뭇가지로 자꾸 이렇게 댐을 만들고 있거든? 누가 만들었는지 꼭 좀 찾아줘라.
2: 그럼 당연히 찾아줄 수 있지.
1: 이 댐을 만든 건...
4: 그래, 누가 만들었는지 꼭 좀 찾아줘. 내가 이 댐 때문에 골치가 너무나 아파요. 오죽했으면 이것까지 만들었다니까.
1: 어? 범인을 찾습니다.
2: 그거 네가 만든 거야?
4: 너무 속상해서.
1: 그렇구나. 아니 근데 댐을 만드는 게 왜 문제도더?
2: 응, 댐을 만들면 도움 되는 거 아니야?
4: 다른 지역에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북극에선 아니라고.
3: 북극에서는 왜 댐을 만들면 안 되는데?
4: 왜냐하면 댐을 만들면 물이 고여서 호수가 생기겠지. 호수는 열을 아주 잘 흡수하거든. 그렇게 되면 북극 지방에 얼어있는 땅들이 녹게 되고 얼어있는 땅이 녹으면 그 안에 갇혀있던 탄소들이 밖으로 날아가면서 지구는 더 더워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누군가 와서 이렇게 댐을 만드는 거야. 누구야?

0: 누가 만들었어?
1: 미안해. 내가 그랬어.
0: 에? 정말? 비버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1: 나는 몰랐어. 북극에 댐을 만들면 안 되는지.
2: 맞아. 그래서 비버가 억울하고 속상했어.
0: 아, 그랬구나. 잠깐만. 근데 어쩌다가 비버 너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댐을 만든 거야? 너는 이 동네 살지도 않잖아.
1: 그러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3: 이게 다 지구가 더워져서 그런 거더더.
4: 지구가 더워져서?
3: 응!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원래는 북극에 살지 않던 비버가 북극까지 헤엄쳐가게 된 거지. 그래서 북극에는 지금 비버가 만든 댐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해.
2: 우와, 북극에 비버가 만든 댐이 진짜 많네.
1: 미안.
0: 아니야. 아니, 도도 얘기 들어보니까 비버 네 잘못도 아니네.
2: 맞아. 우리가 미안해.
3: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하게 떠도.
0: 아, 그래.
1: 고마워, 그린조끼 구조대.
0: 아, 그나저나, 우리 비버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해가 싹 풀렸다.
1: 나도 억울한 마음이 싹 사라졌어.
3: 그린아, 너도 아까 억울한 마음 든댔지? 너도 준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어때?
2: 그래? 그럼 억울한 마음이 좀 풀리려나?
3: 아마도.
5: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6: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5: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6: 로보카풀리랑 꼭꼭 약속!
7: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Mr. Red becomes a movie star.
1: Where's the studio?

0: Good장맨.
1: It's me, Good장맨.
0: So, how do you feel right now?
1: I'm so excited right now.
0: Cool. Let's go in.
1: Okay.
2: Oh, 오셨네. Hello.
0: Hello. Nice to meet you.
1: Hi.
2: 자, 인사하시죠. 이쪽은 정의의 처음맨.
3: Hello.
2: 그리고 이쪽은 악당 끝장맨.
1: I am 끝장맨.
2: 용기가 좀 이상한데.
4: 어떻게 같이.
2: 예, 예,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3: 예.
0: 오케이.
2: 오케이. 예. 자, 끝장맨이 우주를 끝장내려고 한다. 레디. 액션!
5: With this bomb, I will destroy the universe!
6: No! Hiya!
5: I will crush you.
2: Cut, cut, cut, cut, cut! Cut! 끝장맨! 아니, 지금 처음에는 끝장맨 폭탄을 녹여버렸어요.
5: How do you feel?
1: Angry?
2: 그치! Very angry! Okay?
1: Okay, okay.
0: Fred, imagine you're angry right now. Angry!
1: Okay. I am angry. I am angry.
5: I am angry! Yes! I am angry!
2: Okay! 그 느낌 살려서 액션!
5: I am angry! I will crush you!
2: Cut! Okay!
0: Good job, Red!
2: Whew. 자, 이번 씬은 처음맨과 끝장맨의 결투 끝에 끝장맨이 지는 장면. Ready! Action!
5: 야! 야!
1: 아!
5: 야!
1: Oh, it's all over.
2: Cut! Cut! 끝장맨! 아니, 당신 지금 싸움에서 졌잖아요. 에?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1: Sad?
2: 그렇지! Very sad. 슬퍼해야죠.
1: Okay.
0: Red, imagine you're sad.
1: I am sad.
5: I am sad. I am sad. Yes, I am sad.
2: Okay, 그 느낌 살려서 액션!
5: It's all over.
2: 컷!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씬. 처음맨이 끝장맨에게 출생의 비밀을 말한다. Ready! Action!
3: 끝장맨,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4: What is it?
3: I'm your brother.
1: You're my brother?
2: Cut! Cut! Cut! 끝장맨! 아니! 지금 왼수 같던 처음맨이 사실은 당신 형이랬잖아, 형! 깜짝 놀래야죠!
1: Okay.
0: Red, imagine you're surprised.
1: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I am surprised! Yes, I am surprised!
2: Okay, action!
1: What? You're my brother?
3: Yes,
1: we are brothers! Wow! I have a brother.
0: Fred! Fred! Imagine you're happy right now! Ah, happy!
1: Wow! I have a brother! I am happy!
3: Brother!
1: Brothers!
2: Cut! Okay! 수고하셨습니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치약병 쏙을 드립니다. R.E.D. Mr. Red.
1: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번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치킨 더하기 치킨 더하기 치킨은
1: 어젯밤 누구나 박물관에서 황금 왕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왕관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킨 뼈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 녀석들의 짓이군.
3: 바로바로 치킨파!
0: 뭐? 치킨? 혹시 꼬꼬댁 치킨이 왕관을 훔쳐간 거야?
3: 아니 아니, 왕관을 훔친 도둑들 이름이 치킨파!
2: 이 도둑들이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치킨뼈를 남기거든. 그래서 이름이 치킨파야.
3: 그나저나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잡지?
0: 캬하, 그건 너무 쉽지. 녀석들을 잡는 건 이 곰끼한테 맡겨달라고. 캬하하하하. 치킨 정말 맛있어. 치킨 공기 치킨 많이 주문해. 요. 치킨 판 녀석들이군. 딱 걸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도 치킨은 공개 치킨입니다.
3: 여기 치킨 세 마리 주문할게요.
0: 아, 오케이. 세 마리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라, 이 녀석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은 곰곰이 생각해도 곰개 치킨입니다.
3: 방금 치킨 주문한 사람인데요. 네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네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는 7. 일곱 마리. 좋았어. 아, 참, 뭐야 또. 지금까지 이런 맛은
3: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치킨 두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두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2는 어떻게 계산하지?
4: 이렇게 하면 돼, 곰끼.
0: 토토, 깨깨.
2: 세 수를 더하는 거 어렵지 않아.
3: 하나씩 차례로 더하면 돼. 바로 이렇게. 3 더하기 4는
2: 7 더하기 2는
4: 9.
3: 그럼 정답은
4: 9.
3: 그런데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2: 답은 똑같아. 3, 4, 2. 세 수를 더할 때 3 더하기 4 더하기 2나
3: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2: 4 더하기 3 더하기 2나 답은 모두
4: 9.
0: 아하, 그렇군.
3: 주문한 치킨 다 됐나요?
0: 도둑이로군. 네, 그럼요. 치킨 9마리 여기 있습니다.
3: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둘째가 치킨 말고 김밥을 먹겠대? 알았어. 죄송한데 치킨 세 마리 빼주세요. 패들 좀 부탁해요.
0: 그러면 9마리에서 세 마리를 빼면은 9 빼기 3은 6. 6마리. 그래, 좋았어. 자,
3: 저기요, 막내도 치킨 대신 냉면을 먹겠다니까 한 마리 더 빼주세요. 수고.
0: 자, 한 마리를 더 빼라고요? 자, 그러면은 9 빼기 3 빼기 1은 이런 뺄셈은 처음 해보는데.
2: 걱정 마, 곰끼. 세수의 뺄셈도 어렵지 않으니까.
0: 그래?
2: 응, 다음은
3: 601은
4: 오.
5: 정답은
4: 오.
0: 세수의 뺄셈도 아주 쉽군. 자, 그럼 치킨파 녀석들을 잡아.

0: 렛츠 고! 고고! 기다려라 이 녀석들! 자, 치킨 배달 왔습니다.
1: 왔다! 치킨이 다 몇 마리죠?
2: 몇 마리죠?
0: 자, 다섯 마리죠?
1: 뭐야? 이 감이 날 속이라더라?
2: 속이라더라?
0: 뭐가요? 다섯 마리 맞는데? 자, 처음 주문한 아홉 마리에서 세 마리 빼면 여섯 마리. 거기서 한 마리 더 빼면 다섯 마리. 맞잖아.
1: 아니지. 세 마리에서 한 마리 빼면 두 마리. 아홉 마리에서 두 마리 빼면 일곱 마리지.
0: 이상하다.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똑같다고 아까 토토 끼끼가 말했는데.
3: 아니야, 곰끼.
0: 아니야?
4: 응,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똑같지만
5: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양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처음 주문한 치킨 9마리에서 3마리를 빼고 1마리를 빼면
4: 짜잔! 5마리가 남지?
5: 여기서 9는 전체 양이고
4: 3과 1은 빼는 수야.
5: 뺄셈은 전체 양에서 얼마를 빼는 것이니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
4: 항상 전체 양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0: 아하, 그렇군. 자, 알겠어요.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1: 아, 그런 거야? 몰랐네.
2: 몰랐네.
0: 아유, 됐고 치킨이나 드십시오. 자,
1: 어디 먹어볼까?
2: 먹어볼까?
6: 맛있겠다.
0: 그건 입에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요한용 특수 치킨이지롱. 여기는 곰께 왕관을 찾았다. 오바. 왔나 요원들.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나

0: 굶기 빵 먹자!
1: 차! 에? 웬 빵?
0: 그동안 내가 너에게 심술을 많이 부렸지. 사과하는 의미로 빵을 준비했다.
1: 오! 차하하! 웬일이야, 슈퍼맨? 모두 몇 개의 빵을 준비했는데?
0: 곰끼 너꺼가 세 개. 토토 꺼 두 개.
1: 오!
0: 끼끼 꺼도 두 개.
1: 하! 빵이 모두 일곱 개!
0: 늘 준비했었지.

0: 자, 좋았어, 슈퍼맨. 나도 도넛을 선물로 주지.
1: 도넛?
0: 도넛 발사!
1: 아이, 아이, 이게 도넛이냐? 풀어줘, 풀어줘.
0: 차하하, 공기를 놀린 대가다 슈퍼맨. 차하하하하. 안녕.
2: 공기 공기 공기.
3: Who am I?
2: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2: 공기 공기 공기.
3: Who am I?
2: 우주 최고의 왕.
4: 공기.
3: Let's go.
5: 1, 2, 3, 4. 우리 790.
3: 오케이.
2: 요원 그래 바로 너.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자.
1: 네, 곰통령님.
2: 철수님, 오늘 곰돌이협회 안전회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 네, 그러자나도 지금 나가려는 중입니다.
2: 조심해서 오십시오. 전철을 타고 오시면 빠를 겁니다. 예,
1: 네,
2: 예.
1: 이따 뵙죠. 조수, 나 곰돌이협회 다녀오겠다. 저녁 때나 되어 오니까 그동안 위험한 장난 하지 말고.
3: 네, 다녀오십시오.
4: 안녕.
5: 그럼 너 저녁 때까지 혼자 있어야 돼? 무섭지 않아?
3: 무섭긴, 난 용감한 곰철잖아.
5: 그래도 귀신 나오면 무서울걸?
3: 선생님, 귀신이 어딨냐?
5: 있어. 우리 학원 뒤쪽 건물에 귀신 나오는 엘리베이터 있어.
6: 아, 나도 들었어.

0: 엘리베이터에서 엄마 아이들 아기 귀신이 응애응애 하고 온대.
1: 완전 귀엽겠다.
0: 그럼 우리 그 엘리베이터 가볼래? 진짜 귀신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좋아, 가자.
2: 거기 진짜 간다고?
0: 응, 다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거야. 가자.

0: 귀신이 있나 확인할 땐 이 랜턴이 필요할 거야. 여기야.
1: 근데 이 건물에 사람이 없나 봐. 아무도 안 보여.
0: 아, 뭐해. 빨리 와.

0: 그것도 고장났냐? 그럼 타면 안 되는데.
1: 고장난 건 아닌가 본데?

0: 무슨 소리지?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1: 그럼 혹시 아기 귀신 울음소리라는 게 이거?
2: 아, 그러네. 그게 귀신 소리가 아니었네.
1: 그러니까.
2: 뭐야.
0: 감정이 너무

0: 여기 좀 가까이 걸려가지고.
1: 귀신의 장난인가?
0: 도망가자! 아이, 아이, 얘기, 얘기.

여기군. 이런 에스컬레이터.

0: 이런 에스컬레이터.
1: 역시 귀신은 없었어. 귀신 보려고 랜턴도 있지? 아 그거 졸순이 건데. 아 없으면 안 되는데.
2: 가보자.
3: 안전한 러비. 안전한 러비. 안전한 러비.
1: 그 철수님. 그 철수님 랜턴 있잖아요.
2: 안 돼. 그 랜턴 빌려줄 수 없다. 그건 내가 엄청 아끼는 거야.
1: 엄청?
2: 가만. 근데 곰초이 랜턴 얘기는 왜 한 거지?
4: 아 늦었어. 아 정말. 아 나 정말.
2: 이봐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렇게 뛰면 안 됩니다. 다친다고요.
4: 아 참. 뭐 다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괜히 그래. 여보세요? 지하철에 곰이 있어.
2: 다치는 거 봤냐고?

저기가 복도는 맞는데, 일단 저기로 나가자.

됐어. 이차.

0: 그럼요. 나는 엘리베이터 요정 엘리야. 오늘 곰초이한테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고 쿵쿵 뛰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 고장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멈춰섰지.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린 곰초이는 바로 여기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1: 어떻게 된 거야?
0: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거나,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0: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억지로 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 승강로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1: 그럼 어떡해?
0: 여기!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1: 아.
2: 네, 관리소입니다.
1: 엘리베이터 갇혔어요. 도와주세요.
2: 아,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탈출 시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1: 네. 고마워, 엘리.
0: 잘했어, 수아야. 자, 우리 친구들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상호출 버튼이 어딨나 한번 확인해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절대 뛰거나 장난치지 않기. 약속!

0: 여러분, 지금 천장에 파리가 한 마리 붙어 있다고 해봐요. 그 파리 위치를 말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1: 저기 오른쪽? 아니, 왼쪽.
0: 큐비야, 그러면 나는 못 찾아.
2: 아, 그 고민. 400년 전에 데카르트도 했어.
0: 르네 데카르트. 22살 병사. 1618년 네덜란드로 가봐요. 따라와요. 겨울 불에다 유럽 전역에 전쟁의 기운이 돌던 시절이에요. 총소리보다 발소리가 많던 조용한 주둔지였죠. 다른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나간 뒤에도 데카르트는 침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리는 느리게 방향을 바꿔가며

0: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데카르트 머릿속에 이상한 질문 하나가 걸렸어요.
1: 저 파리 지금 정확히 어디 있지?
0: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동료들이 아직 침상에 있을 때였죠. 파리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1: 저 파리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겠어?
2: 저기 있잖아. 저기.
1: 파리가 움직이면 저기도 바뀌잖아. 숫자로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해.
2: 그냥 잠이나 자.
0: 그날부터 데카르트의 이상한 버릇이 시작됐어요. 막사벽에 선을 긁어보기도 하고.
1: 위쪽도 아니야. 오른쪽에서 얼마쯤 이것도 아니야.
0: 방향을 써봤지만 기준이 없었고 대략적인 말로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파리가 나타날 때마다 데카르트는 꼼짝 않고 바라봤어요. 침상에 누운 채로 눈만 천장을 쫓으면서요. 막사벽엔 긁힌 선과 지워진 숫자들이 쌓여갔어요. 답은 여전히 없었죠. 어느 날 아침, 장교가 순찰을 돌다 데카르트를 발견했어요. 훈련 시간에 혼자 막사벽의 선을 보고 있었던 거죠.
3: 데카르트, 지금 뭐 하는 건가?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4: 아, 완전 혼났는데 괜찮은 거야?
5: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어.
0: 장교가 떠났어요. 데카르트는 그 순간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두 벽이 만나는 선, 파리가 거기 있었어요. 데카르트는 막사벽에 두 개의 선을 그었어요. 수직으로 교차하는 두 선. 교차점에서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딱 두 숫자. 파리가 어디로 움직여도 그 순간의 위치는 숫자 두 개로 고정됐어요.
1: 이거야.
0: 장교는 다시 순찰을 돌며 지나쳐갔고 아무도 그 두 선을 쳐다보지 않았죠. 데카르트가 파리의 위치를 표현하려던 그 두 선이 지금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초가 된 거예요.
4: 두 숫자로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5: 두 개의 선, 하나의 점, 그걸로 충분해.
6: 수학 탐정단 어때요? 22살 병사가 천장의 파리를 보고 생긴 의문 하나가 점의 위치를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5: 정확해.
6: 인키가 좀 더 설명해 줄 거예요.
5: 좋아. 핵심은 이거야. 평면이 어떤 점이든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두 수직선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갔는지 가로와 세로의 거리, 이 두 숫자만 있으면 위치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쓰는 X축, Y축의 시작이야.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좌표 평면이라고 불렀지. 이 좌표 평면은 기하학과 대수학을 연결시켰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의미야. 그래서 데카르트를 해석기하학의 창시자라고 불러.
4: X축, Y축이 파리에서 나온 거라고요? 저 이제 파리 절대 못 잡겠어요.
5: 암튼 못 말려.
6: 수학 탐정단, 오늘 데카르트 어땠나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순간 하나가 수학의 역사를 바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섬뜩한 해골과 두 개의 뼈로 이루어진 그림. 무시무시해 보이는데요. 바로 해적 깃발입니다. 졸리 로저라고도 부르죠. 이 깃발은 적들에게 공포와 죽음을 경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명한 해적으로는 영국 여왕의 총애를 받았던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카리브해에서 악명을 떨친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가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해상의 무법자 왜구가 있었거든요. 이성계, 최영, 최무성과 같은 장군들이 이들을 무찌르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왜구는 단순히 일본에서 온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의 재미를 더하는 시간, 더 역사의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10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바다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당시 바다는 기회의 땅이자 치열한 전쟁터였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바다로 향했을까요? 또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보통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나요? 오랫동안 동아시아와 서양을 이어준 이 육지의 길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10세기를 넘어서면서 동아시아 세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육지에서 드넓은 바다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바다로 나아간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중국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 남동쪽 해안에 있는 푸젠성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취안저우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도를 보면 산을 등지고 바다와 마주한 곳이었습니다. 즉, 등 뒤에는 험한 산이 가로막고 있고 눈앞에는 끝없이 바다만 펼쳐져 있었었죠. 땅은 좁고 척박해서 농사만으로는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바다로 나아가 교역을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쌀과 옷감 같은 생필품을 구해와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경제적 필요가 푸젠성 사람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바다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내부의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바다로 표출된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14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이 남북조로 나뉘어 극심한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으로 땅을 잃거나 생계가 막막해진 무사들과 어민들이 대거 해적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살 길을 찾아 바다로 나섰고 바다 건너 고려를 침탈하며 왜구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바다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적 필요성과 일본의 정치적 혼란이라는 서로 다른 이유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의 역사는 육지를 넘어 바다라는 새로운 무대로 그 영역을 넓혀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송나라와 그 뒤를 이은 원나라 시대는 해상 실크로드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바닷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역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세계 최대의 항구 도시로 떠오른 취안저우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번영을 가능하게 한 핵심 제도는 바로 시박사라는 제도였는데요. 시장 시자에 선박 박사를 쓰는 시박사는 오늘날의 세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상무역 관리기구였습니다. 송나라는 1087년 취안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하면서 이 도시를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박사의 역할은 아주 체계적이었는데요. 첫째, 외국의 배가 들어오면 수입품에 대해 10에서 30% 정도의 세금을 거두었는데 이는 나라 살림에 아주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남송시대에는 취안저우 한 곳에서만 거둬들이는 세금이 나라 전체 수입의 20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둘째, 향료나 약재처럼 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물건들은 정부가 먼저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팔아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셋째, 배와 화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며 번방이라 불리우는 외국인 거주 지역을 만들어 상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만들어준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취안저우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취안저우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머나먼 페르시아, 아라비아, 아프리카까지 58개가 넘는 지역과 교류하는 국제무역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세운 원나라는 송나라의 이러한 개방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켰고 취안저우의 번영은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송원시대의 해상무역은 국가가 바다를 통해 얼마나 큰 부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와 원나라의 활기 넘치던 바다는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얼어붙게 됩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이전 왕조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금, 즉 바다를 통한 사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주원장이 왜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념적인 이유입니다. 주원장은 나라의 근본은 농업에 있다고 믿는 농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상업, 특히 바다를 오가며 거대한 부를 쌓는 해상무역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명나라 조정은 이들이 해안 지역 백성들과 손잡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류를 국가가 통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명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오직 황제에게 선물을 바치는 조공이라는 형식으로만 제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해금 정책에 따라 일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것은 물론 외국과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무역의 중심이었던 취안저우의 시박사는 그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오직 지금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었던 류큐 왕국의 조공섬만 관리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책은 평생을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 수많은 상인과 어민들은 생존을 위해 법을 어기고 해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해구란 단순히 폭력적인 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해금 정책을 어기고 바다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즉 밀무역 상인들까지 모두 해구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해안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셈이죠. 결국 명나라의 해금 정책은 바다를 조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불법 밀무역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 한반도 역시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에

중요한 일부였지만 바다 때문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왜구의 침략 때문이었죠. 이에 맞서 고려와 조선은 무력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외교를 통해 이들을 달래는 아주 실용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13세기부터 시작되어 14세기 후반에 가장 극심해진 왜구의 침략은 고려라는 나라의 뿌리를 흔들 정도의 큰 재앙이었습니다. 왜구는 단순히 해안가 마을을 약탈하는 수준을 넘어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나라의 세금으로 거둔 쌀을 실어 나르는 좋은 선을 공격하는 등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심지어 고려의 수도 개경의 입구인 강화도와 예성강 하구까지 진입하여 국가의 좋은 체계를 위협하고 수도를 공포에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최영, 이성계와 같은 새로운 군인 세력이 힘을 얻게 되었고, 결국 왜구 문제는 고려가 멸망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은 왜구 문제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먼저 강력한 채찍은 바로 군사적 대응이었습니다. 고려 말 최무선이 만든 화약과 화포는 1380년 진포해전에서 왜선 수백 척을 불태우며 큰 위력을 발휘했죠. 조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구의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 직접 바다를 건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종무를 삼군 도체 찰사로 명하여 왜구에 돌아오는 길목을 맞이하고 6월 초 8일에 각도의 병선들을 함께 견내량에 모여서 기다리기로 약속하였다. 1389년 박위, 그리고 1419년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이종무 장군이 1만 7천여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격으로 조선은 왜구의 활동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고 우리의 강력한 군사력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힘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함께 당근도 제시했죠. 조선은 왜구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쓰시마섬이 너무 척박해서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된 형태의 합법적인 무역을 허용해 주었죠. 1443년에 맺은 개해약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책은 쓰시마의 지배세력에게 합법적인 이익을 보장해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상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왜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왜구라는 이름은 같지만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은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초기의 왜구가 일본 내부의 혼란 때문에 생겨난 약탈자 집단이었다면 후기 왜구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군수품 거래가 얽힌 복잡한 무장상인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초기 왜구는 14세기 남북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였죠. 이때는 60년 가까이 내전을 벌이던 극심한 혼란기였는데요. 전쟁으로 땅을 잃고 떠돌게 된 무사들, 가난한 어민들이 살기 위해 해적으로 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에 근거지를 둔 남조 세력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 해안을 약탈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왜구들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고 주된 목적은 생존을 위한 약탈이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센코쿠 시대에 이르면 왜구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이때 왜구는

0: 후기 외구 혹은 가정 외구라고 불리는데요. 이들의 핵심 역할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거대한 불법 무역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1543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일본의 조총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조총의 등장은 일본의 전쟁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전국의 영주인 다이묘들은 너도 나도 조총 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총의 화약 원료인 염초는 일본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죠. 당시 명나라는 해금 정책으로 염초를 군수물자로 정해 엄격하게 수출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명나라의 공식적인 무역길은 막혀 있었고 일본에서는 염초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후기 왜구였습니다. 이 시기 왜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해금 정책으로 살길이 막막해진 중국인 밀수업자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까지 뒤섞인 다국적 집단이었습니다. 규슈 지역의 강력한 다이묘들은 이들 왜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습니다. 다이묘들은 왜구에게 안정한 항구와 활동 자금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염초와 조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이처럼 후기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일본 다이묘들의 후원을 받으며 거대한 군수품을 거래하던 군사 상업복합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10에서 16세기 동아시아 국가들의 바다를 향한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의 관리 아래 번영했던 송원시대의 바다와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 거대한 혼란을 낳은 바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쓰시마섬 정벌과 삼포개항과 같은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 바다를 관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에서는 시기별로 성격이 다른 왜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이 바다를 통해 이렇게 서로 깊이 연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다를 통해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번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구호교육과에서 정재찬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사범대학 구호교육과의 교육과정 설명드렸고, 그래서 교원 자격증을

많은 코스도 말씀드렸고, 그러나 아주 힘든 임용시험을 거쳐야 교사가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경로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과정을 듣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졸업하기도 까다로워, 임용 관문은 좁기만 해. 아니, 그런데 왜들 그렇게 그 힘든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까요? 아니면 무슨 대단한 명예를 누렸을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번 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교사라고 부르는데 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의 사자는요, 스승사자를 쓰는 그런 직업입니다. 여러분 혹시 직업 중에 스승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교사, 목사, 의사가 다 스승사자를 씁니다. 선비사자를 쓰는 변호사, 이런 분들도 물론 훌륭한 직업입니다만 그분들은 지식과 기술을 바로 서비스해서 그 대가로 돈을 버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 스승사자를 쓰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직업을 한번 이렇게 설명드려보고 싶어요. 이분들은 다 사형식 동사의 업종들입니다. 사형식 동사가 어떤 거죠? 자, 제가 한번 영어 한번 써볼게요. 저희 직업은 이런 겁니다. I teach my students poetry. 나는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친다. 자, 그러면 우리 이때 my students를 뭐라 배우셨죠? 드러나 보셨어요? I-O, 그래요. 간접 목적어. 포이츄리, 직접 목적어, DO, 이렇게 배우셨죠? 맞습니다. 우리들은 다 목적어가 두 개가 됩니다. 수학자는 연구하는 사람은 그냥 I study math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I teach someone something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고요. 목사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의사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고 수술을 합니다. 우리 교사도 학생들에게 그 어려운 문법을 가르치지만 그게 너네들한테 보탬이 되기 때문에 알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려면 당연히 이 목적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 나는 학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에게 시를 가르칩니다. 또 나는 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중 어느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나는 시 싫어하는데 먹고 살려니까 너네들 이 내가 싫어하는 시 한번 들어봐. 그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학문,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이 학생들을 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쁜 사람들이에요. 당신 왜 그 직업 했어? Because I love money. 이거랑 Because I love teaching. 이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은요, 흔히들 얘기합니다. 아, 직업이 안정돼 있대요. 맞습니다. 신분이 보장돼 있고 정년이 보장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속기 쉬워요. 그러면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아닙니까? 내가 잘한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못한다고 무슨 잘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 같으세요?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선생님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종 쳤는데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 학생들은 책가방 쌓는데도 야, 1분만 줘, 화장실 간 시간 줄게 하면서 오버워크 하는 분들입니다. 왜요? Because I love teaching.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직업이 생계의 수단인 동시에 고귀한 직업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밥벌이 수단인 것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그 중에서도 대단히 아주 각별히 고귀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업이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누군가의 인생에 돕는 거라면 교육은 직접적으로 한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성장을 돕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걸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과목을 사랑하는 것, 그게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사입니다. 물론 교사의 매력, 그러면 이 한 얘기를 더 추가해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시간이 소중해요? 이거는 어리석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시간은 돈이라면서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써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젊을 적엔 돈이 중요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돈은 좀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돈은 모을 수가 있지만 시간은 모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교사에게는 아주 많은 시간이 확보돼 있어요. 학과 중에도 일찍 퇴근하고 있고, 그리고 방학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스스로 자기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어쩌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좀 질문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교사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곧 AI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면서요. 그러면 지식 전수 같은 건 인공지능이 다할 텐데,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뭐 지식도 다루지 않는 것 같은 거, 이런 국어교사가 무슨 매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을 거는 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죽을 겁니다. 미래에도 우리는 자녀를 낳을 거고 그들을 기르느라고 애를 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래에도 뭐가 변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인간을 기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교사의 역할, 스타일, 이런 건 변할 수 있겠지만,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존재가 영원한 이상은 누구나 태어날 거고, 누구나 자라고 사랑하고 일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이 모든 삶의 궤적, 이 중심에는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가 자리잡고 있고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것이 그중에서도 각별히 언어라고 하는 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어교사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 생물체와 구별되는 가장 인간다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의사소통의 도구 이상의 수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라고 한거다 뭐죠? 실은 우리 인간들이 쌓아올린 그 라지 스케일의, 그 아주 대규모의 언어 데이터에 기초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대로 언어는 우리의 의사를 소통하는 도구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도구. 이거는 미래 어느 시대도 변하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쓸줄 아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아닐까요? 이리 당연해 보이는 기본권을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오랫동안 분투하고 노력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명의 산물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도구였습니다. 인간의 도구가 발전된다는 건 거부할 일이 아닙니다. AI가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반드시 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AI가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면 그땐 큰일 나는 겁니다. AI를 가지고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할수 있어. 더 훌륭한 사고를 할수 있어. 더 훌륭한 글을 쓸수 있어. 그러려면 내가 주인으로서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해야만 그 훌륭한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법 능력, 독서, 작문 능력, 이런 걸 배우고 가르치는 국어 교육은 미래 사회에서도 아주 기본이자 필수 과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어교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해력적으로는 위대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교사가 되는 건 다른 어떤 교사 되는 것보다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과연 뭘까요? 결국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려는 거고, 그래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어떤 관심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덕, 삶, 아름다움 등등 굉장히 많은 가치 있는 것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인품이 좋아서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수업을 통해서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국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인문학도 들어있고,

뭐 예술도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최첨단 과학기술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조국 선생님은 교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삶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께 국어교사의 길을 한번 권해보는 거고요. 더구나 미래에는 단순히 학교 교실의 그 경계는 넘어설 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년 사는데 평생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작 해야 20대에 마치는 교육으로 이 미래가 지속될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 평생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 또 단순히 오프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넘어서 또 국경, 한국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로 가는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까지 생각해 본다면 국어 교육의 영역은 아마도 무궁무진하게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장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해야 될까요? 미래를 생각하면은, 흔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고 싶어. 나는 잘하는 것만 계속하고 싶어.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가지고 직업이 되면, 그게 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덕업일치 이런 단어 쓰죠. 덕후가 업이 되는 것. 참 좋은 거죠. 가끔 학부모들도 이렇게 질문해 와요. 아유, 선생님, 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게 있으면 어느 쪽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요. 잘하는 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든지 하다 보면 잘하게 될수 있고요. 잘하면 좋아지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일을 좋아하면 잘하게 되고요. 또다시 그것은 더 좋아지는 일로 선순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행운이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덕업일치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난 게임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런 행운은 아주 흔치 않습니다. 나는 춤을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연예계로 데뷔해서 큰 돈을 벌 거야. 여러분, 그쪽 방면의 길은 대단히 좁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덕업일치는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청소년들 만나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너 공부는 안 하니? 공부는요, 너무 어렵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게임은 왜 하니? 게임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만렙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힘든 게 보상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쉬운 게 보상이고요. 내가 덕업일치를 하려면 나는 더욱더 어려운 세계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덕업일치입니다. 좋으니까 점점 쉬운 일에서 안 하는 쪽이 아니라고요. 그거 덕업일치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서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외엔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것.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너 공부 왜 잘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잘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게 되면 더 높은 단계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선생님은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너네들도 꼭 좋아했으면 좋겠다. I teach my students poetry. 내가 여러분한테 시를 가르친다면 내가 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도 꼭 같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걸 전하는 것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사범 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싫어하면서 앞으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야 돼, 공부 가르치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선생님 될수 없고 그것이 우리 교육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아마추어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더 높은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달라.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학생처럼 공부하지 말고 한번 선생님처럼 공부해 보세요. 저 공부 되게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험을 잘 보려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된대요. 출제자가 누구인데? 선생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선생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처럼 공부하게 되면 이 과목이 뭐를 뜻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거를 암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 성적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알고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서 알게 되는 게참 많아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많은 사범대학들은요, 입시에서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걸 한번 유념해 두시기 바래요. 인성 면접도 추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력과 능력도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학과 점수나 수능 점수 같은 걸 통해서 걸러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맞나? 이 사람이 정말 태도가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있나?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고등학교 생기부 내에서도 잘 반영돼 있고 그것이 바로 면접에서도 투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목표와 결과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싫지만 열심히 공부한다 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사랑해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 저 대학 저과를 가고 싶어. 내 물론 못갈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이걸 나를 괴롭히는 관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세요. 그걸 보여주시면 우리 대학은 여러분들을 눈을 밝히고 뽑아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철저히 잘 즐기고 그 외로 내가 언어와 인간을 사랑하는 참된 정말 애호가임을 보여주시면 아, 이 친구는 정말 먼 훗날 우리나라 교단에서 멋진 국원생님 되겠구나. 그걸 기대하면서 대학은 즐거이 그분들을 모셔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국어를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국어를 공부해 주시고 국어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즐겨 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교단에서 마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여러분 응원을 할게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포텐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근대 민주주의와 시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은 오늘 시민혁명의 의미와 발생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시민혁명의 성과와 한계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이 민주주의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시민혁명입니다. 그럼 대체 시민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나라 통치에서 자유와 평등을 시민들에게 주지 않고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왕 마음대로 많은 것들을 처리해 나갔죠. 이 시기를 절대 왕정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자유와 평등이 제약되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시민계급의 불만이 쌓여갔고 이 시민계급이 절대 왕정을 나가! 타도한 정치적인 변혁이 바로 시민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혁명은 바로 시민계급이 주도했던 정치적인 변혁입니다. 그럼 이들은 대체 뭘 요구했을까요? 예, 별거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두 가지는 바로 자유와 평등의 보장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치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민혁명 어느 날 갑자기 발생했을까요? 시민들이 갑자기 모여있다가 오늘 혁명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게 아니겠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요 시기에 상공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시민계급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시민계급 자체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에 따라 많은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유가 있어지고 또 부를 축적하게 되니 정치적으로 많은 불만들이 쌓여가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신문제도나 절대 왕정 같은 기존 체제에 수많은 모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제도의 모순에 따라 사회적인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계몽사상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전에는 인간이 굉장히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런 무지몽매한 상태에 있다 보니 어둡고 부조리한 현실을 인간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을 이용해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고 과정을 인간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어둡고 부조리한 현실을 이성을 통해 헤쳐나가자, 깨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계몽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옛날에는 국가가 없었죠. 이 사회계약설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국민들은 대체 왜 계약을 했느냐? 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국가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사회 계약설이에요. 다음 세 번째.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 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권은 왕이 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권은 신이나 자연이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인권,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생명을 향한 권리를 왕이 뺏어가거나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상이 바로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립되면서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시민혁명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얘는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왕권 신수설이라고 얘기해서 왕권은 신이 내려주신 거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제정치, 바꿔 얘기하면 이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왕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이런 전제정치를 행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제임스 2세는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요 권리장전의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이 권리장전을 승인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자, 군주는 아직 있습니다. 근데 군주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군주의 모든 결정과 국가 운영은 헌법에 근거하여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헌법에 입각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있는 체제를 입헌군주제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옛날에는 법 위에 왕이 있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왕은 법 아래에 있다, 왕보다 위에 법이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게 바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권리가 약해지고 법의 위력이 강력해지다 보니 법을 바탕으로 한 의회 중심의 정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 정부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영국이 너무 강압적으로 미국의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하는 식민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고, 이렇게 불만이 커져간 상태에서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은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는데, 공화정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있는 정치체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요 사람입니다. 많이 봤죠?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맞아, 미국의 1달러에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인 것도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죠. 두 번째는 미국의 독립전쟁. 마지막은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은 굉장히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시민 혁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문제를 근간으로 했던 기존의 체제에 대한 여러 모순을 타파해가기 위해서 벌어졌던 시민 혁명이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 인권 선언문이 발표되었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을 글로써 보장할 수 있는 인권 보장이 명문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결과, 프랑스 인권선언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권리장전은요, 국왕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없다는 거죠. 국왕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거를 박해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의 선거는 왕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의회 중심의 정치가 발달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인권 선언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것들을 글로써 명문화했던 게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혁명의 결과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간접

사법민주주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큰두 가지의 축인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습니다. 또 이런 자유와 평등이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한계도 있었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주로 돈이 많았던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반면 농민이나 여성, 그리고 빈민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게 바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 발달에 큰 역할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던 시민혁명, 어떤 배경으로 발생했는지, 또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고 다시 만나요.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근대는 일정 나이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아니죠.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X입니다. 두 번째,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인권을 국왕으로부터 쟁취하고자 하였다. 맞죠. 다음, 고대 아테네 이후에 여러 가지 절대 왕권 또 전제 정치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가 근대에 이르러 명예혁명,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등과 같은 시민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하게 되었죠. 자, 오늘 여기까지 시민혁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것 받으세요. 대신 꼭 자유당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3명씩, 9명씩 조를 짜서 강제로 투표장에 보내야 해. 누구를 찍었는지 표를 보여주시오. 저는 잘했지요.
3: 부정선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0: 방금 봤던 만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선거를 하는데 이것 받으세요. 대신 꼭 자유당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봉투가 오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했을 겁니다. 이어서 누구를 찍었는지 표를 보여주시오. 저는 잘했죠? 내가 누굴 뽑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교 임원 선거할 때도 어떻습니까? 이런 비밀 투표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보여주고 있네? 이거 약간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부정선거 타도를 외치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부정선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를 했구나. 이렇게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렀구나라는 것을 이 만화를 통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교재. 4.19 혁명은 왜 일어났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6.25 전쟁 중에 바뀐 헌법에 따라 두 번째 대통령으로 뽑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만 봤을 때는, 뭐지? 그래, 첫 번째 대통령인 건 알고 있어. 6.25 전쟁 중에 바뀐 헌법? 이것도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간단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인 거는 우리가 예전에 강에서 다뤄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6.25 전쟁 직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6.25 전쟁 직전에. 근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승만 정부가 뭐 친일파 청산에도 소극적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반대되는 이승만 정부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로 많이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런데, 그래. 이승만 정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뽑혔다? 근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지? 이거랑? 여러분들, 우리 제헌헌법 예전에 공부했었잖아요. 제헌헌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나요? 첫 번째 대통령 어떻게 뽑았어요? 국회에서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제2대 국회의원으로 선거로 인해서 뽑힌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또 대통령을 뽑겠죠. 제헌헌법에 따르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나와 생각이 다른,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뽑혔네? 그러면은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하겠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뭐,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긴 하지만 당시 어때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6.25 전쟁 중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승만이 또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그 말이구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6.25 전쟁 중에 바뀐 헌법에 따라, 바뀐 헌법에 따라 두 번째 대통령을 뽑혔다. 요 한 문장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통령이 될 때는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다.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제헌헌법 때는 원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 뽑았다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6.25 전쟁 직전에 있었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와 뜻이 맞지 않은 나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로 많이 뽑히자. 어떻게?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헌법을 바꿨다. 6.25 전쟁 중에 이렇게 헌법을 바꾼 겁니다. 아, 요런 내용이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승만이 어떻게 두 번째 대통령으로도 뽑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후에도 이승만은 자신이 여러 번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을 또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또 헌법을 또 바꿔요. 그러면서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고 총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였다라는 거. 와, 여러분들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하면서 독재 정치를 했다.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제 초등학생일 경우가 많잖아요. 12년 동안 대통령을 했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더 길거나 혹은 비슷하거나 그렇겠죠.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독재 정치를 하였다. 여러분들 12년이라는 기간이 엄청 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엄청 길잖아요, 그래도. 근데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했다라는 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가 무엇이냐?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통치자가 모든 일을 마음대로 하는 거.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를 독재 정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때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 여기서 정부통령 선거란 지금은 부통령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랑 부통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승만 정부가 원했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러졌다라는 거.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러졌습니다. 아까 우리 만화 봤었잖아요. 뇌물, 돈봉투처럼 보이는 그런 봉투가 오고 가고 있는 모습. 그런 부정한 방법.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러졌다. 그래서 당시 뭐 고무신 같은 것들 주면서 특정 후보 뽑아달라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옳지 못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3월 15일에 있었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러진 선거 3.15 부정선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가 있고 나서 어떻게? 마산 등지에서는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러자 시민들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여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3.15 부정선거.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가 이루어졌다.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시위 중에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고요. 시위는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런 흐름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열었다라는 거. 그리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만 시위는 계속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아래쪽을 보면 어때요? 4.19 혁명 당시 경찰과 대치해 있는 학생들의 모습 보이죠? 이런 실제 자료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에 참여한 초등학생, 여러분들의 또래,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4.19 혁명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4.19 혁명은 뭐? 많은 학생들,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학 교수들까지도 학생과 시민을 지지하며 시위를 함께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은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통령 하야, 이승만 하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라는 게 하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하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4월 19일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다라는 거.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현재 현행 헌법을 보면은 이 4.19 혁명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에 대항한 4.19 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4.19 혁명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뭐 키워드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4.19 혁명하면 여러분들 뭐 3.15 부정선거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선거를 했네. 3월 15일에 3.15 부정선거. 그래서 막 고무신 같은 것들 대가성으로 줬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를 비판한 시위 일어났는데 문제는 당시 시위 당시에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됩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더 분노하게 되고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규모의 시위를 열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도 지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하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야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바탕이 된 4.19 혁명.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 부분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 맞습니다. 동그라미. 바로 2번. 10년 넘게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독재 정치를 하였다. 그렇죠. 엄청 긴 기간 동안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독재 정치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 바로 3번. 4.19 혁명 이후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끌었다. 에? 여러분들. 4.19 혁명 이후에 어떻습니까? 4.19 혁명의 결과로 이승만 하야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 가해 표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단어 중 옳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우리나라는 언제 헌법이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6.25 전쟁 중에 헌법이 바뀌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승만이 어떻게? 이승만 정부에서 이렇게 헌법 바꾼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흐름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6.25 전쟁 직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던, 이승만 정부와는 생각이 달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국회의원으로 뽑혔다. 근데 뭐, 우리 재헌 국회 때 기억하잖아요. 그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뽑혔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못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6.25 전쟁 중에 헌법을 바꾼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방식으로 헌법 바꾼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특수한 상황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중에 헌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복습할 겸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복습할 겸 봉오동 전투 누굴 떠올리자. 그렇죠. 홍범도 떠올리면 됩니다. 그 내용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2번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정부 통령 선거는 누구 정부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러졌다. 3.15 부정선거. 어느 정부? 이승만 정부에서 특정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치러졌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아까 고무신 이야기 해줬습니다. 좋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이 보여주는 민주화 운동이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보아하니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또 나와 있죠?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뭐? 그렇죠.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구나.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역사적 사건을 다룰 거예요. 많은 역사적 사건을 다룰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분량이 너무 많다,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핵심만 콕콕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1년 5월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차지했다라는 거, 군인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2년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의 많은 권력을 행사하도록 헌법을 바꾸고 어떻게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라는 거, 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이제 어떻게, 박정희를 비롯해서 일부 군인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이후 박정희 정부는 1972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대통령의 많은 권력을 행사하도록 헌법을 바꾸고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국사를 조금 더 깊게 배우면, 심화해서 배우면 등장하는 내용인데, 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은 1972년 유신헌법이라는 내용이 등장할 거예요. 유신헌법이라는 게 나중에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대통령 당선 횟수 제한을 없애버립니다.

1972년 당시 유신헌법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 당선 횟수 제한을 없애버려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을 바꾸고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은 이런 헌법이 옳지 않다고 읽어서 어떻게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독재 정치를 이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아, 이건 아니야. 안 돼. 시민들, 옳지 않아.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차지했다. 5.16 군사정변, 그리고 어떻게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유신헌법 관련된 내용,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에 대항하여서 시민들은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라는 것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979년 박정희가 죽자 사람들은 민주적인 사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였어요. 우리 친구들, 박정희 독재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 박정희가 죽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 우리도 이제 민주적인 사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 시위를 막으려 하였어요.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사람들, 일부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 시위를 막으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사를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이 일부 군인들을 신군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박정희 때 우리 군사, 군인들 있잖아요. 그때 군부와는 다른 새로운 군부다라고 해서 신군부라는 표현을 또 쓰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습니까? 민주화 시위를 막으려 했다. 지금 또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납니다. 당시 이름은 전라남도 광주고요. 현재는 전남 광주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전두환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고 이후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진을 보면 정말 무섭고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두환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고 이후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하였다.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순간들입니다. 아무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해 보았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에 대해 불만이 높아져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박종철, 대학생 박종철이 어떻게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이 소식을 접하자 어떻게 학생과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했다라는 거. 당시 박종철이라는 대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죽게 된 과정을 발표할 때 엄청 어이가 없는 내용으로 발표를 또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가뜩이나 지금 불만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더 화가 나겠죠. 그렇다 보니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은 여러분들, 앞서 여러분들이 이미 몇번 봤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다. 직접 뽑는 거다라는 거. 그게 바로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어떻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전두환 정부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시민들은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전두환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 우리는 뭐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거 바꾸는 거안할 거야. 거절합니다. 우리는 현행 헌법, 그 당시에 있었던 헌법을 그대로, 기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호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 호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사를 좀더 깊게 배우면은 4.13 호원 조치라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의 이런 열망을 끝까지 거부하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킨다라는 것. 이걸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6월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놓으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한번더 짚어줄게요.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키워드는 결국 무엇이냐? 대통령 직선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종철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은 아, 6월 민주항쟁이구나.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어서 시위가 거세지자 결국 전두환 정부는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한다. 문장이 엄청 길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 시위가 이제 계속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 전두환 정부는 당시 여당,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통해서 이제, 아,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 발표합니다. 그걸 우리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한다. 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해서 어떻게? 6.29 민주화 선언까지 가는구나. 이6.29 민주화 선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 대통령을 직접 뽑게끔 하겠다, 국민들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 내용들,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학생들과 시민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마 이제 뭐 저학년인 친구들은 이게 약간 좀더 힘들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되었다. 뭐 대통령 직선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부활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또 등장을 하거든요. 6월 민주항쟁 하면은 뭐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아까 박종철 그리고 뭐 지방자치제 부활 이런 관련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한 발짝 더 발전해 갔다. 요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더,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 요런 의미가 있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16 군사 정변입니다.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차지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박정희 정부, 결국 헌법을 바꾸고 독재 정치를 이어갔다. 요 부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이어지게 되고요. 뒤이어서 박정희가 죽자 어떻게? 시민들은 이제 민주적인 사회가 올 것이다 기대를 했었지만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정치 권력을 차지하고 비상계엄을 확대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1980년 5월 당시 전라남도 광주, 현재는 전남 광주특별시입니다. 당시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위가 크게 일어났다. 그것이 무엇이다? 5.18 민주화 운동이다. 근데 전두환은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고요.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어 독재 정치를 했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6월 민주항쟁 뭐? 전두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있던 상황에서 누가?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상황에서 분노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책임자 처벌,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였다라는 거. 하지만 전두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그러자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긴 6.29 민주화 선언 이야기했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내용. 6월 민주항쟁, 어떤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1번.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을 차지하였다. 4.19 혁명 이후에 어떻습니까? 5.16 군사정변.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치 권력 차지하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0: 되고요.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렇죠. 4.19 혁명 이후잖아요. 4.19 혁명 이후에 6.29 민주화 선언 발표되었고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에이, 4.19 혁명 이전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가위표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나,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일단 우리 친구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전두환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독재 정치를 이어가게 됩니다. 가, 나, 일단 순서는 정해 두었고요. 다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5.16 군사정변 하면 뭐? 박정희를 떠올려야 된다. 근데 박정희 전두환 중에 누가 더 앞쪽의 일입니까? 그렇죠. 박정희와 관련된 내용이 더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 가, 나. 정답은 다, 가, 나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6월 민주항쟁 사진첩 나와 있고요. 명동성당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대학생 누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지는 사건 발생. 이에 분노, 책임자 처벌, 대통령 직선제도를 요구. 대학생 누구? 그렇죠. 6월 민주항쟁 하면은, 그렇죠. 박종철이라는 인물 함께 떠올리면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박종철로 정답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그리고 흐름 위주로 여러분들 한번더 정리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6강 자연수의 혼합계산 세 번째. 네, 이제 벌써 어때요? 이렇게 선생님이랑 다섯 강이나 하고 나니까 혼합계산 완전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혼합계산에는 계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잘해도 네 번째 작은 실수라도 하면은 문제를 틀리게 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방패의 마술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계산을 실수해서 틀릴 위기가 되더라도 딱 한 번 그 계산 실수를 바로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너무 유용하죠? 네, 그럼 여러분 마술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하나 줄게요. 네, 바로 뾰로뾰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여러분들한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번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연산 3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우리 지난번 했던 1일차에 이어서 오늘은 2일차, 3일차 문제풀이 열심히 해봅시다.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이번에 바로 1번부터 계산 들어갈게요. 네, 5 곱하기 15 나누기 3 빼기 4 더하기 43입니다. 혹시 계산 방법을 잊어먹진 않았겠죠? 네, 바로 앞에서부터 곱셈이 1번, 곱셈이 1번, 그 다음에 곱셈 1번, 다음에 나눗셈 2번, 다음엔요, 뺄셈 3번, 다음에 덧셈 4번. 지금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짜라라락 순서대로 됐네요. 네, 그래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15는 뭐예요? 네, 5, 5, 25, 그리고 앞에 5까지 해서 바로 75가 나옵니다. 다음 계산은 75 나누기 3인데요. 이건 암산으로 풀기엔 조금 복잡하죠? 그렇다면 옆에 주저하지 말고 세로 셈 풀겠습니다.

75 나누기 몇이죠? 네, 75 나누기 3입니다. 75 나누기 3은, 네, 10의 자리 먼저. 7 나누기 3은 2, 해서 6 하면 아래 15가 남죠. 15 나누기 3은 5, 해서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은 저기, 아까 75 나누기 3은 바로 25,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뺄셈, 덧셈 해주면 됩니다. 25 빼기 4는 21. 마지막, 21 더하기 43은, 네, 이거는 64.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산식도 똑같이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계산식은 우리가 계산한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 보이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5 곱하기 15가 보이게. 75 나누기 3 빼기 4 더하기 43 이렇게 씁니다. 다음 계산 뭐예요? 나눗셈이죠. 75 나누기 3은 25. 25 빼기 4 더하기 43입니다. 다음 계산은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뺄셈, 덧셈. 그럼 21 더하기 43은 마지막 정답까지 이렇게 64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이제 슬슬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 생각나죠?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38 곱하기 5 나누기 10 빼기 13 더하기 27인데요. 순서 어떻게 되죠? 일단 곱하기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기, 그 다음엔요? 네, 빼기 더하기 순서대로 해주면 되죠. 빼기 더하기. 공교롭게도 이렇게 순서가 네, 그대로 가네요. 네, 보겠습니다. 38 곱하기 5는 네, 8, 5에 40, 0 쓰고요. 위에 4 올립니다. 그 다음에요. 3, 5, 15. 그러면은 15에 4를 더하니까 190이 됩니다. 190. 190을 10으로 나누면요. 0만 똑 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19가 되고요. 다음에 13을 뺍니다. 19에서 13을 빼면 6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6 더하기 27은 네, 여기다가 33 정답 적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계산식 전개 확인해 볼게요. 38 곱하기 5 제일 먼저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190 나누기 10 빼기 13 더하기 27입니다. 다음엔요, 줄 맞춰서 등호 쓰고 190 나누기 10은 19 빼기 13 더하기 27입니다. 다음으로는요, 6 더하기 27 7이 되죠. 왜냐면 99 빼기 13을 하니까요. 그쵸? 마지막으로 정답만 이렇게 33 적어주면 마무리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84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네, 84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네. 나누기 먼저, 그리고 곱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빼기 하고요. 더하기 하고요.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을 하려고 보니 84 나누기 14, 숫자가 조금 큽니다. 이럴 땐 세로셈 바로 또 쓸게요. 세로셈 여기다가 84 구석에다가 84 나누기 몇이에요? 14입니다. 84 나누기 14는 네, 보니까 끝자리를 보니까 4, 4입니다. 4단에 4 나오는 게 뭐가 있었더라? 아, 4, 6에 24, 6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6을 넣었더니 4, 6을 넣었더니 4, 6에 24, 4 쓰고요. 2만큼 받아 올립니다. 1, 6에 6 해서 84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돌아가서 84 나누기 14는 뭐다? 6이다. 다음에 계산 쭉 해줄게요. 6 곱하기 7은 뭐다? 42다. 그러면 42에서 16을 빼겠습니다. 받아내림이 있는 계산이죠. 42에서 16을 빼면, 여기서 4는 3으로. 그 다음 위에다가 10을 올려줍니다. 12에서 6을 빼면 6이 되죠. 그 다음 3에서 1을 빼니까 26이 됩니다. 마지막 계산, 26 더하기 22는 뭐예요? 그러면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해주니까 4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계산식도 같이 해볼게요. 계산식. 는 하고요. 84 나누기 14가 제일 먼저니까 바로

계산합니다. 6 곱하기 7, 그다음 빼기 16, 더하기 22 이렇게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어떻게 되죠? 네, 6, 7에 42 곱하기 보여줍니다. 42 빼기 16 더하기 22. 다음 계산 뭐죠? 뺄셈 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2 빼기 16은 26 더하기 22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48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정답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우리가 계산식 이렇게 연습하는 거 나중에 우리가 논술형이라던가 서술형이라던가 좀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때 계산식을 이렇게 차례대로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한다 생각하고요. 계산식도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이 네 번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이거 16 곱하기 3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6, 3에 18, 8 하고요. 1 받아 올립니다. 1, 3에 3. 아, 48이구나. 됐습니다. 다음 48 나누기 4.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죠?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각각 나누면 되겠습니다. 4 나누기 4는 1, 8 나누기 4는 2 해서 12. 바로 구할 수 있었죠. 다음에 우리 덧셈입니다. 15 더하기 12. 네,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은 2, 5 더하기 2는 7, 27입니다. 마지막, 우리 뺄셈 사례입니다. 27 빼기 7은 2, 10. 이렇게 정답 적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식도 또 갈게요. 보면은, 네. 맨 처음에 15 있고요. 더하기, 뭐 먼저요? 곱셈 먼저. 48. 다음에 나누기 4. 마지막 빼기까지. 우리 식을 전개할 때요, 쓰다가 여기 있는 것들, 다른 계산 부호들이나 숫자들, 이런 거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전개할게요. 다음 계산은 뭘까요? 네, 나눗셈이죠. 15 더하기 48 나누기 4니까, 네, 12가 되죠. 12, 그 다음에 빼기 7까지. 다음, 15 더하기 12는 27. 27 빼기 7까지 써줍니다. 마지막, 정답은 2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43 빼기 20 곱하기 9 나누기 15 더하기 19인데요. 이거는 보면은 어디부터요? 요렇게 곱하기, 그 다음에 요렇게 나누기, 그 다음엔요? 앞에서부터 빼고요. 마지막에 더하기까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20 곱하기 9는 2, 9, 18, 180입니다. 180. 다음 180 나누기 15는, 이건 세로 셈하겠습니다. 180 나누기 15 하면요. 앞에 여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만 볼게요. 18 나누기 15는 1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래 30이 남죠? 30 나누기 15는 2입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숫자는요. 바로, 네, 12가 되죠. 12입니다. 그렇다면요, 43에서 12 다음 계산해 줍니다. 43 빼기 12는 31, 다음에 31 더하기 19는 1 더하기 9는 10, 0하고요. 10만큼 받아 올립니다. 3 더하기 1은 4. 받아 올린 것과 함께 50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까지 한번 계산식도 같이 해 볼게요. 는 하고요. 43 빼기 20 곱하기 9 나누기 15 더하기 19. 뭐 먼저요? 20 곱하기 9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43 빼기 180 나누기 15 더하기 19입니다. 네, 이거는 방해되니까 지울게요. 사삭, 사삭. 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엔요, 무슨 계산? 네, 나눗셈 계산해서 43 빼기 180 나누기 15는 12죠. 12 더하기 19. 다음엔요, 네, 앞에 뺄셈 계산하니까 31 더하기 19. 마지막 마무리는, 네, 정답 50까지 적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앞에 있는 절반 풀어보았는데요. 그럼 뒤쪽에 있는 절반은 계산식은 따로 하지 않고요. 생략하고 왼쪽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이어서 14번입니다. 64 빼기 56 나누기 7 곱하기 2 더하기 49입니다.

그럼요. 56 나누기 7은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가 곱하기, 다음에 이렇게 뺄셈이 세 번째, 마지막이 덧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할게요. 56 나누기 7은 7, 8에 56, 다음에 8이 16, 다음에 64 빼기 16은, 네, 바로 안 되죠. 그러면 받아내려야겠습니다. 6은 5로 위에 14가 됩니다. 14 빼기 6은 8, 5 빼기 1은 4, 48입니다. 48에 49를 더하면, 8 더하기 9는 17, 7에다가 10 받아올립니다. 4 더하기 4는 8, 8에다가 1 더해서 97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는 하고 9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24 빼기 18 더하기 12 곱하기 6 나누기 9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 순서. 곱하기, 나누기 2번, 다음에, 네, 여기가 3번이 되네요. 여기가 이렇게 3번, 마지막으로 덧셈까지가 4번이 됩니다. 네, 그럼 계산해 봅시다. 맨 처음에 12 곱하기 6, 2, 6, 12. 10만큼 받아 올리고요. 1, 6에 6 해서 72가 됩니다. 72 나누기 9는 8, 8, 9, 72니까요. 그 다음엔요. 앞에서 빼주는 게 3번이죠. 24 빼기 18은 6. 마지막 뭐예요? 6 더하기 8. 그러니까 14가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 1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57 더하기 16 빼기 10 곱하기 9 나누기 15인데요. 계산 순서는 곱하기 먼저, 다음에 나누기, 그 다음엔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계산 형태가 특이하지만 항상 우리가 형태는 특이하더라도 규칙만 따르면 다 올바른 계산 맞습니다. 다음입니다. 10 곱하기 9 계산 90. 90 나누기 15는 이거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계산할게요. 57 더하기 16은 7 더하기 6은 13. 10만큼 올리고요. 5 더하기 1은 6 해서 73이 됩니다. 아까 받아 올린 10과 60 더해서 73입니다. 마지막 73에서 6을 뺀다면요. 이건 67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는67 이렇게 마무리. 다음 문제입니다. 23번이죠. 23번 문제입니다. 77 더하기 53 빼기 72 나누기 8 곱하기 7. 네, 이렇게 되죠. 이것도 문제 순서 어떻게 돼요? 나눗셈 첫 번째, 곱셈 두 번째, 다음 여기가 3번, 덧셈 3번, 마지막 뺄셈 4번까지입니다. 네, 보면은 72 나누기 8은 9, 9, 7에 63. 그 다음 앞에서부터 덧셈 뺄셈 진행해주면 되죠. 77 더하기 53, 7 더하기 3은 8, 10이죠, 10. 그다음 1 받아 올리고요. 7 더하기 5는 12. 받아 올린 것과 함께 130입니다. 그다음 130에서 63을 뺍니다. 130 빼기 63. 계산이 네, 이거는 67이 됩니다. 67. 그러니까 정답은 67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일차 마지막 문제. 105 빼기 62 더하기 78 나누기 13 곱하기 8인데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죠? 곱셈과 나눗셈 먼저 풀어주고요. 차례대로 이어서 뺄셈과 덧셈 풀어주면 됩니다. 네. 78 나누기 13. 이건 새로 셈할게요. 그렇다면 78 나누기 13입니다. 3단에 8이 나오는 숫자, 끝자리를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네. 3, 6, 18 하니까 6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6, 3, 18, 3, 6, 18 해서요. 8, 1 올라가고요. 1, 6에 6 해서 78.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빈칸에 6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그럼 6이 들어갔고요. 다음 계산 6, 8에 48. 48입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쭈루룩 계산할게요. 105 빼기 62는 이거는 43이 나옵니다. 마지막 43 더하기 48은 90. 1.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91.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인 식들 열심히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3일차에서는요,

가로가 1번, 그 다음에 곱셈이 2번, 그 다음에 나눗셈 3번, 마지막 뺄셈이 4번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그러면 12 더하기 4는 16. 5 곱하기 16은? 네, 5, 6에 30. 3만큼 올라갑니다. 5, 1은 5 해서 80입니다. 다음 80 나누기 8은? 아, 0만 떼면 되죠? 아, 8 나누기 8 하면 10이니까, 1이니까요. 10입니다. 10. 10이죠. 80 나누기 8은 10. 다음에 10에서 4를 빼니까 정답은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6 쓰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괄호가 있는 계산식이 처음이기 때문에 계산식 몇 개만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뭘 보여줘야 되겠어요? 괄호를 풀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6 나누기 8 빼기 4입니다. 다음에 무슨 계산? 곱셈 계산. 5 곱하기 16은 80 나누기 8 빼기 4입니다. 다음은 나눗셈 계산이죠? 는10 빼기 4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답은 6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4번. 35 나누기 괄호 15 빼기 10 곱하기 8 더하기 21이네요. 그러면 뭐부터? 괄호부터.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차례대로. 하나, 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덧셈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네. 괄호 먼저 보겠습니다. 15 빼기 10은 5. 다음. 35 나누기 5는? 5, 7에 35니까 7이잖아. 7. 네. 다음에 7, 8에 56. 9구단. 마지막으로 56 더하기 21. 이거는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더해준다면 77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77인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계산식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35 나누기 뭐부터 보여야 돼요? 네, 바로 괄호 안에 푸는 거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5 나누기 5 곱하기 8 더하기 21입니다. 다음 이어서 35 나누기 5는 7. 7 곱하기 8 더하기 21 보여주고요. 이어서, 네, 여기서 7, 8에 56. 56을 보여줘야 됩니다. 56 더하기 21. 마지막 정답 뭐예요? 정답은 77인 것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우리 계산식은 없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 먼저 볼게요. 먼저 곱셈, 아, 괄호 안에 먼저 1번,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눗셈, 곱셈, 뺄셈까지 하면 되겠죠? 볼게요. 8 더하기 5는 13. 두 번째, 86 나누기 2는 43. 다음엔요, 네, 40. 다음에 곱셈 가는 거죠. 3 곱하기 13은 39. 네, 바로 할수 있습니다. 3 곱하기 10의 자리, 3 곱하기 1의 자리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43 빼기 39는? 네, 39에서 43. 얼만큼 가면 되나요? 네 칸만 가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4. 이렇게 풀수 있죠. 정답은? 4였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0번. 10번은 17 곱하기 괄호 12 빼기 5 더하기 60 나누기 5. 순서는 괄호 먼저. 그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마지막에 더하기까지.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15 빼기 5는 7. 그다음에 계산이 네, 17 곱하기 7이네요. 해 볼게요. 7, 7에 49. 9 쓰고요. 4만큼 올립니다. 1, 7에 7. 네, 7에다가 4 더하니까 119가 정답이네요. 119. 다음 계산은요? 60 나누기 5입니다. 아, 이거는 세로 셈 갈게요. 60 나누기 5입니다. 네, 10의 자리 먼저 보면요. 6 나누기 5는 1. 그러면요, 나머지는 10이죠. 그다음 5, 10 나누기 5는 2입니다. 이렇게 해서 60 나누기 5는 12로 나누어 떨어지네요. 여기에 10. 2 적습니다. 마지막 119 더하기 12는 131이다. 정답도 131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33 나누기 괄호 15 빼기 4 더하기 8 곱하기 13입니다. 그러면 네, 괄호 먼저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이니까 나누기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마지막이 이 계산입니다. 보겠습니다. 15 빼기 4는 11. 네, 33 나누기 11입니다.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지만 딱 보면 몇배 차이에요? 네, 세배 차이인 게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이런 건 바로 3. 이렇게 적을 수 있죠. 3. 다음엔 곱셈 계산입니다. 8, 3에 24. 그다음에 8, 1은 8. 8에다 2를 더하니까 10, 104가 됩니다. 마지막. 3 더하기 104는 107. 요렇게. 그렇다면 정답은 는 하고요. 107 적고 마무리합니다. 네,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49 나누기 괄호 2 더하기 5 빼기 3 곱하기 2입니다. 괄호 먼저, 그다음에 나눗셈, 곱. 네, 이게 아니죠. 좀더 아래쪽으로 곱셈,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보면은 2 더하기 5는 괄호 먼저 계산 7. 49 나누기 7은 7, 7에 49 됐죠. 3 곱하기 2 계산하면 3이는 6. 마지막 7 빼기 6은 1입니다. 와우, 계산 숫자가 예쁘네요. 1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순서 먼저 봐야 되죠? 순서 어떻게 돼요? 괄호가 1번, 다음에 곱하기 2번, 그다음에 나누기 3번, 마지막으로 더하기 4번. 이렇게 준비됐죠? 좋습니다. 32 빼기 7은 25. 25 나누기 5는 5. 순서가 바뀌었네요. 하지만 결과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60 곱하기 3은 6, 3, 18. 0만 붙이면 되죠. 180입니다. 그럼 마지막 180 더하기 5는 185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답까지 확인해주면요. 는185. 이렇게 쓰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괄호 7 빼기 3 곱하기 6 더하기 64 나누기 16이죠. 순서 어떻게 돼요? 괄호는 항상 1등이다. 괄호 다음은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셈 나눗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계산해 봅시다. 7 빼기 3은 4. 다음에 4, 6에 24. 다음에 64 나누기 16은, 네, 수감각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거 이제 슬슬 보일 텐데요. 우린 세로셈 다시 해보겠습니다. 64 나누기 16입니다. 우리 끝자리 수만 볼게요. 6과 4. 6에다가 몇을 곱하면 4가 나올까요? 6, 4, 28. 네, 그렇죠. 4를 넣어보겠습니다. 4를 넣으면요. 6, 4, 24. 2만큼 올리고요. 20만큼 올리고요. 1, 4에 4. 아, 64가 나오는구나.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다면은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4가 됩니다. 마지막 24 더하기 4는 28. 그러니까 정답은 는28.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괄호 31 더하기 17 나누기 3 빼기 4 곱하기 2지요. 그렇다면 괄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엔요. 나눗셈, 그 다음에 곱셈, 마지막으로 뺄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1 더하기 17은 10의 자리, 1의 자리 더해서 48. 그럼 48 나누기 3입니다. 이거 우리 세로셈으로 빠르게 풀어볼게요. 48 나누기 3. 4 나누기 3은 1. 그렇다면 나머지는 18이죠. 18 나누기 3은 6 해서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6. 다음으로 곱하기입니다. 4 곱하기 2는 8. 아, 마지막 16에서 8을 빼주면 정답은 8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8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5 더하기 4 곱하기 괄호 38 빼기 14 나누기 6 이렇게 되는데요. 순서 마지막 문제니까 더 확실하게 가보죠. 38 빼기 14가 첫 번째, 그리고 앞에 있는 곱하기가 먼저요. 4 곱하기가 두 번째, 마지막이 나누기 6, 그러니까 나누기 6이 세 번째, 마지막이 55에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차례대로 풀어볼까요? 38 빼기 14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4 곱하기 24는요? 4 곱하기 24는 4, 4, 16, 6수고요. 10 받아 올립니다.

4, 2, 8. 8에다가 1을 더해서 96이 되겠죠. 다음, 96 나누기 6. 이거는 포기합니다. 새로 생각합니다. 96 나누기 6을 하겠습니다. 9 나누기 6은 1. 나머지는 몇이에요? 36이 남죠. 36 나누기 6은 6 해서요. 여기는 96 나누기 6은 16으로 나눠 떨어지죠. 16 빈칸에 써줍니다. 마지막 55 더하기 16은 네, 이건 받아올림이 있습니다. 71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정답은 71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다양하게 풀어보았는데요. 네, 이젠 슬슬 혼합계산이랑 많이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오늘 스피드 퀴즈 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의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네, 문제는 4 곱하기 괄호 7 빼기 2 나누기 2 더하기 5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기가 막힌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와, 이제 6강에 접어들었습니다. 6강에 접어든 지금, 선생님 옷 보이나요? 새하얀 게 뭔가 천사 같지 않나요? 네, 화면에서 이제 친구들의 경악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만큼 뭔가 선생님이 오늘은 천사 같은 마음씨로 친구들에게 천사같이 알려주려고 합니다. 친구들도 이제 그렇다면 선생님을 믿고 이번 강의 또 즐겁게 따라와주면 되겠죠. 좋아요.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도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이 또 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 봅시다. 오늘은 이제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요? 자연수 곱하기 분수. 그러니까 분수랑 자연수를 곱하는 거를 배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실력을 키워보자 이거예요. 이제는 분수 곱하기 분수를 해보자는 거죠. 해서 우리 진분수의 곱셈 원리를 먼저 깨쳐봐야겠죠. 원리 깨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볼 게 뭐예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입니다. 자, 친구들, 단위 분수. 단위 분수 분명 학교에서 배웠는데 뭔지 기억 잘안 나는 친구들 분명 있습니다. 단위 분수 뭐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분자가 1인, 분자가 무조건 숫자 1인 분수를 우리 단위 분수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해서 원리 깨치기와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를 한번 오늘 문제 풀이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좀 많이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긴장 늦추지 말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랑 끝까지 한번 6강 나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원리 깨치기입니다.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를 하는 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수 곱하기 분수 했을 땐 어떻게 했어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랑 분자만 곱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약분할 게 있으면 약분도 했고요. 근데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는 어떻게 한다?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만 곱한다는 거예요. 해서 예시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자, 보면은 단위 분수와 단위 분수의 곱은 항상 단위 분수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 분자 1은 그대로 두니까. 자, 그렇다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한번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분모만 곱한다고 했죠? 2 곱하기 3을 해주고요. 분자는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친구들, 2 곱하기 3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2 곱하기 3, 얼마가 나오죠? 그쵸, 6이 나오죠. 해서 분모는 6이고 분자는 1이다. 정답이 얼마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친구들, 계산만 보면 이거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쵸? 근데 아마 친구들 그런 생각은 들 거예요. 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6분의 1이 될까? 왜더 낮은 숫자가 될까? 라는 생각을 아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해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으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일단 사각형을 한번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보고 먼저 2분의 1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긴장돼요, 지금 솔직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을 표현한다는 건 어때요? 이렇게 절반에 나눈다는 거죠. 절반에 나눈 그 절반만큼의 양, 그 양이 2분의 1이 됩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쵸? 자, 여기까지 성공했어요.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3분의 1도 한번 이제 표현을 해봐야겠죠. 3분의 1. 더 난이도가 높아요. 3분의 1도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등분으로 나누면 돼요. 자, 첫 번째 등분. 자, 두 번째. 자, 대략적으로 3분의 1이 됐죠? 해서 3분의 1은 어느 정도의 양이에요? 자, 볼게요. 이 정도를 우리 3분의 1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를 이제, 그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뭐예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과 보라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이제 겹치는 부분. 여기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하니까 어때요? 6조각에서 한 조각이 이제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6조각 중에 한 조각. 즉, 6분의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친구들 이해가 됐죠? 해서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는 분모만 곱하고 분자는 그대로 1로 적어주면 된다.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는 과연 어떻게 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자는 분자끼리 이제 맞춰서 계산을 짝지어서 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짝을 지어서 계산을 하면 된대요. 자, 잘 예측이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인데요. 자, 뭐래요? 약분하는 순서에 따라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방법 다 천천히 선생님이랑 해볼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후에 약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인데, 일단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봅시다. 분모 먼저 곱해볼게요. 4 곱하기 9는 얼마가 되죠? 36이 되고요. 3 곱하기 8은요?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해준다? 약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약분을. 자, 약분 한번 해봅시다. 36과 24. 가장 먼저 뭘로 약분할 수 있을까요? 그쵸. 4로 약분이 될것 같아요. 4로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하니까, 자, 9가 되고요. 24는 6이 됩니다. 9분의 6이 될 텐데, 자, 9와 6은 어때요? 약분이 또 되네요. 몇으로? 3으로 약분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9를 3으로 약분하면 3이 되고요. 6을 3으로 약분하면 2가 돼서 최종적으로 답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다 계산한 이후에 약분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계산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계산 방법 봅시다.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다양한 분모끼리 곱하는 과정에서 약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자, 또 식을 적어줍니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입니다. 그쵸? 자, 이제 이거를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4 곱하기 9분의 3 곱하기 8이라고 적어봤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선생님이 약분을 하는 거예요. 볼게요. 4와 8, 약분이 됩니다. 그쵸? 4는 1이 되고요. 8은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약분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3과 9. 그쵸? 3과 9가 또 약분이 돼요. 3은 1이 되고요. 9는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때요? 약분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 먼저 계산합시다. 1 곱하기 3 얼마? 3이 되고요. 1 곱하기 2. 분자 1 곱하기 2 하면 분자는 얼마? 2가 된다 해서 3분의 2. 아까처럼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의 식에서 바로 약분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4분의 3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여기서 뭘 한다? 바로 약분한다. 바로 약분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해주면 되겠네요. 4는 1이 되고요. 8은 2가 됩니다. 그쵸? 3은 1이 되고요. 9는 3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하니까 분모 1 곱하기 3은 아까처럼 3이 되고요. 분자 1 곱하기 2는 2가 된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해서 이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해 두고 결국에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방법 3이에요. 방법 3을 많이 쓸 텐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계산 방법을 친구들이 약분하는 순서에 따라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리 깨치기 다 해봤고요. 이제는 뭘 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연산 키입니다.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뭐래요? 분자 1은 그대로 두고 분모끼리 곱한다고 합니다. 분모끼리 곱해요.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2 곱하기 4분의 1로 바꾸고 여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8분의 1이 나온다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 시작해 봐야겠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아까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대로 하려면은, 자, 2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이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 곱하기 5 하니까 10이 되고요. 분자는 그대로 둬서 10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솔직히. 하지만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쭉 문제를 풀어두는 습관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계속 해볼게요. 8번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네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럼 먼저 적어 봐야겠네요. 자, 4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일단 적어 두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 4, 16 해서 16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 봤고요. 자, 14번입니다.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5분의 1 곱하기 13분의 1입니다. 5분의 1 곱하기 13분의 1. 숫자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5 곱하기 13분의 1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5 곱하기 13 이런 거 친구들 굳이 암산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은 이제 곱셈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암산이 딱딱딱딱 되는데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13 곱하기 5를 이렇게 적어주고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3 곱하기 5 하면 15니까 5 이렇게 되고요. 1이 올라가죠? 5, 1은 5인데 위에 1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해서 65.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냥 무리해서 암산하다가 틀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얼마가 정답이다? 6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16번입니다.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이것도 한번 적어줄게요. 적어주면은, 자, 6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얼마가 나오죠? 맞습니다. 36분의 1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갔죠? 앞장의 문제는 한번 친구들이 쫙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앞장에서는 네 문제밖에 안 풀어줬기 때문에 쫙 풀어보고, 할 만한데? 하면은 이제 또 뒷장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줄 예정이거든요. 한번 보고 친구들이 답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됐죠?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쫙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봅시다. 6분의 1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자, 해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분모에다가 6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적어두고 계산을 해줘야 한다 하니까 6 곱하기 9는 얼마가 나온다? 54가 나온다. 해서 54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7분의 1 곱하기 10, 7분의 1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7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바로 적어주죠. 7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준다? 분모 곱해주면 된다. 곱하니까 28이 나오고, 분자는 그대로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번. 7분의 1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자, 7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에요. 봅시다. 그대로. 7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자, 9구단 다들 할줄 알죠? 7, 5, 35. 그쵸? 7, 5, 35. 해서 분모는 35. 분자는 1. 즉, 35분의 1이 정답이구나. 정답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죠?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번이에요. 7분의 1 곱하기 얼마예요? 7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인 걸알 수가 있네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7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보면은 7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적어두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계산을 하려고 봅니다. 7 곱하기 10이에요. 7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맞습니다. 70이 나옵니다. 70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는 70딱 적어주고, 분자는 뭐 됐어요? 1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70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22번입니다. 이건 조금 더딱 계산하기가 쉽죠. 그쵸? 8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다. 16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23번입니다. 23번이에요. 자, 23번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보겠습니다. 8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네요. 그쵸? 자, 이것도 한번 이렇게 적어봐야죠. 8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러면 이제 분모를 계산해주면 된다. 분모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8 곱하기 3이네요. 8 곱하기 3은 얼마죠? 8 곱하기 3은, 그쵸, 24가 될 거고요. 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1 그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정답은 24분의 얼마? 24분의 1이 된다. 24번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24번이요.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자, 그렇다면 이거 분모에다가는 8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적어두면 일단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8 곱하기 9가 분모니까 8, 9, 72 이렇게 적어두고 분자는 얼마?

그냥 다 알죠?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2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8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이네요. 자, 볼까요? 8분의 1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12분의 1. 자, 8 곱하기 12. 암산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한번 선생님이 계산해 볼게요. 12 곱하기 8 이렇게 적어두고요. 자, 2 8에 16이니까 6 적어두고 1 올라가죠? 8이든 8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9. 아, 96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분모는 96, 분자는 1 이렇게 적어두고 정답은 어떻게 읽는다? 96분의 1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할 차례네요. 26번입니다. 26번. 자, 보세요. 9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아까보다는 또 계산하기가 좀 쉬워 보여요. 그쵸? 친구들 아마 쉽게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분모에다가는 어떻게 적어줘요? 그쵸? 9 곱하기 2라고 적어주고, 분자는 1이라고 적어둡니다. 그쵸? 자, 9 곱하기 2, 금방 나오죠? 18입니다. 18. 18 적어주고요. 분자는 어김없이 1을 적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1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90이래요. 9분의 1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9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것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적어볼게요. 9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맞죠? 자, 9 곱하기 5분의 1. 그렇다면 친구들이 9 곱하기 5는 이제 바로 선생님께 답을 얘기해야 할 차례네요. 자, 9 곱하기 5 얼마? 맞습니다. 9 곱하기 5는 45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45, 분자는 어떻게 적는다? 분자는 1이라고 적으면 된다 해서 정답은 45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지금까지 해본 결과 어때요? 너무 쉽죠? 자, 친구들이 쉬우면 쉬울수록 방심하다가 틀리면 그게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푸는 습관 꼭 친구들 기를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 이제 선생님이랑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혹시 그 와중에 막 채점하는데 틀렸다 하면은, 아, 내가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28번이죠? 28번입니다. 9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9분의 1 곱하기 7분의 1입니다. 아까처럼 적어 봐야겠죠? 분모에다가는 9 곱하기 7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분자는 1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9 곱하기 7. 친구들 얘기해줘야죠. 9 곱하기 7 얼마 나오나요? 맞습니다. 63이 나옵니다. 63이 나와요. 63.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1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63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아요. 자, 29번도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해봐야겠네요. 29번입니다. 29번.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네요. 그렇다면, 자, 10 곱하기 10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이거 분모 계산 충분히 할수 있죠. 10 곱하기 10 얼마 나오나요?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쵸? 해서 분모에다가 100 적어두고, 분자 1 적으니까 정답이 얼마가 됐어요? 100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30번 할 차례입니다. 그쵸? 11분의 1 곱하기 8분의 1입니다. 11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11 곱하기 8분의 1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자, 11 곱하기 8.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닙니다. 자, 친구들이 바로 선생님한테 얘기해 줘야겠죠? 11 곱하기 8. 얼마? 맞습니다. 88이 나오죠. 88입니다. 자, 하고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그대로 1을 적으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정답이 88분의 1이 되는

구나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네요. 자, 31번입니다. 12분의 1 곱하기 6이네요. 12분의 1 곱하기 6. 그럼 또 적어 봐야겠죠? 1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12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적고, 자, 12 곱하기 6은 암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6, 12고요. 1 올라가고요. 그쵸? 6일은 6인데, 1이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72가 정답이 되는구나. 아, 그렇다면 분모에다가는 72를 적어주고 분자는 1을 적어두니까 72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32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32번입니다. 1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1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자,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요. 자, 1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분모에다가 13 곱하기 3을 해주고 분자는 1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다면은 이제 분모에 대한 답. 13 곱하기 3은 친구들이 알려줘도 될것 같아요. 얼마죠? 39가 되고요. 분자에는 1이 올라갑니다. 해서 정답은 39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좋습니다. 33번입니다. 1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네요. 자, 써볼게요. 분모에다가 15 곱하기 5를 적어주고 분자에 1을 적어둡니다. 맞죠? 그 다음에 15 곱하기 5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자, 15 곱하기 5 한번 해봅시다. 5, 5, 25니까 5 내려가고 2가 올라가요. 5일은 5인데 2가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분모는 얼마다? 75다. 분자는 얼마다? 1이다. 정답은 즉 75분의 1이 정답이 된다까지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 1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네요. 자, 적어볼게요. 분모에다가 18 곱하기 2라고 적어두고 분자에 1이라고 적어둡니다. 맞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8 곱하기 2를 직접 해볼게요. 8이 16 해서 6 내려가고 1 올라갑니다. 1, 2는 2인데 2에다가 위에 1 있으니까 더해줘서 3이 되겠네요. 해서 분모는 얼마가 된다? 36이 되고요. 분자는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정답이 뭐예요? 36분의 1이 정답이라는 소리죠. 마지막 35번입니다. 35번. 좋아요. 35번 한번 해봐야겠죠? 자,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20 곱하기 4 적어주고, 분자에는 뭘 적는다고 했어요? 분자에는 1을 적는다 했어요. 분자에 1 이렇게 적어두고요. 그 다음 20 곱하기 4를 이제 친구들이 딱 해주면 되겠네요. 자, 20 곱하기 4, 20 곱하기 4. 뭐가 나오나요? 그쵸. 20 곱하기 4. 어렵지 않았습니다. 8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 분자에는 뭐가 당연히 쓰여지면 되죠? 분자에 올라갈 숫자는 1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정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80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단위 분수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 가장 기억해야 할 거는 분모와 분모만 곱해주고 분자는 어떻게 한다? 1을 적어두면 된다. 이걸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그렇죠? 꼭 이걸 기억해 보고, 이제, 만약 틀린 게 있다 하면은 친구들이 꼼꼼하게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일단 문제를 풀어봤어요.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는 사실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에이, 뭐야, 별거 아니네 하면서 방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진짜는 다음 강의부터입니다. 우리 다음 강의부터 뭘 계산하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를 계산할 거예요. 다양한 진분수와 또 다양한 진분수를 각각 곱하는 그거를 한번 배워볼 거고요. 우리 원리 깨치기 때 배웠죠?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하는 걸 직접 해볼 겁니다. 해서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가

쉬웠다고 방심하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알려준 원리 깨치기 그리고 다양한 문제 풀이 방법 꼭 기억을 해두고 복습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친구들이 완벽하게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고 복습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강의 선생님이랑 또 신나게 만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연산 3차시 마저 공부할 건데요. 제목부터 확인해 보죠.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산 3차시 3일차부터 5일차까지 쫙쫙쫙 마저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공부 목표 두 가지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볼 겁니다. 자, 바로 오늘의 원리를 또 확인해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오늘의 퀴즈를 확인하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12분의 25 나누기 10을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분수의 곱셈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이 오늘의 퀴즈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원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원리 깨치기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더 살펴보자고요. 자, 먼저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인데요. 분수의 곱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하, 곱셈은 곱셈인데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해야겠구나라는 것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복습해 보죠. 4분의 3 나누기 2의 계산은 이렇게 할수 있었잖아요. 먼저 나누어지는 수 4분의 3을 그림으로 표시해 주고요. 나누기 2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4분의 3을 똑같이 2등분한 것 중에 절반과 마찬가지, 즉 4분의 3의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은 곱셈으로 이렇게 쓸수 있었죠.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 아래에 식으로 이렇게 쫙 정리해 보았었죠. 한번더 보죠. 4분의 3 나누기 2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서 또 하나 바뀌는 게 있었죠. 중요했습니다. 뒤에 있는 이 2가 분수로 바뀝니다. 4분의 3에 2분의 1, 즉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것처럼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2가 분수인 2분의 1, 2분의 1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즉 8분의 3이다라고 우리 계산 결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었고요.

하나 더 살펴보죠. 우리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도 계산해 봤습니다. 역시 곱셈은 곱셈인데 분수의 곱셈이라는 것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2분의 5 나누기 3의 계산 우리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한번더 보죠. 2분의 5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 2분의 5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고요.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똑같이 3등분한 것 중에 하나, 즉 2분의 5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2분의 5 나누기 3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역시 뒤에 있는 3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3이 3분의 1로 분수로 바뀌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줍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풀 때는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뒤에 있는 수가 분수 3분의 1로 바뀐다는 것 말입니다. 곱셈으로 고치면서 분수로 고친다. 두 가지를 꼭꼭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2분의 5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하면 역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즉 6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모두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는요. 역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뒤에 있는 수를 분수로 고쳐준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복습해 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키워나가 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 3일차부터 5일차까지 풀어볼 것이기 때문에 먼저 연산 3일차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입니다. 계산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계산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읽지 않고 그냥 바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이 문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계산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한번더 확인해 보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기하분수는 어떤 분수인가요? 네, 한번 말해 보세요. 기하분수는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 이 기하분수는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뭐 1뿐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하죠. 아, 약분이라고 하면 분자와 분모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약수가 1뿐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 그것을 우리 기하분수라고 하지요. 자, 연산키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4분의 15 나누기 3입니다. 우리 원리 깨치기에서 봤던 것처럼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치면서 이 3이 3분의 1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4분의 15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12분의 15가 되고요.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해 주는 겁니다. 분자와 분모를 공약수로 약분해 주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5가 되기 때문에 4분의 5가 되고요. 이렇게 답이 가분수로 나타났다면 문제에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분수로 나타내는 연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5를 대분수로 쓰면 1과 4분의 1이라고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도 이렇게 연산키처럼 차근차근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자,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분의 8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수의 곱셈으로 해결해 보면 5분의 8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 2가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면 10분의 8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문장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문제를 풀었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런데 기하학분서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분일 때까지 약분해 줘야 합니다. 2로 약분해 보죠. 분자는 4가 되고요. 분모는 5가 됩니다. 5분의 4라는 기하학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1번의 결과는 5분의 4입니다.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엔 11분의 12 나누기 3입니다.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분의 1이라는 분수로 나타내어 줍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주면 33분의 12가 되고요. 약분해 주죠?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4가 되고 분모는 11이 되어 11분의 4라는 기하학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3일차 문제의 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10분의 21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이 3분의 1로 바뀝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자연수를 분수로 바꾸는 것. 후다닥 풀다 보면은요. 나눗셈을 곱셈으로만 바꾸고 3을 그냥 3이라고 적는 경우가 은근히 많거든요. 꼭두 가지를 잘 기억합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 말이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 줍니다. 30분의 21이 되고요. 이제 기하학분수로 나타내 볼게요. 공약수 3으로 약분하면 분모는 10이 되고 분자는 7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0분의 7이라고 계산 결과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9분의 28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9분의 28잘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4가 4분의 1로 바뀝니다. 두 가지를 모두 잘 바꾸어 줬습니다.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끼리끼리 계산할 차례이죠. 36분의 28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분자는 14가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18이 됩니다. 한번더 7이 되고요. 9가 됩니다. 2로 한번더 약분해 주면, 즉, 우리는 9분의 7이라는 기하학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3일차 문제,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18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분의 18 나누기 2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자,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은 14분의 18이 되고요.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분모는 7이 되고요. 분자는 9가 됩니다. 자, 이렇게만 적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 답이 가분수로 나왔다면 무슨 분수? 그래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분수, 즉 대분수로 나타내어 주는 연습을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분의 9는 결국 1과 7분의 2라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19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11분의 52 나누기 2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11분의 52 그대로 적어 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2가 2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뀌어지는 것, 이제 알고 있겠죠? 자, 끼리끼리 계산하면 22분의 52가 되고요. 2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11이 되고요. 분자는 26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11분의 26이 되는데요. 역시 가분수이기 때문에 대분수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2와 11분의 4라는 대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19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20번 문제인데요. 15분의 38 나누기 2입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나요?
선생님이 얼마나 잘 푸나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나요? 자, 이왕이면

내가 직접 풀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0번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보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미 풀고 왔다면 한번더 풀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뭘 먼저 적어줄까요? 그래요. 15분의 38. 38.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이제 어떻게?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 그리고 어떻게 바뀐다고요? 맞아요. 2가 2분의 1로 분수로 바뀝니다. 맞아요. 이제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뭘까요? 그래요. 몇 분의? 30분의 38. 곱셈만 잘 계산해 주면 되지요. 자, 기하학분수이기 때문에 약분해 줘야 되겠지요?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15가 되고요. 여기는 19가 됩니다. 즉, 15분의 19. 그냥 가지 말고 가분수라면 대분수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1과 15분의 4라는 대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3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4일차, 5일차까지 풀어봐야 되니까 이제 바로 4일차로 달려가기 전에 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자고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꿀팁은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거나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답 노트라는 건 뭐예요? 내가 틀린 문제를 모아서 정리해 놓은 노트가 바로 오답 노트, 오답 공책이잖아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보통 우리 친구들이요, 대부분 꼭 쓰는 건 바로 이겁니다. 틀린 문제는 꼭 적어요. 당연하겠죠. 틀린 문제를 다시 알기 위해서 정리하는 공책이 오답 노트니까요. 틀린 문제는요, 누구나 거의 다 적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답도 누구나 거의 다 적습니다. 네. 틀린 문제와 정답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틀린 문제도 좋고요. 정답도 좋지만 바로 이 틀린 이유를 적는 것이 더더더더더더더더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친구들에게 틀린 이유를 꼭 적으세요라고 하면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를 적을 때 그냥 몰라서, 실수해서 이렇게만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틀린 이유는요, 내가 무엇을 몰라서 틀렸는지를 적는 것이 틀린 이유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 자연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라서 틀렸다. 또는 나는 뭐 어떤 것을 세로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틀렸다. 나는 뭐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서 틀렸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는 것이 바로 틀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이 틀린 이유와 함께 나에게 꼭 필요한 핵심 개념 또는 원리까지 정리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오답 노트가 되는 것이죠. 시험 공부를 할때이 오답 노트만 촥 펼쳐보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쫙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단순히 틀린 문제와 정답을 적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 끝난 이후에 이 우리 연산 교재로 만약에 오답 노트를 만든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틀린 문제와 정답을 적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 더 틀린 이유를 적는 거죠. 하나 더 욕심내자면 핵심 개념까지 내가 몰랐던 개념 또는 원리까지 틀린 이유와 함께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꼭꼭 기억해 주세요. 오답 노트. 자, 오늘의 꿀팁,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였습니다. 꼭꼭 기억하면서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계속해서 힘내서 우리 4일차 문제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4일차 문제는요,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죠. 3분의 4는

곱셈으로 바뀌면서 6분의 1로 적어주고요. 끼리끼리 계산하면 30분의 9, 그리고 약분이 되지요.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3이고요. 분모는 10입니다. 따라서 10분의 3이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3번 문제입니다. 9분의 22 나누기 4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어주는 수는 잘 보고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적어줍니다. 끼리끼리 계산하면 36분의 22가 되고요. 약분이 가능하면 해주자고요. 2로 약분하면 분자는 11이고요. 분모는 18입니다. 즉, 18분의 11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7분의 62 나누기 4입니다. 7분의 62 곱셈으로 바뀌면서 4분의 1로 적어주고요. 분모는 28, 분자는 62입니다. 자,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분모는 14가 되고요. 분자는 31이 됩니다. 14분의 31인데요. 가분수는 우리 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2와 14분의 3이라고 대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계속해서 이번엔 1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10분의 39 나누기 6입니다. 나누어주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꾸어줍니다. 그러니까 60분의 39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13, 그리고 분모는 20, 따라서 20분의 13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볼까요? 19번 문제입니다. 11분의 40 나누기 6은요, 우리 공부한 대로 11분의 40 곱셈으로 바꾸고 6분의 1이라고 분수로 적어줍니다. 66분의 40이고요, 약분해 주자고요. 2로 약분하면 분자는 20이 되고 분모는 33이 되어 33분의 2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20번 문제입니다. 16분의 75 나누기 6입니다. 16분의 75, 그리고 곱셈으로 바꾸면서 6분의 1입니다. 자, 16 곱하기 6을 계산하면 96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75가 되겠지요. 자, 3으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자, 숫자가 좀 커졌는데요. 3으로 차근차근 약분해 보면 분자는 25가 되고요. 분모는 32가 될 겁니다. 따라서 32분의 2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5일차 문제도 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5일차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 건데요. 우리 배웠던 방법들입니다. 계산해서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래요. 자, 마찬가지로 분수의 곱셈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수를 분수로 꼭꼭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5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7분의 3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2분의 1로 바꾸어줍니다. 그렇다면 14분의 3이라고 그대로 놓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 마찬가지로 15분의 13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하기 2분의 1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끼리끼리 계산하면 30분의 13이고요.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것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 15분의 14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고 잊지 말고 꼭 분수의 형태로 적어줍니다. 3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요. 끼리끼리 계산해주면 45분의 14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21분의 16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 그대로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3은 3분의 1이라고 분수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끼리끼리 계산하면 63분의 16이에요. 라고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3문제만 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분의 9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는요, 그대

0: 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3은 3분의 1로 분수로 적어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12분의 9라고 적고 후다닥 가기 전에 문제에서 한번더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약분해 줍니다. 언제까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일 때까지 기약분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3으로 약분하면 분자는 3이 되고요. 분모는 4가 되어 4분의 3이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 봅니다. 19번 문제인데요. 5분의 8 나누기 4예요. 우리 차근차근 공부한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보면 5분의 8이라고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끼리끼리 계산해 주면은 분모는 20이 되고 분자는 8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약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해 주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분자는 2가 되고 분모는 5가 되기 때문에 아하, 우리는 5분의 2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2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11분의 16 나누기 4입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 11분의 16은 그대로 둡니다. 11분의 16은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하나 더 4를 꼭 4분의 1이라는 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끼리끼리 계산해 줄까요? 분모는 11 곱하기 4니까 44가 되고요. 분자는 16 곱하기 1이니까 16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 줄까요? 4로 한번 약분해 보죠. 그렇다면 분자는 4가 되고요. 분모는 11이 되기 때문에 11분의 4, 11분의 4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20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꼼꼼히 원리를 생각하며 풀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원리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했던 오늘의 연산키 원리를 한번 더 확인해 보면은요, 먼저 진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는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주는 것 하나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자연수를 분수의 형태로 고쳐주는 것 말입니다.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 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것 하나와 뒤에 있는 자연수를 역시 똑같이 분수로 바꾸는 것두 가지를 꼭꼭꼭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키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개념까지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12분의 25 나누기 10이었죠. 계산해 보죠. 자, 방금 우리 정리해 본 것처럼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12분의 25 적어주고요. 곱셈으로 바꾸면서 잊지 말고 10을 10분의 1로 바꾸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120분의 25라고 적어주고요. 약분해 주죠. 5로 약분하면 분자는 5가 되고, 분모는 24가 되어 24분의 5라는 기약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해결해 보았는데요. 아쉬우니까 하나 더! 바로 짜자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해결해보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13분의 6 나누기 5인데요. 오늘의 연산키 떠올리며 직접 멋지게 해결해본 뒤에 수강구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했던 연산키와 문제들 확인해보면서 모두 남은 문제들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2: 선생님, 소원 있으세요?
1: 소원은 뭐 너무나 많죠. 번호로 쫙 돼 있는데 몇 번을 좀 알려드릴까요?
0: 1번 네. 소원이 뭐예요?
1: 자, 아무래도 저의 이제 첫 번째 소원은 우리 학생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학교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 특히 역사도 네, 잘 받는 게 제 소원입니다.
0: 아이고, 뭐 진짜 이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도시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 수 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이 로마의 트레비 분수, 뭐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여기서 동전 던지는 방법이 특별하잖아요.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서가지고, 오른손으로 이 동전을 잡고, 왼쪽 넘어 어깨로 이렇게 던지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트레비 분수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분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동전들이 이제 빠져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그거?
0: 맞습니다. 네. 이 트레비 분수에서 수거된 동전은요,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처럼 2023년에는 약 23억 원이 수거됐다고 합니다.
1: 동전으로 23억. 네.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뭐 소원도 빌고 뭐 기부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소원 빌기인 것 같습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됐을지, 자, 지금부터 로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주사위는 던져졌다. 야, 이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건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을 의미하죠. 지금도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어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카이사르가 그 강을 건넜을 때 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이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어긴다는 것은 내전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0: 생각해보니까 로마에서 유래된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정치 체제 역시 로마 공화정에서 기틀을 마련한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헌법 1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자, 로마 공화정이 집정관과 민회로 권력을 나눴던 이러한 형태는 또 삼권분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평민을 대표하는 호민관도 있었죠.
0: 호민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1: 네, 그 직책의 이름 자체가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귀족의 횡포에서 평민을 보호한다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심지어 이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또 주의할 것은 이 공화정은 지금의 민주주의와는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자,

0: 로마 공화정은 권력 분립을 지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였습니다.
1: 그래도 이 권력을 분산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혁신적으로 느껴집니다.
0: 네, 이 권력을 견제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원이 됐다라는 거죠.
1: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네. 팍스 시니카, 네네. 뭐 이런 말의 원조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용어잖아요.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시작된 약 200여 년간의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뭐 그 시기에는 뭐 전쟁도 뭐 많지 않았고 또 경제는 번영을 했고 뭐 문화까지도 융성을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네.
1: 천년을 쌓아올린 역사,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성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로마의 이야기는 전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에 있던 한 작은 나라에서 원래 왕위에 있어야 할 리는 로뮬루스와 레무스의 외할아버지였지만 그의 동생이 권력을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 왕이 된 이는 훗날 쌍둥이가 자라 자신에게 복수하고 왕위를 되찾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없애려 했고요. 결국 그들을 테베레강에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두 형제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살아남았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성장한 이들은 마을을 세우려 했지만 갈등 끝에 로뮬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팔라티노 언덕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8세기, 바로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도시의 이름 역시 로뮬루스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지만 역사 속의 로마는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하나의 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로마는 주변을 차츰 정복하며 세력을 키워 결국 유럽과 지중해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로마를 빼놓고는 그 어떤 장면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 건축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실용성을 강조했던 로마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입니다.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이 거대한 건축물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착공되어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시기인 기원 후 8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곳에서 검투사 노예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오락거리로 관람했습니다. 콜로세움만이 아니라 원형 광장인 포룸, 신들을 모신 판테온, 그리고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망까지 로마 건축은 실용성과 장엄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매력은 콜로세움만 가더라도 그 주위를 도보로 걸으면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콜로세움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4세기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중 하나인 콘스탄티누스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로마의 지배자가 된 것을 기념해 세웠답니다. 로마에 남아있는 여러 건축물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으로 유명하죠. 참고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트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콜로세움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들이 완성되었을 때 로마는 이미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세기 중반에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로마에 살았다고 해요. 와, 이렇게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잘 정비된 수도시설 덕분이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수로가 뻗어 있었고요. 이를 통해 깨끗한 물이 도시로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법을 통해 제국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로마법은 정복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후대 유럽의 법체계에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또한 라틴어와 그리스 문화가 융합되면서 독특한 로마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많은 언어, 건축, 양식, 정치 제도는 그 뿌리를 로마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와 뛰어난 문화를 자랑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결국 제국은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뉘었고요. 특히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규모 남하와 내부의 불안

0: 감정 속에서 흔들리다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힘은 잃었지만 중세 유럽 사람들의 삶 속에서 로마는 여전히 크리스트교의 중심지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로마는 오랫동안 교황의 땅인 교황령에 포함되어 다스려졌는데요. 프랑크 왕국의왕 휘핀은 754년과 756년에 프랑크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휘핀은 이탈리아 북부에 랑고바르드족 세력을 무찌르고 교황에게 옛 라벤나 총독부의 영토를 증여하였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 휘핀의 기증이라고 부릅니다. 781년 샤를마뉴 왕은요, 교황이 속계의 주권자로서 다스릴 수 있는 영토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공국을 주축으로 라벤나, 베네벤토, 토스카나, 코르시카, 롬바르디아 그리고 이탈리아 도시들의 상당수가 편입되면서 교황의 영토가 크게 넓어졌고요. 이 영토를 교황령이라 합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동안 교황령은 여러 교황들의 통치 아래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 교황은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전쟁도 치르는 등 교회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교황령은 프랑스의 영토로 병합되었고요. 1814년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과 함께 교황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의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1870년 교황령은 이탈리아 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로써 로마는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로 흡수되었고요. 교황령은 로마 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바티칸시로 축소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이 로마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티칸이죠. 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중심지이자 수천 년의 예술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면적이 0.44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입니다. 이 서울 여의도라는 섬의 면적이 2.9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면적의 약 15% 정도 되는 진짜 작은 나라.
1: 그러면은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2: 놀라지 마세요. 네. 2017년 기준으로 약 800명 정도 됩니다. 이 바티칸 시민권은요, 태어나서 얻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티칸에서 일하게 되면 시민권을 주고요. 일을 그만두면 시민권을 반납해야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구적인 시민권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 그러면 이 바티칸에 교황님이 계시잖아요. 자, 이 바티칸의 교황이라는 자리는 입법, 사법, 행정권이 하나가 된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이 선출이 된 절대군주잖아요.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걸까요? 네.
2: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가 있어요. 콘클라베라는 것이 있습니다. 콘클라베라는 게 열쇠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방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회의가 진행됩니다.
1: 네, 이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투표는 이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굴뚝, 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이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면은 투표를 실패했다. 네. 그리고 하얀 연기가 피어나게 되면은 투표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투표는 항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2: 근데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이게 독립한 지는 또 얼마 안 됐어요. 1929년에 독립을 했다고 들었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사실은 바로 그 시기에 이 이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의해서 20세기 로마의 역사가 굉장히 이제 크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가 사실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 그 전까지 이탈리아는 여러 작은 나라와 도시국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정복으로 로마는 프랑스 제국에 편입되었다가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에 다시 교황령의 일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점점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라는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 흐름 속에

0: 독일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탈리아 통일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1년 통일 이탈리아는 로마를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 순간 로마는 더 이상 교황의 도시만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상징하는 중심지가 된 거죠. 단, 로마는 아직 현대적 수도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인구는 약 20만 명에 불과했고 교회 이외의 시설이라 해봐야 부서진 고대 건축물, 과수원, 창고, 귀족의 저택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 병원, 공원 같은 공공시설들을 신속히 건설을 하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등 도시구획을 본격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로마는 과거의 유적 위에서 다시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이 로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 사회가 불안해지자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끄는 파시스트 당이 세력을 넓힙니다. 그리고 1922년 그들은 로마 진군이라는 무력 시위를 벌여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파시즘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지도자의 힘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는 전체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상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자, 1943년 제2차 세계대전 중 이야기입니다. 자, 무솔리니가 결국 몰락을 하게 되고요. 새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를 무방비 도시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무방비 도시라는 것은요, 국제전쟁법에 따라서 군사시설과 병력이 철수돼서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를 뜻하는데요. 불필요한 전투와 민간인 피해, 그리고 문화유산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 무방비 도시 선언은요,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의미였고 현실에서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군사활동이 지속되고 제한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대규모 파괴가 방지되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 이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이탈리아는 더욱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국민투표를 통해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는 계속해서 이탈리아 공화국의 수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현대 민주국가의 수도로까지 이어진 것이죠. 오늘날 로마는 과거의 유적과 현대적 도시가 공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탈리아의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파시즘 시대를 지나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로마는 정말 역동의 시기를 겪었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 무솔리니는 고대 로마의 영광을 되살린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엔 이 전쟁과 독재로 이탈리아를 파괴한 거죠.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되풀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1: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면 위험하다는 교훈이네요.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뭐냐면요, 로마는 정말 수없이 무너질 뻔했는데도 계속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0: 그게 바로 로마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위대한 로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복지의 시민들을 노예로 삼기보다는 시민권을 부여하는 관용 정책이라든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치 제도들을 보면 이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문명은 지금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탄탄한 인프라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이 로마에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 로마인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그 트레비 분수의 동전도 꼭 던지시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요. 뒤로 서서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 어깨너머로 슝.
0: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소원 빌면서 동전을 한 번만 이렇게 딱 던지면 되지 않을까. 네.
1: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로마 여행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로마를 끝으로 우리 도시로 보는 세계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동안 도시로 보는 세계사로 떠난 세계여행 어떠셨나요?
1: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진짜 역사, 문화, 뭐 도시의 수많은 이야기 살펴보면서 정말 즐겁고 저도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1: 안녕!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원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도시로 한번 떠나볼까요?
0: 이 도시에 가면 운전 면허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심지어 자전거도 타면 안 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1: 자전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여행을 다녀야 되죠? 계속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까?
0: 모든 교통수단이 물 위로 다니는 곳이에요. 수상버스, 수상택시, 그리고 곤돌라가 명물인 곳이죠.
1: 곤돌라라고 하니까 딱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가는 거죠?
0: 맞습니다. 저는 베네치아를 떠올리면 가면 무도회가 생각이 나요. 무려 12세기에 시작된 세계적인 축제잖아요.
1: 이 가면을 쓰면 뒤에 이제 누가 있을까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면은 왜 쓰는 걸까요?
0: 가면을 쓰면서 신분을 감추는 거죠.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족도 평민도 계급을 떠나서 함께 어울릴 수 있으니까 그 해방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회 전체의 긴장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1: 그런 축제가 오래전에 시작된 걸 보니까 이 베네치아 사람들의 사고가 굉장히 좀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열린 생각이 베네치아를 특별하게 만든 힘이었을 거예요. 사실 축제 말고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0: 클로드 모네, 나폴레옹도 반했다는 게 영상을 보니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문제인기도 한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너무 몰리고 또 기후변화까지 맞물려서 훼손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려야 된다고 두 번이나 권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0: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1: 그런데 선생님, 이 베네치아는 섬이잖아요? 영상에서도 보면 이 농사 지을 땅은 없어 보이고 자원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을 쌓았을까요?
0: 자동차는 없어도 배는 있잖아요.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배로 무역을 했거든요. 특히 중세 유럽에서 금보다 더 비쌌던 식재료가 베네치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1: 금보다 비싼 식재료. 중세시대라면 후추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 한 도시를 발전시킬 만큼 중요했다니 좀 궁금합니다.
0: 후추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제가 초기 베네치아 탄생 스토리부터 쭉 알려드릴게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화려하게 꽃피운 베네치아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날 베네치아는 낭만적인 관광지지만 그 시작은 사실 눈물겨운 피난길이었습니다. 5세기경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유럽 북쪽에서 온 게르만족과 훈족

같은 무시무시한 이민족들이 이탈리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약탈당하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건 선택을 했어요. 바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석호 안의 갯벌섬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민족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군대였기 때문에 배가 없이는 갯벌과 얕은 바다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피난민들은 척박한 섬에 수천 개의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살기 위해 도망친 곳이었지만 이 독특한 입지가 훗날 엄청난 행운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농사를 지을 땅이 전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길은 오직 하나,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유럽 대륙과 비잔티움 제국,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잇는 가장 빠른 길목에 있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형식적으로는 비잔티움 제국의 속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도시국가처럼 행동했습니다. 비잔티움의 해군 역할을 대신해주며 그 대가로 세금 없이 장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들은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은 동양의 향신료, 후추, 계피 등, 그리고 비단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은 배를 타고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후추를 사온 뒤 이를 유럽 전역에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또한 바다에서 얻은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여 초기 자본을 모았습니다. 당시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 불릴 만큼 귀한 필수품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역을 잘하려면 튼튼한 배가 필수였겠죠. 베네치아에는 아르세날레라는 국가 운영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공장 조립라인처럼 배를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배 한 척을 뚝딱 만들어낼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해군은 무역선을 보호하고 경쟁국들을 압도했습니다. 베네치아 발전의 결정적인 사건은 제4차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 군대를 배로 실어다 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고, 전쟁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방무역의 거점들을 대거 확보하며 바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단순히 돈만 많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왕 한 명의 독재가 아니라 귀족들이 선출한 총독인 도제와 평의회가 나라를 이끄는 민주적인 공화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베네치아의 공화정은 중세 유럽에서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하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인 도제는 죽을 때까지 임기를 유지했지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순 없었습니다. 도제를 뽑는 과정부터가 아주 복잡했는데 무작위 추첨과 투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도제는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 중요한 결정은 항상 대평의회나 10인위원회 같은 기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10인위원회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비밀정보기구 같은 곳이었는데 부정부패나 반란의 조짐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도제가 법을 어기면 처벌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 덕분에 베네치아는 약 1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네치아의 공화정은 훗날 현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 원칙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중세 베네치아는 단순한 무역 도시를 넘어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모태가 된 혁신적인 경제 도시였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업 중심지인 리알토 다리 주변에는 판전상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 돈을 바꿔주거나 보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은행을 뜻하는 뱅크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무거운 금화나 은화를 들고 다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장부상의 기록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바다로 나아가는 무역은 큰 이익을 주었지만 난파나 해적의 위험도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네치아인들은 포멘다라는 합작투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는 투자자와 직접 배를 타고 나가는 상인이 계약을 맺어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는 현대의 유한 책임 회사나 벤처 투자의 시초가 되었으며 자본이 부족한 젊은이들도 능력만 있다면 무역에 참여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로 해상보험제도

0: 보상제도를 체계화했습니다. 상인들은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배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음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국가가 전쟁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몬테라는 국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국가의 성장에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공공금융의 초기 형태였습니다. 결국 베네치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시였습니다. 척박한 갯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나갔던 용기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화려한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1: 피난길에서 시작된 도시가 현대 자본주의와 금융 시스템의 원형을 만들었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0: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 기억나세요? 격리를 해야 한다고 커런틴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사실 이 말의 시작도 베네치아였다고 합니다.
1: 잠깐만요. 이 격리라는 표현, 이게 베네치아에서 나온 거예요?
0: 네,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베네치아는 모든 선박을 인근 해역에 40일 동안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이태리어로 40을 쿼란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쿼런틴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 때전 세계가 쓴 단어가 700년 전 베네치아의 발명품이었던 거죠.
1: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왔네요.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탐험가도 이곳 베네치아 출신인데요. 바로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
0: 맞습니다. 17년간 탐험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다들 허풍이 심했다고 놀렸잖아요. 게다가 별명까지 허풍쟁이 마르코라고 불렸고요. 진짜 억울했을 것 같아요.
1: 마르코 폴로는 혼자 좀 억울하고 황당했겠지만 이 베네치아 때문에 한 나라가 통째로 황당한 상황을 겪기도 했어요. 성지를 찾으러 간 십자군이 오히려 기독교 나라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0: 야, 이거 아군에게 칼을 겨눈 건가요?
1: 그렇죠. 이건 돈이 신앙을 이긴 순간이었는데요. 그 판을 짠게 바로 이 베네치아였고요. 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4차 십자군 전쟁은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원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던 군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중심에는 바로 베네치아가 있었습니다. 베네치아가 어떻게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201년 유럽의 기사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이들은 바닷길을 이용해서 이집트를 거쳐 성지로 가기로 계획했어요. 당시 유럽에서 수만 명의 대군과 물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를 가진 곳은 베네치아 뿐이었습니다. 베네치아의 노련한 지도자였던 도제 엘리코 단돌로는요, 십자군과 엄청난 계약을 맺게 됩니다. 3만 명이 넘는 군대와 기사들을 실어 나를 배를 만들어주는 대신 막대한 대금을 받기로 한 것이죠. 베네치아 사람들은 1년 동안 다른 장사를 다 포기하고 오로지 십자군을 위한 배를 만드는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베네치아에 모인 십자군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당연히 약속한 배삭을 다 지불할 돈도 부족했던 거예요. 배를 만드느라 전 재산을 투자했던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도제 단돌로는 기막힌 제안을 합니다. 부족한 돈은 몸으로 때우세요. 우리 베네치아의 반란 도시인 자라를 대신 점령해주면 배를 띄워주겠습니다. 성지를 지키러 온 십자군이 돈 때문에 같은 기독교 도시를 공격하게 된첫 번째 비극이었습니다. 자라를 점령한 뒤에도 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비잔티움 제국의 쫓겨난 왕자인 알렉시오스 4세가 십자군을 찾아와서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나를 다시 황제로 만들어주면 십자군에게 엄청난 보상금을 주고 성지 탈환을 돕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당시 베네치아의 최대 무역 경쟁국이었거든요. 단돌로는 십자군을 설득해 예루살렘이 아닌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뱃머리를 돌리게 합니다. 1204년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을 가졌다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십자군과 베네치아

0: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십자군은 같은 기독교 형제의 도시를 무자비하게 약탈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가 베네치아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에 있는 네 마리의 청동 말 조각상도요, 이때 훔쳐온 전리품입니다. 제4차 십자군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베네치아는 말 그대로 바다의 제국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비잔티움 제국 영토의 8분의 3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크레타섬 같은 지중해의 주요 거점들을 손에 넣으면서 무역로를 완벽하게 장악했어요. 또 경쟁자였던 비잔티움 제국이 힘을 잃자 베네치아 상인들은 동방무역에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약탈해온 수많은 예술품과 보물들은 베네치아를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로 꾸미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베네치아 입장에서는 국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황금기였지만 역사적으로는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을 철저하게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비잔티움 제국이 약해지면서 훗날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제국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게 된 꼴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제4차 십자군은 이 돈이 신앙을 압도한 전쟁이었고 그 설계자는 노련하고 영악한 이 베네치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베네치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으로 도시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 5만 명 남짓한 도심에 연간 3천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입니다. 집주인들이 현지인에게 세를 주기보다 관광객 대상의 숙박업을 선호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상점들은 기념품 가게로 바뀌었고 소음과 인파에 지친 원 주민들이 육지로 이주하면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베네치아가 실제 삶의 터전이 아니라 테마파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거대 크루즈선의 입항은 베네치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거대한 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파도는요, 약한 지반 위에 세워진 고대 건축물의 기초를 흔들고 갯벌의 토사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파가 좁은 다리와 골목에 가하는 물리적 압력은 도시의 노후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정부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성수기 특정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예약 의무와 함께 입장료 5유로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도시의 유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입니다. 베네치아의 사례는 관광산업의 성장이 어떻게 도시의 역사와 주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 세계적인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네치아는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는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현대적 고민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1: 십자군까지 이용해서 바다를 제패했는데 지금은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겪고 있네요.
2: 네, 그때는 베네치아가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 욕망이 베네치아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1: 선생님, 그럼 베네치아 안 가보실 거예요?
2: 아, 그건 또 다른 얘기고요. 저도 당연히 가보고 싶고 카니발도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베네치아에 가면 안 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이번에도 결국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땅도 없는 갯벌에서 시작해서 무역 강국이 됐고 세계 최초로 은행, 보험, 권력 분립까지 시스템화한 도시잖아요.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강력해지는 게 베네치아인 것 같습니다.
2: 베네치아의 역사를 알고 보니까 곤돌라와 가면무도회가 있는 이런 낭만적인 도시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같은 도시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1: 그게 바로 도시로 보는 세계사의 매력이죠. 여러분의 더 깊고 품격 있는 역사 도시 여행을 추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2: 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반짝반 연상향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리고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원리를 알아보고 1일차, 2일차의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상한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6과 5분의 2 나누기 15분의 4, 그 몫은 얼마일까요? 오, 분모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통분을 해주거나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하자. 정답은 바로 24가 됩니다. 정답 모두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은요, 바로 3일차, 4일차, 5일차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계산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3일차 문제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분모가 같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예요. 자, 분모가 같은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였죠. 2와 3분의 2 나누기 1과 3분의 1에 계산해서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각각 나타낸 다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그 몫을 구할 수 있고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 그 다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어요. 1번 볼게요. 계산하여 계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과 3분의 1 나누기 1과 3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4 나누기 3분의 5가 되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4 나누기 5. 이것은 5분의 4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1과 4분의 3 나누기 3과 4분의 1도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4분의 7 나누기 4분의 13이 되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7 나누기 13. 그러면 13분의 7이다라고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3번 1과 5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각각 가분수로 나타내야겠죠. 그러면 5분의 6 나누기 5분의 8이구나.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6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분의 6인데, 우리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4, 2로 약분하면 3. 그래서 4분의 3이 되는 거죠. 4번, 1과 5분의 2 나누기 2와 5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꾸면 5분의 7 나누기 5분의 13이 되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7 나누기 13이니까 13분의 7이네. 다음과 같이 몫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다음 5번. 1과 5분의 4 나누기 4와 5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줍니다. 5분의 9 나누기 5분의 22죠.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9 나누기 22.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22분의 9가 되죠. 그러면 이대로 몫을 나타내어주면 되고, 6번. 1과 6분의 1 나누기 1과 6분의 5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줄게요. 6분의 7 나누기 6분의 11이 됩니다. 그럼 7 나누기 11이라고 우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몫은 분수 형태로 11분의 7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7번. 1과 7분의 1 나누기 1과 7분의 3입니다. 그럼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8. 1과 7분의 3은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7분의 10.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8 나누기 10이고, 몫을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8이죠. 기하분수로 나타내려면 약분을 해줘야 해요. 2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5분의 4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8번. 1과 7분의 3 나누기 2와 7분의 1. 역시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7분의 10 나누기 7분의 15가 되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0 나누기 15, 15분의 10인데 5로 약분이 되니까 답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이제 9번부터는요,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해 볼게요. 1과 7분의 5 나누기 1과 7분의 2.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 줄게요. 7분의 12 나누기 7분의 9입니다.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줄게요. 7분의 12 곱하기 9분의 7. 7로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3분의 4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 1과 3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 분자와 분모를 바꿔줘야 합니다. 10번, 1과 7분의 6 나누기 3과 7분의 5예요. 역시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 먼저죠. 7분의 13 나누기 7분의 26.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분모, 우리가 이 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7분의 13 곱하기 26분의 7. 그러면 분자 분모의 위치가 바뀌었죠.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해주세요. 13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1과 8분의 3 나누기 1과 8분의 5예요.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11. 그리고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13이 돼요. 8분의 11 곱하기 13분의 8이다 라고 쓸수 있고, 8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13분의 11이 되는 거죠. 12번. 1과 8분의 5 나누기 3과 8분의 1이에요. 역시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8분의 13 나누기 8분의 25.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볼게요. 8분의 13 곱하기 25분의 8이죠. 8로 약분이 됩니다. 남는 것은 25분의 13이 되는 거죠. 다음 13번. 1과 8분의 7 나누기 2와 8분의 3이에요. 역시 가분수로 먼저 바꿔 줄게요. 8분의 15. 그리고 나누기 8분의 8이 16이죠? 16에 3을 더했으니까 19죠. 8분의 15 곱하기 19분의 8. 분자와 분모 바꿔주면서 곱하기로 바꿔줄게요. 8로 약분이 됩니다. 남은 것은 19분의 15가 되죠. 14번. 1과 9분의 2 나누기 1과 9분의 4예요. 1과 9분의 2는 가분수로 바꿨을 때 9분의 11. 그리고 1과 9분의 4는 가분수로 바꾸면 9분의 13이에요. 9분의 11 곱하기 13분의 9. 9로 약분이 되죠? 남은 것은 13분의 11이 되는구나. 다음 15번. 1과 9분의 5 나누기 2와 9분의 7이에요.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9분의 14 나누기 9분의 29, 18. 18에 7을 더했으니 25이죠.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9분의 14 곱하기 25분의 9다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 남는 것은 25분의 14가 되겠네요. 16번. 1과 9분의 7 나누기 3과 9분의 5예요.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줍니다. 9분의 16 나누기 9분의 바로 27, 9, 4, 3, 9, 27에 5를 더하니까, 그렇죠. 바로 32가 되죠. 9분의 16 곱하기 32분의 9라고 쓸수 있고, 9로 약분이 되죠?

그 다음 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수 있어요. 2와 6분의 5 나누기 1과 3분의 2예요. 이런 경우 가분수로 먼저 나타낸 다음 분모를 통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6분의 17 나누기 6분의 10이 되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몫을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 있고요. 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분을 할수 있다면 미리 약분을 해두면 훨씬 더 간편해요. 자, 대분수를 각각 가분수로 바꾼 다음 통분하거나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계산하여 기하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과 2분의 1 나누기 1과 6분의 1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나타내면 2분의 3 나누기 6분의 7이에요. 이 경우는 통분을 해볼게요. 분모를 6으로 만들어주자. 2분의 3의 분모와 분모의 각각 3을 곱해주면 6분의 9가 되고요. 이것을 6분의 7로 나누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9 나누기 7, 즉 7분의 9가 되고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2가 되는 거죠. 2번, 1과 3분의 1 나누기 1과 4분의 1도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줍니다. 3분의 4 나누기 4분의 5라고 생각할게요. 자, 통분을 해줄 거예요. 어떤 수로 통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12로 만들어 줄게요. 12분의 16 나누기 12분의 15. 자,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16 나누기 15이고 이거는 15분의 16이다.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5분의 1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3번. 1과 3분의 2 나누기 1과 2분의 1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3분의 5 나누기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우리 통분할 수 있죠? 6으로 만들어 줄게요. 바로 6분의 10 나누기 6분의 9라고 표현이 되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10 나누기 9, 9분의 10이 되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9분의 1이구나. 4번 1과 4분의 1 나누기 1과 6분의 1은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4분의 5 나누기 6분의 7이 되고요. 통분, 어떤 수로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공통인 분모 12로 만들 수 있습니다. 12분의 15 나누기 12분의 14. 자, 우리가 통분을 할 때에는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14분의 15. 답은 1과 14분의 1이다라고 대분수 형태로 써주면 좋겠죠? 5번. 1과 4분의 3 나누기 1과 2분의 1도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7 나누기 2분의 3이고, 4로 통분할 수 있죠. 분모가 4인 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7 나누기 4분의 6이 됩니다. 7 나누기 6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6분의 7이고, 몫은 1과 6분의 1이 되겠네요. 6번, 1과 5분의 2 나누기 1과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5분의 7 나누기 4분의 7이 되죠. 자, 20으로 만들어줄게요. 분모를 20으로 만들어주면 20분의 28 나누기 20분의 35가 되는데,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 35분의 28이고, 이것은 7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5분의 4가 되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7번. 1과 5분의 4 나누기 2와 4분의 1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9 나누기 4분의 9가 되는데요. 이것은 분모가 20인 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20분의 36 나누기 20분의 45라고 통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45분의 36이고 9로 약분이 되죠? 그러면 5분의 4가 된다. 8번 1과 6분의 1 나누기 4와 3분의 2예요. 그러면 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6분의 7 나누기 3분의 14. 6으로 통분할 수 있죠. 분모가 6인 분수로 만들면 6분의 7 나누기 6분의 28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28분의 7이 되고 이것은 약분이 되죠. 7로 약분을 해보면 4분의 1이 된다. 4분의 1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통분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이 다음 9번부터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1과 6분의 5는요,

바로 6분의 11이죠. 그 다음 1과 7분의 4는요? 7분의 11이에요.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보죠. 6분의 11 곱하기 11분의 7. 분자분모 바꿔주는 겁니다. 약분이 돼요. 11로 약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6분의 7인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6분의 1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1과 7분의 2 나누기 1과 5분의 4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9. 7분의 9 나누기 5분의 9가 되죠. 7분의 9 곱하기 9분의 5로 바꿀 수 있고 9로 약분이 되죠. 7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1과 7분의 4 나누기 1과 9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7분의 11 나누기 1과 9분의 2는 9분의 11이 되죠. 7분의 11 곱하기 11분의 9라고 쓸 수 있고 11로 약분이 되죠. 약분하고 났더니 7분의 9가 되는구나.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2가 되겠네. 12번 1과 7분의 5 나누기 2와 5분의 2예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7분의 12가 되고 그 다음 2와 5분의 2는요. 5분의 12가 되죠. 7분의 12 곱하기 12분의 5 분수의 곱셈으로 바꿨죠. 12로 약분해주면 7분의 5가 되는구나. 13번 1과 8분의 3 나누기 1과 4분의 1 가분수로 바꾸어주면 8분의 11 나누기 4분의 5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분자분모 바꿔주는 거예요. 8분의 11 곱하기 5분의 4 4로 약분이 되죠. 1 그리고 2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는 겁니다. 10분의 11이 되죠. 1과 10분의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14번 1과 8분의 7 나누기 3과 4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나타내어줍니다. 8분의 15 나누기 4분의 15죠. 그러면 8분의 15 곱하기 15분의 4다 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4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2가 되고 15로 약분이 되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15번 1과 9분의 1 나누기 1과 5분의 3이에요. 가분수로 바꾸면 9분의 10 나누기 5분의 8. 자, 9분의 10 곱하기 8분의 5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하면 4 그리고 2로 약분하면 5가 되죠. 9, 4, 36, 5, 5, 25이니까 36분의 2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16번 1과 9분의 5 나누기 2와 5분의 2예요. 1과 9분의 5는 9분의 14이고 2와 5분의 2는 5분의 12가 되니까 아 9분의 14 곱하기 12분의 5다 라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겠네. 약분 되죠. 1로 약분하면 6, 2로 약분하면 7이에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9, 6에 54, 7, 5, 35, 54분의 35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분모가 다른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16번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해결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5일차 문제도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 그리고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의 계산 우리 모두 모아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연산기 먼저 볼게요. 3과 3분의 1 나누기 5분의 4예요. 이렇게 분모가 서로 다른 대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계산 어떻게 했었나요? 네, 여러분들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분자 분모 바뀌어야 하고요.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몫을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에서도 만약에 분모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공통적인 것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산은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선택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계산하여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1번입니다. 4와 2분의 1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자,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야 합니다. 2분의 9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이 경우는 분모가 서로 똑같죠?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9 나누기 1, 몫은 9가 되겠죠? 4와 3분의 2 나누기 3분의 1입니다.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3분의 14 나누기 3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14 나누기 1, 즉 몫은 14가 되는 거죠. 다음 3번, 5와 4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21 나누기 4분의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을 해요. 21 나누기 3, 몫은 얼마? 몫은 7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3과 5분의 3 나누기 5분의 2예요. 이 경우도 역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5분의 18 나누기 5분의 2가 되겠죠. 분모가 똑같으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자 18 나누기 2라고 생각을 합니다. 몫은 얼마? 그렇죠. 몫은 9가 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3과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입니다. 먼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6분의 36, 18. 18 더하기 5는 23이죠? 6분의 23 나누기 6분의 1이 돼요.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23 나누기 1, 즉 23이 되겠죠. 6번 4와 7분의 2 나누기 7분의 4예요. 4와 7분의 2는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7분의 30이죠. 이것을 7분의 4로 나누자. 아, 그랬더니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네. 30 나누기 4네. 그러면 그 몫을 분수 형태로 4분의 30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죠? 2로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5가 되고,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 7의 14, 즉 7과 2분의 1이 된다라고 몫을 구할 수 있어요. 다음 7번. 4와 8분의 3 나누기 8분의 7이에요. 4와 8분의 3을 가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35가 돼요. 이것을 8분의 7로 나누어 주자. 그러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35 나누기 7. 몫은 9가 되겠죠. 5가 되겠죠. 4와 9분의 2 나누기 9분의 8이에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주면 9분의 38 나누기 9분의 8이 됩니다. 분모가 같은 이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세요. 38 나누기 8. 그러면 8분의 38이다 라고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2로 약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4분의 19가 되네요.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4, 4, 16. 그래서 4와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8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지는 9번 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고, 자, 선생님은 2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와 7분의 3 나누기 2와 7분의 5예요. 오,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죠. 이 경우도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줘야 합니다. 5와 7분의 3은 7분의 38. 그리고 2와 7분의 5는 7분의 19. 그러면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19분의 38인데 19로 약분이 되니까요. 몫은 2가 된다. 22번. 5와 8분의 3 나누기 1과 8분의 1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주면 8분의 43 나누기 8분의 9가 됩니다. 이것은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했을 때 9분의 4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 4, 36이니까 4와 9분의 7이다. 라고 그 몫을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23번. 3과 9분의 4 나누기 1과 9분의 7이에요. 3과 9분의 4는 3, 9, 27. 27에 4를 더했으니까 바로 31이 되죠? 9분의 31 나누기 9분의 16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31 나누기 16인데 16분의 31이니까 1과 16분의 15이다라고 그 몫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3과 9분의 7 나누기 1과 9분의 8이에요. 3과 9분의 7은 가분수로 나타냈을 때 3, 9, 27. 27에 7을 더했으니까 34죠. 9분의 34 나누기 9분의 17이에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34 나누기 17. 즉, 17분의 34인데요. 17로 약분이 되니까 몫은 얼마? 2가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부터는 선생님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3과 3분의 1 나누기 2원.

0: 5분의 2입니다. 3과 3분의 1은 3분의 10이죠. 2와 5분의 2는요? 5분의 12예요. 자,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3분의 10 곱하기 12분의 5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약분 내는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주세요. 1호 약분 5, 1호 약분 6.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36, 18에 5, 5, 25. 자, 18분의 25인데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1과 18분의 7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에는요,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26번, 6과 3분의 2 나누기 2와 7분의 1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가분수로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6과 3분의 2에요. 3분의 6, 3, 18, 18에 1을 더하면 20이죠. 3분의 20 나누기 2와 7분의 1은 7분의 7이 14에다가 1을 더해요. 그러면 15죠. 그러면 3분의 20 나누기 7분의 15인데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주면 3분의 20 곱하기 15분의 7이다.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야 한다. 자, 그러면 약분이 될 때 지금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5로 약분을 하면 3, 5로 약분을 하면 4예요.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줍니다. 3, 3은 9, 4, 7에 28. 9분의 28인데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9, 3, 27. 3과 9분의 1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7번입니다. 3과 4분의 3 나누기 4와 8분의 3이에요. 자,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줘야겠죠. 3과 4분의 3은 4분의 3, 4, 12. 12에다가 3을 더하면 15죠. 4분의 15 나누기 8분의 4, 8에 32. 32에 3을 더하면 35가 되죠. 즉,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 4분의 15 곱하기 35분의 8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약분이 되나요?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2, 또 약분이 돼요. 5로 약분을 하면 3, 5로 약분을 하면 7. 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할 거예요. 1 곱하기 7은 7, 3 곱하기 2는 6. 그래서 7분의 6이 된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약분을 하는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계산을 한 단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분을 할 때에는 꼭 나누고 나서 어떤 수가 되었는지 이 몫을 써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28번, 6과 5분의 4 나누기 2와 6분의 5입니다. 역시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줄게요. 6과 5분의 4는요, 5분의 6, 5, 30, 30에다 4를 더해서 34, 5분의 34죠. 2와 6분의 5는요, 6분의 6이 12, 12에다가 5를 더했으니까 17이죠. 자, 5분의 34 나누기 6분의 17은 5분의 34 곱하기 17분의 6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약분이 되나요? 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자세히 보면 17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 그리고 2가 되죠.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2, 6, 12가 됩니다. 5분의 11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5일차 문제 선생님이 28번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이어지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잘 풀었는지 채점을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도전 연산항 퀴즈,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언제 공개된다고요? 네,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된다고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연산 5차시를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1: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교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0: 선생님,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맛있는 국을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그런데 외국인은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차가운 국이라고 생각한대요.
1: 그건 문화가 가진 공유성 때문일 거야.
0: 공유성이요? 뭔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걸까요?
1: 그럼 이번 강을 통해 공유성을 비롯해서 문화의 속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까?
0: 네, 좋아요.
2: 우리가 앞에 본 사례처럼 따뜻한 국을 마셨을 때 시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외국인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요. 문화의 속성 중에 공유성이라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공유성을 포함해서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문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문화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나는 오늘 영화 보러 가, 문화생활하러 가 라는 표현도 자주 활용합니다. 우리는 이때 쓰이는 문화생활에서의 문화를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좁은 의미의 문화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 또한 예술과 관련된 것을 좁은 의미의 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한국 문화야, 대중문화야 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문화를 우리는 바로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이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을 넓은 의미의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종합하면은요, 결국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생활 양식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산물 전체를 우리는 바로 문화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문화에는요, 총 다섯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문화의 속성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공유성입니다. 공유성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시험 기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을 잘 보라고 무엇을 선물하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찹쌀떡을 선물하죠. 하지만 이거는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는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찹쌀떡처럼 부트라는 걸 우리끼리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이어서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바로 학습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 쓰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이걸 알지 못합니다. 배워서 가능한 거죠. 즉 문화라고 하는 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겁니다. 사회에 따라서 습관, 생활 양식, 언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사회화의 내용, 문화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바로 학습성의 사례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축적성입니다. 축적성은 말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김치는 원래부터

0: 때부터 이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요. 시대와 시대를 점차 지나오면서 이러한 재료를 넣는 것이 좋아, 이러한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아, 라는 것들이 점차 내려오면서 풍부해진 겁니다. 그래서 축적성은 언어와 문자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되면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문화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다양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가지고 있는 속성은 바로 변동성입니다. 말 그대로 문화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동성의 사례를 전기 자동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내연 기관 자동차가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쭉 지나면서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발명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전기 자동차도 최근에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차 변화한다라는 속성을 변동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전체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화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소들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들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바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기술의 발전이 교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은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가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화의 서로 요소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 변화하면은 연쇄적인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전체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화는 과연 무엇이고 문화의 속성에 해당이 되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성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들이 어떤 문화의 속성을 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례에서 한번 찾아보는 연습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와, 문화의 속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네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간식으로 주로 무엇을 드셨어요?
2: 난 떡볶이를 자주 먹었지.
1: 우리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때 주로 마라탕을 먹거든요. 그럼 이건 변동성이 나타난 사례겠네요?
2: 벌써 이렇게 배운 내용을 응용한다고? 대단한데.
1: 선생님이 잘 알려주신 덕분이죠.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0: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2: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3: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선생님, 제가 모의 국제회의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륙마다 인구 구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대체 왜 이럴까요?
1: 좋은 질문이야. 지역마다 경제 수준도 다르고 문화와 가치 간 교육 수준, 여성의 사회 참여 정도, 정부 정책까지 모두 영향을 주니까 인구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0: 그저 수치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네요.
1: 맞아. 인구 지표 하나에 경제, 문화, 삶의 방식, 정부 정책까지 모두 얽혀 있어.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아마 모의 국제회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거야.
2: 안녕하세요. 기초용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려 80억 명입니다. 그리고 그 80억 명이나 되는 세계인들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어요. 왜 지역마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다를까요? 또 지역마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 또 노년층 인구 비율이 다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은이가 국가별로, 대륙별로 인구 자료를 찾아보다가 호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먼저 저출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뜻 그대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령화라고 하는 거는요, 점점 한 사회가 나이 든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이 노인 인구의 기준을 65세 이상 인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소년층 인구는요, 0세에서 15세 사이가 해당이 되는데요. 노년층은 65세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자, 전 세계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인데요. 전체 인구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유소년층 인구라고 합니다. 네, 반면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어디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유럽인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무려 19%나 됩니다. 특히 다른 대륙들과 다른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여러분들? 유럽의 경우에는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더 높은 현상이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 이것을 바로 고령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인구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아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합계 출산율은 아이를 낳는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건데요.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적인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니까요, 아프리카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무려 5명을 넘는 이러한 지역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합계 출산율이 2명 미

0: 미만인 지역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합계 출산율이 2명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엄마, 아빠 2명이 만나서 지금과 같은 사회의 인구 규모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합계 출산율 2.1명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구 규모가 대체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합계 출산율이 2.1보다 낮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앞으로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전체 인구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한 국가 혹은 한 대륙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전체 인구 중에서 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유소년층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를 노년층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의 자료를 살펴보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무려 42.3%였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11.5%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노년층 인구는요, 1960년대에 2.9%였는데 2022년에는 17.4%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한 가정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보다 적게 낳아서 풍족하게 기르는 것을 선호하는 부모가 많아지게 된 거고요. 또 경제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노년 인구 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의 수는 늘어나게 되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출생률이 낮은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낮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마다 필요한 인구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약 3.1%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20년에는 약 15.7%까지 높아졌고요. 2060년이 되면 4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첫 번째, 출산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한 개인의 역할,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육아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요. 노년 이후에 빈곤을 겪지 않도록 미리 국민연금 제도나 사회보장 제도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가와 요양, 또 노인 일자리 개발, 그리고 노인들에게 취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정말 한 나라의 운명, 그 나라의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나은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 저출산과 고령화가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생활과 국가의 미래까지 바꿀 수도 있는 큰 이슈라는 걸 알게 됐어요.
2: 맞아. 인구 변화는 경제, 복지, 일자리, 도시, 교육, 가족의 모습까지 모두 흔들 수 있는 변수야.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는 이슈가 되고 있지.
1: 그래서 모의 국제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많이 다뤄졌던 거군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네요.
2: 바로 그거야.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건 미래를 미리 읽고 대비하려는 태도야. 우리 사회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저도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유독 여러 교과목들 중에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중에 한 가지는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어휘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또 즐겁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요. 촌락에서의 연령별 인구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990년 그리고 2022년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촌락 상황인 거예요. 촌락. 1990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유소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더 줄어들었죠. 가운데 있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어요? 또 줄어들었죠.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죠? 노년층의 인구는요, 반대로 늘어난 거예요. 아하, 뭘알수 있죠? 촌락에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소년층과 청장년층의 인구는 줄어들었고,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뭔가 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고요. 촌락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지역 간 인구 분포에 뭔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역 간 인구 분포 불균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사회, 5학년 1학기 2단원 우리나라 지리탐구에 있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설 확충, 불균형, 촌락, 고령화, 특별자치도, 탄소 중립입니다. 낱말의 수가 많진 않지만 꽤 어려운 낱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중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은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이 뭔지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확충이라는 것은 더 늘려서 확보하다, 넓혀서 확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확충이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설비, 이게 바로 시설을 뜻하는 거겠죠. 건물이나 설비를 더 늘려서 충분하게 갖추는 것을 뜻하는 낱말이 시설 확충인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자, 그러려면 뭔가가 더 있어야겠죠. 병원이나 문화 공간 같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병원 또는 문화 공간 같은 이러한 시설들을 더 늘려야 된다.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설 확충이었어요. 그 다음 낱말은 불균형입니다.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 분포의 불균형,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었대요. 집중되었대요. 자, 그러면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인구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했어요. 자, 인구가 분포되는 양상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의 불균형입니다. 그 결과 농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가 심화된다. 그래서 불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불균형에서 이 불자가 아니다. 부정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균형에 맞지 않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자어 앞에 붙어서, 불맨 앞에 붙어서 아니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다의 뜻을 더해주는 말입니다. 불균형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에서 불가능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가피하다, 피하지 못할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아,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구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촌락입니다. 계속해서 촌락과 도시를 비교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1960년대 이후 촌락의 인구 밀도는 점점 낮아졌다.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촌락은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농사를 짓거나요, 물고기를 잡거나 숲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임업 등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장 1차적인 산업이라고 해서 1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촌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들판이 펼쳐져 있거나 나무가 많이 있거나 바다가 있거나 이런 곳을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촌락, 반대말은 도시입니다. 촌락과 도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같이 묶어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며 일정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도시의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촌락과 도시, 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잘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입니다. 고령화인데요. 이 고령이라는 말 자체가 나이가 많다, 나이가 든다라는 뜻이에요. 고령화 무엇일까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고령이 나이가 많다, 나이가 들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화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는 낱말이 된 거예요. 고령화,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아, 노인이 많아진다는 뜻이구나. 고령화라는 것은.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노인의 수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화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화는 뜻을 더해주는 말인데요. 뭐뭐로 됨, 뭐뭐로 변함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고령화라고 하고요. 도시처럼 변하는 것은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가 되는 거예요. 도시화라고 하고요.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산업화라고 부릅니다. 뭐뭐로 변한다. 뭐뭐로 된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 화라고요. 그 다음은 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 행정구역을 구분할 때이 특별자치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행정구역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스스로 더 많은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행정구역을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곳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색을 살려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두개 나왔죠?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특별자치도는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 말고 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행정구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자, 특별시가 있습니다. 특별시는 서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세 곳이라고 했죠? 특별자치시도 있습니다. 바로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해서 한 곳이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습니다. 광역시는 총 6곳이 있는데요.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까지 해서 6곳에 광역시가 있습니다. 도도 6곳이 있는데요. 전라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까지 6곳이 있는 거예요. 자, 다양한 행정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 사회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행정구역이라고 했잖아요.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 곳에서만 모든 걸다 다스릴 수 없어요. 나눈 구역으로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일은 각 지역의 행정기관들이 하는 겁니다. 자, 행정구역 잘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은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가 뭔지는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산화탄소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중립이래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랑 흡수하는 거랑 같게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 실질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탄소를 많이 내보내면 우리 환경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탄소를 내보내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같게 해서 내보내는 것의 실질적인 총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 중립을 지키도록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인 거예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우리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게 온실가스겠죠. 지구의 대기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감싸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이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환경과 관련된 낱말.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지금 이 그림 속의 모습은요,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볼일을 보고 있죠. 그거를 치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횡단보도 신호를 지키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하지만 이 모습들과 달리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5학년 1학기 3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에는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법, 규범, 제재, 범칙금, 준법, 인권, 경시까지. 우리 생활과 관련된 낱말들이니까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낱말은 법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정한 강제력을 가진 규칙이에요. 규칙은 규칙인데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게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도 마찬가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과의 차이점이라면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은 없다는 거죠.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 규범

입니다.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게 도덕인 겁니다. 도덕은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것으로 어겨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규범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에요.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법, 방금 전에 나왔던 도덕, 그리고 예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규범 안에 들어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규범을 지켜야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범과 규칙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차이점이라면 규범은 뭐뭐뭐 포함한다고 했죠? 법, 도덕, 예절 다 포함하는 좀 넓은 개념이라면 규칙이라는 것은 학교 규칙, 학급 규칙, 축구 경기 규칙,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해놓은 게 규칙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규범보다는 조금 더, 아, 구체적인 거구나. 어떤 상황이 있는 거구나. 어떤 장소에서 지키는 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제재입니다. 제재에서 이 제자는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법을 어기면 법이 강제성이 있다고 했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등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을 제재라고 합니다.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너 어겼잖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가하는 게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 안 되겠죠. 잘 지켜야겠죠. 그다음 낱말은 범칙금입니다. 자, 계속해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관련된 낱말이 나오고 있어요. 교통 법규를 어기면, 법을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대요. 이때 금은 돈을 뜻하는 거거든요. 범칙금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그 잘못에 대한 벌로 내는 돈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징역 몇 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내는 돈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인 겁니다. 뭐 잘못했네요. 우리 규칙 어겼네요. 그럼 돈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납부하게 하는 돈이 과태료인 겁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에 과태료. 자, 뭐 잘못했으니까 돈 내라는 거예요. 10만 원이 부과되었다. 범칙금 돈이구나. 과태료 돈이구나. 규칙을 어겨서 내는 돈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낱말은 준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했더니 우리 반대로 법을 지키는 아주 흐뭇하고 바람직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준법의 준자는 따르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따르는 거예요. 즉, 준법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준법, 즉,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갖춰야 할 태도이다. 너무도 당연한 태도인 것이죠. 법을 잘 지켜야겠죠. 반대말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준법, 법을 잘 준수하는 게 준법이라면 반대로 법을 어기는 행위는 위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위자를 써서 위법이라고 합니다. 뜻이 반대되는 거예요. 준법은 법을 준수하는 거, 지키는 거, 위법은 법을 위반하는 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위법 행위가, 즉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적발되어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준법, 위법.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인권입니다. 인권의 이는 이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권은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권리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기본권. 우리 인간들은 모두 기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대체 이 기본권이라는 게 뭔가요?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가지는 권리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권이나 참정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기본권이라고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자, 이러한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낱말은 경시입니다. 경은 가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게 어떻게 본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겁니다. 경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을 경시한다는 것은 규칙을 대충 가볍게 봐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럼 경시하는 게 아니라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뭔가 무겁게 여기고 소중하게, 귀중하게 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중자를 써서 중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시는 어떤 것을 매우 크고 무겁게 여겨 소중히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인권 이야기 나왔었죠. 인권을 경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인권을 중시한다는 것은 사람 자체를, 모든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시와 중시, 뜻이 반대되는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낱말들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복습할 수 있는 확인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자음 힌트가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뜻이 나와 있네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고르지 못한 상태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균형 앞에다가 아니다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을 붙여서 뭐라고 하면 돼요? 불균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불균형. 두 번째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이래요. 일단, 나이가 들다. 고령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는 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화라는 말을 붙여서 고령화라고 할수 있겠죠. 고령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촌락 또는 도시는 인구가 적대요. 자연과 가깝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인구가 더 적으면서 자연과 가까운 곳 어디입니까? 촌락입니다. 도시는 인구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촌락에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두 번째, 인구가 줄어드는 촌락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 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면 뭔가가 더 들어와야겠죠.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는 거니까, 뭐예요? 축소가 아니라 확충. 확충이 되겠죠. 더 늘리고, 그리고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충이 필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행정구역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 스스로 더 많은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를 무슨 자치도라고 합니까?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도. 특별자치도였지요. 제주특별자치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자, 그래서 특별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작하도록 만들어 쓰는 겁니다. 6글자씩이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나눈 것으로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르죠? 행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행정구역. 우리 다양한 행정구역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잖아요. 행정구역이라고 합니다.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이런 것들 잘 기억나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는 반면 아이를 적게 낳아요.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적어요.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0: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어떤 사회가 그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빈칸에 고령화라고 써주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중립을 이룰 수 있게 탄소 중립이라고 한다고 했죠. 탄소 중립이라고 써줍시다. 탄소 중립. 글자를 잘 채워줬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 사회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무엇이었나요?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에 들어가는 것들이 법, 도덕, 예절,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거예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시라고 한다고 했죠. 경시. 세 번째,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국가가 처벌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일. 제한을 가한대요. 제재 한다고 했죠. 법적 제재. 그래서 제재. 제재, 어의의 제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풀어봤고요.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가위표를 하는 거예요. 시훈이,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어겼을 때 내는 돈, 범칙금 맞으니까 동그라미. 유리, 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야. 맞겠죠. 지우, 위법, 위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법을.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가 아니라, 위법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거니까 준법으로 바꿔야겠죠. 아닌 겁니다. 경민, 도덕은 국가가 강제로 지키게 하기 때문에 어기면 처벌을 받아. 이거 도덕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에 대한 설명이므로 가위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인권, 도덕, 중립이 있네요. 탄소 이것 실천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다. 탄소 중립. 배출량과 흡수량을 똑같이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해준다고 했죠. 탄소 중립. 이렇게 이어줍니다. 다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고 했거든요. 인간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인권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인권과 이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이것은 양심에 따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도덕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어요.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숙제,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규범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 바로 규범이라고 했죠?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조금은 어렵지만 중요한 낱말들 잘 알아보았습니다. 복습 잘 하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사회 공부를 더 쉽고 재미있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실력, 문해력 올리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사회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자,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에 나온 어휘들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청와대도 보이고요. 그리고 국회, 법원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국회의 행정부, 법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나라 일을 하고 있어. 이들은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서로를 견제하지. 이제 이런 국가기관과 관련된 낱말들을 함께 익혀볼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견제라는 것은 이제 서로서로 이제 힘이 세지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서 감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 행정부 법원이 있고 이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견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휘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국가 기관이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나라국의 집카, 그리고 틀기의 빗장관인데요. 국가기관이에요. 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정해진 역할을 나누어 맡아 일하는 기관입니다.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기관이에요. 나누어 맡아서 일하는 기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는 국회, 행정부, 법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곳 하면 돼요. 국가기관에 무엇이 있다? 국회, 행정부, 법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부가 무엇이냐? 행정부는요, 나라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통령이 속해 있습니다. 행정부는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러니까 행정부는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회나 법원은 어떤 걸까요? 자, 국회는요, 나라국에 모일 회인데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살펴보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나라 살림을 직접 하는 곳이 행정부였어요. 자, 국회는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나라 살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행정부를 살펴보면서 잘하고 있나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요, 국민이 더잘살수 있도록 여러 법을 만든다라고 돼 있죠?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다? 국회다. 자, 그래서 입법부라고도 합니다. 자, 입이요,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일을 맡은 국가기관으로 보통 국회를 입법부라고 부름.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고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곳이 어디다? 국회, 입법부입니다. 자, 그럼 법원은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나 범죄 사건을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에요. 법원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고요. 그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 행정부다. 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또 공정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다랍니다. 가는 거예요. 이 법원과 비슷한 말이요, 사법부예요. 법을 적용해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사법부라고 해요. 대법원과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법원이 모두 사법부에 포함된다. 자, 대법원과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법원은요, 또그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청문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뉴스 보다가 청문회가 열렸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그 청문회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들을 청에 들을 문이에요. 그리고 모일 회거든요.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공식 회의가 바로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적격한지 우리가 알아보고 싶잖아요. 국민으로서. 그럼 대통령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공식 회의가 청문회다라는 거예요.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질문에 답한다. 그래서 청문회는 이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거를 들어보고 하는 곳이 청문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청회는 무엇이냐? 공청회가 헷갈린단 말이죠. 청청 둘다 들어가 있잖아요.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모임이다. 자, 이것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 우리 한번 어떤지 그 의견을 들어봅시다. 자, 이런 게 공청회예요. 정부는 새 법률안을 만들기 전에 공청회를 열었다. 예를 들면은 환경과 관련된,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 환경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자, 그럼 진짜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자, 그게 공청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문회는 이 관련된 사람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 이 공청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상황을 듣는 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렸다, 공청회가 열렸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나오면은 반갑게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야, 사회 시간에 공부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심의예요. 살필 심의 의논할 의의입니다. 살피고 의논한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 심의다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심의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의한 뒤 표결로 결정한다. 어떤 법을 만들 때 심의해야 되겠죠? 자세히 살펴보고 의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결로. 자,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을 하냐, 안 하냐. 자, 이것들을 물어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가 비슷한 말인데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의논하는 것을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로 의견을 내면서 의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국정감사예요. 국정, 나라국의 정사정, 나라의 일을 볼감의 사실할사, 이제 본다. 나라의 일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감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어떤 일을 잘 살펴보고 조사하는 것을 감사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을 잘 살펴보고 조사하는 건데, 국정을 감사한다라고 했죠?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을 잘 지키면서 일했는지,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법은 잘 지켰나, 돈은 제대로 썼나 하고 확인하고 살피는 일이 국정감사다라가 되겠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가지고 이 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살림을 운영을 하죠. 그럼 국회는 제대로 이거 운영하고 있는 건 맞아? 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하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에는요, 회계감사, 행정감사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자, 회계에는 돈이에요, 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자,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반에서 학급 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100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 학급을 위해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반장이나 뭐 부반장 이렇게 임원들이 제대로 쓰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게 바로 회계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감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 행정감사. 그래서 국정감사, 행정감사, 회계감사, 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자, 다음은요,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이 분립돼 있다. 자, 권력은 권세권의 힘력이거든요. 이 힘이 분립, 나누어져 있다. 나눌 분에 설립, 나누어서 세워져 있다. 힘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권력이 몰리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다. 입법부는 국회고, 행정부가 정부고, 사법부가 법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한쪽에서 너희가 법도 만들고, 나라 살림도 운영하고, 재판도 다 해. 하고, 이제 한쪽이 다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독재하고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딱딱 너희가 법을 만들어. 우리가 살림을 할 테. 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거 있는지 재판을 할게. 하고 힘을 나누어 가지고 가주면 이제 서로 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면 한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다라고도 합니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는 것을 삼권 분립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에 따라 나라를 운영한다. 그래서 삼권 분립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심제도예요. 석삼의 살필 심의예요. 세번 살피는 제도다. 자, 세 번이나 살펴준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삼심제도다입니다. 자, 삼심제도는요,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1심은 지방법원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해! 한 거죠. 자, 그래서 2심으로 올라갑니다. 자,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갔습니다. 자,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나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해! 하면은 이제 3심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항소한다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 올라가는 것을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예문에서요. 이 대법원 그리고 그 아래의 법원들이 모두 사법부 소속이다라는 예문을 본적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고 그게 모두 사법부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판결을 탁 내버리면은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세 번까지는 재판을 받게 하자. 그게 바로 삼심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재판이 열린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의결이 무엇인지 볼게요. 의논할 의에 결정합니다. 결정할 결이에요.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회의의 어떤 안건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것.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게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결정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안건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안건을 올려요.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의논을 해요. 의견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의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회가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보세요. 다시 의결을 해보세요. 다시 의논하고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라는 말을 붙이면은요, 다시 하는 또는 두 번째라는 뜻으로 재의결은 한번 의결된 내용을 다시 의결한다라는 거죠. 재방송, 그리고 재가 쓰이면은 다시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의결되었습니다.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서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의논을 해보고 결정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급 회의에서 청소 당번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결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찬성 반대로 나누어서 서로 의논한 다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한 명이 딱 결정을 한게 아니라 아, 서로 찬성 반대 나누어 가지고 의견도 나눠보고 결정한 거구나. 의결된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는 새로운 낱말들을 볼 건데 이것도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에 나온 낱말들이에요. 자, 여기 그림을 봤어요. 여기 말을 타고 열심히 가고 있네요. 손에는요 무슨 편지 같은 걸 들고 가고 있어요. 여기 봤더니요 봉화대, 봉수대가 있죠. 옛날에는 이 연기나 그리고 불빛을 통해서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적이 침입하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이 연기의 개수나 이 불의 개수로 우리가 전달을 한 거죠. 자, 여기는요, 연이에요. 연의 색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것도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거는 이 통신수단이 옛날의 통신수단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 봤더니 오늘날에는요, 핸드폰으로 메시지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댓글 채팅도 달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정보를 주고받고 의사소통할 때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해 왔어. 이번에는 낱말학습을 통해 이러한 정보 수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볼까?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자, 미디어라는 낱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전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여기 봤더니 미디어들, 여기 컴퓨터 보이고요. 신문도 보이고요. 라디오도 보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미디어구나. 자, 미디어와 비슷한 말이 바로 매체예요. 매체를 영어로 하면 미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정보나 생각 등을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을 매체다라고 해요. 신문,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동원한다. 미디어와 매체는 같은 말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아주 많은 미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여기저기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발은 무엇일까요? 열파에 다스릴 발인데요. 예전 조선시대에 급한 소식을 빠르게 전하던 전통적인 전달 방법으로 사람이나 말을 이용함. 그러니까 이것 좀 전달을 해줘. 사람이 막 달려가거나 혹은 막 말을 타고 가거나 해서 전달해 주는 게 파발이에요, 파발. 옛날에는 파발로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적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파발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통신은요, 소식을 주고받는 것을 통신이라고 해요.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론은요, 술에 여에 논이야 론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다라고 해요.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미디어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렇게 여론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론이 오히려 이제 법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이 법안을 지정을 저만 법안을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만들지 못하겠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론과 같이 쓰면 좋을 말, 같이 알면 좋을 말이 민심이 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마음과 생각을 민심이라고 해요.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민심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사람들이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하고 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정부의 또는 이 법안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바로 여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예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인터넷을 통해 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회관계망 서비스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고 있고요. 또 글도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리면서 소통을 하는 거죠. 학생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쉽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나 기기와 연결된 상태를 온라인이라고 해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선생님과 함께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온라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프라인이라고 하죠. 오프라인.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는 오프라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알아봤고요. 허위 조작 정보 알아볼게요. 허위가 무엇이냐? 허위, 빌허의 거짓 위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고 거짓인 것이죠. 조작은 지을 조의 지을 작입니다. 뭔가 지어내는 거, 만들어내는 거고요. 정보는 우리 뜻정의 값을 보, 우리 사람들 정보, 알고 있는 사실들, 이런 게 정보죠. 그래서 허위로 조작하는 정보다. 사람을 속이려고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나 진실인 것처럼 꾸민 정보를 우리 가짜뉴스라고도 하죠. 허위 조작 정보다라고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속지 않으려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나온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야, 있잖아. 누구랑 누구랑 사귄대. 허위 조작 정보 아니야? 그거 본인이 말한 거야?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만든 게 허위 조작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는 허위 조작 정보들이 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허위 조작 정보를 보면은 아, 이거 진짜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뜨리기 전에 이거 믿을 만한 거야? 진짜 맞아? 이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위 거짓된 내용, 조작은 일부러 사실을 바꾸거나 꾸미는 거, 정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이나 자료다.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자, 이제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라는 이 영어의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처럼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바꾸어 만든 가짜 영상이나 소리다. 자, 이건 진짜가 아니죠. 가짜예요. 딥페이크 영상은 진짜처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론 조작은요. 거짓 정보 등을 이용해 사람들의 생각을 속이거나 왜곡하여 잘못된 여론을 만들려는 행동을 여론 조작이라고 해요. 여론 조작은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여론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허위의 아까 조작 정보라든지 혹은 딥페이크를 통해서 여론을 조작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을 한 이런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딥페이크가 말을 해요. 딥페이크로. 그러면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갑자기 바뀌면서 여론이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론이 조작되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는 항상 이거 제대로 된거 맞아? 맞아? 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편견 한번 볼게요. 편견은 치우칠 편의 볼견이에요. 치우쳐서 본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을 편견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친구들을 봤더니요.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뭐한 거야 하면서 속닥속닥속닥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공정도 같이 알면 좋은데요. 둘 이상의 대상을 등급이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는 것을 차별이다라고 해요. 남녀 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공정이라고 해요. 언론은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어떤 정보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그렇죠. 미디어다라고 하고요. 매체라는 말도 쓰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요. 삼심제도다라고 하죠. 삼, 심, 제, 도. 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권력이 몰리지 않도록 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냐? 그렇죠. 권력 분립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권력들이. 어디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져 있었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 개표, 한뒤 찬반을 통해 결정했다. 무엇일까요? 저 심의한 뒤 찬반을 통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본 거예요. 개표는 무엇이었나요? 개표는 표를 열어보는 거죠. 투표를 하고 나서 이게 몇표 하나 왔어 하고 열어보는 게 개표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파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자, 우리 파발은 옛날의 통신 수단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허위 조작 정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흐리게 하여 여론 조작 삼심 제도를 일으킬 수 있다. 무엇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론 조작을 일으킬 수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다 조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 자, 우리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결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의결이죠. 의논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의결 내려가서 기억을 써주면 되겠네요. 디리리리리 띠띠띠띠 기억. 자, 니은 사람들 사이의 다툼이나 범죄 사건을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우리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죠. 자, 디리리리리 띠띠띠 자, 여기가 니은이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은? 그렇죠. 편견이죠. 디리리리리 띠띠띠띠그.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법을 잘 지키면서 일했는지 예산을 바르게 썼는지 확인하고 살피는 일이 국정감사죠. 띠띠띠띠띠. 자, 그래서 리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써볼게요. 일부러 사실을 바꾸거나 꾸미는 걸? 그렇죠. 조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를 판단하는 것. 그렇죠. 심의한다. 라고 하겠죠.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실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관련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공식 회의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래요. 청문회다라고 합니다. 청문회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에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갈피하세요. 국회와 법원은 국가기관이야. 그렇죠? 딥페이크는 사람이 직접 만든 진짜 영상 아니죠? 틀렸어요. 편견은 어떤 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맞고요. 공청회에서는 관련된 사람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질문에 답해. 공청회가 아니라 청문회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낱말로 찾아서 선으로 이으세요. 자,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맡은 국가기관은 어디예요? 그렇죠. 입법부입니다. 진실처럼 꾸민 무엇이 퍼지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수 있다? 허위 조작 정보가 되겠습니다. 무엇은 어떤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 그렇죠. 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 뉴스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꼭 교재 들고, 연필 들고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신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숨은 어휘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더불어 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신나고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살펴볼게요. 짜잔! 10개의 낱말들 준비해 왔습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볼게요. 걸자.

개발, 공방, 도공, 모방, 문화생, 저작물, 선율, 연주, 연희까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낱말들이 오늘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면 되니까요. 자,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무리 그림에 관심이 없어도 이 작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작품의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누가 그렸을까요? 고흐가 그렸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문학, 음악, 미술의 창작물 중에서 뛰어난 작품을 우리는 걸작이라고 합니다. 문학 작품일 수도 있고요. 음악일 수도 있고요. 미술 작품일 수도 있어요. 만들어낸 창작물 중에 뛰어난 작품을 걸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작을 남겼다.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자,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요. 매우 뛰어나면서 유명한 작품을 또 우리 뭐라고 할까요? 명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작품이긴 한데요. 뭔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작품은 졸작이라고 합니다. 자, 구분해서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 소질 따위를 일깨워 더 나아지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개발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개발 아니고요. 여의의 개발인 거예요.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더 키우려면, 개발하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개발과 아이의 개발과 여의의 개발, 쓰임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기술을 개발합니다. 자원을 개발합니다. 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 자, 이럴 때는요, 아이의 개발을 씁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능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내면에 있는 것을 키울 때에는 여의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열심히 나무를 깎아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자기나 책상, 장식품 같은 갖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장소, 만드는 곳을 공방이라고 합니다. 도자기 공방 들어본 적 있나요? 가죽 공방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술 마을에는 예쁜 공예품을 만드는 공방들이 많이 있다. 공예품을 만드는 장소가 많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도자기를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를요, 우리는 도공이라고 합니다. 전문가인 거예요. 하늘빛이 닮은 고려청자의 색깔은 고려 도공들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사람들의 놀라운 솜씨를 보여준다는 것이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자, 지금 보았더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사진 보았을 때 어떤 생각 들어요?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나요? 자,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 나뭇가지와 비슷한 보색을 띠고 있잖아요. 주변의 환경을 따라서 본떠서 이런 색깔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모방입니다. 어떤 동물은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을 따라하는 거예요. 본뜨는 거예요. 모방하여 몸 색깔을 바꾼다.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요. 원래 있는 것을 모방해서 따라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모 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물건, 이렇게 따라서 만든 물건을 모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조품 같은 거를 만들면 안 되겠죠. 있는 것을 뺏겨서만 만든다거나 안 되겠죠. 그래서 모방 잘 기억해 두고요. 다음 낱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혹시 본적 있나요? 알고 있나요? 김홍도 선생의 서당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스승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나 봐요. 한 스승에게 배우는 제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스승의 아래에 있다고 하여 문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문화라는 뜻이 스승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문화생이라는 낱말이 있는 거예요. 그는 율곡 선생님의 문화생 중,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여러 가지 저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물이라는 거 뭐예요? 만들어낸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작물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저작물인데 어떤 분야에 관해 글로 써서 펴낸 책이나 작품을 우리는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선생님, 글로 쓴 것만 저작물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영상, 그림, 음악, 자,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작물은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물. 자, 만들어낸 것, 물론 책이나 작품들 다 포함된 거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높은 음자리표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음표도 지금 보이죠? 가락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멜로디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내는 음의 흐름이에요.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가락. 멜로디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율이란 낱말을 보면, 아, 가락이구나, 멜로디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자, 이렇게 여러 멜로디, 여러 가락, 여러 선율이 쌓이는 것, 높이가 다른 음끼리 쌓이는 것을 우리는 화음이라고 하는데요. 화음을 맞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런데 이 화음이 높이가 각기 달리 쌓여서 만들어진 화음이 매우 조화롭고 듣기가 좋으면 협화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듣기가 좋지 않아요. 못 듣겠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럴 때에는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선율과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악기로 공연을 펼쳐 음악을 들려주는 일을 연주한다고 하죠. 연주라고 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 연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이 있는데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배경음악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 피아노 뭐 한다고 하죠? 반주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연주하는 거는 뭐라고 해요? 독주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합주라고 합니다. 그 연주하다가 뭔가 변화를 줘요, 갑자기. 자,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변주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연주와 관련 있는 낱말들 굉장히 많이 있죠? 같이 참고해 두면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탈춤을 추고 있어요. 탈놀이를 하고 있나 봐요. 판소리, 탈춤, 줄타기, 땅재주 등 말과 동작으로 뒷부분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일. 그러니까 탈춤을 추는 게 여기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재주를 부리는 일을 우리는 연희라고 합니다. 이 연희에서 연이라는 글자가 펼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를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연주는 뭘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악기를 가지고 펼쳐 보이는 거죠. 연극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펼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희. 뭔가를 재능을 펼쳐서 보이는 것. 대표적으로 판소리, 탈춤, 줄타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국립국악원에 가면 다양한 전통 연희를 관람할 수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낱말공부 잘했으니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것들도 살펴볼까요? 삼가하다, 설레이다, 맞는 표현일까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피하거나 양이나 횟수를 적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울리는 낱말 무엇일까요? 삼가하다가 아니라 삼가하다입니다. 이 하라는 글자가 없어진 거죠. 삼가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삼가하다가 맞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는 거는 삼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레이다도 아니라고요.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막 두근거린다고 할때 설레이다가 아니라 이를 빼고 설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설레임이 아니라 설렘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죠. 비슷해서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삼가다, 설레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를 만나러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가 아니라 설렌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할때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레는 설레이는 뭐가 맞다고요? 설레는이 맞다고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갖고 공연 무대에 섰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낱말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사동에는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파는 이곳이 많이 있대요. 도자기나 뭐 책상 장식품 같은 갖가지 공예품을 만드는 장소 곳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도자기 공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공방이라는 낱말 써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성악가는 함께 노래 부르며 아름다운 이것으로 듣는 이들을 감동하게 했대요. 두 성악가가 아름다운 이것으로 높이가 다른 여러 소리가 서로 잘 어울려서 나는 거. 높이가 다른 소리가 어울리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죠? 화음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음이라고 빈칸에 써줄게요. 세 번째, 그는 자신의 재능 이것을 위해 지능이나 재능 사상 등을 내면에 있는 것을 막 발전시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더 나아지게 개발하는 거죠. 아이예요? 여이예요? 여이가 되겠죠. 재능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쏟는다. 2번이에요. 가로, 세로, 열쇠를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1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쇠입니다.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 물건을 만드는 작은 규모의 공업. 자,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공업? 수공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공업이라고 괄호에 써줄게요. 세로 열쇠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 도자기니까 도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해결했고요. 두 번째 볼게요. 괄호 열쇠. 어떤 분야에 관해 글로 써서 펴낸 책이나 작품.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저작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작물. 세로 열쇠입니다. 매우 뛰어난 예술 작품, 별이 빛나는 밤, 걸작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까지 완성해 보았습니다. 3번이에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낱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볼까요? 신기술을 이것 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뒤처질 것입니다. 더 나아지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을, 새로운 기술을, 기술이랑 어울리는 말 뭐였어요? 개발이죠. 여의예요? 아이예요? 이때는? 뭐 기술이나 자원개발,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아이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역에는 아이, 개발이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 니은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린 그림은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부끄럽대요. 뭔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졸작이 되는 거예요. 다음 디귿입니다. 이 조각품은 진짜가 아니라 똑같이 본따서 만들었대요. 따라서 만들었대요. 따라서 만들,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뜻이니까 모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 모조품. 3번의 정답 뭐예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타악기를 잘 익어 타려면 리듬 감각이 필요하다. 타악기로 지금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악기로 뭔가를 펼쳐 보이는 거니까 연주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두 번째, 피아노와 두 대의 바이올린으로 지금 여러 가지 종류 악기가 모여 있는 거죠. 함께 연주하는 거니까 합주를 하는 거예요. 디귿과 연결해 줄게요. 세 번째, 기타 이것에 맞춰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자, 노래를 부르고 있네. 거기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반주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과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다음의 뜻을 지닌 낱말을 말상자에서 찾아 쓰세요. 그럼 뜻을 살펴봐야겠죠? 진흙만으로 구워 만든 그릇으로 겉면에 윤기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뜻을 가진 낱말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장인을 도공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도자기는요,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거예요. 자, 이때 자, 도기, 자기가 각각 그릇의 종류인데요. 도기라는 것은 진흙으로 구운 질그릇을 뜻하는 겁니다. 낮은 온도에서 굳기 때문에 아주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의 뜻과 어울리죠.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질그릇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는 뭘까요? 자, 자기는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 매끈매끈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이르는 말인 거예요. 자, 조금 어렵지만 기억할 수 있겠죠? 6번입니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선율, 연극, 연희, 삼가야, 불협화음 이런 낱말이 있네요. 그림을 보니까 뭐 아주 흥겨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악기도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전통악기의 흥겨운 악기 소리가 나오니까 흥겨운 가락이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그런데 가락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대신 뭘 쓰면 돼요? 선율을 쓰면 되는 거예요. 전통악기의 흥겨운 선율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져요.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낱말은 선율입니다. 정말 그렇구나. 탈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이것 중에 하나이지. 자, 탈춤이 대표적인 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까? 재주를 펼쳐 보이는 것, 연희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낱말은 연희인 거예요. 두 사람 다 휴대폰 꺼놨어요? 공연장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가해야가 아니라 삼가야라는 말이 맞다고요. 자,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삼가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바로 글을 읽어봅시다. 줄타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공연 예술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줄 위에서 묘기를 펼치는 아슬아슬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놀이이자 예술이다. 자, 줄타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은 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재담과, 그러니까 말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가리지 않고 신분이랑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오락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재담꾼과 재담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재담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꾼이 호흡을 맞추며 풍자를 곁들인 공연을 선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줄타기가 고개가 아니라 그냥 묘기만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자 사회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개발하는 예술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냥 재밌게 웃고 떠드는 것만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줄타기 공연은 먼저 재담꾼이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공연의 흥을 돋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줄꾼이 줄을 타는 사람이 줄꾼이겠죠? 줄에 오른다. 기본적인 걸음부터 시작하여 점차 뒷걸음질, 종전걸음, 외홍제비, 쌍홍제비 같은 고난도 묘기를 선보이며 누가 이런 묘기를 선보여요? 줄꾼이 선보이는 거겠죠? 관객들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한다. 줄 아래에서는 풍물패가 신명나는 장단을 연주하며 줄꾼의 움직임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음악이 또 함께 하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재담꾼이 익살스러운 말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줄타기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온 소중한 문화 유산이다. 줄타기는 단순한 고개를 넘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그냥 묘기만 없는 게 아니에요. 고개가 아니에요. 한국인의 정신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흔들리는 줄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은 삶의 고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닮았다. 이다 균형을 잡는 모습이 우리 민족, 고난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담과 풍물이 어우러진 이것은 한국인의 해학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다. 해학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재밌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나름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 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학과 공동체 함께인 의식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1번. 줄타기는 우리 민족의 어떤 모습을 반영한다고 했죠? 보여준다고 했죠? 이 부분에 나와 있어서. 한국인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흔들리는 줄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 삶의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민족의 모습과 닮았다. 했어요. 그래서 1번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다음 2번. 줄타기 공연에서 재담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재담꾼의 역할이 그래 나와 있었나요? 맞아요. 재담꾼이 익살스러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공연의 흥을 돋워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번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줄타기 공연에서 줄의 높이가 정확하게 뭐몇 미터 정도인지 글에 나와 있었나요? 3번은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줄의 높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 없었죠. 4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줄타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거알수 있어요. 5번. 줄타기에서 줄꾼이 선보이는 묘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좀 어려운 말인데 나와 있었죠? 뒷걸음질, 종종걸음, 외홍제비, 쌍홍제비 같은 고난도 묘기를 선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꾼이 선보이는 묘기가 뭐가 있냐?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거 무엇이었어요? 줄의 높이는 우리가 이 글만으로는 알수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낱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고 재담과 풍물이 어우러진 이것. 재담과 풍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 이것들 줄타기 대표적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연희 중에 한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연희인 거예요. 자,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요.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새로운 표현들도 익혀보면 좋겠죠? 어떤 상황일까요? 아, 짜증나!

0: 무슨 일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두 녀석이 있거든? 교실 안에서 늘 제멋대로 행동해. 마음대로야. 그러지 말라고 말해보지 그래. 아니면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왜안 그래 봤겠어? 그래 봤지. 그래도 자기네끼리 서로 편들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고. 걔네 둘이 똑같이 그래. 이런 거죠. 거참 유유상종이라더니 못된 녀석들이 끼리끼리 노는구나. 유유상종 어떤 뜻일까요? 끼리끼리 노는구나. 즉 비슷한 성향을 가진, 비슷한 성질을 가진,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맨날 뭉쳐다니면서 짓궂은 장난이 나고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유유상종의 본보기로구나. 이 비슷한 것들끼리 어울린다더니 딱그 꼴이네. 이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유상종, 비슷한 무리끼리 서로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유상종과 비슷한 뜻을 지닌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비슷한 것끼리 언급된 속담을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가재는 개편. 가재, 개, 어때요?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편을 들면서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유유상종과 비슷한 속담 맞습니다. 두 번째, 우물 안 개구리. 개구리가 좁은 우물 안에만 있어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좁은 세상 안에 갇혀서 그것만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야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상관없죠. 세 번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자, 뿔은 어디에 놔야 돼요? 머리에 놔야 되는 건데 엉덩이에 놔요? 세상에. 못된 송아지인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즉, 자, 못된 사람이요. 행동도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담도 상관이 없죠. 초록은 동색. 풀의 색깔과요. 그리고 초록색이 같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동색, 같은 색이라고요.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도전! 낱말글짓기 살펴볼까요? 걸작입니다. 자, 뛰어난 작품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낱말이 들어가게 짧은 글을 지은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도 다양한 낱말들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복습 매우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꼭 복습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세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성적서를 확인합니다. 남은 음식과 음료는 장시간 이동 중 상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섭취하지 않습니다.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집어주는 정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여섯 번째 만남으로 시계 계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시계 계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지수 법칙인데요. 지수 법칙은 1, 2, 3, 4 이렇게 무려 네 가지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의 합과 곱에 관련된 지수 법칙 1, 2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수 용어 복습하면서 오늘 내용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지수 어디서 등장했던 용어죠? 그쵸, 거듭제곱에서 등장했던 용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해서 곱할 때 거듭제곱 표현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었는데요. 5를 4번 곱하면 5의 4제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었고, 이때 반복해서 곱해지는 수를 그렇죠, 밑이라고 불렀고요. 곱한 횟수는 오른쪽 위에 쬐그만하게 쓰고 우리가 지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요. 자, 이 지수에는 어떤 법칙이 숨어 있을까 궁금증을 품으면서 우리 첫 번째 지수 법칙부터 만나봅시다. 첫 번째 지수 법칙은 바로 합과 관련된 법칙인데요. 이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7의 3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있어요. 거듭제곱을 풀었으면 7을 3번 곱한 수에 7을 2번 곱한 수를 곱한 상황이죠. 그러면 7은 총 몇 번 곱해줬을까요? 그렇죠. 7이 3개 있었는데 2개가 더 곱해졌으니까 7은 5번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 5 보이시죠? 이 5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3 더하기 2, 즉 3 더하기 2 지수끼리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해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그 밑은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 더해서 간단히 할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지수법칙 1입니다. 자, 공식화 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7 말고 다양한 문자나 숫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A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MN이 자연수일 때 3, 2 이런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수가 이렇게 자연수일 때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그 결과는 밑을 한 번만 쓰고 지수끼리 어떻게 하자? 더하자입니다. A가 N개 곱해져 있었는데 A를 N개 더 곱하면 그쵸, A는 총 M 더하기 N개가 되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시에서 이 법칙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밑이 같은 거듭제곱이 3개든 4개든 여러 개 곱해져 있을 때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A가 5개 곱해져 있는데 얘는 지수가 없는 게 아니라 1이 생략된 거죠? A가 하나 더 곱해졌습니다. 그 다음 A 3개를 더 곱했네요. 그럼 A는 총 몇 개 곱한 걸까요? 더 센 문제입니다. 5 더하기 1 더하기 3 지수끼리 더해서 A의 9제곱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수법칙 1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수법칙 1 마무리했으니 이제 지수법칙 2를 만나보겠습니다. 지수끼리 곱하는 법칙인데요. 마찬가지로 공식의 의미를 예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번엔 3의 제곱을 통째로 3제곱했습니다. 거듭제곱을 다시 거듭제곱한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괄호 밖에 있는 3제곱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3제곱. 3번 곱한다는 의미죠. 즉, 3의 제곱을 이렇게 똑같이 3번 곱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3의 제곱은 3을 2번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3이 2개씩 3번 곱해지니까 3은 총 몇 번 곱한 거예요? 그렇죠. 3이 2개씩 3번 곱해졌습니다. 6번 곱한 거예요. 아, 6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2, 3은 6, 즉 지수끼리 곱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얘를 공식으로 그대로 만들어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지수 MN이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을 통째로 또 거듭제곱하게 되면은
지수끼리 곱해서 괄호를 풀고 간단히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지수법칙 2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시에서도 연습해 볼까요? A 5제곱을 통째로 3제곱하면 지수끼리 곱해서 간단히 할수 있다. 요게 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법칙 1, 2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5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을 여기 곱하기 보인다고. 5에 2, 4, 8. 이렇게 나타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내 맘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할 때는 지수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 개에다가 네 개를 곱한 거니까 개수가 늘어나서 더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5의 6제곱이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을 다시 거듭제곱하면은

이게 네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수끼리 어떻게 하자? 그렇죠. 2, 4, 8 곱해서 간단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수 법칙 1, 2를 적용하는 연습을 차례로 해볼게요. 자, 지금 3의 제곱 곱하기 3의 a 제곱이 243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가 어떤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치 같은 거듭제곱이니까 3두개 있는데 a만큼 더 곱해줬어. 지수를 더하면 돼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바로 24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243이 3을 몇번 곱한 수일까를 고민해주면 되죠?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243을 쪼개보면 됩니다. 소인수 분해하는 거죠. 얘를 3으로 나누면 81, 또 3으로 나누면 27, 3으로 나누면 9. 3, 3은 9가 되면서 3이 몇번 곱해진 수인가요? 그렇죠. 5번 곱해진 수입니다. 아, 그러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2 더하기 a는 5, 즉 a는 3. 요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이어서 요식을 간단히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 개의 문자들이 쫙 곱해져 있는데 압축해서 딱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지수 법칙 1, 2를 이용하면은요. 자, 우리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이렇게 괄호가 보이면 이 괄호부터 풀어주셔야 됩니다. 거듭제곱을 또 통째로 거듭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쵸, 지수끼리 곱해서 괄호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곱하기 y 제곱은 그대로 두시고, 2, 3은 6 곱하기 4, 5, 20. 이렇게 일단 괄호를 푸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에서부터는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모아서 간단히 할수 있겠죠. 왜냐하면 곱셈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내 맘대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x는 총몇개 곱해져 있는 걸까요? 자, 지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생략된 1을 살려내셔야 돼요. 하나 있는데 6개를 더 곱했으니까 1 더하기 6 합쳐서 7개. 그 다음 y는요. 2개 있는데 20개를 더 곱했으니까 합쳐서 22개. 지수끼리 더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되고, 밑이 다를 때는 더 이상 간단히 할수 없습니다. 곱셈교 생략하고 답을 완성해주시면 이렇게 딱 압축해서 식이 훨씬 더 간단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은 식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맛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여섯 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은 삼각형 외심의 친구, 삼각형 내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심이란 무엇이고, 또 내심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외심과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외심 간단히 복습하고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이 외부에서 접하는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했고요. 이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었습니다. 자, 이 외심에서 포인트가 뭐였냐면, 외심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어떻다? 그렇죠. 같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삼각형의 내심은 이와 뜻이 완전히 달라요.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심 머릿속에 딱 넣으시고 우리는 이제 내심을 한번 만나러 출발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내심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원의 접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시면 한 직선이 이 원과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T에서 만나고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직선이 원의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직선을 원의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직선과 원이 만나는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삼각형의 내접음과 내심의 뜻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그림을 볼까요? 삼각형 내부에 세 변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세 변과 접하는 원이 이렇게 꼭 맞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원이 삼각형 ABC에 내접한다고 표현하고요. 이 내접하는 원을 그렇죠, 삼각형의 내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내접원의 중심, 지금 I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심 I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외심은 알파벳 O를 이용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웃, 이 외부를 뜻하는 아웃에서 앞글자를 딴 거고, 우리 내부는 이제 영어에서 in이잖아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내심은 보통 알파벳 I로 표시한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우리 내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변에 수선의 발을 땅땅땅 내렸어요. 그러면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어떻다? 그렇죠, 같다라는 겁니다. 왜 같을까요? 당연히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그냥 삼각형 ABC만 딸랑 주고 우리 친구들에게 내접원을 정확하게 그려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우리가 원을 그리려면 일단 원의 중심의 위치, 그러니까 내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내심의 위치는 어떻게 정확하게 찾냐? 집중해 주세요. 이번에는 각의 크기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머지 한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도 이 교점에서 만납니다. 이 교점이 바로 내심의 위치가 돼요. 왜냐하면 이 교점에서 세 변에 수선의 발을 땅땅땅 내려주면은 이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 선분의 길이, 요한 줄짜리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컴퍼스를 이용해서 슝 그려주면요, 정확하게 세 변에 접하는 내접원을 꼭 맞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이 바로 이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바로 내심의 성질인데요. 자, 우리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히 맛보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삼각형 ABC가 있다면 세 각의 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습니다. 수선의 발을 땅땅 내려주면 이 선분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가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선분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세 변에 모두 접하는 내접원을 예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점이 뭐다? 그렇죠, 내심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당연히 왜이두 가지 성질이 성립하는지 수학적인 증명이 필요하죠. 자, 지금부터 증명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가 주어졌는데 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I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성립하는데요. 뿅. 자, 우리는 각의 크기를 이등분하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의 두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수선을 땅땅 그렸을 때이 수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두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공통으로 같고 또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 되기 때문에 요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성질을 이 그림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점 I에서 각의 두 변에 수선을 그리면 그 길이가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게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점 I에서 가게 두 변의 수선을 그리면 그 길이가 같아요. 자, 그 말은 요점 I에서 세 변의 수선을 땅땅 그렸을 때그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의미죠. 아, 그러니까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것은 지금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보여야 되는 사실이 나머지 한 가게 이등분선도 요점 i를 지나게 된다만 추가로 더 보이면 되거든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선분 IC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는데, 자, 빗변의 길이는 공통으로 같고요. 다른 한 변의 길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두 직각삼각형은 그렇죠. RHS 합동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요각과 요각은 대응각으로 크기가 같겠죠. 즉, 세 가게 이등분선은 요렇게 한점 I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음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 I를 중심으로 하고 요 선분 ID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 삼각형 내부에서 꼭 맞게 되는 내접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점 I는 뭐가 된다? 바로 내접원의 중심, 내심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 가게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에서 만나고요. 그리고 그 내심에서 세 변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길이가 모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더라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질 우리 문제풀이에 적용해 볼게요. 자, 지금 점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일 때점 I에서 두 선분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라고 합니다. 자, 그때 각 A의 크기와 선분 I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 내심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분 ID의 길이는 그냥 6cm로 똑같아요. 바로 나오네요. 자, 각 A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내심에서는 우리 친구들 꼭지점이랑 선분을 연결하면 가게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29도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두 각이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둘이 더하면 58도죠? 얘네를 빼주면 돼요. 자, 그러면 124도를 빼게 되니 56도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심의 성질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드디어 편집이 끝났다. 내레이션은 자신 없는데 어떡하지?
1: 영상 콘텐츠에 사용할 목소리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음성 복제 기술이란 사용자의 목소리 특징을 학습하여 실제와 매우 유사한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복제하려면 먼저 목소리 지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1: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수백 번 반복해 들으면서 목소리 높이, 소리의 세기, 울림 같은 수치들을 세밀하게 추출합니다. 이 값들은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평균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수학에서 배우는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평균은 여러 대표값 중 하나로 자료 전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값입니다. 이 평균값이 일시적인 잡음이나 숨소리를 제거하고 목소리의 전체적인 톤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죠. 저는 평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말투와 가장 가까운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텍스트만 입력하세요. 제가 당신의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이 목소리를 복제하는 AI 속에도 중학교 수학이 쓰였죠. 예를 들어 목소리 톤, 굵기, 그 다음에 특정한 억양 등 다양한 목소리 요소들을 우리가 중학 수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중학교 수학 중에 평균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은 대표값과 평균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평균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중학교 수학에서 대표값이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같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슬쩍 언급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변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량이란 나이, 점수, 키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뭐 키가 160이다, 170이다 이런 거 다 수량이죠. 그 다음에 점수, 수학 점수 90점, 60점 이런 것도 다 수량입니다. 자, 그 다음 대표값은 무엇이냐면 자료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전체적인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뭐 6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룰 거는 사실 평균이긴 한데 중학교 교육 과정상 대표값을 여러 개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 했던 평균이 있고요. 또 하나, 중앙값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빈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중앙값은 뭐죠? 이걸 크기순으로 나타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 최빈값은 뭐였죠? 가장 분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내용은 평균이었고, 평균 어떻게 계산하죠? 자료의 개수로 나누면 돼요. 뭐를? 자료의 총합을. 그래서 우리가 평균 점수 계산할 때 점수를 하나하나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인원수로 나누죠. 이 아래에 있는 학생 5명을 볼게요. 이렇게 키가 5명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친구들의 키를 다 더하고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네, 5명이니까 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평균 키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AI가 되어서 어떻게 목소리를 복제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톤을 결정해요. 그럼 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가 그 목소리 톤, 헤르츠를 단위로 쓰거든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그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근데 이 평균은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1회, 2회, 3회, 4회 때까지는 똑바로 말했는데 갑자기 5회 때 기침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톤이 바뀌겠죠. 그렇게 특별히 이상하게 생기는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 때문에 평균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적용하냐면 너무 이상한 값은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는데 5회 값에 갑자기 팍 튀는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 AI는 5회는 따지지 않고 1회부터 4회까지의 평균만 계산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평균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개수 몇 개? 4개. 그 다음 자료 192, 198 더하기 203 더하기 207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분모 4는 그대로 두고 분자만 볼게요. 앞에 거 두 개 계산하시면 390, 뒤에 거 계산 410 나오죠? 둘이 합치면 800이네. 800 나누기 4니까 4분의 800, 즉 얼마?

얼마? 네, 200. 아, 따라서 이 사람의 기준 톤 얼마다? 약 200Hz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는 건 말하기 속도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것도 AI가 학습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하는 속도를 다 들어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얘기하는구나라고 체크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총네 번의 말하기가 있었네요. 평균을 구해봅시다. 4분의 네 개를 다 더해. 1600 더하기 1650. 3250이죠? 더하기 1550 더하기 1700. 합치면 또 3250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합치면 4분의 6500이 나오네. 그럼 얼마죠? 4로 나누면, 아, 이거 얼마지? 1625가 나오나요? 네, 1625. 그리고 평균적으로 1625, 이거, 네, 밀리세컨드. 동안 읽는 습관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판단. 평균적으로 1625 밀리세컨드 동안 우리가 어떤 뭐 안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장을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AI가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 문장 전체를 보지 말고 하나의 음절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면 0. 0을 따지는 거죠. 0을 4회 측정했더니 그 0의 발음 길이가 215, 220, 225, 230이 나왔대요. 똑같이 다시 평균을 해요. 4분의 앞에 거 둘이 합치면 435. 뒤에 거 둘이 합치면 455네요. 합치면 얼마죠? 4분의 490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890이죠. 이렇게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어요. 890. 그럼 나누기 3은 얼마죠? 222.5 나온다. 평균적으로 222.5의 속도로 0을 얘기합니다. 평균 222.5가 되겠습니다. 밀리세컨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절을 넘어서서 음소로 분해합니다. 0이면 니은, 여, 이응이겠죠? 각각의 발음 속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여만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똑같이 평균 4분의 120. 더하기 125, 더하기 128, 더하기 130. 이거는 숫자가 조금 복잡하네요. 그럼 4분의 얼마죠? 앞에 거 계산하면은 245, 더하기 뒤에 거 계산하면은 258. 그러면 4분의 503이 되겠죠? 그러면 125.7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평균은 얼마? 125.75.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는 바, 아, 우리가 음소 단위로 분해를 해봤더니, 여라는 모음에서 125.75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소리 지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 톤은 200Hz이고, 속도는 꽤나 빠른 편이야. 그 다음에 0 중에서는 가장 길었던 음소가 여였어요. 그래서, 아, 여를 조금 길게 하는 습관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를 약 200Hz의 높이로 0 모음 중0 모음인 여를 조금 길게 끌어서 전체적으로 빠른 말투로 발음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평균이 사실 평균 점수, 평균 키처럼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꽤나 흥미롭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AI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훈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터지게 해줄 오늘의 패턴은 뭘까요? Today's pattern, 나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걸 즐겨 입니다. 네, 혼자서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즐긴다는 거, 혼자 노래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버디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Did you go to the coin karaoke alone?
2: Yeah, I like singing alone.
1: You can also say, I enjoy singing by myself.
2: Oh, right. I enjoy singing by myself.
1: That actually sounds nice.
0: 네, 대화 잘 보고 오셨나요? 표현 찾아보셨어요? 우리 대화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go to the coin karaoke alone? 이라고 버디가 먼저 질문을 했어요. 네, coin karaoke라는 거. karaoke라는 거 원래 일본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영어권에서 이제 노래방이라는 뜻으로 잘 통용되고 있습니다. 코인 노래방 혼자 다녀왔니? 라고 버디가 질문했어요. 그러니 대답으로 yeah, 응, 라고 얘기하면서 I like singing alone. 나는 혼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는데요. 네, 버디가 그 표현 대신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You can also say 라고 하면서 오늘의 패턴 얘기해 주었습니다.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 표현이지요. I enjoy singing by myself. I enjoy singing by myself 라고 나는 혼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다 라는 표현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enjoy 라는 동사는 그 뒤에 투부정사 쓰지 않아요. 동명사 ing 형태로 뭘 하는지 즐기는지를 말해줍니다. Alright,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I enjoy singing by myself. 나는 혼자서 노래 부르는 거 즐겨 라고 얘기했고요. That actually sounds nice. 아, 진짜 좋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문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의 패턴 I enjoy singing by myself 대화문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오늘은 나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걸 즐겨 라는 표현을 영어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현 쓴다고요? 네, enjoy ing by myself를 써서 I enjoy singing by myself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다양한 상황에도 이 문장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나는 혼자서 공부하는 걸 즐겨. I enjoy studying by myself. I enjoy studying by myself.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나 혼자 먹는 거 즐겨. I enjoy eating by myself. I enjoy eating by myself. 세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혼자서 걷는 거 즐겨. I enjoy walking by myself. I enjoy walking by myself. 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도 이 표현을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다시 버디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말하기 연습까지 하고 올게요. Let's watch.
1: Why didn't you invite anyone to the coin karaoke?
2: I just wanted some me time.
1: Really? Don't you get bored?
2: Not at all. I enjoy singing by myself.
1: What's good about going alone?
2: I can sing whatever I want.
1: Fair enough.
2: Yeah, and I enjoy spending time by myself sometimes.
1: I get it. Everyone needs that.
2: 왜 didn't you invite anyone to the coin karaoke? I just wanted some me time. I just wanted some me time.
1: 'Really? Don't you get bored?
2: Not at all. I enjoy singing by myself. Not at all. I enjoy singing by myself.
1: 'What's good about going alone?
2: I can sing whatever I want. I can sing whatever I want.
1: Fair enough. Fair enough.
2: Yeah, and I enjoy spending time by myself sometimes. Yeah, and I enjoy spending time by myself sometimes.
1: I get it. Everyone needs that.
0: 대화문 잘 듣고 오셨나요? 네, 그럼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의 핵심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didn't you invite anyone to the coin karaoke? 라고 버디가 질문했어요. 우리 아까 이 표현 살펴봤죠? coin karaoke. 네. 코인 노래방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코인 노래방에 왜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니?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 just wanted some me time. 네, me time이라는 거는요. me, 나잖아요. 나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그냥 좀 갖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버디가 really? 아하, 진짜? Don't you get bored? Get bored라는 표현은요, 여기 있어요. 지루해지다, 심심해하다. 그러니까 너 혼자서 노래방 갔을 땐좀 심심하지 않았어?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으로 not at all, not at all 이라는 거 전혀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I enjoy singing by myself. 오늘의 표현이지요. 나 혼자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즐겨.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What's good about going alone? 이라고 질문하네요. What's good about? 이라고 질문하는 건요. 그 about 뒤에 나온 것에 대해서 뭐가 좋아? 그것의 장점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oing alone, 코인 노래방 혼자 가는 거에 장점이 뭐야? 라고 질문을 했고 I can sing whatever I want. 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노래 부를 수 있어. 라고 장점을 얘기하네요. Fair enough. 네, 이 표현은요, 그럴만하네, 일리 있네, 인정, 네, 이런 표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럴만하네, 혼자 갔으니 혼자 노래 실컷 부르겠다. 이제 이렇게 인정해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Yeah, and I enjoy spending time by myself sometimes. 네, 오늘의 패턴을 조금 변형해봤어요. 나는 때때로 내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을 즐겨.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I get it. 아, 그래, 알겠어. 라고 하면서 everyone needs that. 모두가 그거 필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 마무리되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은 나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걸 즐겨 표현을 영어로 말해 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 차례예요. 나는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거 즐겨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I enjoy singing by myself.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미션 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mission. 오늘은 ing by myself 표현 활용해서 혼자서 즐기는 행동 말하기입니다. I enjoy ing by myself 패턴으로 여러분의 말이 팡팡 터졌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으로 함께하는 박용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조선의 개항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과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흐름으로 핵심 개념 확인해 볼까요? 먼저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양요입니다. 12살의 나이로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지요.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고 또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폭포폐지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당시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던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요, 두 차례 양요가 일어났는데요. 프랑스군이 침입하는 병인양요, 그리고 미군이 침입하는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이두 차례 양요 이후에 흥선대원군은 절대 나라의 문을 서양 세력에 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척합이를 전국 각지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랬던 조선이 결국 개양, 그러니까 항구의 문을 외국에 열게 됩니다. 이 운요호는요, 일본의 군함 이름인데요.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 일대에서 조선군과 충돌하게 되고요. 이걸 빌미로 일본은 조선에 개항을 요구합니다. 최익현의 개항 반대 주장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의 무력 시위에 떠밀려 조선은 외국, 그러니까 일본과 처음으로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187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한편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데요. 개항을 반대하는 목소리인 위정척사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당시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과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구식 군인들이요,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임오군란입니다. 임오군란 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걸 빌미로 청나라는 이때부터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간섭하기 시작하죠. 자, 이때 조선이 청나라의 눈치를 보며 개화 정책에 소극적인 걸 보고 급진 개화파들은요,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고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이때 청나라가 군대를 개입해서 결국 이 시도는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하고요. 이후 청나라의 조선의 정치 외교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죠. 이렇게 흐름으로 핵심 개념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제를 통해 좀더 확인해 볼까요? 먼저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죠. 1863년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바로 그의 아버지 누가 권력을 잡냐면 흥선대원군이 대신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1번은 흥선대원군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흥선대원군은요, 임진왜란 때 불탄 궁궐인 바로 경복궁, 왕권 강화를 위해 경복궁을 다시 짓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3번, 1871년 신미양요 직후 미군이 강화도 일대에 쳐들어오는 신미양요 직후에 흥선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밝힌 무엇을 전국 각지에 세우냐면 바로 비석, 척화비를 전국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척화비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번은 흥선대원군, 2번은 경복궁, 3번은 척화비네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조선의 개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가위표 하라고 있는데요. 1번부터 보죠. 자, 일본의 군함이 조선군과 강화도 연안 일대에서 충돌하는 운요 사건의 결과, 그 이듬해 바로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체결되지요. 이것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2번. 조선이 최초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프랑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본이라고 아까 핵심 개념에서도 한번더 확인했지요. 따라서 여기에는 가위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문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7번인데요. 다음 정치 세력과 그들의 주장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조선 후기 개화의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로 개화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급진 개화파는요, 한자로 급팔급 나아갈진이에요. 막 급하게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급진 개화파가 주장한 건 바로 이겁니다. 서양의 기술을 비롯해 새로운 생각과 제도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이것이 바로 급진 개화파의 주장이고요. 이번 온건 개화파는요, 평온할 온, 굳셀 건자입니다. 평온하지만 굳세게.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의 주장은 조선의 전통은 그대로 지키면서 평온하지만 서양의 기술만 조금씩 받아들이자라는 것이 바로 온건 개화파의 주장이지요. 따라서 2번은 이렇게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실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하죠. 자, 1번은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우리 전하께서는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셔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라는 건 고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셔서 가로 하여금 백성을 돌보고 대신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가 경복궁을 다시 짓는 경복궁 중건을 위해 부유한 자에게 원납전, 그러니까 원할 원, 납부할 납, 돈 전자인데요. 스스로 원해서 내는 돈, 기부금의 명목으로 강제로 거두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갔고요. 또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당백전, 당백전은요, 조선 후기에 발행한 화폐인데요. 당시 상평통보의 100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당백전까지 주조하여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요, 고종 대신에 정치를 한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번은요,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척화비를 건립하였다. 척화비는요, 서양 세력에게 나라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비석이잖아요. 누가 세웠나요? 흥선대원군이 세웠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동의보감은요, 광해군 때 허준이 지은 책이고요. 3번 신해통공은요, 나라에서 허용한 상인들 외에도 일반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정조가 실시했고요. 4번 나선정벌은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이 러시아군을 두 차례 공격한 사건으로 흥선대원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다음 문제 2번 볼까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외규장각 의궤 장엄한 기록에 귀한. 1866년 가 때, 어떤 사건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가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여는 전시회를 통해 그 장엄한 기록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몇 가지 사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는요, 조선 후기에 프랑스 선교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흥선대원군이 처형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구실로 해서 프랑스군이 강화도 일대에 침략해오는 것, 바로 이것이 병인 양요이죠. 그럼 조선은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반격했겠죠. 선택지 4번에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반격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가게 됐죠. 자, 1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고요. 이때 관군과 백성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걸 구실로 미군이 또 강화도 일대를 침략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죠. 자, 2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 것은요, 운요호 사건이고요. 3번 오페르트가 남양군 묘도구를 시도하였다. 독일의 상인 오페르트라는 사람이요, 이 조선에 무역을 하게 해줘라고 요청하지만 조선은 거절합니다. 그래서 일행을 데리고 와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양군의 묘를 도굴하는 시도를 하게 됐지요. 따라서 2번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밑줄근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죠. 어제연이 전투에서 흉악한 적들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으니 그 절개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일만 하다. 그에게 특별히 병조판서와 지삼군부사를 추증, 나라에서 관직을 내리는 것 할 것이니 함께 의논하여 시호를 정하도록 하라. 시호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이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연이 장렬히 전사한 전투, 이 전투는 광성보 전투인데요. 이 광성보 전투는 미군이 강화도에 침입해온 신미양요 때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리고 그림 속에 말하는 이분은 임금은 아니지만 당시 고종의 아버지이자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흥선대원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미양요

자, 4번부죠. 가에 들어갈 사건,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역사신문인데요. 일본과의 조약이 체결되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과의 조약 떠올려야 하겠는데요. 작년 가을 강화도와 영종도 일대에서 가를 일으킨 일본과의 회담이 최근 수차례 열렸다. 일본이 피해 보상과 조선의 개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자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대요.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끝에 신원을 파견하여 조일 수호 조규, 바로 이것이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지에서 강화도 조약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의 원인이 된 사건을 골라줘야겠죠. 1875년에 일어난 운요호 사건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그 이듬해 1876년에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이번은요, 105인 사건인데요. 1911년 일제가 민족해방운동 탄압을 목적으로 조작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4번 정답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죠. 밑줄 그은 조약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또 묻고 있네요. 자, 보니까 원산에 이어 인천이 개항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병자년에 일본과 체결한 조약에 따라 부산 외두 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부산 외 인천 원산 두 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기로 한 조약. 바로 1876년에 맺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기후약조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끊겼던 일본과의 교류가 일본의 요청으로 이 기후약조를 맺고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이번에 한성조약은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 공사관을 다시 지어주는 조선이 돈을 대고 다시 지어주는 이 한성조약을 맺게 됩니다. 3번 정미칠조약은요, 고종의 강제 퇴위 이후에 일제의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 정미칠조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이 5번 문제 정답은 4번 강화도 조약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 보죠.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역사 동아리 답사 안내라고 해서 밑에 구식군인의 분노, 쌀에서 폭발하여 개화를 겨누다라고 되어 있네요. 정부의 개화 정책과 차별 대우에 반발해서 구식군인이 일으킨 폭동. 이미 여기서 우리는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신식군대였던 별기군과의 차별에 반발해서 일어난 구식군인의 난. 바로 1882년에 일어난 임오군란이지요.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파가 1884년에 일으킨 정변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 그리고 을미사변은 1895년도에 일제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하지요. 6번 정답 4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 보죠. 밑줄 그은 비상수단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를 살해하고 국왕을 보호하여 정령의 남발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희생을 무릅쓰고 비상수단을 쓰기로 결심한 것이다라고 해서 홍영식, 박영효, 서강범, 김옥균, 서재필과 같은 급진개화파의 주요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바로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라고 또할 수가 있겠네요. 선택지를 보면 바로 1번. 1884년에 급진개화파가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한 정변, 갑신정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3번의 삼국간섭은 1895년도에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해서 청나라의 영토 일부를 갖게 됩니다. 이때 세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그땅 돌려줘라고 간섭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요. 아관파천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번 정답으로 갑신정변 1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제 8번 문제 보죠. 밑줄 그은 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0: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또 역사 신문이에요. 개화당 정부 무너지다라는 제목이고요. 자, 내용을 보죠. 어제 구성된 개화당 정부가 하루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청나라의 개입으로 붕괴하였다. 새 정부를 구성하고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던 김옥균, 박영요, 서재필 등은 급진 개화파의 주요 인물들이죠. 현재 일본 공사를 따라 일본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국 개국축하연에서의 소동으로 시작된 정변은 이로써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 어떤 일인지 알것 같나요? 바로 급진 개화파가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단 3일 만에 실패한 이 정변은 바로 1884년에 일어난 갑신 정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갑신 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모군란은요, 신식군대인 별개군과의 차별에 불만을 품고 1882년도에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폭동이죠. 정답이 아닙니다. 자,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이 갑신 정변 이후에 파괴된 일본 공사관을 조선이 돈을 대서 다시 지어주기로 한 조건으로 한성조약을 체결하죠. 정답입니다. 3번 통리기무 아무는요, 1880년도 초에 조선의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정치기구인데요. 이모군란 이후에 폐지됩니다. 4번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죠. 따라서 8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8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핵심 개념과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럼 모두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순일쌤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지리의 힘 세 번째 시간. 이건 세 번째 레슨. 그래요. 이 세 번째 시간이 지리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양한 또 다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공간들. 바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극지방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곳들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좀 나오는지 또 어떤 문제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텝업 지리의 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바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극지방 이 지역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 극지방에서는 크게 살펴볼 건 없습니다. 주요 국가는. 하지만 이제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는 요 몇몇 국가들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 자연환경이 정말 각각 독특한 점이 많죠. 그래서 그 특징과 함께 거기에 적응하는 주민생활, 다양한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가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지리 파트 다양한 세계의 이제 위치와 영토, 지형, 기후를 배울 때 요들 지역에 해당하는 기후나 지형들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구촌을 위협하는 문제라

고개라고 하는 단원을 배웠었거든요. 고개 실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게 바로 특히 오세아니아와 극지방과 관련된 부분. 자,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환경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자, 중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스텝업이 되느냐 봤더니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위치와 주요 국가, 자연 환경, 거기다 더해서 민족과 인종이 어떻게 다양한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떤 민족과 인종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그래서 나타나는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문화도 참 많이 섞여서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단원이고요. 자, 오세아니아하고 극지방은 위치와 자연 환경, 특히 이제 기후와 관련된 특징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 가운데서도 극지방과 관련된 뭐 자원 개발이나 지역 개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 오세아니아를 배울 때는 특히 태평양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많이 또 나옵니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큰 바다, 우리나라도 접해 있는 바다인데 여러 가지 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살펴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바로 봅시다. 자, 아메리카 관련된 서술형 문제 도전. 다음 글은요, 아메리카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메리카를 구분해요? 네, 구분해요. 자, 기역에 해당하는 하천을 쓰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하천이고요. 자, 니은과 디귿의 이름 및 각각에 속해 있는 국가를 한 곳씩 서술해보자. 일단은 아메리카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카의 지역 구분할 수 있니? 자, 지역 구분을요,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리적으로. 그냥 딱 봐도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얇은, 좁은 길목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좁아진 여기를 지협이라고 하는데, 그 지협이 있어. 요걸 경계로 지리적인 구분을 해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파나마 지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요 위쪽에 강이 또 하나 흘러요.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이 위쪽의 아메리카와 아래쪽의 아메리카들로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문화적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 강을 경계로 해서 문화에 있어서 좀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실은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구분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쓰는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자면 아메리카는 지리적 기준 외에도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뭐야 왜 이렇게 굵어? 자,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문화적 기준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이 문화적 기준을 바로 어떻게 하느냐? 요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앵글로와 라틴으로 나눠요. 자, 과거 유럽의 열강, 강력한 국가들이요. 식민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진출하는데 이 지역도 온 거죠. 유럽이 여기 있어요. 유럽에서 배 타고 많이 건너왔어요. 자, 그러는 중에서 영국이 건너가서 영국의 주로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이 지역.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들이 내려가서 이 아래쪽에도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다른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문화적인 경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고요.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개념 알려드릴게요. 아메리카의 위치. 자, 아메리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서쪽으로는 태평양. 이 태평양을 옆으로 이제 해서 여기 아시아가 있지.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큰두 바다의 사이. 그리고 위로는 올라가면 이제 북극해가 있고 아래쪽은 남극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쳐서 좀 길쭉한 형태입니다. 적도가 한요 정도쯤에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 여기가 남반구. 남극과 북극에도 가까운 편이다. 자, 이제 아메리카의 지역 구분입니다. 지리적 기준과 문화적 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지도 잘 보세요. 여기가 지리적 기준, 파나마 지역. 여기가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기준이에요. 딱, 지도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리적 기준으로 나누면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하는 이 강을 경계로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래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파나마 지역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리오그란데 강으로 앵글로와 라틴 아메리카로 나눈다. 이 앵글로라는 표현이요. 영국의 민족을 뜻합니다.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의미를 담아서 앵글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고 크리스트교, 특히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트교를 믿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쪽에 이 남부 유럽에 많은 그 민족이 라틴족이에요. 그래서 라틴족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아메리카, 에스파냐 쓰고, 포르투갈 쓰고, 카톨릭교 믿고. 자, 그러면 나라들 한번 볼게요. 앵글로에는 미국, 캐나다 있어요. 여기서 알래스카도 있는데 알래스카 미국 땅.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래쪽 라틴 아메리카로는 진짜 많은 나라들이 있네요. 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나라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키워드, 기업, 문화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리, 오, 그란데, 강. 자, 그리고 니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주로 받은 지역을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미국이 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주로 받은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브라질이 이에 속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캡틴 아메리카만 알았죠? 이제는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도 아는 거예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 서술형 문제는 지도는 모두 다저 위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키토와 마나우스 모두 다 적도 가까이에 저 위도의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에도 기온 분포는 차이가 있더라. 어머, 적도 부근이면 우리 딱 떠오르는 기후? 열대기후. 그쵸? 자, 요거 쓰는 겁니다. 문제의 의도와 조건을 파악하라. 실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지역을 좀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적도 부근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 남아메리카는 독특하게 안데스 산지라고 하는 이 산지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후를 만나게 되거든요. 안데스 산맥이 쭉 펼쳐져 있고 이 산맥의 위로, 산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해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해발 고도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이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실은.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뭔가 서늘하죠. 그게 100m당 뭐한 0.5에서 1도씩 자꾸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발고도 한 2000m, 3000m 올라가잖아요? 그럼 많이 떨어졌겠지. 그래서 좀 선선하고 시원한 기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기후,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서 볼수 있는 고산기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는 적도야. 평지는 이제 열대기후야. 적도 부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온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도 부근에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고산기후는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는 걸좀 끌어낼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프 봐도 명확합니다. 먼저 키토가 있고요. 마나우스가 있는데 마나우스부터 볼게요. 마나우스는 해발고도가 낮은 평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 보세요, 여러분. 기온 그래프의 기온 쪽에 수치를 읽으면 되죠. 한 27도, 28도 정도. 너무 더워. 1년 내내 너무 더워. 강수량도 많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키토는요, 10도에서 15도 사이예요. 어머, 이 정도면 온화하다, 선선하다, 시원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키토는 보니까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안데스 산지 위에 있네요. 이걸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위도에 있는데, 그럼 열대기후여야 하는데 한 곳은 왜 기온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해발고도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개념 충전 가보겠습니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배워볼게요. 아메리카는 남북 방향으로 길쭉하다 보니까 진짜 기후가 다 보입니다. 적도 부근에 열대부터 좀 건조한 기후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온화한 온대 기후도 보여지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냉대 기후,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제 또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한대 기후까지 이런 이제 기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게다가 하나 더 추가, 고산 기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특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 위쪽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기후를 좀더 구분해서 살펴봅시다.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열대 기후는 굉장히 더운 기후.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은 높고 가장 낮은 달의 평균 기온도 18도씨 이상이어야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자, 고산 기후는 어떠냐? 높을고 외산, 높은 산지 위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볼수 있고 적도 주변의 고산 기후는 너무 뜨거운데 올라가다 보니까 서늘해. 그렇죠? 그래서 1년 내내 온화한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저지대, 평지의 뜨거운 곳에서 살기보다는, 야, 산지 위로 올라가자. 여기가 더 시원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모여가서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갑니다. 자, 두 지역은 모두 다 저위도. 그런데 왜 기온은 차이가 있지? 해발고도가 다르니까 이겁니다. 자, 마나우스는요, 저지대에 위치해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무슨 기후? 열대 기후. 가 나타났던 것이고 반면에 키토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나우스보다 기온이 낮아진 거죠. 자, 즉두 지역은 같은 저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형의 분포, 특히 산맥이 있는 곳에 있는 키토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해발 고도의 차이, 낮은 곳이냐, 높은 곳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기온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메리카의 다양한 기후를 좀 살펴보면서, 이 위도가 같더라도 해발 고도의 차이가 생기면 기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이제는 오세아니아와 극지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 들어갈 국가를 쓰고, 기억에는 일단 국가 쓰고, 2번, 니은을, 밑줄 친 니은을 수도와 국가 내 인구 1위 도시로 구분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 단순한 문제예요. 암기 문제입니다, 실은. 가보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에서는 국토 면적이 비교적 넓은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이런 국가가 있고, 이들 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태평양에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시드니, 캔버라, 웰링턴, 오클랜드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오세아니아 대륙. 이곳에 있는 국가를 알고 있니? 제일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어느 정도 3개 정도는 알아야지.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하나가 파푸아뉴기니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파푸아뉴기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도 알고 있니? 이 외웠어? 지도 좀 보고 좀 알아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 수도라든지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들 한네곳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시드니, 캔버라, 웰링턴, 오클랜드입니다. 자, 캔버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고요. 그리고 웰링턴이 뉴질랜드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국가하고 수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세아니아에 대해서 개념 충전하고 들어갈게요. 오세아니아는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합니다. 태평양 남쪽에, 남태평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오세아니아가 있고, 여기 위에 인도양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 중에서도 남쪽에 태평양에 이제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오세아니아 대륙 자체가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위치한 큰 대륙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뉴질랜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섬들이 있고, 여기 이제 또 파푸아뉴기니도 있고, 실은 인도네시아와 이반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봤고요. 이제 국가들 갑니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의 국토 면적 1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라고 불리는 그곳이에요. 수도는 캔버라고요. 시드니라는 도시를 많이 알고 있죠. 오페라 하우스라고 난 되게 멋진 건물이 있는 그 시드니. 요거는 이제 국가 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네 개의 도시를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버른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제 유럽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도시가 있고요. 자, 뉴질랜드 갑니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안에 수도는 웰링턴.
근데 인구는 오클랜드. 아, 오클랜드가 오, 크다. 오클랜드가 인구가 많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네, 파푸아뉴기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뉴기니 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은 인도네시아고 반은 파푸아뉴기니라는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볼까요? 오세아니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가 있고, 자, 이제 이들 국가에서 뭐 수도하고 인구 많은 이제 이 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도시가 시드니와 캔버라인데, 자, 캔버라가 수도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이제 도시는 웰링턴과 오클랜드인데, 웰링턴이 수도입니다. 인구는 그런데 수도가 아닌 곳이 더 많네요. 그래요. 국가 내 인구 1위에 해당하는 도시는 시드니, 그 다음 오, 크다, 오클랜드. 이렇게 해서 답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채울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은 해야죠. 다음 서술형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는 밑줄 친 내용과 관련해서 투발루의 위기가 뭔지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투발루의 위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투발루도 우리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해 있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투발루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집이 물에 잠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요. 국토 대부분이 위험한데요. 이것은 지형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문제. 실은 여러분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그 환경 문제가 좀 다뤄진다고 했었어요. 특히 태평양 쪽에서는요.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오는 현상, 해수면 상승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좀 저지대에 위치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이런 섬들 같은 경우는 섬은 가만히 있는데 바닷물이 점점점 극지방에 있는 빙하물이 녹아내려가면서 막 점점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침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투발루도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들이 바닷물 위에 이렇게 섬이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자꾸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녹아버려. 녹으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평양의 이 물의 높이를 점점점 높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들이 살 땅, 영토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요. 요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념 충전 좀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태평양이란 바다는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입니다. 여러 이 바다들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이 태평양, 그 다음이 대서양. 자, 지구의 모든 육지 면적을 다 더해도요, 태평양에게 닿을 수가 없어요. 자, 대표적인 환경 문제가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해양 쓰레기 문제.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로는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살짝 태평양 연안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오세아니아 이제 대륙에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이제 칠레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또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이들 국가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를 타고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나와서 물고기를 잡다가 버려진 그물망 같은 것들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생겼어요. 이 쓰레기가 또 특히 플라스틱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잘게 잘려주고 막 조각나고 분해되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물고기가 먹인 줄 알고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우리 몸에 또 플라스틱이 쌓이고. 그 다음 앞서 얘기했던 해수면 상승. 자, 해수면 상승은 뭐냐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다양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에너지, 힘을 화석 연료, 다른 말로 석유, 석탄, 이게 화석 연료예요. 화석화되어 있는 에너지들. 자동차 다닐 때 석유 쓰잖아요. 그죠? 또 이제 뭐 전기를 밝힐 때도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같은 거 씁니다. 이런 걸 쓰면서 점점점 온실가스가 증가했어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CO2, 우리가 숨쉴 때도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자, 이게 기온을 점점점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바닷물의 침수,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많은 거죠. 정리 한번 갑니다. 자,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투발루는 국토 대부분이 이것이 낮아요. 바로 해발 고도.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해발 고도가 낮고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형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형 조건, 지형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섬나라면서 해발 고도가 낮다. 자,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가운데 특히 이제 북극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밑줄 친두 부분의 이유를 모두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북극은 과거 인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그러나 탐사나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은 북극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앞서 배웠던 우리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된게 뭐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가운데서도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지구 온난화. 자, 그것으로 해빙, 바다 위에 이렇게 꽝꽝 얼어붙어 있었던 얼음들, 이게 녹았어요. 그래서 감소했다는 건 녹았다는 거지. 걔네도 어디로 갔어? 바다로 갔어. 자, 그러면서 이제 얼음이 이제 녹고 사라지니까 바다가 열린 거예요. 배가 다닐 수 있게. 그래서 북극 항로, 북극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개발되는 등 인간의 접근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상 무역에 있어서 기존 항로와 비교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실은요. 여기 유럽 있고 여기 아시아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제 이두 대륙 사이에 교류가 있을 때 2위로 왔다 갔다 하면 참 편했겠지만 그동안에는 얼음이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프리카의 이집트 쪽에 수에즈 운하라고 해서 배가 다닐 수 있게 그 강을 뚫었어. 배가 다니는 길을. 그러면 유럽에서 출발해갖고 지중해 지나서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서남아시아 쪽 밑에 지나서 인도 지나서 동남아시아 지나서 이렇게 간 거야. 만약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류하면 돼.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거리가 단축되고 이 연료도 덜쓸 것이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라는 거죠. 자,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북극을 많이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면 그만큼 생태 환경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건 뭐냐? 지금 기억에 들어가는 지구 온난화 문제 너 알고 있니? 이거였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줄 친두 부분, 생태 환경의 악화와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배가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때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로는 경제적인 이런 비용의 절감의 효과가 생길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저기에 있는 환경 오염 문제는 더 생기겠죠. 북극의 빙하 위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잘 분석해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충전 갑니다. 극지방의 구성,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그린란드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북극해라는 북극지방을 말하죠.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여기에 그린란드라는 섬이 또 있어요. 거대한 또 빙하가 덮여 있는 이제 남쪽에는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이야. 여기는 바다, 여기는 대륙. 대륙 위에 얼음이 아주 그냥 높게 이제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남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륙. 남극해로 또 주변이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극지방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우수한 생물 다양성, 사람들의 이 발길과 손길이 오가지 않았던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실은 자원이 또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곳을 개발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지가 생기겠죠. 자, 기후 변화 연구를 하기에도 좋아요. 오랫동안 이 빙하가 두껍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그 빙하 속의 성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동안 지구의 역사 속에서 특히 기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대요.
자, 북극은 게다가 여기 많은 국가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반구잖아요. 서로 오갈 때 북극에 있는 항로를 이용해서 오고 가게 되면 그만큼 교통 발달, 교통의 이제 활발한 교류를 이제 좀 촉진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0: 공고 한번 볼게요. 북극 항로. 자, 북극 항로는 북극에 있는 이 북극해를 이용을 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요렇게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거리가 걸린대요. 15,000km. 그죠? 왜 이렇게 멈칫했죠? 15,000. 자, 그다음에 로테르담에서 지중해 지나서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아라비아 반도 쪽 지나가지고 인도 지나서 이렇게 말레이 반도 쪽 끝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22,000km.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한32% 단축되고, 시간도, 그리고 이제 비용도 그만큼 단축이 되겠죠. 물류비가. 자,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볼까요? 키워드의 답으로 우리 기억에는요, 지구 온난화가 들어가도 좋겠고요. 또는 기후 변화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라는 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항로? 바로 북극 항로가 지구 온난화와 함께 더 많이 활용이 될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 거리가 짧은 만큼, 짧다라고 할까? 짧고. 자, 그 다음에 거리가 이제 짧은 만큼 이동에 걸리는 시간, 이동 소요 시간이 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물자를 이동할 때 들어가는 이 물류비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반면 이것의 접근과 왕래가 많아지면서 사람이죠. 우리입니다. 사람의 접근과 왕래가 많아지면서 해양 오염이라든지 쓰레기 폐기물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또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요거 짧고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염 인간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뭐 인간이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람 또는 인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우리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봤잖아요. 문화적 기준으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서술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 쌤은 다음 시간. 이제는 지리는 끝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다양한 사회와 이 법과 경제에 관련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직각삼각형에서는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은 어떻게 찾을까? 자, 직각삼각형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각의 크기가 몇 도다? 90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직각삼각형은요,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만 같으면 항상 닮은 도형이 됩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AA 닮음을 응용하면요, 몇 가지 길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그 공식들을 오늘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 꼭지점 A에서 빗변 BC로 내린 그 수선의 발의 D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장 조그만 직각삼각형 ABD,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삼각형 ADC, 그 다음 가장 큰 직각삼각형 ABC, 이 세 개가 모두 닮음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닮음. 1번이랑 2번, 1번이랑 3번, 2번이랑 3번 각각이 다 닮음이 된다. 왜 닮음이 되냐 하고 봤더니

요. 설명부터 좀 할게요. 우리 각 b의 크기를 동그라미, 각 c의 크기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그라미랑 x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돼요? 90도가 나오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직각이잖아요? 이 90도인 삼각형 내에서 보자면 여기도 x가 돼요. 또 2번 삼각형 보면 삼각형 ADC에서도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즉, 삼각형의 모든 각이 다 동일한 삼각형들이 1번, 2번, 3번이 되니까 얘네는 각각이 다 AA 닮음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내용 가지고 무슨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자, 닮음인 걸 먼저 볼게요. 가장 먼저 이큰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삼각형 DBA가 닮았다라는 걸 활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삼각형을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게요. ABC와 맞게. 그러면은 여기가 D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요. 요거죠.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AB랑 대응되는 변은 DB니까 AB 대 DB는 그 다음에 대응되는 변 BC랑 BA가 대응이 되죠. BC랑 BA 둘의 길이 비가 같아야 돼요. 왜? 닮은 비니까. 근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AB는 여기서도 반복되고요. 여기서도 반복이 돼요. 그럼 이거를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라고 해주면요. AB 길이의 제곱은 BD 곱하기 BC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그림을 다 지웠을 때이 AB 여기 길이를 두번 곱한 AB 길이의 제곱은 BD와 BC를 곱한 게 된다라는 거죠. AB 제곱은 BD 곱하기 BC. 자주 쓰일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삼각형은요. 뭘볼 거냐면 요 삼각형 큰 삼각형 ABC와 두 번째로 큰 삼각형 DAC를 볼 겁니다. 얘도 잘안 보인다면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D가 오게, 여기가 A가 오게 만들어주면요. 우리는 두 삼각형이 닮았죠? 또 그러면 닮았으니까 닮은 B. 변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큰 삼각형 BC, BC에 대응되는 변은 AC죠. 그래서 BC 대 AC. 큰 삼각형의 AC 대응되는 변은요, DC죠. 따라서 AC 대 DC. 얘도 자세히 보니까 뭐가 겹치냐? AC가 두번 반복돼요. 그러면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AC 제곱은 CD 곱하기 CB가 되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자면, 마찬가지로 다 지우고 깔끔하게, 여기 AC, 오른쪽 이 부분의 제곱은 CD와 CB를 곱한 게 됩니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오른쪽 제곱은 오른쪽에서 짧은 거, 긴 거. 요렇게 간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거. 요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랑 뭐랑 합동을 볼 거냐면요, 요 삼각형 DBA라는 제일 작은 삼각형과 삼각형 DAC라는 두 번째 삼각형, 이 둘의 닮음을 확인할 거거든요. 좀더 예쁘게 그려보자면, 이 DAB를요, 눕혀볼게요. 닮음이 되도록 눕혀주면요, 닮음인 게잘 보이도록 눕혀주면, DBA 이렇게 생겼죠. 그럼 자세히 보시면 BD랑 대응되는 변은요, AD고요. 그 다음에 AD랑 대응되는 변은요, CD가 되죠. 그러면은 BD 대 AD는 AD 대 CD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AD라는 친구가 두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내향의 곱, 외향의 곱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가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예쁘게 나타내면요.

이 AD가 정확하게 이 수선의 길이가 되거든요. 이 AD, 이 수선의 길이의 제곱은요,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곱하기 오른쪽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 케이스를요,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1번부터, 첫 번째 것부터 다시 살펴보면요. 왼쪽 AB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2번, 오른쪽의 제곱은 짧은 거, 긴 거. 수선 길이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곱해지더라. 이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쓰입니다.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꼭지점 A에서 빗변 BC로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A, B, 이 왼쪽 이거의 제곱, 이거 길이 제곱은요, 방금 전에 어떻게 구했냐면, 요거와 긴 거, 짧은 거, 긴 거를 곱했어요. 즉, AB 제곱은 BD 곱하기 BC였으니까, X, 이 ABX의 제곱은요, 16과 며칠 곱해야 돼요? 9가 아니죠? 16 더하기 9인 25를 곱해줍니다. 16 곱하기 25는 몇이냐면요, 400이에요, 400. 제곱해서 400이 되는 애, 뭐를 제곱하면 400이 될까요? X의 값은 220.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 지금 벌써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에 들어가면요, 제곱이 되는 수 정도는 외워주면 좋아요. 두 번째도 볼까요? 두 번째, 수선 길이의 제곱. 요 AD의 제곱은요, 뭐랑 뭐랑 곱했냐면, D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곱합니다. 즉, AD의 제곱은 BD와 CD의 곱이다. BD 곱하기 CD. 그러면은 X 제곱은 4 곱하기 9. 4, 9, 36. 계산하면 36이죠. 이건 쉽죠. 제곱해서 36이 되는 친구는 몇이다? X의 값은 6.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를 풀어 넘어가 볼게요. 예제 5번. 직각삼각형 안에서 닮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뭐 문제 조건이 쭉 나열돼 있고요. 6, 5, 7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AD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는 또 여기 구하려면 이거 그냥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B의 길이를 구해서 이 6cm를 빼자. AB의 길이를 구해서 빼자. BD의 길이인 6cm를 빼자라는 거죠. 그럼 이 A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닮음 찾기죠. 닮음 찾기. 어떻게 닮았나 하고 봤더니, 보이는 대로 이 삼각형과 가장 큰이 삼각형이 닮은 것 같아요. 요 주황색 삼각형을 조금 더, 다시 좀더 닮아 보이게 뒤집어 주면요, 여기가 90도로 가게, 즉, 각 E가 일로 오게 만들고, D가 일로 오고, B가 일로 온다면, 직각, 직각. 그쵸? 그 다음에 각 B를 한 예각의 크기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이니까 서로 무슨 닮음? AA 닮음이 된다라는 거죠. AA 닮음이 됨을 확인을 했어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삼각형 ABC와 닮았어요. 뭐가? 삼각형 EBD가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 AA 닮음.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닮음을 찾았으면 무슨 B? 닮은 B를 찾아야겠죠. 그럼 길이를 각각 다 써줘야겠네요. 그림이 잘안 보이니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E, 여기가 D. 자, 각각의 길이를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6이었으니까 BD가 6cm. 그다음 BE가 5cm.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닮은 B. 알고 있는 변의 길이는 BD가 6cm. 그 다음 대응되는 변의 길이. BC가 5 더하기 7인 12cm다. 그럼 6대 10이니까 닮은 B가 6대 10이니까 약분해주면 몇대 몇이다? 1대 2라는 거죠. 닮은 B가. 즉, 변의 길이 각각이 다두 배네요. 그러면은 뭐다? 여기가 5cm니까 요 AB. 두 배면은 몇 센치가 돼야 된다? 10cm.

더 돼야 된다. 찾았다. AB의 길이가 10cm였으니까 우리 구하고 싶은 AD의 길이는 10에서 6을 뺀 정답은 4cm 요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4cm. 괜찮죠? 또 볼게요. 자, 이번에 똑같은 상황. 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삼각형 DBA, 가장 작은 삼각형과 두 번째 삼각형 DAC. 이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서로 닮았음을 설명을 하래요. 해야겠죠? 어떤 닮음으로? 직각삼각형끼리는 AA 닮음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DBA.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냐?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었다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 각 B를 동그라미. 그다음에 각 DAB를 X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9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X의 크기는요. 뭐 X의 크기든 동그라미의 크기든. 동그라미의 크기는 뭐 90도에서 X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각 D, A, C는요, 90도에서 동그라미를, 90도에서 X를 뺀 건데요. 여기죠? 90도에서 X를 뺀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 동그라미랑 일치합니다. 즉, 여기가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이 과정을요, 글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만 확인했으면 바로 마무리가 되죠. 왜? 삼각형 D, B, A랑요. 삼각형 D, A, C는 닮았습니다. 왜 닮았어요? 하나가 직각이고 각두 개가 같으니까 서로 AA 닮음이 된다.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요. 뭘 적으면 돼요? 직각인 거. 각. A, D. B랑 각, 그다음에 C, D, A랑 뭐다? 90도.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얘가 여기가 90도예요. 여기가 90도예요.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점점 동그라미끼리 같다. 즉, 각 B랑 각 D, A, C랑 둘다 동그라미니까 AA 닮음이다.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에 그림으로는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둘이 닮았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B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닮은 B를 통해서 비례식을 세워라라는 거죠. 닮은 B는 몇대 몇인데? 닮은 B가 몇대 몇일까요? 하고 봤더니 이 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니까 닮음이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요, 눕혀볼게요. 요렇게. A가 일로 오게, D가 이쪽으로 오게, B가 일로 가게. 그러면은 여기가 6cm거든요. 그럼 이제 보이죠? 이 파란색 삼각형과 그다음에 이 빨간색 삼각형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뭐냐면 AD와 CD입니다. 6대 9. 닮은 비가 6대 9니까 약분하면 2대 3이거든요. 이 닮은 비를 활용한다면 우리는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BD 대 AD가 바로 닮은 B 2대 3을 만족해야 되니까 식으로 다시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BD 대 AD의 길이 6cm가 바로 닮은 B 2대 3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해주시면 12가 3배의 BD가 되고요. 따라서 BD의 길이는 몇 cm가 된다? 4cm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장황하게 풀었지만 사실은 너무도 간단하죠? 왜?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수선 길이 제곱은요, BD랑 CD랑 곱한 게 되거든요. 66에 36은 9 곱하기 X다. 9X는 36, X는 4.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뭐 이거는 문제에서 이렇게 풀라 했으니까 풀었는데, 실제로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 하면요, 요 식을 활용해 주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BE의 길이를 구해라. BE의 길이. 그럼 우리는 또 뭔가 이 삼각형은 지금 뭔가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고, AB의 길이에서 AE의 길이를 빼야 될것 같아요. 그럼 또 활용합니다. AE의 길이가 몇인데? 즉 BE의 길이는요, AB의 길이, 즉 8cm에서 AE의 길이를 빼줄 거예요. 근데 이 AE의 길이가 도대체 몇이냐? 요거를 보자 이거죠. 이거 몇이냐? 그러면요, 얘는요, 또 닮음이 삼각형을 찾아줘야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닮음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거 변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지금 얘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 A, E, C. A, E, C와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어디 가서 찾냐? 하고 봤더니 직각이 삼각형이 하나 더 있죠. A, B, D가 있죠. 요렇게. 즉, 얘도 위치를 돌려서 맞춰주면 A, D, E가 요렇게 있죠. 아, B죠, B. 그럼 얘네 둘이 닮았냐? 왜 닮았냐? 직각이에요. 직각이니까 닮았어요. 왜? 각 A를 둘다 공통으로 끼고 있으니까. AA 닮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닮음 B만 찾으면 돼요. 그럼 닮음 B는 어떻게? AE, 내가 궁금한 건 여기죠? 그러면은 이거 변 제외하고 구해야겠다. 여기 AC의 길이가 몇이냐? 하고 봤더니 AC는 4부터 8까지니까 12cm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여기는 몇이냐? 봤더니 A부터 B까지는 8cm가 되죠. 그럼 닮은 B가 12대 8. 약분을 해주시면 몇대 몇? 4로 약분되니까 닮은 B 3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AE라는 길이와 AD라는 길이의 B도 3대 2가 돼야 되는데 AD의 길이는 이미 여기가 4cm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AE 길이의 B와 AE 길이와 4cm는요, 닮은 B가 3대 2입니다. 즉,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두 배의 AEB는 4, 3, 12. 따라서 AE의 길이는 6cm가 되는 거죠. 다 구했죠? 여기가 6cm다. 그럼 전체가 8이니까 8에서 6을 빼면 정답은 몇? 4번 2cm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닮음인 삼각형만 잘 찾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을 할수 있었죠. 자, 서술형 볼까요? 서술형.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BC의 길이를 구해라. BC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뭘 찾아라?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찾아라. 라는 거죠. 닮음인 삼각형 두 개. 뭐가 있을까요? 하고 봤더니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보통 AA 닮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직각인 삼각형을 찾되, 뭐를? 둘이 각을 끼고 있는 걸 찾아주면 너무 좋겠죠. 둘다 각시를 끼고 있는 이 직각삼각형 하나랑 이 직각삼각형 하나. 요두 개는 서로 닮음이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두 개를 닮음인 걸 활용해서 BC의 길이를 구하자. 그럼 우리의 목표 첫 번째 적어주면요. 삼각형, 파란 삼각형 ABC와 삼각형 A에 해당하는 E, 그 다음에 직각, 그 다음 각시, EDC가 서로 닮음이 된다. 보여야 됩니다. 그 이유를 밑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왜죠?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요 파란색 삼각형을 옮겨 올게요. 뒤집어서. A가 일로 오게, C가 일로 가게, B가 이 위로 올라가게. 그러면은 AC의 길이가 6cm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BC의 길이를 이쪽으로 둔다면 EC와 AC의 길이의 비가 닮은 B가 되겠죠. 몇 대면? 8대 6. 닮은 B, EC 대 AC 길이의 비인데요. 그게 8대 6이니까 약분해주면 4대 3입니다. 그럼 닮은 B가 4대 3을 찾았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BC와 대응되는 변의 길이인 이 DC의 길이를 활용하면 되겠죠. 세 번째, 비례식을 세워준다면, DC 대 BC가 4대 3이고요. DC의 길이가 몇 cm다? 4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즉, 4배의 BC가 몇이 된다? 4, 3, 12가 된다. 따라서 BC의 길이는 몇 cm? 3cm가 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좀 복잡했지만 닮음 찾고 그 다음에 닮음 비 찾고 비례식 세워서 풍계됩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아요. 중단원 실전 테스트 23번.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C에서 변의 AB의 내린 수선의 발에 H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12, 3 주어져 있을 때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넓이는 보통 어떻게 구해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밑변 BC 곱하기 높이 AC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밑변 몰라요. 높이 몰라요. 그럼 밑변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는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풀까 하고 봤더니 요것도 몰라요. 요것도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면은 아, 요거를 밑변 높이라고 보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럼 방법은 다른 거 하나밖에 없죠. 얘를 밑변으로 봐야 되는구나. 고개를 돌려서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밑변의 길이가 몇 cm가 되는 거예요? 3과 10이니까 총 15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길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 CH의 길이를 직접 구해내자라는 거죠. 여기가 몇인데 여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5 곱하기 CH의 길이 나누기 2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CH의 길이를 구해라.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가장 첫 번째 배웠던 직각삼각형 닮음의 응용을 통해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면 잘 기억이 안날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렇게 수선을 X라고 한다면요. X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X제곱은 AB. 이렇게 구했습니다. 즉, 수선 길이의 제곱은요, 직각삼각형에서 수선 내렸을 때 수선 길이의 제곱은 그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곱한 게 됐다라는 거죠. 고개를 돌려보면요, 얘가 수선의 길이거든요. 수선의 길이의 제곱은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즉 12와 3을 곱하게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CH라는 길이의 제곱은 12와 3을 곱한 36이 되니까 제곱해서 36이 되는 길이는 몇 cm다? 6cm다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높이가 6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15cm예요. 그러면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6 해주면 정답은 약분해서 4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개념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직각삼각

사각형에 있으면요. 그 수선 D 수선 내려서 수선의 발 D라고 하면요. AB 제곱은요. 짧은 거, 긴 거. 요렇게 나왔죠. BD 곱하기 BC. 두 번째. 오른쪽 AC 길이의 제곱은 또 오른쪽에서 짧은 거, 긴 거. AC 제곱은 CD 곱하기 CB. 세 번째. 수선 길이의 제곱. AD의 제곱은 수선의 발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BD 곱하기 CD.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요세 가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 배운 개념, 요세 개가 다거든요. 이거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숙제죠. 15번 서술형, 이거 한 문제, 그 다음에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 푼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 15번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풀어보고 찍어서 수강후기에 업로드 해주시면 첨삭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울 삼각형의 닮음 조건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 평행선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 강의에 이어서 중단원 실전 문제들 풀어볼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5번부터 1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이어지는 서 논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5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표는 질소나트륨,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기준의 질문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물질이 몇 가지인지 이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사실 다 알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들 몇 가지 대표적인 이런 물질들의 화학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조금 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 한번 떠올려 보죠. 질소 기체일 경우에 이렇게 N2라고 우리 화학식을 썼었고요. 그리고 나트륨은 원자 혼자 이렇게 있는 상태로 나트륨이라고 불렀었고요. 암모니아는 NH3로 썼었습니다. 네, 자주 등장하는 물질이니까 암모니아 정도도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소가 두 개 붙은 탄소다라고 해서 CO2라고 썼습니다. 자, 이 정도를 찾을 수 있어야 그래야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화합물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화합물의 정의가 뭐였어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들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화합물인가? 예! 라고 하려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암모니아.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오라면은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소 기체와 나트륨이 있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비금속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가예요. 자, 지금 여기 위에 쭉 써놓은 원소들 중에 금속 원소 딱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뭐였냐면? 맞아요. 우리 알칼리 금속 1족에 속했던 원소였죠? 바로 나트륨이에요. 얘만 지금, 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오에 이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비금속 원소들이기 때문에 질소,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이산화탄소 모두 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가짓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두 가지, 니은은 한 가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사실 이 문제도요, 과산화수소가 어떤 화학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이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더 됩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고, 그래도 풀 수는 있거든요.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과산화수소가 있대요. 화학식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산화수소는 물 그리고 산소로 분해가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알수 있는 사실은 아, 과산화수소는 일단 원소는 아니다. 그쵸? 분해됐으니까 얘는 기본 성분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해 놓고 나서 이 물을 또 한번 분해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아, 물도 분해가 됐기 때문에 물도 원소는 아니다. 그쵸?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소와 산소만이 원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기억, 과산화수소. 그리고 물, 얘네들은요, 분해가 모두 됐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고 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물을 구성하는 원소, 무엇과 무엇이었죠? 바로 수소와 산소였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미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모르더라도. 자, 디귿, 과산화수소는 구성하는 원소가 세 가지이다? 자, 먼저 한번 분해를 하고 또 분해를 했으니까, 세 가지인가? 라고 할수 있겠지만요.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종류로 따지면 수소라고 하는 거한 종류, 산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또한 종류 있기 때문에 총두 가지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인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사실은 화학식이 H2O2인데요. 이걸 안다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모르더라도 이 문제 속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화합물의 이름과 화학식을 옳게 연결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것도 뭐 어떤 복잡한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기보다는 자주 등장하는 물질인데, 너 이거 화학식 알고 있니? 암기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개념 확인하는 좀 난이도 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또 학교 내신 시험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 우리 친구들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메테인은요, CH4라고 씁니다. 그쵸? 옛날에는 뭐 메탄가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방구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기체 성분, 메테인이었습니다. 맞고요. 산화구리는요, CuO라고 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온을 배우게 되면, 아직은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구리는 E 플러스 양이온이고 산소는 E 마이너스 양이온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게 돼요.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 친구들 나 외우기 이런 거 모르겠다, 그냥 외우겠다라고 하시면요, 산화구리는 CuO 이렇게 구리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많이 등장합니다. NaCl 맞고요.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는요, 산소가 좀 과하게 붙은 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H2O 하면 물이잖아요? 여기에 좀 과하게 산소가 붙어서 두개 달라붙으면 과하게 산화된 수소다라고 해서 과산화수소입니다. 따라서 H2O2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과 디귿만

있는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원자에 대한 이야기, 입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자의 구조 너무너무 중요하죠? 먼저 원자가 이렇게 있다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는 커다란 원자 핵이 있었고요.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질량이 작은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자 핵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 에가 결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이 원자핵의 총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아서 언제나 전기적 중성 상태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 적용을 시키려면은 양성자가 반드시 두개 있고 중성자도 두 개가 있어야지 전자와 전하량을 맞춰서 전기적 중성 상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원자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보기 한번 볼게요. 전자, 이 입자들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원자에게는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죠. 따라서 정기적 중성이다. 이것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질량은 원자 핵이 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원자의 대부분, 99.9%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입니다. 표는 세 가지 원자에 대한 자료인데요. 자, 이렇게 딱 원소 기호로만 써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뭔지 정도는 좀 대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는 수소죠. 그리고 N은 질소입니다. Na는요, 나트륨이에요. 자, 이렇게 원소들을 딱 써놓고 나서요. 사실은 이제 얘네들의 이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까지 모두 다뭐 암기를 하고 있다면 뭐 도움은 되겠지만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두면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풀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원자의 특징을 가지고 접근해서 해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이 모두 다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으로 어떤 상태다? 네, 중성인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사실 외우지 않더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수소는요. 원자번호 1번이었죠? 양성자 수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전자 수가 한 개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으려면은 전자 수가 하나면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양성자도 하나가 있어야 총 전하량이 플러스 1로서 만나서 중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전자 수 원자번호 몇 번인지 모르더라도 7번인 걸 모르더라도 양성자 수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총 플러스 전하량이 플러스 7이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 전하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7개가 있어야 전체 마이너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7이 되므로 합쳐서 0이 되겠구나, 중성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겠죠. 전자도 11개라면은 양성자 수도 똑같이 11개여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돼서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그래서 기역은 1, 니은은 14가 아니라 7, 그리고 디귿은 1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원자번호를 외워놓고 나면은 수헬립의 붕탄질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쉽게 양성자 수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자 수도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개인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부탁을 하건대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두면 여러분들의 과학 공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원자 A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많이 봤던 원자 모형 그림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단, A는 임의의 원소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의미는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가운데에 있는 요 친구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친구였었나요? 네, 바로 원자 핵이다. 이렇게 찾아주셔야겠죠? 이 원자 핵 속에 얘를 더 쪼개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고 있는

있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원자 핵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작은 입자 니은이 바로 전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딱 찾아놓고 나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은 양성자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놓은 가운데에 존재하는 원자 핵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양성자는 들어있지만 이 자체가 양성자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원자 핵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중성자가 아니라 전자라고 찾아주셔야겠고요. 자, 그럼 기억의 전하량이 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이거 어떻게 알죠? 이것 또한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원자 하면은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이게 항상 따라다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래요. 자, 그런데 전자의 개수를 봤더니 총 4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전하를 띠는 이 입자들이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4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플러스 전하량이 몇이 돼야 우리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할수 있나요? 너무나 쉬운 수학 문제가 돼버리죠? 바로 4입니다. 그쵸? 이 플러스 전하량이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4이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4번. 기억은, 즉 원자핵은 니은 주변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니은이 그 주변을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서로 바꾸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마지막 5번. 기억의 질량과 4개의 전자의 질량은 서로 같을까요? 자, 질량은 원자핵이 대부분 99.9%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설명인데,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전하량이었어요. 되게 특이하게도 질량은 이 원자핵이 대부분 차지하지만 전기적인 그 중요도 있죠.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나요?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핵이 차지하지만 플러스 전하량 합친 것과 이 작은 입자들의 마이너스 전하량을 합친 것은 언제나 같다. 그래서 중성이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와 B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다 원자입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아, 얘네들도 전기적으로 중성이겠구나, 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A는 지금 전자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 전하량도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0이 되니까요. 따라서 원자핵의 전체 전하량이 플러스 2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원자 핵들이 좀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로, 네, 지금 빨간 공과 지금 하얀색 공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양성자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일 것이고요. 이 중에 하나는 중성자로 아무런 전하도 띠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자일 겁니다. 그치만 이 그림을 봐서는 빨간색 공, 하얀색 공, 둘 중에 누가 중성자고 양성자인지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B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B에는 전자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총 3개여야지만 플러스 3 전하량이 띄어서 중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흰 공은 4개네요? 근데 빨간 공만 3개예요. 자, 그럼 누가 양성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빨간 공이 바로 양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공이 플러스 1자리가 총 3개 있어서 플러스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흰색 공이 바로 중성자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빨간 공은 양성자다. 이게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몇 만큼 클까요? 우리 원자 번호는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거든요. 자, 양성자 개수 봤더니 A는 2개고요. B는 3개예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1만큼 더 크네요. 디귿, 원자핵의 전하량은 B가 A보다 플러스 1만큼 더 크죠. 양성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그림은 원자 AC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볼게요. 계속해서 같은 모형의 원자들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A는 전자가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일 거예요. 그래야 중성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요. B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므로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C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이므로 원자핵의 총 전하량이 플러스 10이어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전자 수는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자수가 C가 B보다 많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도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더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죠. 디귿 A, B, C 중에 중성은 두 가지이다. 원자들은 모두 다 중성이므로 모두 중성 세 가지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표는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소개했었던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들만 가지고 온 주기율표입니다.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딱 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자, 1족, 2족, 그 다음에 이제 13족부터 등장을 하죠. 그래서 13, 14부터 18족까지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수, 헬, 리베, 풍탄, 질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 채우는 연습 해봤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일단 리튬의 원자 번호, 리튬 딱 보니까 우리 순서대로 우리 원자 번호 순서대로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수소가 1번이고 헬륨이 2번, 리튬이 3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 질소죠. 지금 여기서 찾아보시면 질소의 전자수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질소도 지금 원자 번호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에 나타나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일곱 개예요. 즉, 양성자의 개수가 일곱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7이라면 전자수도 일곱 개여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수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곱 개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트륨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일까요? 자, 우리 나트륨은요. 지금 11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답이에요. 자, 플로리는 2주기 원소이다. 두 번째 주기 줄에 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온은 지금 18족 원소들이죠. 즉, 비활성 기체로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반응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찾아내고 해석하는 방법 연습해 보았습니다. 14번 볼게요. 그 다음은 리튬, 나트륨, 칼륨을 이용한 실험들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얘네들 근데 딱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얘네들은 바로 모두 알칼리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자, 알칼리 금속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광택을 가지고 있고 또 물과 폭발적인 반응을 한다. 그리고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얘네들을 넣으면은 모두 다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기체 X, 즉 수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X는 수소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모두 다 1족 원소로 알칼리 금속으로 우리 분류를 했습니다.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같은 족에 묶은 이유 자체가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가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였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전 선운 수력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라부아지의 물 분해 실험입니다. 네,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기 이전에 옛날에도 이렇게 직접 실험을 설치해서 물을 분해하는 실험을 수행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기체와 산소로 분해가 되니까 물은 원소가 아닙니다라고 과학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림과 같이 물을 가열한 주철관에 통과시켰더니 철이 녹슬면서, 즉 철에다가 산소가 붙으면서 질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쪽에 포집을 했더니 수소기체가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실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결론이죠. 너무나 중요한 결론. 결국 물은 화합물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되었기 때문이에요. 원소라 함은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이어서 더 이상 분해가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물은 분해되었으므로 원소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주장한 그런 실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무검답안을 작성을 해서서 결국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자 A의 모형과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네, 1번부터 쭉 해가지고 2주기까지의 이제 원소들이 일부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암기를 해놓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부터 이제 치읓까지 해가지고 얘네들은 어쨌든 원자 번호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숫자가 한 개니까 결국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자번호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그래서 결국 플러스 2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면요. 결국 이 원자에게 전하량이 쭉쭉쭉 이 번호 순서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지금 원자번호 10번까지 지금 기호로 표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기율표의 기역부터 치읓 중에서 원자 A가 어디에 속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원자 번호를 매기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를 가지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를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전자들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7이에요.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원자핵의 전하량도 플러스 7이에요. 즉, 양성자의 개수가 7개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죠? 우리 1, 2, 3, 4, 5, 6, 7. 바로 시옷입니다. 따라서 시옷입니다. 그 이유는 양성자의 개수가 7개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그냥, 외워두고 계시면은 일곱 번째 거 전자 일곱 개니까 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까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요. 자,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술형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자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제 실험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냥 원자 모형 이렇게 생겼어라고 하면서 가운데에 원자 이렇게 놓고 전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식으로 그리지만 너무 당연하게 그냥 그려서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배우셨겠지만 이런 구조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실험과 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입자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전자들의 그 존재 그리고 원자핵의 존재 그것을 알아내는데 크게 기여한 두 가지 지금 실험이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세기 과학자들은 진공유리관의 양끝에다가 이제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이 마이너스 극에서 빛이 나와서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는 순간 뭔가 틱 날아와가지고 반대편에 부딪히면서 이 플러스 극 쪽에 어떤 빛이 딱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음극선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실험을 이어갑니다. 뭘 했냐면은 이 톰슨이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애가 전하를 뗐는지 안 뗐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이 중간에다가 전하를 띠는 어떤 물질들을 이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걸어줬어요. 아래쪽은 플러스 극, 위쪽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딱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음극선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계속 직진했었는데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살짝 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알수 있어요? 아,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입자가 바로 전하를 띠고 있구나. 어느 전하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죠. 그쵸? 그래서 이 입자 A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라고 해서 이 입자 A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물질의 전자의 그 존재를 처음으로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음극선의 재료를 막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도 어떤 원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견됐다. 모든 물질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입자다라고 해서 전자를 찾아낸 것이죠.
자, 그럼 달을 볼게요. 이건 새로운 실험인데요. 러더퍼드는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금을 얇게 펴서 만든 금박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딱 쐈는데 대부분의 입자는 그냥 반대편에 부딪혀요. 대부분은. 그런데 아주 일부가요. 진로가 크게 딱 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단단한 것에 막 부딪혔는지 반사되어서 튕겨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냈느냐? 아, 대부분의 이제 입자들은 빙

0: 순간이 많긴 한데, 근데 가운데 단단한 무언가가 있어서 이렇게 휘거나 튀는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가운데 있는 단단한 입자 B 바로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이 원자 핵의 존재를 이렇게 증명을 해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입자 A와 B가 띠는 전하가 무엇일까? 그리고 A와 B의 질량을 비교한 다음에 입자가 원자의 구성 중 무엇인지를 유추해 보거라. 자, 일단 입자 A는 플러스극 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B는요,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뭔가 밀려가듯이 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력을 받아서 밀려났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따라서, 아, 같은 극인 플러스 극을 띠는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질량은 무엇이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을 딱 쐈을 때 뭔가 단단한 것에 튕겨져 나가는 것 같은 반사되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따라서 B가 질량이 훨씬 크고 A는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자, 각 입자가 지금 현재에 와서 원자에 무엇에 해당을 하느냐? 바로 A는 전자, 그리고 B는 원자 핵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는 그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우리 친구들은 모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발견한 입자의 전하와, 종류, 그리고 다에서 발견한 입자의 전하와 종류까지 순서대로 딱 발견을 해주시고요. 결론은 A는 전자, B는 원자 핵이었다는 것까지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4단원의 앞부분 정리를 했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 뒷부분 이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를 보는 한국사 김진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강화도 두 번째 여행 시간인데요. 오늘 여행 테마는 뭔가요?
0: 자, 강화도 하면 뭐가 유명하죠?
1: 뭐죠? 인삼? 쌀? 뭐죠?
0: 강화도 하면 역시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 항전이죠.
1: 선생님, 네. 진안 강이랑 지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고립과 항전의 섬, 진안 강의 때 이미 했잖아요.
0: 항전에 항전을 더해도 모자랍니다. 진안 항전이 대륙을 통해 말을 타고 넘어온 호란이었다면 오늘은 바다를 건너 군함을 타고 몰려온 조선 후기의 양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근데 호란과 양요가 뭐죠?
0: 아, 좋은 질문입니다. 호란에서 호는 오랑캐 호자로 북방민족을 뜻하고요. 당시에 만주족, 몽골족 등이 일으킨 난, 그게 바로 호란입니다. 양요에서 양은 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는 소요를 일으키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의 침략이라는 의미예요.
1: 와, 오늘도 왠지 아주 박진감 넘칠 것 같은데요. 강화도에 손을 뻗는 서양 국가들의 마수에 대해 일단 먼저 살펴볼까요?

0: 이렇게 보니까 정말 조마조마해요. 아니, 우리가 문 열기 싫다는데 서양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1: 그들이 통상을 원하는 건 단순히 친하게 지내자라는 침묵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과 시장입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원료와 그 물건을 내다 팔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국주의적 확장의 타겟 중 하나가 바로 조선이었던 겁니다. 항구를 열어라! 우리랑 무역해! 하면서 압박을 해온 것입니다.
0: 아니, 이거 말이 좋아 통상요구지. 사실상 문 부수고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당시 서양 열강들이 드림인 건 조선을 야금야금 삼키려는 불평등한 조약들이었고 우린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얼른 좀 들려주세요.
1: 강화도를 침략한 첫 서양 국가죠. 프랑스가 일으킨 병인양요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항전의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1866년 11월 7일,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밤. 549명의 군사가 작은 배에 나눠 타고 강화 앞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임진왜란 때 쓰던 것과 별 차이가 없는 화승총이었습니다. 총알이 100보, 그러니까 약 120m밖에 날아가지 않는 옛날 총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맞서야 할 상대는 600m밖에 목표도 정확히 맞히는 새로운 총을 든 프랑스 정예 부대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전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866년 강화도가 서양의 첫 침략을 막아낸 이야기, 병인양요와 정족산성 전투를 살펴보겠습니다. 1866년 봄,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조선에 와있던 프랑스 성직자 12명 가운데 9명을 처형했습니다. 이 천주교 박해는 1873년 대원군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어지면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의 목숨을 빼앗았는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부릅니다. 이때 가까스로 살아남은 리델 신부가 청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텐진에 있던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을 찾아가 동료들의 죽음을 알리죠. 로즈 제독은 곧바로 출동을 결심합니다. 1866년 9월, 로즈 제독은 우선 함대를 이끌고 직접 군함 세 척에 탑승하여 한강 항로를 살피게 합니다. 당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밀한 지도가 없었거든요. 양화진과 서강까지 거슬러 올라온 프랑스 함대는 한양을 공포에 빠뜨려 놓고 일단은 물러갔습니다. 10월, 로즈 제독은 군함 7척과 천여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목표는 강화도였습니다. 강화도는 한양으로 들어오는 한강의 입구이자 왕실 도서관, 외규장각이 있었던 곳이죠. 프랑스 함대는 갑곶진에 상륙하더니 무서운 기세로 강화성을 단숨에 점령해버렸습니다. 강화성을 차지한 프랑스 군대는 한양으로 들어오기 위해 김포에 있는 문수산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한성근이 이끄는 조선군이 매복 기습을 통해 프랑스군의 일부 피해를 주며 결사항전을 하였으나 결국 무기의 화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산성을 내어준 채 후퇴를 하고 맙니다. 문수산성을 점령하고 불태운 프랑스군은 다시 본진에 있는 강화도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집권하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면서 군인들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이때 한

0: 장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양헌수 장군이었죠. 양헌수 장군이 싸움터에 도착해 보니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웁니다. 적이 모르는 한밤중에 강화도로 몰래 건너가 좋은 자리에 숨어 있다가 적을 유인해 한꺼번에 친다는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고른 장소가 바로 정족산성이었습니다. 1866년 11월 7일, 달빛이 한 점도 없는 그 밤에 양헌수는 549명의 군사를 작은 배에 나누어 태우고 강화 앞바다를 건넜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부대는 정족산성에 무사히 들어갔고, 정족산성에 있는 전등사라는 절, 승려 13명이 나와 부대를 맞이하면서 며칠 전 프랑스군이 살피러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양헌수는 곧 성문마다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 정오 무렵, 마침내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프랑스 군사 150여 명이 무거운 대포도 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정족산성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올리비에 대령은 부하들에게 저 작은 산성쯤은 금방 차지하고 점심은 전등사 안에서 먹자 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먹을 것과 짐은 노새 등에 실어 뒤에 따라오게 했죠. 이에 양헌수는 절대로 먼저 쏘지 말아라. 코앞에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승총이 100보밖에 못 나가는 무기였으니 멀리서 쏘면 그저 신호탄이 될 뿐이었거든요. 프랑스군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동문과 남문의 포수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정오 무렵부터 시작된 치열한 전투 끝에 프랑스군은 결국 무기까지 내던진 채 다친 동료들을 부축하며 굶주린 몸으로 허둥지둥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양헌수의 일기에는 조선군의 화약과 총알이 거의 떨어져 갈 무렵 다행히 프랑스군이 먼저 물러나 주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로즈 제독은 다음날 강화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프랑스군은 강화부를 점령한 직후부터 한 달여간 약탈해 둔 외규장각 의궤 수백 건과 은괴 19상자 등을 함대에 싣고 도망치듯 떠나면서 강화부의 관청 건물과 외규장각에 모두 불을 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빼앗긴 외규장각 의궤들은 무려 145년이 지난 2011년이 돼서야 빌려주는 형식으로나마 우리 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 정말 극적이었어요. 수적인 열세에도 승리를 이끌어냈잖아요. 특히 무기 성능 차이가 그렇게 컸는데도 진짜 저좀 뭉클하면서 진짜 쫄깃했어요.
0: 그렇죠. 저도 딱 보면서 너무 뿌듯한데요. 단순히 무기에만 의존한 화력 전쟁이 아닌 강화도의 지형을 고려한 전략적인 승리였죠. 거기에 끝까지 버틴 우리 군사들의 의지가 더해졌고요. 지금도 강화도 정족산성에는 옛 사고터와 양헌수 장군의 승리비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노를 저어 강화 앞바다를 건넌 549명 군사들의 저력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해요.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강화도에서 이렇게 우리 유산을 빼앗기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1: 병익양요 5년 후인 1871년, 이번엔 미국이 조선의 문을 두드립니다.
0: 그쵸.
1: 병익양요 이후 홍선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는 더욱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함대가 강화도 앞바다를 침략합니다.
0: 프랑스군의 신식 무기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화력을 상대해야 했겠네요.
1: 네, 맞아요. 구식총과 대포를 들고 다시 한번 외세에 온몸으로 대적했는데요. 그 처절했던 전투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여러분, 이 강화도를 여행하다 보면 유독 성벽과 포대가 많다는 걸 느끼죠? 오진 7보 53도인데, 이섬 전체가 거대한

비슷한 유세입니다. 이 침략자들은 왜 그토록 강화도를 탐냈을까요? 당시 조선의 도로는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이 물자와 교통의 핵심은 바로 강이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가장 큰 길인 한강에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목구멍 같은 길목이 바로 강화도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인 강화 해협이었어요. 외세 입장에서는 이곳을 장악한다는 건 조선 수도의 목줄을 죄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강화도만 잡으면 이 마포나루까지 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으니까요. 조선 역시 이를 알았기에 강화도를 수도의 방패로 삼아 촘촘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광성보는 이 물살이 세고 폭이 좁은 손돌목을 끼고 있는 강화 해협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이 지역은요, 고려시대 몽골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로 도읍을 옮기면서부터 중요성이 커졌고, 이후 조선 후기 본격적으로 정비되며 주변에는 여러 돈대가 설치되어 해협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1년, 미국 함대가 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납니다. 사건의 발단은 5년 전 평양에서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어요. 이 무장 상선인 셔먼호가 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평양감사 박규수와 군민들이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 미국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탐문항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871년 미국은 조선을 향한 군사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6월 1일 미국 함대가 조선의 허락 없이 손돌목에 진입하자 이 조선은 포격을 가했습니다. 약 15분간 200문의 대포가 불을 뿜었지만 안타깝게도 조선의 노후한 대포는 미국 함정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어요. 미군은 이를 보고 조선의 무기는 무력하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상륙 작전을 시작합니다. 압도적인 함포 사격으로 초재진을 점령한 후 다음날 새벽 덕진진까지 무너뜨립니다. 이제 남은 곳은 단 하나, 어재현 장군이 지키는 이 광성보였어요. 600여 명의 수비군이 배수의 진을 치고 있었지만 이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미군은 해상에서의 함포 사격뿐만 아니라 육상 공격을 병행했거든요. 이 광성보 서쪽 대모산에 대포를 설치하고 고지에서 아래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해상함대의 거대 포탄과 대모산의 포격이 동시에 쏟아지자 광성보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죠. 약 1시간 동안의 집중 포격으로 성벽은 무너졌고 포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돌격 명령과 함께 처절한 백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사투 끝에 어재현 장군을 포함한 350여 명의 조선군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이 어재현 장군의 대장기인 수자기를 탈취해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미 해군 대령 슐레이는 회고록을 통해 광성보 전투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겨두었어요. 조선군은 결사적으로 싸웠다. 그들은 총의 탄약을 갈아넣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창과 검으로 공격했다. 대부분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모래를 뿌려 적들의 눈을 멀게 하려 했다. 항복 같은 건 아예 몰랐다. 부상자들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 익사했다. 조선군은 낡고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도 이 미군과 맞서 용감하게 싸웠고 그들의 진지를 사수하다 죽어갔다. 아마 우리는 가족과 나라를 위해 그처럼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군인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 당시 미국의 당혹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쟁을 지속해봤자 얻을 통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미군은 결국 강화도에서 철수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신미양요의 흔적은 강화도 해안가를 따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0: 있습니다. 미군의 상륙지점인 초지진에서 시작해 덕진진, 그리고 최후의 격전지인 광성북까지 이어지는 해안 답사코스를 꼭 한번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광성보 성벽 위에서 손들목의 거친 물살을 바라보며 150여 년 전 낡은 총 한 자루에 의지해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름 모를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할 것입니다.
1: 우리 군사들의 절박함이 느껴져서 들을수록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전사자들 가운데 자결한 사람도 많았다면서요.
0: 네, 맞아요. 전사자 350여 명 중 약 100여 명은 스스로 바닷물에 몸을 던졌다고 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항복하진 않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1: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고 우리 문화유산까지 빼앗긴 뼈아픈 사건이었어요.
0: 이때 빼앗긴 오재현 장군의 수자기는 잠시 우리나라에 임시 귀환됐었지만 2026년 현재는 미국에 보관 중인데요. 이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 중입니다.
1: 언젠간 온전히 우리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과 과제를 던져준다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0: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1단원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그 여섯 번째 시간 함께 할 건데요. 이번 시간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북2도 필요하고요, 북1도 필요합니다. 먼저 북2로 1단원 핵심 내용 함께 복습해 보고요. 다음은 북1 단원 평가로 완성하기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10문제 함께 차근차근 풀어볼 겁니다. 자, 북2와 북1 잘 꺼내고 준비했겠지요?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기 전에 역시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이 생각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OX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완벽한 동그라미 모양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구는 완벽한 동그라미 모양일지 원 모양일지 O 또는 X 하나를 선택해 봅니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O인지 X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이죠. 자, 생각을 활짝 열어봅니다. 지구는 완벽한 동그라미 모양이다. O, X. 자, 정답은 O가 아니라 X였습니다. 네, 지구는요, 완벽한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지구는 이 스스로 도는 자전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 생기는 회전하며 생기는 힘, 원심력에 의해서 이 위와 아래가 조금은 납작한, 조금 어려운 말로 타원형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동그란 모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야, 그렇겠지라고 믿고 있던 사실도 한 번쯤 비틀어서 생각해보는 유연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 풀이 과정만 맞을 거야, 이것만 답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도 풀어볼까? 저렇게도 풀어볼까? 이것도 답이 될까? 저것도 답이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나의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생각을 또 활짝 열어봤나요? 이 활짝 연 생각을 그대로 북2 핵심 복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4와 같거나 큰 수라고 하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하도 배웠지요. 이14 이하인 수는 14와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역시 14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14, 13.5, 12와 같은 수였죠. 그러니까 14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역시 14에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이번엔 더 작은 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상과 이하 살펴봤고요. 다음은 초과와 미만도 배웠습니다. 먼저 초과부터 복습해보죠. 20 초과인 수라고 하면 20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했지만 이 초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20보다 큰 수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1, 23, 24.5 같은 수들 말이죠. 이 수직선에 나타낼 때는 2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2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선을 긋습니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초과를 배웠기 때문에 미만도 복습해 봐야 되겠죠. 20 미만인 수라고 하면 이번엔 20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19, 18.5, 17과 같은 수들이죠. 역시 초과처럼 2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을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2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선을 그으면 이렇게 20 미만인 수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상과 이하에 이어 초과와 미만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수의 범위 활용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우리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의 범위를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3 이상 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3도 포함되고요. 5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는 3, 4, 5가 해당이 되고요. 다음은 3 이상 5 미만인 수입니다. 이상, 그리고 미만이 같이 있네요. 3 이상이기 때문에 3에는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5 미만이기 때문에 5에는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 5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 범위에 포함되는, 속하는 자연수는 3과 4두 개밖에 없지요. 다음은 3 초과 5 이하인 수입니다. 이번엔 3 초과이기 때문에 3에다가 비어있는 동그라미, 5 이하이기 때문에 5에는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위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는 3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와 5만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3 초과 5 미만인 수입니다. 이번엔 3 초과 5 미만이기 때문에 3과 5에 각각 비어있는 동그라미로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3과 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속하는 자연수는 4 혼자네요. 따라서 4입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을 이용해서 다양한 수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더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올림을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올림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올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245를 올림하여 나타내기.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10의 자리 아래의 수 5를 10으로 보고요. 올려서 나타낸다. 라는 것이 바로 올림입니다. 역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100의 자리 아래 수인 45를 통째로 1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려서 나타내면 245는 30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올림하면 무조건 올린다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그러면은 200을 100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나타내면은 뭔가요? 이것도 300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올릴 것이 없는데도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의 자리 아래 수가 다 0이잖아요. 올리고 싶어도 올려줄 것이 없습니다. 0이기 때문이죠. 이때는 200을 100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나타내면 똑같이 200이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하자고요. 다음 우리 버림도 배웠습니다. 버림은 올림과 반대입니다. 구하려는 자리에 아래 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버림이라고 했지요. 예를 들면 4728을 10의 자리까지 버림하여 나타내면 10의 자리 아래 수 8을 그냥 버려 0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4720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낸다면 100의 자리 아래의 수인 28을 버려 0으로 봅니다. 따라서 470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1000의 자리 아래의 수인 728을 그냥 버려 0으로 보고요. 400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버릴 것이 없다면 그냥 0으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4700을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면 100의 자리 아래 수가 그냥 다 0이잖아요. 이때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립니다. 그대로 4700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올림과 버림 복습해 봤고요. 다음은 반만 올리고 반은 버리는 반올림 한번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유심히 보고요. 0, 1, 2, 3, 4면 버리고 5부터 9까지면 올려서 반은 버리고 반은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반올림, 반올림이라고 했지요. 예를 들면 237을 반올림하여 나타내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낼래요. 그러면 10의 자리 아래의 숫자인 7을 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아하, 올려서 나타내야지. 그러면 240이 되겠지요. 이번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100의 자리 아래 숫자를 잘 봅니다. 그러면 3이지요. 10의 자리 숫자가 3이기 때문에 이번엔 버림을 해줘야지. 따라서 200이라고 이렇게 반올림해서 나타낼 수가 있지요. 문제에서 반올림이 나왔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지를 먼저 유심히 봐야 되고요. 다음은요, 그 나타내고자 하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숫자를 잘 보고 0부터 4까지면 버리고 5부터 9까지면 올려야지. 이것이 바로 반올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반올림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게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자, 반올림까지 살펴봤고요.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이 활용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봤던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활 속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명씩 탈수 있는 버스 여러 대, 348명이 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타려면 버스가 최소 몇대 필요할까?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자, 이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올림이 필요할지, 버림이 필요할지, 뭐 반올림이 필요할지 말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림하는 값이 실제 값보다 커야 하는지 작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10명씩 탈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타야 되기 때문에 여기 8명 있잖아요. 10명이 채안 되는 이 8명도 빈자리가 있을지언정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버스에 다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일단 이 8을 그냥 1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명을 1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일단 버스에 타세요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10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올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필요한 버스는 최소 35대, 35대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사탕 471개를 100개씩 묶음으로 포장한대요. 자, 이때는 100개씩 묶음으로 포장해서 뭐 파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가 되지 않으면 묶을 수가 없겠죠. 100개씩 딱딱 맞춰서 묶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여기 있는 71은 아쉽지만 1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합니다. 이때는 버려 버려 버림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포장할 수 있는 사탕은 최대 400개다. 이렇게 버림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 더 보죠. 박물관 입장객 4,920명이 약 몇천 명인지 가까운 수를 찾는데요. 이때는 반올림이 필요합니다. 반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약 몇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박물관 입장객은 약 5천 명입니다. 이렇게 좀더 가까운 수를 반올림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올림,
버린 반올림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며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북이 1단원 핵심 복습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동원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북1 문제들을 풀어볼까요? 북1 단원 평가로 완성하기 1번부터 10번 문제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1번입니다. 이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를 바르게 나타낸 것 묻고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마치고 가줘야 됩니다. 자, 보면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보세요. 채워져 있다면 이상, 이하. 비어 있다면 초과, 미만일 테니까 말이죠. 6은 채워져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6과 같거나 큰 수를 말하는 것이네. 따라서 6 이상인 수겠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정답은 2번 쉽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9 이하인 수를 모두 찾아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틀리지 말고 마치고 가야 됩니다. 만약 학교 시험에 나온다면 말이죠. 9 이하인 수는요. 9와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8, 12, 9, 8.5, 10, 9.8 중에서 9와 같거나 작은 수는 여기 8이 있고요. 여기 9가 있고 여기 8.5도 있지요. 따라서 모두 찾아서 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8과 9 그리고 8.5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 8과 8.5는 확실하게 9보다 작기 때문에 보통은 잘 적어요. 그런데 뭘 빠뜨릴까요? 그래요. 이 9를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합니다. 9 이상인 수, 9와 같거나 큰 수, 9 이하인 수는 9와 같거나 작은 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9를 꼭 찾아서 적어주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2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4 이상 8 이하인 자연수와 나타내는 범위가 같은 것 묻고 있네요. 자, 이상과 이하이기 때문에 4와 8이 모두 포함되겠지요. 그러니까 4, 5, 6, 7, 8과 범위가 같은 것 골라봐라 라는 문제겠네요. 자, 1번을 볼까요? 3 이상 8 이하인 수입니다. 이상과 이하이기 때문에 3과 8이 모두 포함되겠지요. 3은 없잖아요. 틀렸고요. 2번, 3 이상 9 미만인 수입니다. 역시 이상이 붙었기 때문에 3은 포함되고 9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없잖아요. 틀렸고요. 3번, 3 초과 9 미만인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와 미만이 붙었기 때문에 3과 9는 포함되지 않지요. 따라서 4, 5, 6, 7, 8이 해당이 됩니다. 맞고요. 4번, 4 이상 10 미만인 자연수입니다. 4 이상이기 때문에 4는 포함되고요. 4, 5, 6, 7, 8, 9까지 해당됩니다. 9는 없죠. 들렸고요. 5번, 3 초과 10 미만인 자연수입니다. 4부터 9까지 해당이 되지요. 9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60 초과인 수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초과에 먼저 동그라미 해볼까요? 60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60보다 큰 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60과 같거나 큰 수였다면 초과가 아니라 60 이상, 이상인 수라고 했겠죠.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60보다 큰 수, 6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60보다 큰 수를 모두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68에 동그라미, 그리고 62.1에도 동그라미, 두 개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요, 후다닥 풀다 보면 60에도 동그라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과와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것 꼭꼭 기억하자고요.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어느 항공사는 수화물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면 20kg보다 무거우면 20보다 큰 수니까요. 무거우면 요금을 더 내야 한대요.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수화물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말은 길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20보다

0: 큰 수를 찾아봐. 이런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0보다 큰 수를 찾아보면 여기 20.5가 있고요. 23이 여기 있지요. 2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가와라 두 개를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제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뭘 찾으라고요? 자, 내가 뭘 찾아야 될지 구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어디 있다고요? 마지막 문장에 잘 들어 있습니다.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수화물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는 문제구나. 그리고 그 위를 보는 거죠. 무게가 20kg을 초과하면 요금을 내는 것이니까 20kg을 초과하는 수화물, 즉 20보다 큰 수를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정답을 갈아두게 골라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70 미만인 수를 바르게 나타낸 친구의 이름을 써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만의 동그라미 해보죠. 자,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70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7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0 이하인 수라고 했다면 70과 같거나 작은 수겠지만, 70 미만인 수라고 했기 때문에 70보다 작은 수를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자, 보민이와 지태가 쓴 수들을 보니까 보민이는요, 여기 70도 보이고요. 여기 71도 보입니다. 70을 포함하면 안 되고요. 70보다 작아야 하는데 말이죠. 지태는 모두 70보다 작은 수를 잘 적어줬기 때문에 친구의 이름을 쓰면 지태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6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7번 문제 보죠. 자, 문장이 길어도요, 우리는 차근차근 접근하면 됩니다. 자, 보자고요. 아, 채원이는 5g짜리 편지 두 통, 25g짜리 편지 한 통, 30g짜리 편지 두 통을 보통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우체국 우편 요금이 다음과 같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요, 채원이가 내야 할 요금, 이걸 구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참 친절하게도 그 아래에 우리는 괄호만 채우면 되네요. 자, 무게별 우편 요금 확인하고요. 풀이 과정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5g짜리 편지 두 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5g짜리 편지 두 통의 우편 요금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5g은요, 여기에 속하지요. 5g 이하, 즉 5g보다 작거나 가벼운 쪽에 속합니다. 이때는 400원이래요. 따라서 400원인데 두 통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두 배, 800원이 필요하겠네. 하나씩 구해 가자고요. 다음은 25g짜리 편지 한 통입니다. 25g은 어디 속하나? 여기 속하죠. 5g 초과 25g 이하에 속합니다. 430원이네. 한 통이니까 그대로 430원 적어주자고요. 다음은 30g짜리 편지 두 통입니다. 30g은요, 25 초과 50g 이하, 여기에 속하죠. 따라서 450원, 두 통이니까 그두 배, 9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채원이가 내야 할 요금 총액수를 구해야 되니까 모두 더하면 되겠습니다. 800원 더하기 430원은 1230원에다가 900원을 더하면 213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 2130이 아니라 단위까지 빠뜨리지 말고 적어줍니다. 2130원 이렇게 적어주면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7번 문제는요, 풀이 과정이 친절하게 나와 있었지만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문제가 그냥 이거 없이 나왔어도 이렇게 풀수 있을까 떠올리며 우리 7번 문제 확인하고 8번 문제로 가보자고요. 자, 8번 문제는 수직선이 있네요. 수의 범위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이 긴 문제를 보다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지죠? 자,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보자고요. 자, 여기 보니까 7과 13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7 위에는 채워져 있는 동그라미, 그리고 13 위에는 비어 있는 동그라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은 7 이상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13에는 13 미만인 수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7은 포함되고 13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모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면 이렇게 7 이상, 13 미만인 수 동그라미가 채워져 있는지 비어 있는지만 잘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8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아있는데요. 먼저 9번 문제부터 살펴보죠. 자,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나머지와 다른 걸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올림 배웠잖아요.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 아래 수가 1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올려준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기억부터 보죠. 자, 100의 자리 아래 수가 60이잖아요. 그냥 60을 100으로 보는 거예요. 올려주기 위해서. 따라서 130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니은 볼까요? 100의 자리 아래 수가 0이에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립니다. 1이라도 있으면 올림해 줄 텐데 그냥 다 0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 1200 적어주는 것이죠. 자, 디귿은요. 53이잖아요. 100의 자리 아래 수가. 53을 그냥 100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올림이니까요. 따라서 이때도 기억처럼 1300이라고 나타내 주면 되고요. 자, 리을은요. 70이에요. 100의 자리 아래 수가. 역시 70을 그냥 100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올림하여 나타내면 1300이 되겠죠. 나머지와 다른 것 하나 찾았나요? 자, 혼자 다른 게 하나 있죠. 그래요. 다 1300인데 혼자 1200인 니은이 다르죠. 정답은 니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또 실수를 잘하는 거 문제 다 풀어놓고 여기에 1200을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호를 쓰는 것인지 수를 쓰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기호를 써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니은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한 문제 더 남아있습니다. 10번 문제 보죠. 기역과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을 일단 둘 다 한번 구해보죠. 자, 기역은요. 1의 자리에서 올림하면 90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1의 자리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81, 1의 자리 숫자가 1이더라도 올림을 해서 10이라고 생각하고 90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다음은 82도 마찬가지고 83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쭉쭉쭉 가다가 90까지 생각해 봅니다.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는 올림을 해도 그대로 90이겠죠. 따라서 81부터 90까지일 겁니다. 자, 니은을 보죠. 1의 자리에서 이번엔 반올림을 합니다. 어디에서? 1의 자리에서. 따라서 0부터 4까지면 버림, 5부터 9까지면 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85부터 쭉쭉쭉쭉쭉 갑니다. 89까지는 올림해서 90일 거예요.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이번에는 90부터 94까지는 버림을 해서 역시 90일 겁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94까지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봅니다. 그리고 둘 다 만족하는 자연수를 한번 찾아보면 81과 90, 85와 94에서 둘 다 만족하는 자연수 85, 86, 87, 88, 89, 90까지겠죠. 모두 6개. 따라서 정답은 6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1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헤어지기 전에 우리 도전 마무리 퀴즈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 정답은요. 바로 160cm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답하고 많이 적어주었는데요. 잘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 퀴즈는요. 바로 이거예요. 10명씩 탈 수 있는 버스 여러 대 267명이 탄다면 버스는 최소 몇 대 필요할지 우리 배웠던 올림, 버림, 반올림 등을 이용해서 멋지게 푼 다음에 정답하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역시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1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거니까 마저 꼭 풀어보는 것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죠?

0: 있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삼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같이 열심히 공부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이후 이야기 계속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의 정답 우리 친구들 잘 맞췄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이 왕은 누구일까요? 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핵심이기도 했어요. 각 삼국을 성립한 사람, 그리고 그 삼국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지난 시간 퀴즈는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정답은 근초고 왕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근초고 왕, 그리고 근초고 왕이 어떻게 해서 이 작은 백제를 큰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 그 부분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복습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오늘의 강의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 수업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오늘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과서 내용 학습 같이 할 준비 됐나요? 좋아요. 교재는 21쪽이고요. 우리 같이 색깔펜, 형광펜 가지고 교재와 함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삼국이라고 하면 어떤 나라들을 우리가 나타냈죠? 맞아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가야, 연맹도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이 삼국이 서로 영토를 뺏고 빼앗기고 전쟁하고 이런 정복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서열이 생겨나요. 승리한 사람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또 정복당한 사람들은 점점 힘이 약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이 삼국 안에는 사람들 간의 서열이 생겨나고 또 노비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 고구려, 신라 이 삼국은요, 모두 이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왕족을 비롯한 귀족 신분이 있었고, 그다음 평민, 그리고 주로 노비들로 이루어진 천민까지 이렇게 신분이 있었어요.

충분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신라는 그냥 귀족, 평민, 천민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이름이 바로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신라의 골품제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삼국 시대를 공부할 때 따라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교재에 골품제 표시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귀족이죠. 첫 번째 귀족. 귀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먼저 왕족 귀족들은 높은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 나란 일을 하는데 높은 관직은 바로 귀족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족들은요, 높은 관직에서 나라에 어떤 공을 세우면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땅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귀족들이 이 넓은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귀족들은 이 땅을 평민들에게 빌려주고 여기서 농사를 와서 짓도록 했어요. 그럼 평민들이 열심히 귀족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온 곡식들을 귀족들이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귀족의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아래 표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그 뒤에 보니까 많은 노비들도 거느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귀족들이 평민들에게 땅도 빌려주고 또 먹을 게 없으면 곡식도 빌려줬어요. 그런데 평민들이 이 곡식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 평민은 이 귀족의 노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은 높은 관직을 차지했고, 넓은 땅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노비를 거느리며 살았다라는 거 이렇게 쭉 흐름으로 우리 친구들 기억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신분은 바로 다 같이 평민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 평민에 들어가고요.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평민들은요, 농사 짓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나라에 세금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돈으로 내는 세금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기도 했어요. 이 평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았겠죠. 그리고 더불어 나라의 공산일, 공사장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일도 해야 했고요. 또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서 무기를 가지고 또 전쟁에 참여해서 싸움도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천민이라는 신분도 있어요. 천민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노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노비는 관청 혹은 귀족의 집에 속해서 이제 그들이 시키는 모든 허드렛 일들을 다 담당해서 했고요. 또이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져서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삼국의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이다라고 우리 친구들도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아까 이렇게 삼국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 제도 중에서도 신라는 유독 더 엄격한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 이름이 바로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건데요. 골품은 바로 혈통을 나타내요. 혈통. 그 집안.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거를 이 신라에서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이거를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에서는 골품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관직의 등급이 딱 정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집의 크기 또는 혼인 상대에까지도 차별을 두고 이 골품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신분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골품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던 사람인데요. 최치원이 누구냐 하면 이 신라의 최고 천재다라고도 불렸어요. 아주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골품제에서 골품제에서 그리 높은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관직에까지는 오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역량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었던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다른 어떤 이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신분에 따라서 어떤 생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그 부분 같이 공부했죠. 평민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왜냐? 농사도 힘들게 지어야 되고, 그 농사 지은 곡식의 대부분은 또 귀족에게 주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없어지면 그 귀족들의 노비로 전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즉, 평민들이 노비가 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나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많은 백성들, 그 중에서도 평민들이 노비가 되어버리면, 나라 입장에서도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평민들이 나라에 직접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평민이 노비가 되어버리면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어들일 수 없었거든요. 자, 이 고구려는요, 그래서 어려운 백성을 돕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자, 이 진대법이 무엇인지 우리 교재 오른쪽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는 다시 갚게 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 봄. 우리 옛날에 봄에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내년도 봄쯤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때 이때 나라에서 먹을 것들을 빌려주고 그다음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면 그때 다시 갚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제도 덕분에 많은 평민들이 노비가 되지 않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삼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삼국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 바로 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종교 중에서도 불교를 이세 나라 모두 채택했어요. 국가에서는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여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하나씩 우리 친구들 따로 표시해 둘게요. 불교를 받아들여서 첫 번째 왕의 권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표시해 두고 두 번째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불교로 왕의 권력을 강화했을까요? 맞아요. 이 불교에서는요,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의 말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왕의 힘을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서 이 왕의, 즉, 부처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의 큰 국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해서 이 백성들의 따로따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불교를 퍼뜨려서 널리 믿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절도 많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탑 또는 불상 등을 만들어서 불교 유적 그리고 유물을 많이 많이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뒤에 내용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옛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입고 어떤 것들을 먹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단서가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고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분이 무엇인지 우리 교재 아래쪽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옛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묻기 위해 만든 무덤이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이 고분은 옛날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덤이 아니라 조금 더 크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이 무덤을 우리가 고분이라고 부릅니다. 고분에서 벽화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나왔죠. 자, 좀더 자세히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 고분,

즉, 잘 지어진 무덤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국과 가야 사람들은요,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은 곧 다른 사후 세계로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 먹고 자고 즐기고 했던 것처럼 죽어서도 저승에 가서 똑같이 먹고 자고 즐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살아갔을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을 잘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어떤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옛날 고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는요, 공주, 무령, 왕릉이 있었어요. 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무덤은 무령왕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무령왕은요, 살아생전에 이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던 그런 임금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령왕릉에서 많은 보물들도 발견되었다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이 신라의 대표적인 고분 유적이에요. 이름이 바로 경주 대릉원이라고 되어 있죠. 경주는 옛날 이 신라의 그 수도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뜬금없이 시내 한복판에 넓은 평지에 이렇게 우뚝우뚝 동산처럼 솟아있는 무덤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대릉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가야의 고분 유적인데요. 이름은 고령, 지산동, 고분, 군이라고 되어 있죠. 고령은 그 지역이에요. 고령군에 있는 지산동의 어떤 마을에 많은 이런 고분들, 즉, 무덤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여기 경주 대릉원은 넓은 평지에 우뚝우뚝 솟아 있다면, 이 가야의 고분들은요, 산등성, 즉, 산에 이렇게 높은 부분에 우뚝우뚝 이렇게 무덤들이 쭉 줄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에서는 높은 산 위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왕들이 죽어서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문화,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 이 유물들을 보고 어떤 나라인지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조금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고구려 문화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장군총이라는 거예요. 아래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장군총이에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쌤이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따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장군총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에요. 고구려에서는 먼저 사람이 죽으면 아래 땅에 묻고 그 위에 많은 돌들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장군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동 연가 7년령 열의 입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조금 길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오른쪽에도 있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금동 연가 7년령 열의 입상은요, 불상인데 이 부처 뒤에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불길처럼 생긴 뭔가를 뒤에 세워두고 그 뒷면에 이 불상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왜 만들었는지 이유까지 잘 적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금동이라는 뜻은요, 이게 구리로 만들어진 건데, 그 겉에다가 금을 입혔다라는 뜻이고요. 연가 7년명이 바로 이 불상이 만들어진 그 시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열의 입상은 서 있는 불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용총, 무용도라는 것도 있죠. 무용총은요, 이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무덤이고, 그 무덤 안에 무용, 도라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즉, 벽화가 그려져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이두 가지 고분 벽화도 모두 고구려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을 보고, 아, 이게 고구려의 것이구나라는 거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안악 3호분 고분 벽화라고 되어 있죠? 이 벽화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불도 있고 고기도 매달아 두고, 아,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고기를 보관도 하고 만들어 먹었구나, 이런 음식을 먹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산리 고분 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여기 귀족은 아주 크게 그려두고 그 뒤에 따라오는 노비는 아주 작게 그렸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아, 이 고구려 때 신분을 중요시 생각했구나, 그 모습이 이렇게 고분 벽화에도 잘 드러나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백제 살펴볼게요. 백제에는 대표적인 것들, 이 불교 문화에서 온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익산의 미륵사,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그리고 불교 유물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씩 우리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있는 것은요,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거예요. 향로라고 하면 향을 피우는 그릇이죠. 그런데 대자라는 말이 붙어서 큰 향을 피우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백제 금동 대향로, 우리 친구들 한번 확대해서 자세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아주아주 아주 많은 캐릭터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백제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유물이 되겠어요. 자, 우리 교재 오른쪽에 옆에 있는 석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이죠. 현재 남아있는 석탑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가장 큰 석탑입니다.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이 키워드로 문제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교재에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것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표시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돌에 새겨진 불상이에요. 이름이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이라고 되어 있죠. 서산 용현리는 바로 이 불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고, 마에라는 뜻이 바로 이 돌에 새겨졌다라는 뜻이에요. 마에, 돌에 새겨졌다. 그 다음에 열의 삼존상, 세 명의 부처가 같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름이 조금 길지만 하나씩 끊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충분히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둘수 있겠죠? 아래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에 새겨진 불상으로 바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자, 백제의 미소. 자세히 한번 이 얼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인자하게 웃고 있는 그런 부처의 모습이 보이죠? 실제로 이 부처의 웃고 있는 모습은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미소가 오묘하게 달라진다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서산에 방문하게 되면 꼭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라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받아들였고, 경주 분황사, 황룡사 등의 이런 절이 많이 세워졌었고, 그 중에서도 경주 황룡사에 있는 9층 목탑이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유물이에요. 그리고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이것도 신라의 유물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요, 이게 바로 경주 황룡사에 있는 9층짜리 목탑인데요. 실제로는 이 9층짜리 목탑이 아파트 거의 30층 높이만큼 아주아주 아주 높은 거대한 탑이라고 해요. 이웃나라의 침입을 불교의 힘을 빌려서 물리치고자 나무로 만든 탑입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신라의 선덕여왕 시기에 이 신라가 고구려, 백제, 왜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로부터 계속해서 침입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황룡사에 거대한 9층짜리 목탑을 지으면 아마 신라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 말을 듣고 황룡사에 이렇게 높은 9층짜리 목탑을 세우고 각각의 층이 바로 이 신라에 계속해서 침입하던 다른 나라들을 상징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경주 대릉원 있었죠. 넓은 들판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무덤들이 모여있다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보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금관, 금으로 된이 왕관, 그리고 금제 허리띠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주 천마총 장리 천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마총은 무덤의 이름이고, 장리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래 설명처럼 말 안짱 아래에 달던 덮개예요. 이렇게 말을 탈때 사람의 다리에 계속해서 흙이 많이 튀기는데 그 흙이 튀기지 않도록 덮어놓은 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판에 하늘을 날고 있는 말, 즉 천마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유명한 것이죠. 경주 첨성대. 이것도 바로 신라의 유물이에요. 선덕여왕 때의 천문 관측 시설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첨성대를 통해서 하늘의 변화, 별도 관찰하고 이쭉 하늘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가야 살펴볼게요. 가야는 우리 친구들 가장 큰 특징이 철이에요. 가야는 철을 잘 다루는 나라였어서 금동관 그리고 철제 갑옷과 투구 이게 가장 많이 문제에 등장하는 그런 가야의 유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와 교류한 삼국과 가야 내용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삼국과 가야는 중국, 일본, 서역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많이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그 증거들이 아래 나와 있어요. 고구려 벽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이 입었던 옷과 일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 불상을 통해서도 이 우리나라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얼마나 많이 전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 제품들도 나와 있죠. 이 유리들 사실 삼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국의 무덤 속에서 발견된 것을 보니까, 아, 저기 서역과도 우리가 많이 교류를 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1번에 삼국과 가야의 신분은 왕족을 비롯한 귀족이죠.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신라에 있었던 조금 특별한 신분제도 이름 무엇이었죠? 다 같이 골, 품, 제였던 거 기억나죠? 골품제.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에 1번. 국가에서는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삼국과 가야 사람들이 남긴 고분에서는 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죠? 우리가 오늘 쭉 살펴봤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 고분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고분이 있는데, 1번은 공주의 무령왕릉입니다. 자, 어느 나라였죠? 맞아요. 백제였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 벽돌을 쌓아 만든 무덤입니다. 자, 바로 여기 기억에 연결하면 되겠죠. 무령왕은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하던 임금이었다. 이 부분도 연결해서 기억해 두고, 이번에 경주 대릉원은 이 신라의 고분 유적이죠. 신라 왕과 왕족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니은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볼게요. 다음 고분 벽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와 있는 두 가지 이름을 보니까 안악 삼호분 벽화, 그다음 니은은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이두 가지 어느 나라였죠? 맞아요. 고구려예요.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1번에 어느 나라의 국가 유산인가요? 바로 고구려입니다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위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세요. 자, 안악 삼호분 벽화를 통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그 옆에 있는 수산리 고분 벽화를 통해서는 무엇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했다? 그렇죠. 바로 신분이 되겠죠.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높은 사람은 크게,
낮은 사람은 작게 그렸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 모두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삼국

0: 가야 사람들은 죽은 뒤에 삶이 끝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덤을 작게 만들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는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꼭 복습하고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파워.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볼까요? 와, 아주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바다네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바닷물은 마시면 안 되는 물이다. 2번, 당장 마셔도 되는 물이다. 3번, 짜서 밥 말아먹고 싶은 물이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바닷물을 마시면 오히려 우리 몸속 물을 더 빼앗아가서 목이 더 마르게 돼요. 3번, 후기 좀 싱겁다고 바닷물을 부어먹었다간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마셔도 모자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짜답니다. 쉽고 뻔뻔하게!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이요, 눈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한데 대체 왜 마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바닷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소금과 같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의 97%가 바닷물이래요. 이 말은 정작 우리가 마시고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혼합물인 바닷물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러한 장치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장치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혼합물 분리 방법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개념왕으로 출발해 볼까요? 친구들, 방금 퀴즈에서 본 바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다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세요. 오, 바닷물에 알록달록한 무언가가 잔뜩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쓰레기입니다. 플라스틱 병, 비닐류,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바닷물이 오염되니까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렇게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요, 결국 우리 인간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말이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교재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선생님이 끊어서 설명.

자원을 절약하고 쓸수 있는 건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후손들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학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1단원에서 공부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잠깐 복습해 볼게요. 일단 혼합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요, 혼합물에서 필요한 것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방법? 맞아요. 바로 걸음과 증발입니다. 자, 이렇게 혼합물 분리 방법을 잘 이용하면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일단 먼저 그러한 장치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네 개의 좋은 점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좋은 점을 보니까 바닷물에서 염분 등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염분이라는 것이요, 바로 바닷물은 짜죠. 이짠 소금과 같은 성분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짠 성분이에요. 자, 바닷물에 짠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거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바닷물에서 이짠 성분을 분리하면은 우리 깨끗한 물을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 바닷물에서 염분 분리하면 물을 얻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좋은 점 보니까요, 물과 공기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내서 깨끗한 물과 공기를 얻을 수 있게 한대요. 아, 우리 이제 환경이 오염되면서 물도 더러워지고 공기도 더러워지고 있죠. 자, 근데 혼합물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요, 뭐 공장이나 자동차 그 매연가스로 인해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공기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좋은 점 보니까요, 폐기물에서 자원을 분리할 수 있대요. 자, 폐기물이라는 것은요, 자, 못 쓰게 돼서 버리는 물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쓰레기죠. 자, 이 쓰레기도요, 잘 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분리하면요, 자원 부족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원은 무엇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요, 사람이 이용하는 모든 것이 자원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철, 알루미늄,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나무, 물,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을 우리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원, 우리 걱정 없이, 이 고갈될, 없어질 염려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자원도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쓰레기 속에서, 우리 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을까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한다면요, 이렇게 부족해지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해서, 즉,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쓰레기도 자원으로 바꿔줘서 이 자원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점까지 살펴봤으니까 대체 어떤 장치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장치는요, 바로 담수와 항아리예요. 아까 그 좋은 점 살펴볼 때 우리 바닷물에서 염분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담수와 항아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겉으로 봤을 때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항아리죠. 그런데 이 항아리가요,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준대요. 여기 담수화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겁니다. 맑을 담, 물수, 물을 맑게 해준다. 즉,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주는 항아리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힌트는요,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열은 어때요? 뜨겁죠? 자, 뜨거우니까 바닷물을 데워줄 거예요. 바닷물을 데운다? 바닷물을 가열한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증발장치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했죠? 바로 증발 접시에 소금만 남고 물은 증발하는 이 현상 관찰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담수화 항아리는요, 증발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담수화 항아리 이 안쪽 구조를 보면요, 이 윗부분을 보세요. 이 윗부분에다가 바닷물을 모읍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이용해 이 바닷물을 데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아요. 소금은 아래 남고 물이 증발하게 되겠죠. 그 증발하는 물을 우리가 모아야 돼요.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물이 증발되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다가 뚜껑에 이렇게 닿으면요, 물방울이 맺히겠죠. 그럼 여기 뚜껑 부분에 가운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요,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여있던 물방울이 이제 또르르 밑으로 떨어지겠죠. 잘 보면 여기 이렇게 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관을 따라 똑똑똑 떨어지면요, 이 아랫부분에요, 물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맞아요. 이 염분, 짠 성분이 빠진 깨끗한 물이겠죠? 그래서 이 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요, 우리 마시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태양열을 이용해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깨끗한 물만 다시 모아 분리한다. 이 말이 바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장치 보세요. 전기 이용됐어요? 전기 이용 안 됐습니다. 태양열만 이용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장치요, 전기 시설이 부족하면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사용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정말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장치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휴대용 정수 빨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그 좋은 점 살펴볼 때두 번째 있었죠?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꿔준다라고 했죠? 그 장치의 예가 바로 휴대용 정수 빨대,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빨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지진이 난 지역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지진이 나면요, 수도가 끊겨요. 물을 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요, 온통 더러운 물웅덩이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빨대만 있으면요, 그 더러운 물을 바로 마실 수 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더러운 물? 여기에는요, 물뿐만 아니라 더러운 물질이 섞여 있죠. 그럼 더러운 물질을 걸러내면 되겠죠. 걸러낸다? 맞아요. 바로 걸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휴대용 정수 빨대 안쪽을 보면요, 필터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더러운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더러운 물이 담겨 있어요. 그럼 빨대로 이 더러운 물을 쭉 빨아들이죠? 자, 그러면 더러운 물이요, 이 빨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필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필터에서는요, 흙먼지와 같은 좀 알갱이가 큰 물질들을 걸러줘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에서는요, 좀 작은 물질들 있죠? 이걸 또 걸러줍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냄새도 제거해주고요, 이 더러운 물에는 몸에 안 좋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요,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거다 걸러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필터에요, 아주 작은 이 구멍이 촘촘하게 나 있어서요, 물만 통과되고 나머지 더러운 물질은 다 걸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휴대용 정수 빨대, 우리 여행 갈 때도 좋고요.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가 일어난 지역에서 그 구호활동, 그러니까 거기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요, 이 빨대를 꼭 챙겨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아까 그 폐기물에서 자원을 분리하여 자원을 재활용한다고 했죠? 자, 그 장치가 바로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요 이름에서 우리 힌트 알수 있어요. 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구나. 그리고 폐기물에서 선별, 갈라서 나눈다. 그쵸? 뭔가 종류별로 분리하는 장치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는 혹시 분리수거할 때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아, 이게 플라스틱이야? 아, 이거 종이랑 좀 헷갈리는데?

그런데 이 장치는요, 하루 종일 절대 안 헷갈립니다. 자, 왜냐?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여기 폐기물이요,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요, 바로 여기 인공지능 감지기한테 탁 포착이 됩니다.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인공지능 감지기가 이 폐기물 탁 보고 인식을 바로 해서 판단합니다. 이거는 물질의 성질을 봤더니 철이야? 이거는 좀 모양이나 형태 봤을 때 플라스틱 병이야? 이렇게요, 정확하게 판단해서요, 바로 종류별로 통에다가 분리를 해줍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이 장치가 없으면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분리해야죠.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폐기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큰 재활용 센터에요, 이 장치를 설치해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이번에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에요, 뭔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해양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 버리는 곳이죠.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바다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 바다에 엄청나게 떠다니는 쓰레기, 그거 보여줬죠?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쓰레기 누가 치울까요? 이런 장치가 없으면요, 사람이 그 넓은 바다를 배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수거해야 해요.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 해양 쓰레기통만 설치해 놓으면요, 하루 종일 이 쓰레기통이 바다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자, 어떻게 치워줄 수 있을까요? 자, 이 쓰레기통에는요, 작은 펌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펌프로요, 쓰레기와 바닷물을 막 빨아들입니다. 마치 블랙홀처럼요, 바닷물과 쓰레기가 막 빨려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만 지금 치워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만 치워야 되죠. 바닷물은 그냥 통과시키고 쓰레기만 치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체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있겠죠? 바로 이 안에요, 망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망, 구멍이 뚫려 있죠. 이 구멍이요, 물은 통과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크기가 큰 쓰레기는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망 위에 쓰레기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쓰레기만 치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원리인가요? 맞아요. 이 역시 걸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통 안에, 망에 쓰레기만 남게 해서 바닷물은 통과시키고 큰 거, 쓰레기는 남게 하는 걸음의 원리가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항구나 해수욕장은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해양 쓰레기통을 설치해 둔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바다에 가서 이런 장치 보면은, 아, 그게 우리가 공부한 해양 쓰레기통이구나. 지금 바닷물과 쓰레기가 분리되면서 쓰레기만 치워지게 되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해변으로 갑시다. 자, 해수욕장 해변. 사람들이 많으니까 쓰레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 쓰레기를요, 빠르고 쉽게 치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해변 쓰레기 수거차, 쓰레기를 치워주는 차입니다. 자, 어떻게 쓰레기만 쏙쏙 분리해서 치울 수 있을까요? 바로요, 이 해변 쓰레기차 안에 바로 이거 뭔가요?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체가 들어 있습니다. 아, 체를 이용해서 바로 걸음의 원리를 이용한 장치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해변 쓰레기 수거차가요, 이렇게 해변을 쭉 달리면요, 쓰레기만 이렇게 쓸어 담을까요? 아니죠. 모래도 같이 쓸어 담게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와 모래를 같이 쓸어 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체를요, 살살살살살 흔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체 눈크기 보이죠? 체 눈크기보다 작은 모래는 빠져나가고요. 빠져나가지 못한 쓰레기만 체 위에 남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흔들면 타다다다다다 모래는 빠져나가고 쓰레기만 체 위에 남게 됩니다. 체 눈크기보다 작은 모래는 체를 빠져나가고요. 체 눈크기보다 큰 쓰레기만 채 남으니까요. 쓰레기만 분리되고 이렇게 남은 쓰레기는 여기 차 뒤에 있는 통에 담겨진다고 합니다. 이거 없었다면 또 해변을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쓰레기를 주워야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장치라는 거 다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도자기 정수기예요. 정수, 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또 물을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듭니다. 흙을 구워서 만들죠. 흙을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굽다 보면요,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긴대요. 그 구멍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도자기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염된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맞아요. 오염된 물 중에서 그 더러운 물질들은 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 남고요. 이 물만 이 구멍으로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래 그릇에 뭐만 담기게 되죠? 그렇죠. 더러운 물질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모이게 되니까 여기 깨끗한 물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도자기 정수기 뭘로 만든다고요? 흙. 흙은 구하기 쉬운 재료입니다. 어때요? 돈이 많이 안 들고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마을에요. 이 도자기 정수기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섯 가지 장치를 살펴보니까요. 진짜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죠? 그리고 뭔가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 위주로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이 해양 쓰레기통과 해변 쓰레기 수거차, 사람이 치울 때보다요, 쉽고 빠르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습니다. 또, 담수와 항아리, 도자기 정수기는요, 깨끗한 물을요,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용,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만드는데 드는 돈도 적게 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담수와 항아리나 도자기 정수기는요, 좀 규모가 작죠. 그런데 규모가 더큰 시설도 있습니다. 바로요, 하수 처리 시설이에요. 하수는 더러운 물이에요. 더러운 물을 처리해주는 시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나 집에서 물 사용 많이 하죠. 뭐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요, 더러운 물 생깁니다. 자, 그럼 그 더러운 물은 어디로 가느냐? 하수도를 거쳐서 이 하수 처리 시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이 하수 처리 시설에서요, 오염된 물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깨끗하게 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걸음의 원리가 이용돼요. 자, 큰뭐 흙먼지나 이 더러운 좀 알갱이 크기가 큰 것들을요, 일단 걸러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2단계에 가서는요, 그 물을 그냥 가만히 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좀 무거운 물질들이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위에는 깨끗한 물만 있을 거예요. 그 깨끗한 물만 또 따로 담아서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이 3단계 과정에서는요, 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세균이나 기생충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를 살펴보니까, 우리 친구들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나도 저런 장치 하나쯤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페트병을 이용하여 우리 간이 정수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간이 정수기는요, 걸음의 원리가 이용된 것입니다. 이 간이 정수기 만들면서 걸음의 원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반으로 자른 페트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페트병 입구를요, 거즈로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페트병을요, 거꾸로 세워 아랫부분에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이 입구를 솜으로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알갱이 크기가 조금 작은 자갈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쌓아 볼게요. 자, 이번에 모래입니다. 자, 이제 숯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숯은 냄새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시 이 위에 모래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굵은 자갈을 올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간이 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흙탕물을 부어볼까요? 흙탕물이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알갱이가 큰 물질은 위에서 걸러지고 알갱이 크기가 작은 물질은 아랫부분에서 걸러질 거예요.

친구들 아래 모아진 깨끗한 물을 보세요. 이렇게 걸음의 원리를 이용한 간이 정수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바로 쓰기 타임 쓰고 기억해야겠죠? 자, 오늘 배운 우리 개념을요, 이렇게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부터 크게 읽어볼게요. 혼합물을 똑똑하게 분리하면 지구의 미래가 살아난다. 자, 우리 그러면 어떤 내용을 딱 적어두면 좋을까요? 혼합물을 똑똑하게 분리한다. 맞아요. 바로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용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혼합물 분리 방법을 이용한 장치를 사용하면 지구의 미래가 살아난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말이 있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사람과 환경이 함께 살아가는 삶,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혼합물 분리 이용 장치이다. 그래서 바닷물을 떠올리면서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는 장치 하나만 딱 떠올려보세요. 맞아요. 바로 담수와 항아리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적어두고 오늘의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요? 자, 먼저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지속 가능한 삶이죠. 자,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요, 우리는 이걸 이용한 장치를 사용했어요. 맞아요.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했지요. 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여기 어디에서 염분을 분리할 수 있다? 바닷물에서 염분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과 공기에 섞여 있는 오염물질을, 그렇죠, 걸러내서 깨끗한 물과 공기도 얻을 수 있고요. 폐기물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자원을 분리할 수 있어 자원보존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자, 이러한 장치에 어떤 게 있었는지 세 가지만 떠올려보세요. 담수와 항아리, 해변 쓰레기 수거차, 휴대용 정수빨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 정리해둡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사람과 환경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 딱 나오겠네요. 어떤 삶이라고요?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했죠? 지속 가능한 삶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 사례 중에서 혼합물의 분리를 이용한 장치로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번은요, 분별깔대고요. 2번은 무엇인가요? 해양 쓰레기통입니다. 자, 이 중에 혼합물 분리 이용한 장치, 우리 생활에서 실제 이용되고 있는 거 바로 이거죠. 물론 이 분별깔대기도요, 어때요? 우리 혼합물 분리하는 그 도구이긴 했지만요, 장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에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과학왕 인증 퀴즈 확인해 볼게요. 담수 항아리는 태양열을 이용해 바닷물에서 물을 이렇게 해서 깨끗한 물만 다시 모아서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념 공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중단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모두 잘 풀어보았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틀렸던 친구들도 다시 정답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차분하게 자신감 있게 푸는 것이 중요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 혹시 정답 알고 있나요? 자,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자, 왼쪽에 있는 나눗셈식 계산하고 오른쪽에 있는 나눗셈식도 계산했어요? 좋아요. 그럼 크기 비교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렇죠. 왼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꽉꽉 퀴즈 정답 쉽게 풀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푸는 문제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북 1 그리고 북 2를 모두 다 준비해 주라고 했죠. 북 1에는요,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온 군데에 수학이 다 들어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없이는요,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수학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거든요. 수학으로 세상 보기 만나보고요. 우리 북 2를 준비해서 1단원 내용, 핵심 내용 복습해 보고요. 그 다음 쪽지 시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 겁니다. 먼저 수학으로 세상 보기 만나볼게요.

수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나눗셈을 하면 항상 몫이 작아질까요? 자, 여러분, 나눗셈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럼, 오, 선생님, 일단 나누는 거니까요. 몫이 작아질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있었던 걸 나누는 거잖아요. 무조건 작아지겠죠.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분모가 같거나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 대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전까지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가 1인 경우를 제외하면 몫이 항상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아졌었죠. 그럼 이번 단원에서 배운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몫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항상 작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분수 나누기 1보다 큰 분수의 몫을 구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랑 몫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대분수 나누기 1보다 큰 분수의 예로 1과 5분의 4 나누기 1과 2분의 1과 2와 5분의 3 나누기 1과 6분의 5의 몫을 구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5분의 4 나누기 1과 2분의 1이에요.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야 하니까 5분의 9 나누기 2분의 3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5분의 9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2이니까 계산했더니 5분의 6, 1과 5분의 1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는 1과 5분의 4. 그랬더니 계산한 몫은 1과 5분의 1. 뭐가 더 큰가요? 네, 맞아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인 1과 5분의 4보다 어때요? 몫이 더 작은 거죠? 이번에는 2와 5분의 3 나누기 1과 6분의 5도 볼게요. 5분의 13 나누기 6분의 11이니까 5분의 13 곱하기 11분의 6이고 계산했더니 55분의 78, 즉 1과 55분의 23이 됐습니다. 자, 나누어지는 수는 2와 5분의 3이고요. 몫은 1과 55분의 23이에요. 자, 뭐가 더 큰가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죠. 자, 1과 55분의 23은 나누어지는 수인 2와 5분의 3보다 더 작더라. 그럼 이걸 통해 뭘알수 있나요? 그렇죠. 대분수 나누기 1보다

딱 큰 분수의 몫은요,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작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몫이 더 작아졌네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럼 예외는 없을까?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1보다 작은 분수의 몫을 구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몫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대분수 나누기 1보다 작은 분수의 예로 1과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과 2와 5분의 3 나누기 6분의 5의 몫을 한번 구해 볼게요. 1과 5분의 4 나누기 2분의 1은요, 5분의 9 나누기 2분의 1이에요. 그럼 우리 나누기 2분의 1은 곱하기 2로도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그럼 5분의 9 곱하기 2니까 5분의 18이다. 그랬더니 3과 5분의 3이 된 거예요. 어때요? 나누어지는 수는 1과 5분의 4였는데 몫은 3과 5분의 3이에요. 어때요? 몫이 더 커졌죠? 그다음 2와 5분의 3 나누기 6분의 5는 5분의 13 나누기 6분의 5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5분의 13 곱하기 5분의 6이다. 25분의 20, 78이니까 3과 25분의 3이네. 자, 나누어지는 수 2와 5분의 3, 몫은 3과 25분의 3. 뭐가 더 큰가요? 네, 맞아요. 몫이 더 커요. 따라서 대분수 나누기 1보다 작은 분수의 몫은요,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크다는 것. 어때요? 나누어지는 수보다 몫이 더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하고 몫과 나머지는 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몫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항상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몫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가 1보다 크면 몫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고 나누는 수가 1보다 작으면 몫이 나누어지는 수보다 커집니다. 혹시 결과를 다시 확인해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분수의 나눗셈을 계산한 후 몫과 나누어지는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 대분수 나누기 1보다 작은 분수.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몫이 오히려 더 커졌죠?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어때요, 여러분? 수학으로 세상 보기 진짜 재밌지 않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북 2를 준비해 주시고요. 핵심 내용 복습하고 우리 쪽지 시험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는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배웠습니다. 1학기 때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그리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웠다면, 이번 2학기에서는요, 바로 분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가 분수인 경우인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였습니다. 분모가 같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3의 경우를 보면, 10분의 9는 10분의 1이 9개만큼 있는 수고, 10분의 3은 10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수니까, 9개에서 3개씩 묶는다고? 그럼 9 나누기 3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3은 9 나누기 3이야. 몫은 3이구나. 라고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뭐야. 분자끼리의 나눗셈이잖아. 9 나누기 3이잖아. 그래서 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라면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분자끼리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됩니다. 자,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는요. 무엇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바로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 줍니다. 어때요? 분자끼리의 나눗셈, 분자끼리의 나눗셈. 딱 맞죠? 자, 이번에도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경우냐?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7분의 5 나누기 7분의 3의 계산을 볼게요. 7분의 5는 7분의 1이 5개고, 7분의 3은 7분의 1이 3개니까요. 7분의 5 나누기 7분의 3은 5 나누기 3으로 일단 계산할 수 있겠네요. 5 나누기 3 이렇게 썼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몫을 분수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3분의 5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가분수 형태라면 대분수로 다시 한번 바꿔줄 수 있어요. 1과 3분의 2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자끼리 나누어 떨어지지 않

또는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은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일단 계산을 하되, 이때 몫은 어떤 형태로 나타내요? 자, 여러분, 어떤 형태인가요? 그렇죠. 바로 분수로 나타내어 주는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했었잖아요. 그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수 형태로 계산을 할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있을까 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3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고민을 하는데 먼저 1 나누기 3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 나누기 3은요, 하나를 셋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잖아요. 그럼 분수로 3분의 1 쉽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5는 1이 5개만큼 있는 수이기 때문에 결국 5 나누기 3은요, 3분의 1이 5개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5다.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 자리에 써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분모가 같은 분수 나누기 분수에서도 분자끼리의 나눗셈, 그다음 그 결과를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분모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모가 다르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죠. 자,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 줄 거예요. 10분의 7 나누기 4분의 3의 계산입니다. 분모가 10이랑 3은 다르잖아요.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공통인 분모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공배수. 예를 들어, 10이다. 그럼 10, 20, 30, 등등등등. 이렇게 배수가 있을 텐데, 4의 배수도 떠올려 봤을 때, 4, 8, 12, 16, 20, 등등등등등. 이런 수들이 나올 거잖아요. 공통인 배수를 찾아보는데 제일 작은 거. 그럼 20. 20 나왔죠? 그래서 공통인 분모 20으로 만들어줍니다. 10분의 7이 20분의 14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야 되고요. 4분의 3이 20분의 15가 되기 위해선 분자 분모에 똑같이 5를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졌어요, 이제. 그러면 뭐 해주면 돼요? 분자끼리 나눗셈을 계산하면 되죠. 15, 14 나누기 15를 해서 15분의 1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에도 역시 똑같이 두 분모의 곱으로 우리 통분을 해줄 겁니다. 4, 5, 20이죠? 20분의 15. 4, 5, 20, 20분의 8. 15 나누기 8 계산해서 8분의 15구나. 그래서 1과 8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통분하는 방법, 최소공배수 구하기. 그다음 분모, 두 분모의 곱으로 우리 공통인 분모를 정하기 있었죠.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는 이것하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해요. 뭘 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통분한다고요. 통분. 통분. 한 다음 계산하자. 자연수 나누기 분수도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 어떻게 계산했어요? 4 나누기 5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 나누기 5분의 1? 이거 곱하기 5분의, 곱하기 5로 나타내 볼까? 4, 5, 20. 6 나누기 5분의 2예요. 분자를 나누고, 그 다음 분모를 곱해줍니다. 6 나누기 2는 3이고, 3, 5, 15죠.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통분해주는 거예요. 6 나누기 5분의 2인데, 6을 분모가 5인 분수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럼 5분의 30이잖아요? 그럼 분모가 똑같아졌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 30 나누기 2니까 15. 역시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 선택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고요. 자,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산을 할때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선생님도 이 방법이 제일 좋아합니다. 5분의 2 나누기 6분의 5의 계산을 볼게요. 5분의 2 나누기 6분의 5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때 곱셈기호 쓰고 분자 분모를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그럼 25분의 12가 되겠고요. 분수 나누기 분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계산한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친구들이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만 바꾸고 분자 분모를 바꾸지 않아서 틀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꼭 잊지 말고 분자 분모 바꿔주어야 합니다. 대분수 나누기 분수도 알아볼게요. 대분수 나누기 분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 딱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뭘 바꾸라고요? 그렇죠.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라고요. 이것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까지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

그냥 똑같습니다. 1과 7분의 4 나누기 3분의 2의 계산, 1과 7분의 4를 우리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1과 7분의 4 나누기 3분의 2는 7분의 11 나누기 3분의 2다. 어때요? 이제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됐잖아요. 통문. 21분의 33 나누기 21분의 14. 그랬더니, 아, 분모가 똑같네.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해. 33 나누기 14네. 4분의 14분의 33이네. 2와 14분의 5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1과 7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형태로 나타낸 다음, 그 다음 어떻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14분의 33. 역시 똑같이 2와 14분의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대분수 나누기 분수도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도 알아봅니다. 자, 이거 어려울까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2와 4분의 3 나누기 1과 5분의 2는요, 4분의 11 나누기 5분의 7이라고 가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산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혹시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쉬운 연산 문제로 틀리게 된다면 진짜 슬프거든요. 여러분, 가분수로 바꿀 때꼭 곱셈과 덧셈을 잘해주세요. 그 다음, 통분해줘야죠. 20분의 55 나누기 20분의 28입니다. 분모 똑같잖아요. 분자끼리의 나눗셈. 그랬더니 결과 1과 28분의 27. 그 다음, 역시 똑같이 대분수 나누기 대분수도 가분수로 바꾼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1과 28분의 27. 대분수 나누기 분수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 통분하여 계산하거나 또는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랑 1단원에서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정리하니까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도 머릿속에 잘 정리되는 것 같죠?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쪽지 시험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거예요. 쪽지 시험 문제는요, 말 그대로 조금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것 없고요. 딱열 문제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쉽습니다. 1번이에요.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만큼이 1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분수들을 보니까 분모가 7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1을 7조각으로 똑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7분의 6이라고 하는 건 7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6칸만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볼게요. 7분의 6에서 7분의 3을 몇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7분의 3을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요? 7분의 6은 7분의 1이 6개만큼 있는 수이고, 7분의 3은요, 7분의 1이 3개만큼 있는 수예요. 그래서 한 번, 그리고 두번 덜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분의 6 나누기 7분의 3은요, 우리 2다라고 몫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었죠. 6 나누기 3이 2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2다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니까 조금 더잘 이해가 가죠? 7분의 1이 6개만큼 있었다. 그 다음 3개씩 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왜 분수의 나눗셈이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뀌는지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다음 2번을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분의 8 나누기 9분의 2입니다. 9분의 8은 9분의 1이 몇 개? 8개 있는 수이고, 9분의 2는 9분의 1이 몇 개? 2개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8개가 있는데 이걸 2개씩 묶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8 나누기 2를 생각할 수 있죠. 8 나누기 2는요? 바로 4입니다. 이렇게 몫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모가 같은 경우는요, 분수의 나눗셈이 굉장히 쉬워요.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결국엔 자연수의 나눗셈을 계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3번 볼게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보기에 있는 계산 방법을 볼게요. 8분의 7 나누기 8분의 3은 7 나누기 3이래요. 그랬더니 3분의 7이구나. 아, 2와 3분의 1이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거든요. 일단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에서 7 나누기 3, 즉 분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7 나누기 3, 7 나누기 3.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쓰고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분수 형태로 몫을 구한 다음 대분수로 완성을 해서 써주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1번이에요. 13분의 11 나누기 13분의 4입니다.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11 나누기 4다. 11 나누기 4. 그럼 우리 이거 자연수의 나눗셈이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분수 형태로 몫을 구할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써서 4분의 11이다.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게요. 4, 2, 8이죠. 그러면 2와 4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2번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봅니다. 15분의 13 나누기 15분의 3이에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 볼게요. 13 나누기 3이죠?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씁니다. 3분의 13이 되죠. 대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3, 4, 12. 4와 3분의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답을 구해 볼수 있죠.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0분의 9 나누기 5분의 4를 계산해 볼 건데요. 오, 이제부터는 분모가 달라졌어요. 분모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해줄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분모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수학에선 통분이라고 부르는데요. 통분을 할 때에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여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주는 겁니다. 10분의 9 나누기 5분의 4예요. 그럼 분모가 10 그리고 5이니까, 공통인 분모 1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 10분의 9 나누기? 그렇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해서 10분의 8이다 라고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분모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9 나누기 8이라고 생각합니다. 9 나누기 8은 8분의 9이고, 결국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8분의 1이 되는 거죠. 좋죠? 다음 5번,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네요. 8 나누기 5분의 4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먼저 이렇게 분자로 나누어 주고요. 분모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8 나누기 4 곱하기 5가 되었고요. 계산 결과 10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 볼게요. 10 나누기 6분의 5는요. 먼저 분자로 나누어 주세요. 10 나누기 5. 그 다음 곱하기 분모니까 곱하기 6을 해줍니다. 10 나누기 5는 2잖아요. 2에다가 6을 곱하면 2, 6, 12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는 것이죠. 다음 6번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자입니다. 14 나누기 2라고 쓰죠. 그 다음 곱하기 분모를 해줄 거예요. 곱하기 5. 14 나누기 2는 7이고, 7, 5, 35이니까 정답은 35. 2번, 32 나누기 9분의 8은요. 분자로 먼저 나누어주면 32 나누기 8. 곱하기 분모죠. 곱하기 9. 32 나누기 8은요. 바로 4고요. 4, 9, 36이기 때문에 정답은 36입니다. 꼭 이렇게만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도 풀수 있어요? 그렇죠.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9분의 7 나누기 8분의 3은요. 오,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의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분자 분모 바꿔주면 9분의 7 곱하기 3분의 8이 됩니다. 혹시 약분할 것이 있다면 2단계에서 해주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 경우는 없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9, 3, 27, 7, 8에 56. 그럼 27분의 56은 대분수로 나타냈을 때 2와 27분의 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8번, 빈칸에 알맞은 기역분수를 써 넣으세요. 계산해 볼게요. 9분의 4 나누기 12분의 7입니다. 9분의 4 나누기 12분의 7이죠. 그러면 9분의 4 곱하기
7분의 12라고 쓸수 있겠네요. 곱셈기호로 쓰고 분자 분모 바꾸는 겁니다.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세요. 3 그리고 4가 되겠네요. 3, 7에 21, 4, 4, 16이니까 21분의 16이 되겠고요. 기하학분수 형태이니까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계에서 약분을 하지 않았다면요. 이 다음에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 마지막에 약분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수가 커진 다음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기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바로 약분을 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9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죠. 1번, 2번 계산해 볼게요. 대분수 나누기 분수입니다. 1과 5분의 4 나누기 7분의 4예요. 1과 5분의 4, 즉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꾸어 줍니다. 5분의 9예요. 5분의 9 나누기 7분의 4를 계산하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5분의 9 곱하기 4분의 7이 되는 거죠. 혹시 약분할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경우는 없죠? 그러면 그대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20분의 63이 됩니다. 가분수 형태로 그대로 써도 좋지만 대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20 곱하기 3이 60이기 때문에 3과 20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4와 3분의 1 나누기 2와 5분의 2예요. 둘다 대분수죠. 그럼 둘다 가분수로 먼저 바꾸어 줘야 합니다. 4와 3분의 1은요. 3분의 4, 3, 12. 12 더하기 1은 13. 나누기 2와 5분의 2는요, 5분의 12가 됩니다.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3분의 13 곱하기 12분의 5가 되겠네요. 혹시 약분할 것이 있나요? 약분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볼게요. 3 곱하기 12는 36이고요. 13 곱하기 5는 바로 65가 됩니다. 그럼 36분의 65인데요.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36분의 29가 돼요. 그래서 가분수 또는 대분수 형태로 나타내서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이에요. 계산 결과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했죠? 그럼 왼쪽, 오른쪽 각각 계산한 다음에 크기 비교 한번 해볼게요. 2와 3분의 2 나누기 6분의 5입니다. 그러면 2와 3분의 2는 먼저 가분수로 바꾸었을 때 3분의 8이 되고요. 나누기 6분의 5를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었을 때 3분의 8 곱하기 5분의 6이구나. 자, 그럼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1, 3으로 약분하면 2예요. 그러면 분모는 5가 됐고, 분자는요, 16이 됩니다.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한번 나타내어 볼까요? 그러면 3과 5분의 1이 되겠다. 오른쪽도 계산해 볼게요. 1과 7분의 2는요, 7분의 9고요. 나누기 49분의 24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주면 7분의 9 곱하기 24분의 49가 돼요. 약분이 되겠죠? 7로 약분하면 1, 그리고 7이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3, 그리고 8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8이 되고요. 분자는 21이 되어서 대분수로 바꾸면 8이 16이니까 2와 8분의 바로 5가 되겠죠. 그럼 계산 결과 비교해 볼까요? 3과 5분의 1, 그 다음 2와 8분의 5, 왼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쪽지시험 문제까지 만나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대분수 나누기 1보다 큰 분수의 몫은 나누어지는 수보다 클까요? 또는 작을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북2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문제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미리 문제 풀고 만나는 거 약속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에 전혜은 선생님과 아주 알차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6강, 우리 두 번째 중단원 새롭게 나가는 날인데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5강 수강호기 문제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였냐면요. 해안 지역에서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과 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곳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어디죠? 맞습니다. 염전입니다. 정답은 염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단원에는 두 개의 중단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 지형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제 다양한 기후입니다. 자, 기후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후의 의미 들어갑니다. 자, 기후는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낱말이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인 대기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후의 개념을 공부할 때에 날씨랑 비교해서 많이 말합니다. 날씨는 뭐냐면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리고 내일은 비가 온다. 이게 날씨죠. 자, 그런데 기후는요.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은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다. 자, 이게 바로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기후는 자연 환경이죠. 자, 그런데 세계의 기후는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해요, 기후가. 자, 그런데 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위도가 되겠습니다. 위도. 우리 1학기 때 공부했죠?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었죠. 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해 볼게요. 자,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저위도, 적도 부근은요, 태양열을 직각으로 받아요. 그럼 좁은 지역에 열 에너지가 모이니까 뜨겁겠죠? 기온이 높아요. 자, 그런데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열을 약간 비스듬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열을 가장 적게 받아요. 즉,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태양열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퍼지니까 열 에너지가 분산되죠? 따라서 기온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도가 기온에 영향을 주는 거죠? 즉, 위도가 기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문장 읽어볼게요. 지구는 둥근 모양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위도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적도 부근은 기온이 높아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는 극지방은 기온이 낮다.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위도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위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후는 정말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위치,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도 기후가 다를 수 있고요. 지형,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산 앞쪽이냐, 그러니까 산 앞이라서 내가 바람을 바로 받느냐, 혹은 산 뒤쪽이냐에 따라 또 기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발고도. 같은 위도라도 해발고도가 높으면, 자, 우리 높은 산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해발고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발고도도 기후에 영향을 주고, 또 바다와의 거리. 바다와 멀리 떨어져

기후는 주로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나누어요. 분류 기준 두 개죠? 기온, 온도 알죠? 강수량. 자, 우리 친구들 강수량 하면 비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강수량은요, 빗뿐만 아니라 눈, 우박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일정 지형에서 내리는 물의 총량이 강수량입니다. 자, 지금 기후를 구분하는 분류 기준 두 가지, 기온과 강수량이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여섯 가지로 구분해요. 자, 보겠습니다.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로 구분한다. 여섯 개죠?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열대기후, 뜨거울 열, 뜨겁다. 자, 건조하다. 우리 친구들 알죠? 습하다의 반대말. 자, 그리고 온대기후, 온, 따뜻하다. 자, 그리고 냉대기후, 차가워, 차갑다. 그리고 한대기후, 오, 추워, 춥다. 자, 그리고 고산기후. 자, 우리 고산지대 공부했습니다. 높은 산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로 세 개의 기후를 구분한다고요. 분류 기준은 기온과 강수량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도에 따라 기후가 좀 달라진다라고 했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대체로 적도,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나타나는 기후가 있어요. 근데 좀 차례대로 나타나요. 그것이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이 다섯 가지가 차례대로 나타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도가 높아질수록, 즉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위도만 따져본다면 자, 기온이 높고 점점 낮아지는 거죠. 자, 위도만 따져본다면 열대기후, 뜨겁다 열, 그리고 온대기후, 따뜻해, 냉대기후, 뭐야? 시원해, 차가워, 한대기후, 추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건조기후가 하나, 열대기후와 온대기후 사이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건조기후는 여기 들어가 있을까? 자, 친구들, 우리가 세 개의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기온만 있는 게 아니죠. 강수량도 기준이에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 사이에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을 다른 기후로 구분한 겁니다. 때문에 이제 적도에서, 여기 적도죠. 위도, 영도. 적도에서 이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보세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차례대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해됐죠? 자, 그리고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고산기후가 나타나요. 자, 왜 고산기후를 따로 구분할까요? 자, 우리 여기에 지금 적도가 있어요. 위도, 영도. 그럼 적도니까 뜨겁겠죠? 그러면은 위도상으로는 열대기후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맥 있어. 안데스 산맥 높은 거. 자, 그러면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서 열대기후처럼 뜨겁겠어요? 아니죠. 기온이 낮겠죠. 그런데 이 지역을 열대기후라고 할수 있어요? 할수 없단 말이에요. 기온이 다르니까. 때문에 이러한 곳을 고산기후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고산기후는 빗금이 그어져 있죠. 자, 빗금이 그어져 있는 곳이 고산기후인데요.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은요, 아주 유명한 산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산맥. 자, 여기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산맥들이 위치한 곳에서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기후는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자, 지금 각 기후대별 색깔이 있어요. 자, 수업 끝나면 이 색깔 보면서 이런 위치를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기후 구분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각 기후를 조금 더 자세히 또 공부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선생님이랑 이제 세 개의 기후 분포와 기후별 특징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에서 극지방까지 좀 차례대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열대기후입니다. 아우, 뜨거워, 뜨거울 열이에요. 자, 적도 주변, 위도, 영도,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겠죠. 이해합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차례대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열대기후는 뜨거울 열. 자,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자, 그리고 강수량은 많은 편이에요. 자, 우리 기후를 구분하는 기준이 기온과 강수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기후에서 기온과 강수량

강수량이 어떠한지 우리 친구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열대기후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구나. 자, 때문에 밀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초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밀림이 뭘까요? 친구들, 밀림. 밀림은요, 지금 열대기후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정말 잘 자라요. 키가 큰 나무가 빽빽하게 자랍니다. 자, 키가 큰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숲을 우리가 밀림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타잔 영화 봤어요? 막 타잔이 막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죠. 자, 바로 거기가 밀림입니다. 열대기후 밀림이 나타나는 곳도 있고요. 초원이 발달하는 곳도 있어요. 초원. 우리 몽골의 초원 배웠잖아요. 짧은 풀이 나타나는. 자, 그런데 열대기후 초원은요, 풀이 길어요. 긴 풀이에요. 긴 풀. 자, 초원. 우리 어디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 자주 봤나요? 자,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 코끼리, 얼룩말, 기린이 있는 곳. 에서 풀이 막 길어요, 이렇게. 풀이 길고 막큰 나무 아래 막 사자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가 바로 열대기후 초원입니다. 자, 초원이 발달한 곳도 있다. 자, 열대기후 빨간색 요런 적도, 저위도 부근. 자,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건조기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건조해요. 자, 습하다의 반대말이죠. 자, 주로 저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겠죠. 자, 지금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대륙 내부에서도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위도와 상관없이. 왜? 바다와 거리가 멀면 건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대륙 내부라서 이제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조해요. 즉,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은 거죠. 자, 건조기후에서는 딱 사막, 모래 언덕 있는 사막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사막 건조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초원도 있어요. 건조기후라고 해서 사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몽골의 초원, 짧은 풀의 초원이 건조기후 초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대기후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온대, 따뜻해, 따뜻한 온이죠. 자, 우리나라가 온대기후 지역에 속합니다. 자,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요. 우리나라가 중위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쵸?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자, 그리고 온대기후의 특징은요, 기온은 온화해요. 그리고 강수량은 적당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냉대기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대기후, 차가울 냉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온대기후보다는 춥겠죠. 자, 보면 이제 얘는 중위도예요. 냉대기후는 북반구 중위도와 이제 그다음 고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재에서 딱 집어서 북반구라고만 했어요. 선생님, 그럼 남반구에는 냉대기후가 없어요? 네, 일단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위도가 한 위도 50도에서 70도 부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위도에 남반구에는 육지가 없어요. 때문에 냉대기후는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 널리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계절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온대기후보다 겨울이 더 춥고 겨울이 더 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기온이 온대기후보다는 낮으니까 이해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대기후, 이제 극지방 생각하면 됩니다. 남극, 북극 생각해도 좋아요. 자, 한대기후, 추워, 출한입니다. 자, 주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기후죠. 자,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곳이 있어요. 남극, 북극. 자, 그런데 한대기후라고 해서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곳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름이 짧게 나타나는 곳도 있어요. 여름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한대기후 지역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다. 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주 짧게라도 여름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여름에 식물이 자라요. 이끼류 같은 것. 자, 때문에 이제 한대 기후는 첫 번째 1년 내내 기온이 낮은 곳과 여름이 짧게 나타나는 곳도 있다. 자, 그리고 한대 기후 추우니까 눈과 얼음으로 덮인 곳이 많겠죠. 우리 극지방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대 기후 이제 극지방 보라색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산 기후. 고산 기후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나타나는 기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맥들의 이제 고산 기후를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했죠. 자, 적도 부근. 자, 여기 위도 영도예요. 적도 부근 보겠습니다. 적도죠. 자, 그런데 여기 고산 기후가 있단 말이에요. 적도 부근의 고산 지역은요, 1년 내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요. 자, 우리가 위도만 본다면 이 지역의 기후는 열대 기후여야 돼요. 뜨거워야 되는데 해발고도가 높다 보니까 온화하다는.

있는 거예요. 산 정상은 고산지대는 따라서 이 부분은 고산 기후로 따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다양한 기후 분포를 알아보고 특징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 1학기 때요, 친구들. 여러 나라의 영토 모양 공부했었죠. 자, 그때에 선생님이 칠레 영토 모양이 굉장히 특별하다, 특이하다라고 했어요. 왜? 남북으로 길쭉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여러 위선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기후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나라인데, 같은 나라인데, 이 위치에 따라 기후가 다른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칠레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남반구에 있는 거죠. 자,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와 접해 있는데, 칠레는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북부, 중부, 남부 지역마다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북부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아타카마 사막이 있어요. 건조기후. 자, 그리고 이제 중부에는 온대기후, 그리고 이제 남부에는 다른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칠레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적도예요. 그죠? 위에가 적도예요. 그래서 이제 저위도 이렇게 고위도가 되는 거잖아요. 건조, 온대, 한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영토 모양이 남북으로 길쭉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점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여섯 가지의 기후의 특징을 간단하게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생활 모습 공부를 해야죠. 오늘은요.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의 특징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한 다음에 생활 모습이랑 엮어볼게요. 자, 먼저 열대 기후의 특징과 생활 모습입니다. 자, 열대 기후. 선생님이 뜨거울 열이라고 했어요.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1년 내내.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기온이 높아요. 자, 그리고 기온의 변화가 작은 편이죠. 왜? 1년 내내 기온이 높으니까 기온의 변화가 작겠죠. 자, 그런데 열대 기후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열대 우림 기후는 밀림이 발달해요. 자, 그리고 열대 사바나 기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기온을 나타내요. 월 평균 기온.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 강수량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기후를 봤을 때, 월 평균 기온을 보면 지금 그래도 다 비슷하죠? 자, 지금 1년 내내 기온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추운 달도 월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어요. 그쵸? 그러니까 1년 내내 기온이 높죠? 자, 우리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강수량입니다. 자, 열대 우림 기후는요, 강수량이 많은데 이게 1년 내내 고르게 많아요. 자,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이게 열대 우림 기후예요.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비도 많이 와, 기온도 높아.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열대 우림에는 밀림이 발달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열대 사바나는요. 1년 동안의 강수량을 보면 비가 많이 오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자, 지금 여기 7, 8, 9월은요. 건기예요. 비가 적게 와요. 자, 그리고 여기 3, 4, 5월은요. 우기예요. 비가 많이 와요. 즉,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자, 이런 곳은 사바나 기후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열대 초원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긴 풀, 동물의 왕국, 사바나. 즉, 열대 우림과 열대 사바나로 나뉜다. 자, 2번 문장 읽어볼게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려 울창한 숲이 발달한 열대 우림 기후 지역도 있고요. 그쵸? 자,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 다 했어요. 건기와 우기가 번갈아 나타나 초원, 긴 풀, 열대 초원이 발달한 열대 사바나 기후 지역도 있다. 자, 이 그래프 보면서 아유, 열대 우림이네, 열대 사바나네 라고 예측한다면 정말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활 모습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대 기후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자, 일단 날씨가 덥고 습해요. 그러니까 어떤 옷 입어요? 얇은 소재, 더우니까,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습한데 막딱 달라붙는 옷 입으면 답답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덥고 습하니까 음식이 금방 상해버려요. 때문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향신료를 넣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생강, 후추, 계피, 이런 향신료. 자, 그리고 열대 기후, 날씨 덥고 습하잖아.

그러니까 창문 어때야 돼요? 커야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창문을 크게 만들고, 자, 그리고 뜨거우니까 땅에 열기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땅 가까이에 집을 지으면 땅바닥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쵸? 자, 그리고 땅의 열기와 해충. 해로운 벌레를 해충이라고 합니다. 습해서 해로운 해충도 많아요. 또 이제 뱀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땅에 붙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의 바닥을 띄어서 고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고상 가옥이 발달을 합니다. 고상 가옥. 자, 고상이라는 거는요. 이제 집의 바닥이 높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집의 바닥이 높이 있죠. 이렇게 땅과 집의 바닥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게 올려 짓기도 합니다. 왜요? 이제 습기와 열기를 줄이고 해충이나 야생동물, 뱀 같은 동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자, 고상 가옥이 발달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전통적으로 화전 농업을 했어요. 화전이 뭘까요? 이 화가요, 불이에요, 불. 밭전. 밭을 불로 태운다고요? 맞아요. 자, 우리 열대기후 지역 있어요. 막 나무가 있겠죠? 빽빽하게. 나무를 다 잘라요. 일정 구역. 내가 농사를 지을 땅에 나무를 잘라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무와 풀이 있을 텐데, 불을 질러요. 그러면 타겠죠? 자,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습니다. 이 재가요, 천연 거름 역할, 비료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은요,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땅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잘안 돼요. 때문에 불을 피워서 이제 불로 태워서 천연 거름을 만들어서 이제 천연 비료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화전 농업이 발달을 했던 겁니다. 자, 화전 농업 열대기후. 자, 어떤 것들을 재배했냐면 카사바, 얌, 옥수수 같은 것들을 재배했어요. 옥수수는 알겠고 카사바, 얌은요. 고구마 같이 생긴 그런 작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또 최근에는 천연고무, 카카오, 바나나, 커피 같은 것들도 열대기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재배합니다. 자, 천연고무, 뭐, 카카오, 커피 같은 것은 이제 나무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이제 바나나도 재배를 한다. 자, 그리고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도 발달하기도 해요. 생태 관광, 뭐 초원이나 밀림 보러 사람들이 올수 있고요. 또 부족 생활을 체험한다. 뭐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강 열대 우림의 뭐 어떤 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관광 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의 생활모습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조기후의 특징 알아보고 생활모습 공부를 해볼게요. 자,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니까요, 연중강수량이 적어요. 자, 건조기후는요, 연강수량이 1월부터 12월까지 다 합해서 연강수량이 500m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온다고요. 자,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일교차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건조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으니까, 자, 태양이 떴어요? 자, 바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태양이 졌어요? 밤이 되었어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다 보니까 이 따뜻한 열기를 가지고 있을 수증기가 적어요. 때문에 금방 추워지는 거예요. 건조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다. 자, 건조기후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막, 아까 했죠? 그리고 초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사막과 초원의 기온을 보면 지금 사막 지역이 월 평균 기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우니까, 그죠? 자, 그리고 강수량을 보면 사막 지역은요, 강수량 진짜 거의 적죠? 자, 사막 지역은요, 연 강수량이 250mm 미만인 지역입니다. 비가 더 적게, 강수량이 더 적어요. 비나 눈이. 자, 그리고 건조기후는요, 초원 지역은요, 자, 여기보다는 비가 그래도 눈이나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는 강수량이 250에서 500ml, 250ml 이상, 500ml 미만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초원. 그래서 여긴 짧은 풀이 자라요. 몽골의 초원, 그리고 여기는 모래 언덕 사막.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사막이 넓게 나타나는 지역, 사막이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비나 눈이 내려 초원이 펼쳐진 지역이 있다.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우기에 이렇게 비가 옵니다. 따라서 이 비를 통해서 이제 초원의 짧은 풀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건조기후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사막 지역에서는요, 이제 물을 구하기 쉬운 오아시스, 이제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오아시스라고 하죠. 또 하천 주변에서 대추야자나 밀 등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자, 대추야자는 오아시스 대표 작물입니다. 자,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긴 옷을 입겠죠. 자, 우리 햇볕이 굉장히 강한데 짧은 옷 입으면 피부 손상됩니다. 자, 그리고 모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긴 옷을 입고 또 흙벽돌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자, 사막 지역에서는 흙집, 흙벽돌집에서 살아요. 자, 이것은 일교차가 큰 사막 지역에서 유리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사막 지역에서 모래를 잘 구할 수 있겠죠? 자, 모래로 이제 흙집이나 흙벽돌집을 이제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걸 되게 두껍게 지어요. 그럼 이제 낮에는 굉장히 뜨겁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꺼운 벽이 이제 천천히 뜨거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안이 낮에는 시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밤에 해가 지고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죠. 일교차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 벽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그나마 오래 간직할 수 있어서 밤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일교차가 큰 이런 곳에서 유리한 집이에요. 적절한 집이죠. 자, 사막 지역의 집은 낮에 더위를 피하고 밤에 추위를 막기 위해 벽을 두껍게 만들어요. 또한 모래바람 막아야 되니까 창문은 작게. 자, 우리 열대 기후는 습하니까 창문 크게. 건조 기후는 모래바람 여기 막기 위해 창문 작게 만든다. 자, 그럼 이번에는 초원 지역의 생활 모습 보겠습니다. 초원 지역은 이렇게 짧은 풀이 자란다라고 했었죠. 자, 초원 지역에서는요,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해요. 자, 몽골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초원에서. 자,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가축을 데리고 이동하는 생활을 유목 생활이라고 해요. 가축을 기르면서 고깃털, 가죽 등을 얻습니다. 자,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집의 구조가 있는데요. 바로 몽골의 게르입니다. 우리 친구들 알 거예요. 이동식 가옥이라고도 하는데, 자, 건조 기후의 초원 지역에서는, 짧은 풀이 자라는 초원 지역에서는 나무로 만든 뼈대에 동물의 털로 짠 천이나 가죽을 덮어 만든 이동식 천막 집에서 생활합니다. 왜 이런 집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게르는요, 이동식 가옥은요, 조립과 분해가 굉장히 쉬워요.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합한 집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자,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 계속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가축들이 이쪽 풀을 다 뜯어먹으면 또 저쪽으로 가서 이동해서 게르로 집을 짓고 좀 얼마 기간 동안 살아가고. 자,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한 집의 구조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요, 오늘 기후가 뭔지 알아보고 세계의 기후 6가지로 구분했어요. 자, 그리고 열대 기후와 건조 기후의 특징 공부하면서 생활 모습도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열대 기후 지역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와 더운 열기를 줄이고 해충이나 야생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게 올려 지은 집이 있었죠. 자, 이런 집을 뭐라고 하나요?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 공부해 볼게요.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오늘이 벌써 우리가 함께하는 1단원의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너무도 잘 해결해줘서 벌써 5개의 별을 모았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미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같이 확인해볼까요? 짜잔! 다음 중 겨울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 니은 세 가지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중에서 겨울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미션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중단원 탐구 문제 같이 열심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력을 한 단계 업 시킬 수 있도록 서술형 문제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문제풀이 앞서서 중요한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태양 고도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있죠? 하루 중에 태양 고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요. 하루 중에만 변할 뿐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이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날은, 즉, 남중고도라는 거는 뭐였어요? 태양이 남중할 때의 고도였잖아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요. 가장 높은 날은 6월, 여름이고요. 반대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날은 12월, 겨울이었어요. 낮의 길이는 어땠나요? 낮의 길이는요, 마찬가지로 가장 긴 달이 6월 여름이었어요. 오호,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도 가장 높고 낮의 길이도 가장 길었군요.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은 12월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고 낮의 길이는 짧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꺾은 선 그래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낮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의 가로측은 측정 시기가 나타나 있죠. 3월부터 2월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의 세로축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눈금 간격 일정하죠. 오른쪽을 보았더니 파란색 낮의 길이 그래프에는 낮의 길이가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0시부터 8시간까지, 0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9시간 아래에 있는 부분을 물결선 처리해서 없애주었어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 눈금 간격을 똑같이 맞추어준 거예요. 자, 여름 한번 살펴볼까요? 6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높아요. 낮의 길이 어떤가요? 낮의 길이 길어요. 겨울엔요, 12월 표시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낮고요. 그리고 그때 낮의 길이 어때요? 낮의 길이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죠. 그러면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었죠? 우리 친구도 여름에 어때요? 기온이 높기 때문에 매우 덥죠. 겨울엔 어떤가요? 기온이 낮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렇게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등이 무엇의 역할을 대신했나요? 태양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모는 종이판은 무엇의 역할을 대신했나요? 지표면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클 때, 그때 모는 종이판 중심의 온도는 어땠어요? 높았습니다.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작을 때, 그때 모는 종이판 중심의 온도는 어땠어요? 낮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등이 태양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는 종이판이 지표면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즉,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은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뜻하는 거니까 태양의 남중고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 지표면의 온도는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는 종이판의 중심의 온도가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 때 그때 지표면의 온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모는 종이판 중심의 온도는 낮았던 거예요. 태양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계절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땠어요? 우리 꺾은 선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았습니다.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기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어땠어요?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었어요. 태양 에너지 양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기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시작은 뭐라고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집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집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온이 달라져서 계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잘 정리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쭉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직접 우리가 일일이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디지털 천문 앱으로 달의 위치를 확인한다고 했나요? 우리 지금 달의 위치를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 겁니다. 2번,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을 활용해서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한다. 이미 이 누리집에 들어가면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찾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것이죠. 3번 읽어볼까요? 디지털 온도계를 이용해. 자, 디지털 온도계라는 것은 온도, 기온을 측정해서 그리고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기 쉽게. 자, 그러면 디지털 온도계 언제 사용할 수 있어요? 기온을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의 변화를 디지털 온도계로 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3번 아닌 거죠. 1번의 정답, 2번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2번과 3번 문제가 이어지는데요. 다음은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한 표입니다. 무릎에 답하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10일마다 측정을 한 거예요. 뭘 측정을 한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측정을 한 겁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언제 가장 높나요? 75도, 즉 6월 20일 여름에 가장 높습니다. 낮의 길이는요? 마찬가지로 6월 20일 여름에 14시간 45분으로 가장 길어요. 그럼 남중고도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인가요? 12월 20일 29도로 가장 낮습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요? 마찬가지로 12월 20일 겨울에 9시간 33분으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그럼 2번 문제부터 볼게요. 위표를 보고 친구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옳지 않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예은,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이야. 가장 높은 계절 여름이야. 맞았죠? 그러므로 맞는 거고요. 서아,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날은 6월 20일이야. 우리 6월 20일 동그라미 했었잖아요. 그러므로 서아의 말도 맞습니다. 유준,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아무 관련이 없어. 아니죠. 남중고도가 높을 때 낮의 길이도 길었잖아요. 남중고도가 낮을 때 낮의 길이도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옳지 않은 친구 누구인가요? 유준입니다. 우리 유준이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3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의 관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수록 태양 지평선 위로 떠 있는 시간이 어떻겠어요? 남중고도가 높으면 이동 경로가 길어지니까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길어서 낮의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길어지는 겁니다. 길어서와 길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예요. 4번 문제예요. 다음은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봄, 가을의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계절별로 남중고도가 다르죠. 그러면 어떤 계절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습니까? 여름이죠. 기억은 여름인 거예요. 반대로 어떤 계절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가요? 겨울입니다. 그러므로 디귿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쯤에 있는 니은이 어떤 계절이겠어요? 봄 또는 가을이 되겠죠. 문제에서 봄, 가을의 태양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5번과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월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빨간색이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이고요. 파란색이 낮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 그래프가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요. 5번입니다. 위, 기역부터 리을까지 중에 여름에 해당하는 위치를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어때요? 가장 높습니다. 그때 낮의 길이는 어떤가요? 가장 깁니다. 그럼 그래프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찾아보면 되겠죠? 언제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니은입니다. 니은이 바로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라고 정답을 써주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볼게요. 위 그래프를 보고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대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우가 뭐라고 했냐면요. 겨울에는 왜 낮이 짧을까라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죠. 이렇게요. 겨울에는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겨울에는 왜 낮이 짧을까요? 우리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세요.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때요? 낮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요. 태양의 이동 경로가 짧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으므로 낮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럼 그 까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낮아서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야. 짧기 때문이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7번 문제 풀어볼게요. 7번, 8번, 9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은 태양 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태양 고도가 달라져야 되니까 모래와 전등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달리한 겁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각의 크기 크게 한 거고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각의 크기를 작게 한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온도 측정을 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온도 측정을 해서 모래 온도 변화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변했는지를 확인했던 실험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위 실험을 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요. 기억부터 볼까요? 전등을 동시에 같은 밝기로 짠! 하고 켠다. 니은,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을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자, 각의 크기를 달리한 거예요. 이때 이 각이 의미하는 것은 뭐죠?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은 태양의 남중고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등을 설치한다. 3분에서 5분이 지난 후, 두 페트리 접시에 담긴 모래의 온도를 각각 측정한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야겠죠. 니은이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설치를 한 다음에는 전등을 켜야겠죠. 기역이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난 뒤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디귿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쓰면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옳은 걸 찾는 겁니다. 1번, 모래의 양을 다르게 한다. 다른 조건은 우리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해줘야겠죠, 양을. 2번, 모래의 종류를 다르게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모래의 종류 당연히 똑같아야 합니다. 3번, 전등과 모래의 거리를 갖게 한다. 자, 뭐만 다르게 한다고 했죠? 각만 다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거리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는 일정하게 또 같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3번 맞습니다. 4번, 전등을 비추는 시간 일정하게 해야 하므로 다르게 한다? 아닙니다. 5번, 전등의 종류는 다른 것을 사용해도 된다. 전등의 종류가 달라지면 빛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실험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도 아닌 거예요. 옳은 것은 3번이라고 답 써주면 되겠네요. 9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와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실험 결과.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각이 클 때, 자, 각이 크다는 것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각이 클때 모래의 온도가 더 많이 높아졌다. 맞나요?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이 실험을 통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형이 많아. 여기까지 맞죠? 많은 거예요. 지표면이 더 많이 데워지고,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진 거잖아요. 디귿도 맞습니다. 그 결과 기온이 변화 없음을 알수 있다.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10번과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여름과 겨울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 빛을 나타낸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라고 했고요. 계절만 달라진 거예요. 자, 보았더니, 가에서는 태양빛이 비스듬히 더 누워서 들어옵니다. 즉,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다는 뜻이고요. 나에서는 좀더 이렇게 서서 들어오는 모습이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10번입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가해의 경우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계절로 따지면 여름, 겨울 중에 가가 언제인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거니까 겨울인 거고요. 나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은 거니까 여름인 겁니다. 그러므로 1번에 가, 겨울이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거 아닌 거죠. 2번, 가보다 나의 경우 낮의 길이가 길다. 여름에 낮의 길이 더긴거 맞잖아요. 그러므로 2번 맞아요. 3번, 가와 나의 경우 그림자 길이 차이가 없다? 아니죠. 그림자 길이는 오히려 반대인 거잖아요. 겨울에 길어요. 여름에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길이 차이 없다? 아닌 겁니다. 4번, 가보다 나의 경우 여름일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게 아니라 높다고 해야겠죠. 아닌 거고요. 5번, 가는 나보다 겨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더 적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옳은 것은 2번이라고 정답 써주면 되겠죠. 11번 문제입니다. 위 가와 나에 해당하는 계절의 모습을 찾아 각각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가는 언제였어요? 겨울이었으니까 둘 중에 니은이죠. 나는 언제였죠? 여름이었으니까 기역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계절에 따라 기온이 달라지는 까닭을 보기의 말을 모두 사용하여 다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거였잖아요.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그 남중고도에 따라서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또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뭐가 달라져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양이 달라지니까 계절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력이 쑥쑥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서술형 돋보기 1번입니다. 다음은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한 표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표를 보니까 계절별로 남중고도와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태양의 남중고도 언제 가장 높아요? 여름 6월 20일에 가장 높네요. 이때 낮의 길이도 가장 깁니다. 반대로 태양의 남중고도 언제 가장 낮아요? 12월 20일, 겨울에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때 낮의 길이 가장 짧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 높고요. 겨울에 낮고요. 낮의 길이는 여름에 길고요. 겨울에 짧습니다. 자, 이 내용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1번에 1번인데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과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인가요? 6월입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달 언제예요? 짧은 달이니까 12월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1번에 2번 볼까요? 위의 조사 결과로 알수 있는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쓰시오. 자, 거의 같은 모양인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뭐 하면 높으면

0: 낮의 길이가 어때요? 길어요. 높을수록 길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낮으면 낮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짧습니다. 짧아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의 길이는 길어져요. 길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을수록 낮으면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짧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다음은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에 따라 모는 종이판 중심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죠? 태양의 남중고도와 태양 에너지양,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낮을 때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이 크잖아요. 높을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은 낮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때 태양 에너지 양은요? 적외선 온도계로 온도 측정했을 때 온도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요. 오른쪽은 적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은 결국에 여름을 뜻하는 거고, 오른쪽은 겨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태양의 뭐가 달라져요? 지표면과 태양이 이루는 각. 남중할 때 이루는 각,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서 지표면이 받는 뭐가 달라져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집니다.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기온이 변하는 것이죠. 여름엔 대체로 기온이 높고요. 겨울엔 대체로 기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계절별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 드디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수 있겠네요. 다음 중 겨울의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 어땠나요? 가장 낮았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낮을 때 언제예요? 디귿이 되는 거겠죠. 디귿이 겨울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요? 떠던 디귿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참고로 그럼 기역은 어떤 계절 태양의 남중고도겠어요? 가장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니까 여름인 거고요.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있는 니은은 봄 또는 가을의 태양의 남중고도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미션까지 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선생님이 6강에 도장을 꽝 하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문제를 같이 이렇게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그동안 꾸준히 공부해온 것들이 또잘 정리되는 느낌이 되지 않나요? 예습, 복습 중요하고요. 이렇게 문제풀이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또는 느낀 점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어떤 글을 읽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함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왠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빨리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짜잔! 우리 교재 64쪽을 볼게요.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나 중요한 소식을 전할 때 다양한 종류의 통신수단을 사용해요. 자, 정보가 뭔가요? 정보. 띠리리. 자,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모은 자료를 정리한 지식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보거나 듣거나 해가지고 알게 된 거, 이거를 다 정리해 놓은 지식이 바로 정보입니다. 그리고요, 소식. 소식은요, 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아, 요즘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통 소식을 모르겠어. 아, 나 소식 좀 전해주려고 해. 이렇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알리는 게 바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정보, 중요한 소식, 이런 거를 전할 때 다양한 종류의 통신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통신수단이 뭐예요?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나 도구가 통신수단이에요. 통신수단으로 뭐가 있냐? 바로 이 편지를 쓸 수도 있고요. 컴퓨터로 전자우편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전화예요. 자, 통신수단으로 편지, 전자우편, 전화가 나왔네요. 우리나라의 전화기는 1896년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예전에는 전화기를 전어기나 덕률풍으로 불렀어요. 옛날에 전화기 이름까지 나왔네요. 전어기, 덕률풍 이렇게 불렸다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 어디서 쓰였다고요? 저 덕수궁, 궁궐에서 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가 귀하고 비싸서 마을에 유선 전화기 한 대를 놓고 함께 사용했어요. 자, 유선 전화기 이거는 뭐예요? 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유선 전화기란 전화기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선이 달려 있는 것을 말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전화기 한번 우리 친구들이 요즘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옛날에 사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생긴 전화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화기 본체예요. 이거는 수화기예요. 우리가 여보세요 하는 수화기. 근데 이 수화기하고 본체 사이에는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선 전화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너무 비싸고 귀하니까 이 마을에 한 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 우리가 유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또 전화기가 발명된 초기에는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교환원이 있었어요. 교환원이 어떤 직업이냐?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먼저 받아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어야 통화를 할수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엄마한테 전화를 한다. 그럼 우리는 엄마 전화번호 딱 돌려가지고, 엄마, 나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환원을 통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저기, 누구누구누구한테 여기 몇 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혹은, 뭐, 어디어디 은행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중간에 교환원이 이게 다 통화를 연결해 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면서 집집마다 유선 전화를 한 대씩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마을에 한대 혹은 뭐 교환원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집집마다

갖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전화 왔어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이렇게 청소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 자, 이제는 휴대전화까지 나왔습니다. 밖에서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다니 하고 휴대전화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모두 놀랐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났어요.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생겼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서는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뭐 검색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요. 사전으로 단어도 찾아보고요. 지도도 보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화기가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었는지 보면은 처음에는요, 저 유선 전화가 있었죠. 여기서 보면 유선 전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선이 없어요. 무선 전화예요. 무선 전화. 그 다음에는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해요.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선 전화, 무선 전화, 휴대전화. 이런 순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전화기의 발달로 사람들은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빠르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바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소리뿐 아니라 서로 얼굴로 보며 통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영상통화하면서 얼굴까지 보면서 우리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자, 검색이 뭐예요? 띠, 책이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걸 검색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편리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음식 주문 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재미있고 편리해졌어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음식도 주문을 하니까 우리 일상생활이 더 재미있고 편리해지게 됐습니다. 자, 전화기의 이 발전 어떻게 봤나요? 선생님,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 너무 신기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어요.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모은 자료를 정리한 지식. 뭐였죠? 그래요. 정보였습니다. 정보나 소식을 우리가 통신수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죠. 네, 책이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검색이라고 했습니다. 검색. 네,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썼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밑줄 친 말이 보기와 다른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소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네, 소식 좀 전해줘. 이렇게요. 소식. 근데 이게 똑같은 소식인데 다른 뜻을 가진 소식도 있단 말이죠. 자, 1번.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 이것은 이 보기의 뜻으로 쓰였나요?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 그렇죠.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말이나 글로 알 수 있었던 게 이제 있었던 친구가 끊겼어요. 이제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근데 2번 볼게요. 어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소식을 하신다. 이때 이 소식은 이거예요? 나 잘 있었어 하고 소식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음식을 적은 양으로 먹는 게 바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을 조금 드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보기와 다른 뜻으로 쓰인 문장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그랬어요. 이 글은 통신수단 가운데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전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전화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에 이 X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전화기는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맞나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지문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전화기는 1896년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어요. 라는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더욱 재미있고 편리해졌다. 자, 이 부분 또 찾아볼게요. 쭉.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음식 주문 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더욱 재미있고 편리해졌어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맞아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선전화에서 유선전화로 바뀌어갔다. 자, 무선, 선이 없는 거예요. 없을 무예요. 유선, 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선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간 거예요. 선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죠. 그래야 더 편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지문에서 한번 또 찾아보면은요. 집집마다 처음에 유선전화를 한 대씩 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에 선이 없는 무선전화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전화에서 유선전화가 아니라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거는 틀렸어요. X, X. 3번에 X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전화기가 발달해온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그랬어요. 자, 가장 먼저 발달한 게 무엇일까요? 짜잔, 짠. 우리 지문을 한번 볼게요.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먼저 받아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연결해 주어야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때 사용을 하던 이 전화가 바로 이거예요. 자, 가장 처음에 이 교환원이 연결을 해주던 이 나. 그러니까 보면은요, 이게 뭐 번호 누르는 데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교환원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몇 번으로 연결해 주세요 하면 이 교환원이 연결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 가장 먼저 사용을 하던 거였죠. 그 다음 통신수단이 점점 발달하면서 집집마다 유선전화를 한 대씩 놓고 사용을 했다. 자, 선이 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선이 있죠? 그래서 가. 이후에 선이 없는 무선전화. 자, 무선전화 어디 있어요? 그쵸, 여기 선이 없어졌어요. 라. 그리고 밖에서 이동하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전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났어요. 자, 휴대전화이자 스마트폰인 다가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가라 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찾았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이 글을 읽고 기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기억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요. 이 교환원. 전화기에 발명된 초기에는 지금은 사라진 직업인 교환원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에요. 라이가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교환원이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고 있어. 자,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는요, 오늘날이에요. 교환원은요, 사라진 직업입니다. 교환원이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시완이가 말을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래. 교환원을 보고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옛날에는 있었던 직업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고, 아,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대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용이.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때는 교환원의 도움을 받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자, 우리 교환원이 검색을 대신 해주시나요? 아니죠. 얘 교환원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지금 검색하는 거는 오늘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의 이름은 시환이에요. 시환이 써주면 되겠습니다. 시환이 써줬나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요. 이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예요. 자, 과거에는요.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화기가 사용이 되었고요. 전어기나 또 무엇으로 불렸죠? 그래요. 덕률풍으로 불렸습니다. 덕률풍. 아, 이름 참 어려웠어요. 그죠? 덕률풍. 덕률풍. 덕률풍. 잘 보이죠? 자, 과거에는 전화기가 비싸고 귀했고 전화를 연결해주는 직업인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교환원. 교환원이 있었습니다. 유선전화, 무선전화, 휴대전화, 그리고 무엇이요? 그렇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발달했다. 이 순서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의 모습이 이렇게 발달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우리가요, 이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전화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그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글을 읽어보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네, 잘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가 되었어요. 이러한 발달로 우리 생활이 빠르고 편리해졌지만 올바른 사용법을 배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임 있고 안전한 사용법을 꼭 알아두어야 해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이 글에서 무엇이 나올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책임 있고 안전한 이 스마트폰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구나라는 것을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먼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지고 몸에 무리가 오거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무리가 온다 할 때 무리가 뭐예요? 띡. 상식에서 벗어나게 정도가 지나침.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사용을 하면은요,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쳐서 힘들어집니다. 무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 무리하지 마.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지 마.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거나 일하지 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은 눈도 나빠지고 이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요, 잠을 잘 못 자서요, 졸음이 밀려오고 그 다음에 짜증도 계속 나고 이러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다 보면 소중한 친구들과의 대화나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집에서 나 스마트폰 할 거야. 오케이. 스마트폰을 하면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스마트폰을 하니까 친구들이랑 대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해요.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둘째, 올바른 콘텐츠 활용이 매우 중요해요. 자, 콘텐츠가 뭐냐?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모두 다 콘텐츠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 컴퓨터 안에 보면은요,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영어인데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말처럼 사용되는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가 많은데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은 유익한 정보와 유익한 쭉 하면은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 이롭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 이익이 있는 거, 이런 정보와 함께 적절하지 않은 유해한, 자, 유해한, 띠리리띠리, 해로움이 있는. 그러니까 유익하다, 유해하다라는 것은요, 좀 반대가 되는 거죠. 유익한 콘텐츠도 있지만 유해한 콘텐츠도 있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이 어린이들이 보면은 안 되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콘텐츠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해요. 학생들은 항상 안전하고 유익한 앱과 안전하고 유익한 앱. 자, 우리 이 스마트폰으로 이 다양한 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앱도 있고요. 사진을 재미있게 찍는 앱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을 사용을 한 사전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앱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자, 누리집 같은 경우에도 이 홈페이지, 이 사이트 이런 거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유익한 누리집을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적절한 콘텐츠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둘째는요, 올바른 콘텐츠 활용을 하자. 유익한 거를 보자. 유익한 걸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셋째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에 항상 주의해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폰으로 낯선 사람들과 개인정보를 절대

함께, 절대로 함께 나누면 안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너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몇 살이니? 하고 낯선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막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개인정보 새어나간 것을 알게 되면은 바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선생님, 부모님께 혼날까봐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엄마, 내가 모르고 이렇게 말해버렸어. 낯선 사람한테 말해버렸어.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넷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해요.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면서 한다거나 혹은 걸어가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고가 날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안전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음. 자, 이거는요. 그래요. 유익하다라고 하죠. 해로움이 있음. 이거는요. 그래요. 유해하다라고 합니다. 유해. 네,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밑줄 친 말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무리. 상식에서 벗어나게 정도가 지나침. 우리 아까 무리하다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 그래서 이 무리도 있지만 똑같이 무리지만 다른 의미로 쓰인 무리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1번. 밤하늘의 별들이 무리를 지어 반짝이고 있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그렇죠. 자,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거나, 뭐, 사물이 모여 있거나, 이 별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는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뭉쳐가지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 무리예요. 2번. 어제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서 몸에 무리가 왔다. 이거는 정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스마트폰의 올바른 무엇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책임있고 안전한 사용법을 꼭 알아야 두어야 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눈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렇죠. 친구들과의 대화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유익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지금 유익한, 유해한 우리 배웠습니다. 유익하다라는 거는 이롭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인데 유익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아니죠. 유해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은데 이건 잘못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좋은 점입니다. 길에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진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친구들과의 대화나 신체 활동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길에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유익한 정보와 함께 유해한 콘텐츠 많다니까 3번은 아니고요. 또 개인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네, 이거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사용하면 사고 발생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문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다시 또 확인을 해보는 거 해보도록 하세요. 자, 3번 볼게요. 스마트폰을 가장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1번. 스마트폰으로 온종일 게임을 하는 예준. 바르게 사용하고 있나요? 적절한 사용 시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댓글을 쓰는 아영.

사용하면 안 돼요. 시간 설정을 해두고 정해진 시간만 사용하는 지율 가장 바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지율이처럼 사용하고 있죠. 네, 스마트폰이 없다고요? 그럼 더 훌륭해요. 아, 스마트폰이 있지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훌륭해요. 네,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그럴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여기 친구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상에,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요. 이러다 사고 납니다. 그렇죠?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 지금 그림과 관련된 거를 찾아야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유익한 앱을 찾아보자. 안전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그렇죠. 지금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자.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요. 다가 되겠습니다. 다 기호 써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문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자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제요.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적절히 관리한다 라는 거였고요. 둘째는요. 올바른 무엇을 활용한다. 그렇죠. 올바른 콘텐츠를 활용을 한다. 콘텐츠. 그래서 유익한 것도 있고 유해한 것도 있는데 유익한 콘텐츠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개인 뭐 보호에 주의한다. 개인 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해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과 오늘날의 전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나와 있었죠.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는요.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전어기나 덕률풍으로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기가 비싸고 귀했고 전화를 연결해주는 직업인 교환원도 있었다라고 했죠. 자, 오늘날은요. 현재로 가서요. 유선전화, 선이 있는 전화, 무선전화, 선이 없는 전화,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스마트폰으로 발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은요. 이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거였는데요. 네 가지의 사용법이 나왔죠.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적절히 관리하자, 올바른 콘텐츠 활용하자,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자,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하자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었어요. 자, 오늘은요. 이 전화에 관련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옛날의 전화도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이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까지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전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았는데요. 독해력이 쑥쑥 자랐지요. 다음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 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꼭 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꼭 보기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깊고 어두운 바다. 그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1: 야, 야, 너 비키라고! 둘러온지 위험하잖아! 들려왔으니!
0: 망망대해. 그 위에선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죠. 넉넉한 품에 수많은 먹거리들을 키워내어 놓는 바다. 그 중에서도

0: 찬 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반가운 물고기가 있습니다.
1: 강호야! 아기자기! 엉통해서구나!
0: 한때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버려지던 물고기 악. 이제는 바다의 진미로 대접받는 생선이 됐습니다.
1: 대박이구나! 대박, 대박! 대박이야!
0: 오색역전. 이제는 귀한 물고기 대접을 받는 아귀와 이를 낚으며 살아가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동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는 곳. 울산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동해에서 낚아올린 다양한 바다 먹거리들이 이곳에 모여드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생선이 있는데요.
2: 전국적인 어종을 다 들어오는데 보통 주종목이 아구, 가자미, 대구, 특히나 아구 같은 거는 저희들은 여기서 수출도 많이 들어갑니다. 일본 쪽으로나.
0: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몸집을 불린다는 아귀. 겨울철 대표 생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더 많은 아귀를 확보하려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덤으로 주거나 잡히는 족족 버려지던 아귀.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인기 많은 생선이 됐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겨울철 아귀는 주로 동해에서 많이 잡힌답니다.
3: 자체가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먹이도 많고요. 수심 자체가 깊어요. 깊고 이렇다 보니까 뻘 냄새도 나지 않고요.
4: 주로 어디에서 와요?
3: 간포 쪽에서 오고요. 기장에서 올라오고요. 밑에 기장.
0: 부산 북쪽에 위치한 기장군. 봄이면 멸치잡이로 분주하던 항구는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아귀잡이 어선의 출발지가 됩니다. 조류가 중요한 아귀잡이.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바다로 향하는데요.
4: 근데 얼마나 멀리 나가요?
5: 4, 50분.
4: 아, 그거밖에 안 나가요?
5: 지금 이게 대변 아닙니까, 대변? 여기 대변이죠.
4: 네.
5: 대변 바로 앞입니다. 대변 바로 앞.
4: 지금 여기가 몇 미터예요?
5: 86미터입니다. 86미터. 85미터, 86미터 요래 나오면. 아기는 뭐 심해 사는데 이제 겨울 되면 인안으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인안으로 들어온다.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만 가에 들어오면은 아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기 배에 이렇게 눌러보면 전부 청어가 다 튀어나와요, 청어.
0: 아기잡이 포인트는 항구에서 3, 40분 거리. 아귀는 먼 바다에서 서식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연안으로 이동하는데요. 특히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는 풍부한 아귀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업 전 거친다는 통과 의리.
5: 아, 고기 많이 잡히더라고. 사고 없이. 요한님한테 빈 거지. 한실만 드릴 거야, 바다에서.
0: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바다. 만선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길

0: 기원해봅니다. 어느덧 아기잡이 포인트에 근접한 모양입니다.
1: 고장나는 관시다. 우리 신호가 있어요, 우리끼리.
2: 아, 어떤 신호예요? 어떻게요?
1: 이 악셀라들을 왕왕 올리면은, 원래 이 배를 눌리는데, 배를 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악셀라들을 이렇게 왕왕 올리주면 신호인데, 우리 투망하자, 신호예요. 두 번 하면 투망. 또 세 번 왕왕왕 하면은, 이제, 양망. 우리끼리 다 신호가 있습니다.
0: 투망 신호가 떨어지자 갑판 위가 분주해집니다. 부패를 던져놓은 후부터는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25kg 남짓한 봉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물. 엉키지 않고 그물이 내려가도록 살펴야 하는데요. 근접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제작진. 그때
1: 저기 나가다가 발이 걸리면 큰일 나. 사람이 딸리 들어가요. 물속에 딸리 들어가. 항상 안전하게 그 조업을 해야 되니까. 발에 딱 줄에 채이면 큰일 납니다.
0: 달리는 배 위에서 1km에 달하는 그물을 내리는 위험천만한 작업. 자칫 방심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로 자망을 이용해 조업하는 아기잡이.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수직으로 설치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표로 투망 위치를 표시해주면 1차 작업이 끝나는데요.
1: 그 뒤쪽에 부표 뒤에 줄이 달려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조류의 힘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어장입니다. 조류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아기를 잡는 법을 사용하고 있죠.
0: 부산 지역의 아기잡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투망 시작점에 무표를 던진 후 이동하면서 그물을 내려주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그물 설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부표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1: 저 반짝이 치죠? 저게 우리가 잡으러 갈 부표입니다. 저게.
0: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설치해둔 그물을 당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갈고리로 설치되어 있던 그물을 잡아당겨주는데요. 조류에 의해 펼쳐진 그물을 당겨 바닥에 서식하는 아기를 잡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랍니다. 그물이 잘 펴지고 당겨질 수 있도록 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1: 안쪽에 한번 흘리고 바깥쪽에 와가지고 또 한번 흘리주고 또 안쪽에 한번 흘리고 바깥쪽에 한번 흘리가니까 양망하니까.
0: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그 위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김진호 선장.
1: 그때 우리 어릴 때 배 탈 때는 돈 주고 배 탔어요. 그때는.
3: 돈을 내고 탔다고요?
1: 네. 예.
3: 왜요?
1: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때 배 타는 게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 애로울 시기고. 그 뭐, 배 타면은 먹이 주죠, 지하 주죠. 돈 주죠.
3: 선생님, 얼마 주고 타셨어요?
1: 그 시기엔 저는 10만원 주고 이제.
3: 정말요?
1: 네, 배를 탔죠.
0: 30년이 넘는 세월, 바다와 함께 해왔다는데요.

0: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언제가 더 좋았던 것 같으세요, 그러면?
1: 옛날이 재밌었죠.
0: 어, 그래요?
1: 옛날에는 있는 장비도 없었습니다.
0: 그러니까 되게 열악했으니까 더 안 좋지 않았어요?
1: 아니, 이제 어족이 풍부하니까. 어족이 풍부하고 그때는 뭐 인력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2: 어느덧 어둠에 잠겼던 바다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조업 시작 4시간째. 바다 위에서 첫 끼니를 챙기는데요.
1: 저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끼니는 컵밥으로 이렇게 깨우고 그랬어요. 밥을 먹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컵밥 간단하게 요리가 먹고 이제 육지 들어가서 또 이제 식사하고 그러는데.
2: 방심할 틈 없는 조업 현장. 간단한 밥 한 끼로 잠깐의 휴식을 보냅니다.
1: 많이 외롭죠, 바다 나오면. 고기가 친구 아닙니까? 고기만 많이 올라오면 그래도 뭐. 우리야 뭐, 뭐. 행복하죠.
2: 고단한 일상이지만 바다가에서 행복한 그는 전생 뱃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전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거창에 물을 채워넣는 일인데요.
1: 우리 따뜻하면 아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한 10도에서 11도 여기 아우가 제일 잘 사니까 그 온도로 맞춰가 아우를 살려갑니다. 물 냉각시켜가지고 그래 다 받는 겁니다.
2: 100에서 200m 수심에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아귀를 위해 냉각기로 수온을 맞춰주는데요. 투망을 시작한 지 5시간째.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양망기에 걸어 올리는 작업.
3: 저녁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잡혔을까요?
1: 많이 없어요.
3: 밧줄 잡으면 느낌이 와요?
1: 통밥상. 양각적으로 다. 다음 달부터 뭐 한 2월까지 아우가 많이 날 겁니다.
2: 조업을 하는 사람은 단 2명. 일할 인원이 적다 보니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1: 내가 직접 합니다. 사람 둘인데 내려가 일해야죠. 원래 선장은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한다니까. 부리지서 이제 그 뭐 고기 나는 거는 뭐 상황을 살펴야죠, 선장들. 그래, 어디서 고기가 뭐 났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밑에 내려가면 몰라요. 그래서 선장들은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2: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바쁜 조업철마다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순간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건 그물에 달려 올라오는 고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 코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녀석. 제철 만난 아기들입니다. 제법 실한 녀석들이 올라왔는데 수온에 민감한 아기는 그물에서 떼어낸 후 빨리 수조에 보관해야 활어 상태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4: 많이 땡겼네요.
1: 발, 아구 발.

0: 이게 발인데 발. 발 있어요, 하고 발. 발, 이게 발입니다. 밑에, 오늘 밑에서 걸어요, 걸어요.
1: 늦가을, 어부에게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 아귀. 예전에는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때 딸려오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였는데요. 물에 텀벙텀벙 버려지는 일이 많아 물텀벙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반기는 바다의 진미가 됐죠.
2: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0: 습성이 그래요, 습성. 요 소나무 없이 바로 물어, 바로 물어버려요.
1: 몸 전체 3분의 2가 머리로 입이 큰 아귀.
0: 한번 보세요. 아고, 이거 낚싯대 있죠? 여러 본인 입 앞으로 요래 내놓으시면 요거로. 바다 가면 요래가 있다고. 요래 있다 낚싯대 요 내려오면은 요 딱 내려가 있으면 앞에 고기 열렁거리면 탁 닫아본다니까. 요 아구 목 안에 보면 끄질끄질한 거 있죠? 요게 딱 고기가 걸리면 몸 빠져나갑니다.
1: 수심 깊은 바닥에 서식하며 축수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아귀. 자산어부에는 낚시하는 고기라는 뜻으로 조사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입과 커다란 위로 뭐든 통째로 삼켜 녹여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귀. 탐욕으로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귀신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귀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질김을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귀를 다룰 땐 조심해야 하죠.
0: 엄청 많이 다치죠. 뭐. 발도 다치고 손도 일하다 보면 물리보고 그래요.
1: 먹성이 좋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귀. 아귀를 다룰 땐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단 손이나 발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요령이 있죠, 거기 있다는. 요 건물에 걸리면은 요 항상 눈을 잡아야 안 물리려고. 요 딱 물었을 때 눈을 딱 잡으면 입을 딱 벌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하면 손 튕기면 몸 뺍니다, 몸 빼. 눈이 아프니까 이제 딱 물었던 걸 놓는다 이 말이에요.
1: 그물을 물고 있던 아귀가 자연스레 입을 벌려 물고기도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양만기 사이로 제법 묵직한 아귀들이 연속해서 올라옵니다. 수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몸집을 불린다는 아귀는 천적이 없는 생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귀도 피하는 것이 있답니다.
3: 야, 비켜, 비켜!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올라온다고 저리 비키라고!
1: 조업의 방해꾼 해파리가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해파리는 조업 방해뿐 아니라 어구 파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답니다.
3: 귀신 해파리, 귀신 해파리.
0: 눈에 튀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눈이 퉁퉁 붓고 아까 한 일주일 다녀야 돼요, 일주일 다녀.
1: 해파리가 등장하면서 아귀잡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물에 아귀 대신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0: 고기도 안 걸어요. 아구도 안 건다고.
2: 아, 왜요?
0: 해파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걸리면 마당이 뜨기 때문에. 고기도 없고 건물만 재지고 이래요. 그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지, 해파리.
1: 무리를 지어 다니는 해파리떼는 해수온 상승 때문에 겨울이 오는 11월까지 출몰하기도 하는데요. 아귀잡이를 해야 할 시간에 해파리를 떼어내느라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차례 해파리의 공격이 지나간 이후 다시 아귀잡이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묵직한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2: 엄청 크네요.
0: 이건 큰 거다. 이거보다 배로 더 큰 것도 있어요.
2: 어느 정도 크게 잡아보셨어요?
0: 제일 큰 거 한 10kg, 10kg. 저건 한 6, 7kg 되고 제일 큰 거는 10kg, 10, 2kg 이래 나가는 것도 있어요. 길이 같으면은 한 8자, 9자.
1: 봄, 여름이면 먼 바다에 서식하다. 찬 바람이 불면 연안으로 들어오는 아귀들. 그물에 걸렸다고 모두 상품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0: 다 방생합니다, 방생. 그물 코가 이만히 큰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작은 거는 빠지나고 굵은 거만 올라와요. 어제 보호를 위해서 사이즈는 이제 요 사이즈. 이 사이즈 밑으로는 다 방생합니다. 이거보다 큰 것만 우리가 가져간다니까. 이런 건 잡으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돼.
1: 내일의 바다를 위해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죠. 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8시간. 바다로 내렸던 그물도 거의 올라왔습니다. 해파리에 방해가 있었지만 어창에 아귀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확인데요. 바다로 내렸던 그물을 당겨 올리고 조업을 마무리합니다.
0: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방으로 입항합니다.
1: 조업이 끝나고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 새벽에 떠나왔던 길을 되짚어 바다 위를 달립니다. 아귀잡이는 하루에 그물을 한 번만 내리는 것이 규칙이라는데요.
2: 아, 벌써 입항하세요?
0: 네, 이제 다 했으니까 입항해야죠. 요 우리 부산 연안 쪽에는 아귀잡이는 딱 하루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우리 자체에서 팀으로 정해가 15일 있고 어제 보호를 위해서.
2: 그럼 손해 아니에요?
0: 아니 뭐 손해가 아니죠. 본나라를 생각해야죠. 우리 고손들도 있고 이 바다를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잔잔한 고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어족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 하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매번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답니다. 다시 돌아온 항구. 갓 잡아 올린 아귀는 배에서 내리는 즉시 찰시로 위판장으로 보내지는데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4: 15kg 나가겠네요. 한 20명 될 수 있겠다. 아이고 먹으라.
1: 무트로 옮겨진 아귀는 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덮은 후 이송되는데요. 위판장을 통해 전국 각지로 보내진답니다.
0: 자, 오늘 물량 53개. 50몇 개 잡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5: 100개 이상 잡아야

0: 오늘 일정입니다.
1: 오늘 뭐 고기 없는 것 치고는 좀 잡은 페이까네 뭐 양호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달에 뭐 고기 이제 많이 나오면 뭐 많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일 또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좀처럼 배를 떠날 수 없는 어부들. 오늘 하루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려준 어구를 정리해주기 위해서인데요.
1: 나 이제 내일 작업을 위해서 그물 정리해놓는 거죠.
2: 다음 날 시작될 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배를 모는 선장 남편이 그물을 정리하는 사이 건너편에 선 아내는 아기와 함께 덤으로 걸려온 물고기를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3: 일본 말로 아까 못 치고 우리나라 말이 눈 볼 때 눈이 톡튀 나왔잖아.
2: 별미로 불리는 생선이랍니다.
3: 이거 김장 때 김장 속에 치킨처럼 삭카즈가 김치도 맛있고 엄청 시리 고기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배하는 사람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먹지.
2: 그 사이 그물 정리가 끝났습니다.
1: 아, 오늘 끝!
2: 그런데 다시 배 뒤로 향하는 김진호 선장.
1: 네, 아기 먹으려고, 아기.
4: 아, 아기 드신다고, 여기?
1: 예, 예. 일 다 끝났으니까 배에서 해가 먹어야지. 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시. 한번 맛보자고.
2: 아기 하면 찜이 가장 유명하지만, 어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답니다.
1: 아, 회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이 아기는, 꼬리 부분 또 해먹는 줄도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에서 잡는 사람 많이 못 먹습니다.
2: 신선한 아기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1: 우리는 이거 뭐 웬만한 건 맛있다 소리 안 했는데 아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2: 어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맛이라는데요.
1: 자자.
0: 아, 감사합니다.
1: 마담 보세요. 이 아고가 정말 이래 맛있는 줄 몰랐죠.
0: 아, 더 먹어도 됩니까?
1: 꼭 들었어, 꼭
0: 들었어. 다른 고기보다 일단 이 탱글탱글한 거와 쫀득쫀득함이 조금 틀립니다. 좀 살코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 씹는 이 즐거움이 또 있고요.
2: 뱃사람들의 별미 회가 있다면 아기 음식의 원조는 찜이죠. 아기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마산입니다. 아기를 많이 낚아 올렸던 곳도 이곳 마산항이었죠. 바다와 인접해 있어 1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마산 어시장.
3: 여기 바다다, 바다. 여기 바다인데, 이거 지금 다 막아놨는데, 지금 다 있다. 옛날에는 이거 고성 대머리도 있었고, 그렇다고 저 도성도 가고, 아이, 컸어. 컸는데, 막 자꾸 매립을 하고 이래서, 다 줄어졌어.
2: 지금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고깃배를 보기 힘들어졌지만 마산항은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들던 중심지였는데요. 경제발전과 함께 마산항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됐죠. 물고기와 상인이 넘쳐나던 마산 어시장. 항구와 인접한 이곳은 여전히 신선한 해산물들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마산 앞바다에서 낚아올린 것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0: 바다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죠.
1: 바다가 깨졌다 이 말자는 통영에서 이제 고선에서 이제 만찬 받았다든지.
0: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도 몸값 비싼 물고기는 바로 아귀입니다.
2: 옛날에는 뭐 텀벙 버렸다지 물에. 옛날에는 안 먹고 다 버렸는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할매가 요새 귀한 몸이 돼서 한 마리에 뭐 15,000짜리도 커다 나고 10,000짜리도 꽤 나고.
0: 한때 버려지던 생선에서 귀한 몸이 되어버린 아귀. 마산 어시장 안에는 이 아귀만 전문적으로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어물전을 했었다는 김옥순 어르신. 언젠가부터 아귀만 손질해 팔아도 일손이 모자랄 만큼 아귀의 대우가 달라졌답니다.
3: 입이 크다고 아우락했겠지.
2: 요 입이 이래 크잖아 봐 이래. 그런 게 참조기도 들어 있고 고등어 새끼도 들어 있고 뭐 내리치니 뭐니 뭐 안 들어 있는 거 없어. 그러고 다 들어 있어.
0: 큰 입으로 통째로 삼키는 습성 때문에 아귀 배 안에 생선을 팔면 아귀 값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랍니다.
2: 이거 하고 여기서 나오는 뽕하고 그것만 못 먹고 다 먹었어.
3: 무슨 생선이고 못생긴 게 맛있다 안 하디. 아우가 이게 못생겼어도 맛있거든.
0: 이빨과 쓸개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별미로 꼽히는 부위가 있습니다.
3: 이 간. 예, 아귀에는 요게 제일 진짜백이라 요거. 요거는 밥통하고 요 간하고 이거 삶으면 뭐 얼마나 꼬실까? 꼬시 아니야? 3만 5천 원.
4: 3만 5천 그러면 이거 이것저것.
0: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찾는 이가 많아진다는 아귀.
4: 쌀쌀한 날에는 아구탕이 많이 생각이 나서 자주 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생선이 되게 담백하고.
0: 50년 세월을 함께해온 아귀는 귀하고 고마운 생선이랍니다.
2: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먹고 나면 탈이 없어요. 소화가 잘 되고. 네.
0: 덤으로 끼워주거나 버려지던 생선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된 아귀. 마산 오동동에서 그 명성이 시작되는데요. 거리 곳곳에서 아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마산은 아귀 음식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귀가 식재료로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시초라 부르는 음식은 아귀찜입니다. 마산의 아귀찜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5: 네, 여기 이제 말린 아구입니다. 말린 아구는 이제 불리게.
6: 말린 아구요?
5: 예, 근아구. 마산의 전통이 마른 아구잖아요. 마른 아구.
0: 말린 아귀를 사용해 찜을 만드는데요.
7: 이거는 장작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소리가 나도록 햇빛에서 이걸 잘 말려줘야만이 여기에 잡내가 안 나고 요래 요렇게 그 물텀벙이를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0: 마산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귀를 말리는데요.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찬소리에 말려야 꼬들꼬들 맛있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살이 무르고 두꺼운 아귀는 보름에서 20일 이상 말려야 수분이 완전히 빠져 바짝 마른 아귀가 됩니다. 그런데 마산 사람들은 어떻게 아귀를 말려

0: 만들게 된 음식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건데요. 마산식 아귀찜은 바짝 말린 아귀를 물에 불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성과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음식이랍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귀찜 자체를 몰랐습니다. 스무 살 때 대학교 오가지고 마란찜을 먹고 처음에 기절했습니다. 맛없다고. 이건 무슨 아귀찜인데 하면서 내가 집어 던진 기억이 있으니 시집오고 마란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 다른 지역의 찜하고 틀리더라고. 아, 뭐 지금은 마란찜밖에 안 먹어.
0: 부드러운 식감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생아귀와 부덕하게 말려 감칠맛이 나는 건아귀.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마산을 대표하는 마산식 아귀찜의 또 다른 특징은 된장이 들어간다는 것.
2: 바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된장이 들어간 걸 껍질이 한 것에도 끝맛이 깨만해요.
0: 재래 된장을 풀어 만든 육수에 말린 아귀를 넣고 시원한 맛내줄 콩나물과 고춧가루 추가해 익혀내면 매콤하고 쫀득한 맛의 마산식 건아귀찜이 됩니다. 천덕꾸러기 신세 아귀를 사랑받는 음식에 바늘에 올린 아귀찜. 이 맛에 반해 한때는 아귀찜이 마산 어시장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꾸덕하게 말린 아귀로 매콤하게 익혀낸 마산식 아귀찜. 마산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성장해온 이들에게 아귀찜은 추억과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건아귀찜은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커다란 입에 날카로운 이빨, 못생긴 외모로 외면받았지만 최고의 외식 메뉴가 된 아귀찜.
3: 생물은 흐물흐물하고 이건 약간 튼튼하고 그렇게 맛있어.
4: 먹어보면 담백하고 쫄깃하고 참 맛있어요.
0: 아귀 좀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은 찜보다 이 음식을 최고로 칩니다.
1: 지금 이게 수육입니다. 수육. 아구 수육. 말린 거는 좀 꾸득꾸득한 맛에 젊은 층에 조금 안 맞더라고요. 깔끔한 거. 양념이 아예 안 된 아구 자체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아구 수육입니다. 자, 요거는 아구의 내장. 대하고 대창.
0: 아귀 수육 중에서도 내장은 별미 중의 별미라는데요. 아귀 본연의 맛과 함께 내장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빨과 쓸개를 빼고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특히 수육은 신선한 아귀로만 조리가 가능한 음식이기도 하죠.
2: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아귀찜을 놔두고 무는 거예요. 네? 문다고.
1: 예, 그리움에 이제 막 뭐 음식 그러신가 봐.
0: 누군가에겐 그리움을, 또 누군가에겐 위로를, 그리고 뱃사람들에겐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귀. 그 아귀를 만나기 위해 어두운 바다를 다시 달려갑니다.
5: 아기는 뭐 매력덩어리죠. 뭐. 항상 우리한테 뭐 행복을 주는 고기고. 뭐 그러고 뭐 아기.

0: 전직이었습니다. 전직이었고 거기서 고마 잘하면은 그 후손들도 아기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곡이죠.
1: 어떤 고난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2: 휴양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갔어요. 그 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멸치를 많이 실어가 배가 이래 전복이 돼가지고 그 추운데 물속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 결국 사기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3: 무서울 법도 하겠어요.
2: 무섭죠. 우리 요 바닷가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물속에 들어가봐야 바닷물이 짠 줄 알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겁 없이 설치다가 죽어요, 죽어. 바람 보는데 뭐 욕심내고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 자연이 주는 그대로 받고 살고 이래야지.
1: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받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기를 낚습니다.
2: 우리한테는 이 바다가 은행입니다, 은행. 이자 없는 은행입니다. 나가 고기만 돈만 찾아오면 되는 데가 바다. 아기 올라오면 머리 쓰다만 죽었어요.
1: 한때는 버려지고 천대받았던 물고기 아기. 하지만 그 아기가 있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그 힘으로 다시 아기를 만나러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0: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가족들과 가까운 바닷가에 간다? 근데 어느 바닷가를 가도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세죠.
1: 하나, 둘, 셋, 오!
2: 무섭게 달려듭니다. 놓치는 법이 없죠.
0: 하지만 우리는 이 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인간과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숨어 지내는 괭이갈매기들이 있습니다.
1: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

0: 이게 자연이고 이게 야생이고. 사람을 이렇게 떠날 때는 아이 아파. 손에 있는 것도 낚아채고.
1: 과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던 괭이 갈매기는 여기 없습니다. 대신 매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치열한 다툼이 이들 앞에 놓여 있죠. 이것이 야생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번 여정도 섬이라고 하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닌 거 생각하면 뭐 이러다가 서해안 섬은 다 가겠네요. 아, 작은 섬들은.
2: 오늘은 특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0: 뭡니까? 응? 비옷인데? 왜요? 비 와요? 오늘? 비까지 와요? 배 안 떠?
2: 비는 안 오는데.
0: 네.
2: 필요하다고.
0: 비옷을 괭이 갈매기하고 비옷과 뭐지? 어쨌든.
1: 비보다 더 무서운 비가 있다는 걸 저 때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0: 아, 저 배 아니라 혹시 저 비행기 타고 어떻게 좀 괭이 갈매기 만나고 뭐 이런 거 없나?
1: 생각만 해도 신나지만 상상일 뿐이죠.
0: 근데 이 배가 오! 깜짝이야. 아니 여기 그냥 그대로 앉아 있어요. 얘네들이 벌써 뭐 먹이를 주는 줄 알고 뭐 오! 다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1: 배만 떴다 하면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인간들보다도 이 과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네요.
0: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배가 갈 뿐인데 왜 괭이 갈매기가 쫓아오냐고. 가만히 있어봐. 야.
1: 전 그저 봉지만 들었을 뿐인데요.
0: 어 잠깐만 잠깐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어. 정말 잠깐만
1: 어찌나 성격들이 급하던지요.
0: 너희들이 한번 이거를 먹을 수 있는가 보자. 하나 둘 셋 오 셋 오 오 하나 둘 셋 오.
1: 그나저나 제가 저렇게 즐거워했나요? 이 과자 앞에서라면 겁도 체면도 위아래도 없습니다.
0: 아니 없는 손가락을 왜 집으냐고.
1: 아주 민첩하죠. 하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 손가락을 물고 가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0: 아니 왜 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가 기다려 기다려. 어우 기다렸다가 어 말 잘 듣는데.
1: 오. 이 정도면 반려새라고 해도 될 정도. 이제 슬슬 목이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0: 괭이 갈매기요? 다 찍었잖아요.
2: 좀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어요.
0: 표정 한 변화 하나 안 변하고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더 먼 곳으로요? 배 타고?
1: 가야 한다니까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딜 가도 이렇게 괭이 갈매기 천지인데 왜 굳이 멀리 가야 하는 거죠?
3: 그리고 또 자연
1: 인천항에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줄 귀인을 만났습니다.
0: 이 갈매기 하면 그냥 이름 그냥 갈매기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또 괭이 갈매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3: 꾸는 소리를 들어보시면 냐옹 냐옹 하는 고양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괭이 갈매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재밌게도 일본어 표현도 우미네코라고 해서 바다에 사는 고양이 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0: 그러면 바다에 사는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갈매기를 표현하고.
3: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4: 야옹! 야옹! 야옹!
0: 고양이 소리 같은가요? 제가 직접 만나보니까 이 고양이랑 닮은 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로 극강의 생존력이요. 이 어디서나 살 수 있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죠.
1: 오다하오다 이제는 연평도까지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이 코앞인 그런 섬이죠.
0: 아니 여기가 대연평도라서 지금 조금 왠지 안개가 낀 듯한 날씨에 날씨가 어떤가 좀 확인하려고 봤더니 북한이라고 뜨는데요?
1: 이런 곳 처음입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불과 10km인 연평도는 다시 대연평도와 소연평도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나뉩니다.
3: 네, 저희가 거의 두 시간을 넘게 배를 타고 왔었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대연평도인데. 네. 여기에 괭이 갈매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새들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구도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실제 괭이 갈매기의 서식지는 또 다른 곳에 있고.
3: 네,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0: 여기는 그냥 잠시 들렀다 가는 곳?
3: 그렇죠. 저희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잠시 들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1: 오늘따라 날씨도 참 스산하다 했습니다.
3: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곳은 바로 저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0: 그럼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3: 가까이서 설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1: 설마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냥 쓱 보면 아무도 없어 보이죠. 이 절벽은 인간의 눈을 피해 마련된 그들만의 거대한 왕국입니다.
0: 이 헬멧은 헬멧은 좀 큰 게 없나요?
2: 네, 이게 답니다.
0: 아, 진짜요?
2: 무조예요?
0: 네, 제가 사실 이 머리 여기가 커요. 그래서 웬만한 모자도 잘 안 맞아요.
1: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일단 올라가라네요.
5: 인사 각도는 약 한 30도 정도 되는데 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혹시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줄로프 살착으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0: 아니, 아 이게 무슨 난이도가 없고 뭐 절벽이 뭐 아니에요. 이런 절벽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로프만 잡고 올라가라 이거죠?
1: 그런데 저보다도 안쓰러운 분이 여기 계시네요.
0: 계세요 여기. 신발도 어디 그냥?
1: 네, 그래요. 갑니다. 가요. 저 위의 세상은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새들의 집단 서식지라고 하는데요. 그 생생함을 전해드리기 위해선 저도 야생이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0: 그
1: 제가 만약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를 포함한 제작진까지 무슨 액션 영화 찍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한 곱이 넘겼습니다.
0: 저 빨간 줄 잡아요. 이쪽 거는 곧 자. 오케이. 오.
1: 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4일째라는 담당 PD도 이러고 있네요.
0: 자, 하나, 둘, 셋. 됐어.
1: 가족들이 본다면 깜짝 놀랄 만큼 험한 이곳에 놀라운 광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0: 와, 뱅글 둥지들 엄청 많은데 눈앞에?
3: 네, 바로 눈앞에 나타나네.
1: 외딴 섬 절벽 끝. 그들만의 은밀한 세계가 있습니다. 새하얀 깃털, 우아한 자태. 백로 중에서도 키가 큰 편인 중대백로입니다.
0: 지금 백로 둥지에 여기가 사방 저기도 알 세 개, 저기는 새끼 한 마리, 여기는 새끼 두 마리. 어?
1: 백로 천여 마리가 하나같이 알을 품거나 새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는 가장 안전한 집이죠. 다닥다닥 백로 둥지가 마치 마을을 이루고 있는 듯하네요.
0: 우와, 여기 오니까 더. 와,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부화한 지 얼마나 된 새끼들일까요?
3: 지금 이 둥지 같은 경우는 부화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새끼들입니다. 지금 저희는 중대백로라는 여름철새 번식지에 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곳이 거의 대부분 중대백로로 이루어진 집단 번식지네요.
0: 어쨌든 이 중대백로도 철새잖아요.
3: 네. 추워지면 중국 남부라든가 인도 차이나 반도, 필리핀 이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
0: 아니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짧은데 네.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잘합니까?
3: 지금 앞으로 4개월 안에 네. 충분히 날아서 독립을 하고 이제 동남아시아인 월동 지역까지 혼자서 스스로 날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무리를 지워서 같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새끼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0: 어쨌든 그 과정을 이겨야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생태계에서. 네.
1: 언젠가는 몰라보게 아름다워져 있겠죠. 이 어미처럼요.
0: 우리 지금 오른쪽에는 알이 진짜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할 정도로 보석처럼 색깔이 너무 고와요.
3: 새들의 알은 신이 주신 완벽한 보석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알들을 수집해서 개인이 소장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알을 둥지에서 꺼내서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일종의 밀렵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저 그런 빛깔이 아니네요. 은은한 옥색. 일부러 흉내내기도 어렵겠습니다. 백로는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깨어나기까지는 2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고단함도 잊은 채 새끼만을 생각하죠.
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소장 목적보다는 오히려 드시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알을 식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합니다.
0: 왜요? 왜 먹어요?
3: 몸에 좋다라는 속설 때문에 그런 거죠.
0: 아니,

0: 두 개 드시지.
1: 네. 어?
2: 백로의 시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하얗고 가는 깃털. 바람에 나부끼니 더욱 멋스러운데요. 한때는 모자 장식용으로 수백만 마리의 백로가 남획됐다고 합니다.
0: 아, 정말. 깃털이 진짜 아름답다. 근데 왠지 긴 두 다리를 그냥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거를 지탱하려면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다리 하나 대고 여기다가 다리 하나 대고 딱 그 무게중심을 잡아서 그렇죠. 의지를 하면서 딱 서 있네요. 저렇게
1: 가지가 바로. 흔들려도 네. 머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만큼 균형감이 뛰어난 거죠.
2: 줄타기 명인이 따로 없죠.
0: 여기도 뭐 새 소리들이 뭐 오? 오? 오? 오? 이게 뭐지? 여긴 백로가 아닌데 저 뭔가요?
1: 까만 새가 보이시죠?
0: 까마귀는 아닌 것 같은데요?
1: 네, 보통 물까마귀라고도 하는 가마우지입니다.
0: 가마우지?
2: 저 물갈퀴가 보이시나요? 가마우지는 백로만큼 잘 날지는 못하지만 잠수는 자유자재로 한다는군요. 백로를 보고 와서 그런지 더 검게 보이네요.
0: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에 백로가 있어요, 지금. 네. 새끼도 있고.
1: 네.
0: 지금 이 한 공간에 가마우지가 여기다 둥지를 들고 이 가마우지도 집단 번식을 하고 있는
1: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 어쩌다 이런 마을을 이뤘을까요? 백과 흙, 철새와 텃새, 뭐 하나 닮은 게 없는데요. 숲의 안쪽 주인은 백로, 해안 절벽은 가마우지 차지입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오래전부터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네요. 가장 큰 가마우지 서식지가 바로 이곳, 연평도라고 합니다. 무려 지구상의 가마우지 중 10%가 산다는군요.
0: 아, 더 작은 새끼, 방금 부화한 듯한 새끼가 여기 있어요.
1: 저희는 방금 부화를 했습니다.
2: 아직 눈도 뜨지 못했는데요.
0: 아니, 어떻게 방금 부화한
1: 예,
0: 새끼예요?
1: 방금 지금 부화를 했네요. 저기는 거의 열흘 이상 된 새끼들이고 이제 꼬리깃이나 깃털이 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 와,
2: 피부 속까지 까만 게 신기하죠. 태어난 지 5, 6일만 지나도 털이 복슬복슬해집니다.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나요? 날이 더우면 이렇게 목을 부르르 떤다는군요.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어느덧 해질녘. 이제 서둘러 자리를 비켜줄 시간입니다.
1: 내일 저희가 갈 네. 섬이 저기 바로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내일 저희가 갈 섬. 또 작은 배를 이용을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들어가요. 괭이 갈매기를 만날 수 있겠죠.
0: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왔잖아요, 섬에. 네. 저기 북한 아니에요, 북한?
1: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고요.
2: 아,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남북이 대치하는 이곳에서 마치 평화협정을 내린 듯한 백로와 가마우지. 대연평도는 이미 평화의 섬이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더 작은 배죠. 연평도도 먼데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구지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죠. 인간은 더 이상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0: 아니, 저 하얀...

0: 점들이 다 새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말도 안 돼!
1: 정말 빼곡하게 섬 전체가 하얀 점들로 덮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0: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니, 좀 징그러운데요? 왜 이리 시끄러워? 아니 이게 진짜 수백마리가 아닌데요? 수백마리가?
1: 네, 여기만 대략적으로 10,000마리 이상의 굉이갈매기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0: 우와 얘네. 우와 어마어마하네. 태어나서 그런 섬 정말 처음 봤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얀색 점처럼 보였어요. 이 괭이갈매기에게 마치 섬이 점령당한 느낌?
2: 어제 본 것들은 새하얗게 잊었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군요. 구지도의 주인은 괭이갈매기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죠. 그것도 만 마리나요.
1: 구지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0: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로. 정말 말이 안 나온다. 이게 자연이고 이게 야생이고.
2: 제가 던진 과자를 받아 먹던 그 귀여운 괭이 갈매기는 이곳에 없는 걸까요? 눈 주변과 부리 끝은 검붉고 하얀 몸에 회색 등을 가진 것은 똑같은데 말이죠.
0: 지금이 어떤 시기죠? 새끼들이 지금은, 많은데요?
1: 네, 이제 새끼들이 부화한 지 이제 열흘 정도 대략 되는 시기고요.
0: 깜짝이야. 이 아이들이 지금 저희들을 갑자기 경계하고, 어쨌든 조금 예민한 시기죠?
1: 네, 지금은 번식기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부모들이 예민한 시기고요.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경계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자기 친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저희 머리 위로 날면서 이제 똥을 싸기 시작하죠.
0: 잠깐만. 감수봐. 잠깐만요. 와,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찍을 게 아니네. 폭격을 한, 가만 있어.
2: 하얀 바위, 보이십니까? 전부 녀석들이 싼 똥입니다. 이렇게나 잘 살고 있네요.
0: 우와, 여기 온데, 나 정말. 정말 다 싸고 하고. 이게 공격하는군요. 네. 저희를. 정말 그러지 마라. 갑자기 몸이 쪼그라드네. 네.
2: 태어나서 그런 박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출발할 때 받았던 비옷이 이렇게 쓰일 줄이야. 이게 사극이라면 두껍게 철갑옷을 입은 듯 했죠.
0: 이거는 쓰시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1: 네, 괜찮습니다. 네.
2: 그래, 너희들 마음껏 싸렵구나. 교수님을 따라 이제야 마음 놓고 전진합니다. 괭이갈매기들이 처음 이 섬에 도착한 건 지난 4월입니다.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이가 있는 곳은 최적의

0: 번식집. 섬 곳곳에서 소로를 졸졸 쫓아다니고 먹이를 주고받는 암수를 볼 수 있죠. 열렬한 구애 끝에 서로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저기도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결혼해서 출산도 다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 섬에는 대략 5천 쌍의 신혼부부가 있는 셈이죠. 이 섬에 찾아온 보람이 생겼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암수할 것 없이 교대로 알을 품는데요. 암컷과 수컷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생김새도 역할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품었어도 깨어나는 새끼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나마 첫 번째 알에서 태어난 새끼의 생존율이 가장 높다는군요. 5월 말에서 6월 초, 여기저기 새끼들이 늘어나면 부모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신선한 먹이를 부지런히 날라야 하죠.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 걱정도 두려운 것도 많아집니다.
1: 괭이 갈매기 한 마리는 힘이 없죠. 연약합니다. 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달라집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모이면 아주 거대한 힘이 생기죠. 무서운 포식자가 다가와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택한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 집단 번식이죠.
0: 집단 번식은 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2: 아, 개인 갈매기들이 저희가 좋으니까 막 와서 공격하려고.
0: 그들의 눈에 우리는 그저 침입자. 조금의 봐주기도 없죠.
3: 아, 정말. 아! 오! 정말 너희들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너희들을 조사하라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왔단 말이야. 어쨌든 아침에 사실 한 마리가 계속 공격하는 것 같아. 아침에 한
4: 자리를 바꾸시죠.
3: 아니, 설마 자리를 바꾼다고 할까요?
4: 사람을 알고 특정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키가 큰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머리가 높이 있으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꾼 거죠.
3: 그러니까 떠날 때는 아이 아파. 손에 있는 것도 낚아채고.
4: 그래서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들에게 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0: 혼쭐 제대로 났습니다.
4: 쟤예요.
0: 이러다 촬영도 못할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필살기를 꺼내들 차례입니다.
3: 새우깡만 이렇게 딱 들고 있어도 이 난리가 나는데. 그래. 자.
0: 소 닭보듯하네요.
3: 뭐 새우깡을 드니까 뭐 아예 나타나진 않는데 더.
0: 던져주면 먹을까 했는데요.
4: 하지만 지금도 보시다시피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새우깡에 크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3: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3: 아, 진작 말씀하시지.

0: 너만 너무 그냥 저만 바라보셔가지고.
1: 과자의 유혹에도 정말 꿋꿋하네요.
0: 네. 저 언니가 저 이 새끼를 계속 공격하는데요?
2: 네, 자기 새끼가 아니고 자기 영역에 왔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새끼는 쪼지 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니가 도착을 하게 되면 서로 언니 간의 싸움이 나겠네요. 자기 새끼를 왜 공격하느냐라고 해서 서로 간의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 많은 일이 그렇듯 집단 번식에도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처지에 있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내 영역을 침범하면 그것이 남의 새끼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요.
0: 야야, 왜 공격하냐고. 여기가 뭐 자기 집인가? 왜 그래?
2: 네.
0: 조금 일로 와 있어, 일로 와.
1: 섬 곳곳에는 미아도 넘쳐납니다. 새끼가 커가면서 먹는 양도 많아지다 보니 부모 둘 다 먹이를 구하러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호기심에 잠시 집 밖을 나선 새끼가 다른 어미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려움에 몸을 숨긴 새끼들. 어미가 올 때까지 이렇게 잘 숨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심하게 다치거나 굶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아, 새끼인데 죽어 있죠?
2: 예, 새끼가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머리 쪽에 피가 많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0: 네.
2: 보통 개갈매기는 세 개 정도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네. 그 중에 성공적으로 자라서 섬을 떠나는 개체는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 그러면 알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성공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나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두 마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2: 네. 두 마리는 알에서 깨지 못하거나 깬다 하더라도 생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알 세 개 중에 하나만 성공적으로 이 섬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는 거죠.
1: 우리의 눈에는 참 가혹해 보이는데요. 이 과정을 다 견뎌내고 살아남은 자만이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 땅은 좁고 먹이는 한정적이고 내 새끼는 또 살려야만 하고 또 나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섬 곳곳에서 정말 살벌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한시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죠.
1: 괭이 갈매기는 3년 정도가 지나야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는데요. 새우 과자를 좋아하던 괭이 갈매기들은 대부분 번식기가 아직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이었던 거죠. 저도 어릴 때는 과자 참 좋아했거든요.
0: 저희가 이제 이정천막 안으로 들어왔는데,
2: 네.
0: 그래도 야 여기 오면 좀 평온할 줄 알았는데 소리는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정말 크네요. 그래도 이 새똥을 안 맞는 것만 해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아,
1: 텐트가 오늘 저희의 둥지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 가만히 앉아서 보니 싸움이 더욱 가관이네요. 아우 정말 참 뜯어 말릴 수도 없고요.

0: 지금 갈매기의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네. 저렇게 잡고 서로 당기게 되면 마치 칼처럼 베일 수도 있습니다.
1: 자기들끼리요?
0: 지금 산동 카메라에 보시면 네. 날개를 물렸어요. 옆에 있는 개가 내려오고.
1: 아니 두 마리가 한 마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0: 예, 한 마리가 방금 날개를 펴는 과정에서 네. 양쪽 옆에 이웃 둘에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 아, 날개를 물고 놓칠렀네요. 네.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0: 일단 자기 세력권을 지켜야 네. 자기 새끼의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1: 아우.
0: 그래서 일단 정한 자기 세력권 안에는 지금 공격을 하던 개체도 또 공격하다가 다른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또 날개를 물리고 네. 또 옆에 물리고
2: 여기도
0: 네. 그 자기 세력권에 들어온 남의 새끼들은 가차없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새끼에게 위협이 될 요인들은 모두 다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3: 매일 저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면 사는 게 아니겠네요. 새끼가 살아서 무사히 이 섬을 빠져나갈 확률은 고작 30%. 나고자는 버려집니다. 괭이 갈매기는 부리 끝이 갈고리처럼 약간 휘어져 있는데요. 쪼이거나 물리면 크게 다치겠죠. 다시 둥지안. 여기엔 패자도 있습니다.
1: 근데 둥지안에 새끼가 죽었나요?
0: 네, 죽은 것 같습니다. 원래
1: 아 죽었네.
0: 두 마리나 세 마리가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한 마리만 남았던 마지막 새끼가 죽으니까 네. 어미가 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어미가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꾸만 뭔가를 지켜보고 주위를 살피고 막 이러네요.
0: 네. 올해 의도했던 새끼들이 이제 모두가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번식 자체가 실패가 된 것이죠.
1: 아 울면서 네. 아 답답해.
0: 보통 새끼가 죽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은 네.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드라마 같아요.
0: 네, 이쪽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마치 전쟁터처럼
1: 맞습니다.
0: 살아남기 위한 전쟁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새끼들이나 알이 결국에는 죽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나가는 태어나는 새끼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집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결말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 혹독한 번식기를 치르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수많은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새끼들은 7월 초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데요. 약 한 달간의 훈련을 거쳐 이 섬을 떠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이 섬에 또 다른 동거인, 아니 동거새가 있습니다. 괭이 갈매기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외모의 이 녀석. 주걱 모양의 길고 넓적한 부리와 바람에 날리는 뒷머리가 참 인상적인데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입니다. 괭이갈매기와는 서식지나 먹이가 겹치지 않아서 별로 싸울 일이 없다는군요. 야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괭이갈매기와 다른 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둥지를 한 곳에 짓고 공동육아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유치원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들은 아이를 맡기고 편하게 먹이를 구하러 가죠. 어미 몇몇이 남아서 남의 새끼까지 보살펴줍니다. 아직 부리 모양이 주걱은 아니지만 어미를 똑 닮아 티스푼 정도 되는 것 같죠.

0: 한때는 전 세계에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저어새. 다행히 지금은 6천 마리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구지도는 가장 큰 저어새 무리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의미가 있죠.
1: 이 갈매기들이나 바다새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 새들은 주로 바다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래서 섬 생태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바다와 육지와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바로 바다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편견이 있기는 합니다. 멸종위기종은 왠지 보호해야 할 것 같고 흔하디흔한 괭이갈매기는 조금 덜 소중한 것 같고 말이죠. 때로는 그들을 방해꾼이나 천덕꾸러기처럼 대해왔는지도 모릅니다.
1: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괭이갈매기처럼 굉장히 흔한 종이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그러면 생태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절 기능, 공급 기능, 지지 기능이라든 여러 가지 혜택들이 바로 가장 많고 가장 흔한 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의 보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흔한 종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오늘도 질리도록 본 이 녀석들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3: 이 새끼 들어왔어요.
4: 새끼가 들어왔다고?
3: 새끼가 너무 머리를 다쳐가지고 들어왔어. 어머.
4: 지금
3: 너무 다쳤는데. 이게 지금 둥지를 이탈해가지고 말 그대로 네. 다른 성체한테 공격을 받아서 지금 다 까인 거잖아요. 네. 야, 이 아이는 지금 어디를 다른 데를 나가도 살지를 못했지.
1: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둥지를 다시 찾아가는 것인데요. 지금 일단
3: 저희가 다른 찾아줄 수도 없잖아요.
1: 둥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0: 살기 위해 발부둥 치다 이곳까지 도망왔네요. 이 섬에 와서 참 여러 번 이런 순간을 목격합니다. 비집고 들어가도 어디를 쳐다봐도 어미의 품처럼 안전한 곳은 없죠. 인간인 저는 어서 이 전쟁이 마무리되는 가을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내 귀가 얼얼했는데요. 괭이갈매기는 울음소리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참 시끄러웠던 괭이갈매기 소리. 이 섬에 계속 울려 퍼져서 한 생명이라도 제 어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떠난 구지도. 이제 9월이 되면 새들마저 떠나 구지도는 다시 텅 빈 섬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면 이곳에 또 다른 가족이 탄생하고 다시 전쟁 같은 시간이 이어지겠죠. 벌써 어미만큼 자란 새끼도 보이고 서툴지만 날 준비도 시작했네요. 이제야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5: 괭이갈매기를 보면서 저는 도시가 떠올랐어요. 함께 살면서 또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괭이갈매기가 인간이 사는 모습을 좀 닮지 않았나요? 이제는 괭이갈매기가 결코 평범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전투 끝에 살아남은 야생? 야생 그 자체니까요. 바로 우리처럼요.

0: 이 사람 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아니, 어쩌면 얘네들이 이럴까? 어마어마한데? 아니, 그러지 말고 손 하나 놓고 이렇게 해봐봐. 손 하나 들고. 얘네들 왜 끝에 것만 잘 먹고.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일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0: 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평가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런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욱입니다. 오늘은 이런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싹싹한 성격으로 회사 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진대리. 어느 날 진대리에게 엉뚱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윤 과장이 여기저기서 자신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고민하던 진대리는 인사팀에 윤 과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인사팀은 진대리를 1차 면담하고 윤 과장을 즉시 대기 발령한 뒤 윤 과장과 주변 연구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마칠 무렵 정기 팀장 회의를 마치고 열린 회식 자리에서 엉뚱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조사를 총괄하던 인사팀장이 사실 윤 과장이 진대리에게 평소 호감이 있고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동료들에게 넋을 놓고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였다. 윤 과장은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는데 진대리가 한 칼에 거절하고 꼭 해고해달라고 하더라. 진대리 성격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대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격분한 진대리는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 CEO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인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기업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안 유지에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사례처럼 조사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보안 유지에 실패하면 그건 대체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은 법적 책임을 포함해서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또 다른 법적 분쟁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상황에 몰리고 그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위자료와 같은 눈에 보이는 책임보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래 이어지고 또 쉽게 지워버리기 어려운 낙인 효과가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도의 개인 오피스나 책상 간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사무실에서 남녀가 섞인 총 1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3개월쯤 된 한 주임이 인사팀에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한 겁니다. 그녀가 지목한 가해자는 몇 자리 건너 근무하고 있는 박 팀장이었습니다. 입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출입구 근처에 본인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혹은 업무 지시를 핑계로 옆자리로 와서 자신의 가슴을 종종 훔쳐본다는 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사팀장이 즉각 면담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훔쳐보기가 일어난 시간과 상황에 관해 일관된 주장을 했고 허위 신고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훔쳐보기를 강력히 부인할 뿐 아니라 신고에 관한 보강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훔쳐보기를 확인한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고 이전에는 피해자가 박 팀장의 훔쳐보기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만 내지 고충을 토로한 적 또한 없었습니다. 인사팀이 신고에 따른 조사를 모두 끝냈다면 이럴 때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대로 박 팀장의 훔쳐보기 등을 인정하고 팀장 징계를 단행하는 일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없이 신고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팀장이나 팀원의 배치 전환 등 다른 인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이안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쯤에서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대학 교수를 해임한 사건을 다루면서 대법원이 최초로 선언한 이래 성추행, 강간,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비위 행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고 그런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쉽게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요약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일 수 있으니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입증이라는 겁니다. 고도의 개연성 있는 입증은 형사 판결 유죄 입증에 요구되는 입증, 즉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10중 8구의 심증이 필요한 입증입니다. 확률로 쳤을 때 51%가 아니라 한 80%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 상당히 엄격한

한 수준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돌아가서 개방형 사무실에서 3개월 동안 계속 가슴을 봤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용어도 성인지 감수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결코 피해자 절대주의가 아닙니다. 권력관계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욕구와 관심을 중심에 두고 사법 절차 그리고 모든 사건 해결 절차를 진행하자는 태도지 범죄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 말을 가해자 말보다 우선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조치함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따르더라도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피해자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안을 보면 앞선 결론은 박 팀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성인지 감수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있을 것을 기대한 목격자나 박 팀장의 평소 행실과 같은 피해자 진술을 보강하는 직접 간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인사 법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강의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강의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무리한 주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하소연성 질문이 쏟아집니다. 가령 지나친 장기간 업무 배제 내지 병가의 주장, 승진이나 평가상 불이익 배제의 서면 확약 요구, 비협조적 동료들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과도한 법적 조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행위에 대한 무차별 신고에 관한 질문 등입니다. 실무에서 실제 그런 주장이 많고 그런 주장을 받은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적정한 대응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방증입니다. 실제로 아닐 것 같지만 정말 허무맹랑한 허위신고도 가끔 발생합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한 여직원이 본인이 폰을 안 가져왔으니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진을 찍고 찍었던 사진을 개인 카톡으로 전송해줬는데 이때 보낸 사진을 도찰 증거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작정하고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니까 회사에서는 사진을 찍어준 남직원에게 사과하라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했더니 남직원에게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고 직전까지 가서야 여직원이 물러났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여직원은 다른 회사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가 발견되면 신고자, 비위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 피해자, 기타 관련된 임직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 활동을 합니다. 진술 청취, 서류 조사, 포렌식, 대기 발령 같은 인사 조치, 기재서 발송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법과 규정에 근거한 인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중 피해자와 관련해서 기업은 조사활동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이후 후속 인사조치에서 피해자 보호를 염두에 두고 보복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비록 법에 정의된 바는 없지만 이것이 기업이 지켜야 할 피해자 존중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존중 원칙은 기업이 조사와 후속 조치에서 언제나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고 피해자의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 원칙 하에서도 기업은 공정한 조사와 인서질서 유지를 위해 피해자 요구와 달리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의적 허위 주장을 하면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징계 등 대응 조치를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대처에는 피해자 이사의 존중과 함께 공정한 인사권 행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피해자 존중 원칙을 유념하면서도 그 원칙이 오용되어서 스스로 인사권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하지는 않는지 한편에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도 잘 알아야 하지만
공정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고 지성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 목소리가 너무 치우칠 경우 정당하게 성희롱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신뢰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이상 오피스빌러 문제로 고심하는 기업들을 자문해온 기업노동변호사 조상욱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 보통의 직원을 대할 때보다 훨씬 주의를 기울이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입장에서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서 직원 A가 본인 컴퓨터를 통해서 기업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A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이 직원이 고발에 관여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10여 건의 보복성 고발을 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총무팀장이 본인 승진을 막으려고 최소 승진 연수를 늘리는 사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징계 조사를 할때 출석 대신 서면 진술을 하겠다고 알렸는데 인사위원장이 거부를 해서 본인의 소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고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사팀원이 인사기록상 A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진술을 해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본인 승진을 막으려고 직원 모두에게 적용될 사규를 변경했다는 것도, 그리고 조사 대상 직원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출석 조사를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평가가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개된 것도 마땅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하나 문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상당히 억지스럽지 않으신가요? A는 이런 주장 하나하나를 별개의 건으로 같은 직장의 동료 직원을 상대로 10여 건을 형사고발한 겁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본인이 무단 정보통신망 침범이 발각돼서 고발당하자 그 조사와 처리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 분쟁에는 절차라는 것이 따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결국 검찰이 A의 모든 고발을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 처리하기까지는 첫 고발 시점으로부터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A는 그 이후 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법적 조치를 수단으로 동료 직원과 기업을 괴롭히고 또 손해를 입히는 오피스빌러는 일반 기업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수사기관 고소나 고발, 소재기를 활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오피스빌런 행동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조사와 대응은 원래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기업한테는 전문 영역도 아닙니다. 법적 조치 대응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닥치고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물쓰듯 쓰게 됩니다. 게다가 동료 간 불화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법적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A와 직장 동료들이 예전처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협조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 타겟이 된 동료 직원들이 부당하게 억울함, 불안, 고통, 사기저하 등에 시달리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무분별한 법적 조치는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 심지어 그 사정을 악용해서 행해지는 악행입니다. 기업은 A 같은 직원이 나타나면 우선 처음

처음부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징계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법적 분쟁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 기업은 똑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똑똑한 대응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똑똑한 대응에는 공통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첫 대응에서의 관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대응 시점을 정하고 준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오피스 빌런의 성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성찰의 반성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 정당성을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첫 대응이 나오면 그 대응이 무엇이건 일단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 무효를 주장하는 식으로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만약 정당함을 입증하지 못해서 첫 대응이 취소되면 부작용은 깊고 오래가고 수습이 아주 힘듭니다. 이들은 더욱 강화된 자기 확신으로 같은 악행을 반복하고 분쟁을 장기 지속할 우려가 큽니다. 반대로 오피스빌런 스스로가 기업의 첫 대응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슬쩍 꼬리를 내려서 아예 다툼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다툼이 있더라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빌런 대응에서 대단히 긍정적 사인입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은 사내 직원들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점점 수위를 높이면서 후속 대응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오피스빌런은 마음 편하게 활개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대응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선 사례를 보면 A에 대한 징계는 첫 고발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 첫 고발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의 성향을 이미 잘 알고 있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맥락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인사 담당자는 A의 불순한 동기와 법적 조치가 가진 문제를 첫 고발이 있었던 즉시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도 10여 건의 무리한 고발이 이어졌으니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아마 발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그런 확신의 근거에서 A를 곧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려 1년이나 고발에 대한 수사당국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이어질 분쟁에서 A의 진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해서 적절한 첫 대응 시점을 끈기 있게 기다린 것이 아닐까요? 결국 긴 기다림 끝에 법원도 A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A 고발은 막연히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고발이고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진정성에도 이문이 드는 측면이 있으므로 고발을 남용해서 조직 단합을 저해하였고 A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마 동료 직원들은 더 이상 A를 사무실에서 마주칠 일이 없게 되고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고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적 조치를 당해서 조사받고 마음을 졸이던 때의 불안감, 불쾌함과 상처는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런 종류의 기억과 상처는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적절한 대응으로 결국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동조사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이야기 편향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야기 편향이란 이야기가 진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는 편향을 말합니다. 어떤 실마리를 갖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고자 하는 충동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노동조사에서는 금기입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가해자가 하나하나 근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허점을 드러내고 기업 선입견만 부각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과 징계 양정의 정당성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할 때 한꺼번에 신고하기 때문에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략 봤을 때 큰 사안이 잘못됐다 싶으면은 다 잘못했다고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마음에 승복하지 않고 결국 분쟁이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 오피스빌런은 다른 업무를 할 때 기업 노동 변호사에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편향을 경계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줌인과 줌아웃 사이를 바삐 이동하면서 편향에 빠지지 않고 조심조심 나아가야 합니다. 고단함을 이겨내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할 때 조사팀은 비로소 한 걸음 더 진상 발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카온이라고도 불리는 아프리카 들깨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들은 주로 사하라 사막 동쪽과 남쪽 아프리카 초원 지역에 서식하면서 20마리, 30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정교한 협동 사냥을 펼칩니다. 이 아프리카 들깨들은 특히 끈질긴 사냥법으로 유명합니다. 임팔라나 가재, 그러한 영양류들이 탈진할 때까지 시속 64km의 속도로 최고 1시간까지도 추격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탈진 포식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냥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사냥 성공률이 무려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힘이 월등한 사자가 30%, 하이에나가 25에서 30%인 것에 비하면 곱절이나 높은 겁니다. 오피스빌런을 대할 때는 이런 끈질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덮쳐오는 무력감을 이겨내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강인한 결심, 그리고 그 결심으로부터 나오는 안간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오피스빌런, 때를 기다리는 아프리카 들깨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응하라고 하겠습니다.

0: 친구가 여운별량인 것 같은데요. 어, 혹시 여운별량?
1: 아, 네.
0: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4관왕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1: 어, 자유형대.
0: 네.
1: 그 다음에 자유 50.
0: 응.
1: 150m.
0: 150m.
1: 총계형 200. 네, 다들 200 그렇게 뛰었어요.
0: 와, 그럼 5종목에서 4종목이나 금메달을 딴 거예요?
1: 네.
0: 아, 대단합니다.

0: 반짝반짝 빛나는 은별. 네, 드디어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수영 4관왕에 빛나는 우리 은별 양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야, 은별 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하인조학생 2학년 명배입니다.
0: 네,

0: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은별양 이름도 너무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운별 엄마 김선희입니다.
0: 네, 어머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은별양이 훈련한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런닝하고 또 체력 훈련하고 수영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는 건가요?
1: 학교 끝나고 한 4시 반부터 한 2시간은 체력 운동을 하고요. 바로 그냥 환복하고 수영을 한 2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한 6시부터 2시간씩 한 2년 넘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아니, 말로만 들어도 이 훈련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은별량 힘들지 않아요?
2: 수영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0: 우리 은별양은 어렸을 때좀 어떤 아이였나요?
1: 우리 은별이는 조금 느렸죠? 모든 것들이 조금 또래 아이들보다 느리긴 했어도 되게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웃음을 주는 아이였고, 인사성도 너무 밝아서 은별이 때문에 제가 또한 가지 한 가지 더 배우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행복해 했고요. 네.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지적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정도 되고요. 4살 때서부터 인지와 언어나 뭐 그런 놀이 치료는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0: 은별양, 우리 할수 있다고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2: 네.
0: 우리 은별양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2: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상장이네요?
2: 네.
0: 종목 자유형 25m 1위, 50m 1위.
2: 네.
0: 야, 이게 처음 대회 나갔을 때 받은 상장인가요? 야, 대단한데요?
1: 은별이가 조금 늦게
0: 네.
1: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장애 등급을 받고요. 참가의 의미를 두고 그냥 출전했던 대회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운이 좋게도 두 종목에서 1위를 하게 되어서, 예, 은별이가 그때 이제 좀 눈에 띄었죠.
0: 우리 은별양, 이제부터 우리 좀 친해졌으니까 그냥 은별이라고 할게요.
2: 네.
0: 네. 은별아,
2: 네?
0: 요 뒤에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2: 아, 이거 금메달입니다.
0: 이게 금메달도 하나도 아니고
2: 응.
0: 이게 네 개의 종목을 다 휩쓴 건가요?
2: 네.
0: 아, 그럼 혹시 저 직접 좀볼수 있을까요?
2: 아, 네.
0: 와. 어우, 이거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와. 야, 이때 4관왕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2: 엄청 좋았어요.
0: 와, 내가 좀 선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
2: 아, 이 상자 받으면서 뭐 훈련 선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이게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니까 본인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어머니.
1: 관심 받고
0: 네.
1: 그러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저 아이지만 이렇게 승부욕이 있고 이렇게 끈기가 있는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0: 네.
1: 훈련하는 거 보면서 저도 아이한테 배울 게 많더라고요.
0: 4관왕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은별이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은별이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은별이한테 수영이란 무엇입니까?
2: 물속에서 돌아다니고 수영이 저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수영은 행복이다.

6개월 전에 비해서 물론 지금도 영법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적 선수들이 조금 늦어요. 그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량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은별이야, 지금 네? 어떤 운동 하고 있는 거야?
1: 어깨 근력 운동이요.
0: 어깨 근력 운동? 아, 저도 좀 한 운동 하거든요? 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자, 저는 손이 좀 불편해서 네. 한번 감을게요.
1: 네.
0: 자, 알려주시죠.
1: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0: 아, 그러니까 여기 어깨는 고정을 해놓고.
1: 네.
0: 이렇게 뒤로?
1: 네.
0: 지금 저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1: 이렇게.
0: 오.
1: 하는 거.
0: 어, 느낌 온다.
1: 네.
0: 어깨가 빡빡해지고 있어.
1: 네.
0: 어,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걸 하루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1: 한 30개씩? 뭐 그렇게.
0: 30개씩?
1: 네.
0: 아, 난 10개만 할래. 자, 이제 어깨는 배웠으니까
1: 네.
0: 다른 거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뭐 이런 거.
0: 아, 이렇게 해서.
1: 네.
0: 은별아, 은별 선수? 저 좀 알려주세요.
1: 네.
0: 자.
1: 이렇게 해서
0: 나 이렇게 얼굴 지금 막고 있는 거 맞는 거예요?
1: 아니요.
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요.
0: 이거 맞는 거죠?
1: 아니요, 안 맞는 거
0: 같아요. 안 맞는 거야?
1: 네.
0: 자, 그럼 전 지금 앉아있으니까 좀 밑에다 할게요.
1: 네.
0: 아, 오케이. 이건 지금 어떤 운동이에요?
1: 어깨 운동이에요.
0: 이것도 어깨 운동이에요?
1: 네.
0: 이것은 하루에 얼마큼 해요?
1: 한 30개씩 정도.
0: 30개? 저는 딱 이만큼만이 딱인 것 같은데. 저 더 해야 돼요?
1: 아.
0: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은별이가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1: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0: 와, 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네 분이 다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다 닮았어요.
2: 유전자의 힘이 위대하더라고요.
0: 은별이랑 이 가족들이 굉장히 또 애정이 남다른 가족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2: 저희는 이제 은별이로 인해서 또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은별이랑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은별이가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하면서 뭐 시간상도 그렇고 해서 좀 소홀해지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회를 나가면서 온 가족이 다 총출동을 하고 있죠.
0: 야,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 제 친동생이 하나가 돼서 저를 이렇게 돌보면서 저희 가족이 더 끈끈해졌었거든요.
2: 맞아요.
0: 그러면서 더 사랑을,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었는데 은별이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더 끈끈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은별이 언니한테 제가 직접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내 동생 은별이에게. 안녕 은별. 오랜만에 편지로 말을 전하려니 좀 어색하네. 일단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무려 금메달 4개라는 좋은 성적 낸 거 진심으로 축하해.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멋지더라. 여기 따봉 2개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가끔은 좀 쉬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스스로 운동을 해야 한다며 말했을 때 깜짝 놀랐었어. 때론 언니보다 더 언니 같은 자세로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집 비타민. 그리고 언니가 진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길 바랄게. 다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안녕. 아우, 저도 야.

0: 가족들의 사랑이 있기에 은별이는 오늘도 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우리 수영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은별 양. 우리 은별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1: 저 훌륭하고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될 겁니다.
0: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지금도 1등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가대표가 돼서 전 세계에서 또 금메달 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0: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참 행복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행복한 꿈을 꾸시나요? 그게 어떤 꿈이든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박유아와 함께 할 수!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준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용입니다. 자, 우리 이번 회차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량을 줄이려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기본서 두께가 기본적으로 3, 4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3, 400페이지 분량을 전부 다볼 것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들만 여기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강에서는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8문항을 살펴볼 건데 이 8문항에 나오는 기본서 페이지대로 제가 문항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또이 문항수에 맞도록 책 기본서를 보시면서 참조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서를 딱 열어보면 나오는 게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게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의 등록. 그럼 토지의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를 일단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럼 판단 기준은 뭐예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올 때는 국장, 토지 이동이라고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할 때, 그때 그 등록의 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될게 계획의 수립이죠. 이때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인데,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토지 등록을 할 때는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그렇죠?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럼 이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문항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기본서를 딱 펼치게 되면 지적법, 공간정보법 맨 처음에 뭐가 나올 거다? 그렇죠. 토지의 등록이 나올 거고 그 토지의 등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정리된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실제 여러분이 그 두꺼운 기본서를 많이 축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부분만 볼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지번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등록 그 다음 파트가 지번입니다. 그럼 이제 지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될지를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상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와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부분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내가 공부할 거가 중요하죠. 그럼 이 개념은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본번의 부번, 등록전환과 신규등록은 예외적으로 본번의 본번이는데 이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다시 추가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분할시, 그 다음 합병시, 그죠?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 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도 함께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지번에서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1순위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일반 농가 관련해서 출제하는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등록자랑과 신규등록,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에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되겠다. 그죠? 자, 이 내용을 기본 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일반 논적인 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라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번은 지목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모한 파트다, 예, 높은 파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지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목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이제 토지 등록 끝나면 지번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목인데, 이 지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목에서 여러분이 뭘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목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을 할 때는 용도를 읽어보고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지목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지목의 구분을 가지고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지목의 구분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용도를 반드시 다 알고 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임야죠. 그 다음에 유원지죠. 그 다음에 잡종지.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이 네 가지 지목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용도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출제인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니까요. 또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요. 그럼 그 내용까지 해서 지목의 구분 28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목의 종류 28가지 중에서 가장 용도가 많은 게 잡종지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항상 지목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 때 지금 나와 있는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 얘네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시키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잡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도 있을 거고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 맞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그 다음에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여기 나와 있는 용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답은 4번이죠.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들은 지목은 방방방방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제방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지을게요. 기본적으로 지목의 시험 출제 유형은 이와 같은 유형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용도를 읽고 그 해당하는 지목이 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실제 출제니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를 시킬 때는 요 네 가지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 네 가지와 관련되는 용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서 배웠던 지번 필수 암기사항 끝나고 나면 지목으로 넘기겠죠. 기본서를 보면. 그럼 넘기게 되면 지목의 구분에 관련해서 이 네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목은 출제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목은 뭐다? 100% 출제가 됩니다. 공간정보법이 총 12문항인데 지목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는 고정값이고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 이어지는 지문은 경계죠. 경계 요즘 뜨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경계.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보면 지목 다음에는 경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계와 관련한 설명 중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경계. 그럼 경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지상경계 결정 기준. 지상경계 결정 기준. 정리하셔야 되고요. 즉, 고조무중, 고조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예견. 이렇게 해서 지상경계 결정 기준. 자, 두 번째.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정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 원칙,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뭐 할 수도 있다?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 그 네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통상 판공도도

근래에 들어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게 2번이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요. 36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고요. 35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주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뭘 작성해야 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즉,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죠? 두 번째. 자, 경계점의 좌표는 지상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뭐 하려고 합니까? 분할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뭐하고? 네,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다 했죠, 금방.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분할을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할을 할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분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는 다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경계점의 위치,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오. 그 다음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 따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수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결정요소 어디 있다고요? 지상경계 결정기준 5가지,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 개념과 등록사항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목표가 뭐죠? 예, 기본서를 보면서 양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순서가 여러분의 기본서 편제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제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키워드, 기출문제를 통한 핵심 이론을 내가 어디에서 정리할 건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자, 면적 파트에서 정답의 결정 요소는 면적의 결정 방법입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 자, 면적의 결정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가 키워드거든요.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분모 1000단위는 어디까지 구합니까? 자연수까지 면적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때 과우자는 결과값에서 이제 올릴 건지 버릴 건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모 1000단위는 뭘 기준으로? 0.51대를 기준으로,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051대를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거나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하게 0.051대는 과구자는 결과값의 마지막 끝자리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그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600분의 1이면 분모가 몇 단위 축척이다? 100단위 축척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구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지문의 문제를 보면 928.651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600분의 1인 축척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구해줘야 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구

하면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928.6이죠. 그런데 이 뒤에 숫자를 처리해야 될 숫자, 즉 단수라고 하는데 이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항상 출제인이 물어보는 정답의 결정 요소죠. 즉 면적을 구할 때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할때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답의 결정 요소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928.6 아니면 이 단수를 올리면 뭐다? 928.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의 결정 요소는 일단 928.6 아니면 928.7. 1번, 5번, 3번은 일단 정답이 아닌 게 되겠다. 그죠? 그럼 단수를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51이죠. 0.051은 0.051 대, 즉 0.05를 초과했으니까 뭐 해야 한다? 올린다. 결론, 답은 정답 4번, 928.7. 자,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면적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뭡니까? 그렇다. 면적에서 뭘 봐야 된다? 면적의 단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단수 처리 방법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는 항상 설문에서 축척이 뭔지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좀더 많은 사례도 실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적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갈 건지 그 내용부터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은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등록사항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사항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해 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등록사항은 여기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를 해 놔야 돼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100% 반드시. 자, 그럼 첫 번째, 집원. 집원은 전부, 지적 공부 전부에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니까 기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등록이 다 되니까. 그럼 기역 집어넣고 나면 일단 4번은 정답이 아니다. 확정되어 버리죠. 두 번째, 자, 토지의 이동 사유는 토토객이 해가지고 대장에만 사는 객입니다. 대장.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주의명부에는 이동 사유가 등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지문은 일단 뭐 한다? 틀렸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2번하고 5번 또 시험 문제 정답은 아니네요. 그러면 디귿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아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리얼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판단하면 된다고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얘네들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주의명부, 대지권 등록부.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니까 리얼 지문도 등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에 등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공유주의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도 등록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기역, 티끌, 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등록사항에 관해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등록사항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목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경계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좌표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소유자별 지분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삼각점과 지적측량 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는지, 그런 내용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럼 각각의 등록사항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0%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100% 나옵니다. 이것만 정리를 잘하셔도 60점은 나온다라는 거. 100%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이제 지적 공부에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를 관리, 즉, 어디에 보관할 건지. 그 보관된 정보를 누구에게 발급 열람시켜 줄 건지 그런 내용들 지적 공부의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 소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를 연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뭐의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요, 승인이란 글자가 나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인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적공부의 반출이고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반출. 두 번째가 축척변경. 그다음 지번변경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유형일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법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X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입니다. 그럼 누구의 승인만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지적공부의 반출, 축척변경, 지번변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적소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 설치해야 되고, 지적도면은 지번 부여지역별로 도면순으로 보관해야 돼.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주민부, 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몇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보관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지적공부의 복구죠. 자, 지적공부의 복구 파트에서는 딱두 가지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복구 자료입니다. 복구 자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7가지와 소유자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이거든요. 근데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7가지잖아요. 출제를 낼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를 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구 절차죠. 복구 절차. 근데 출제인이 선호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내기는 하지만 복구 자료를 출제인이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복구 자료가 총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측량 결과도 맞고요. 법원 확정 판결 맞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맞고요.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언, 티끌, 리얼이네요. 그럼 이거 외에도 측량 결과도 항상 세트 지문으로 암기하셔야 될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필수암기사항. 그 다음, 지적 공부라는 글자가 또 세트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두 가지가 돼 있죠. 지적 공부 등본. 등본. 그 다음, 복제된 지적 공부. 자, 그러면 다 합치면 총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7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7가지는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출제인이 문제를 낼 때는 1순위가 뭐다? 복구 자료 7가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면 뭐까지 하면 된다? 그렇죠. 복구 절차.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만들 때도 맨 앞에 복구 자료를 만들어 내놓고 뒤에 복구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구 파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출제인이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 그두개 세트 지문으로 묶어서 꼭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보면,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다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럼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지번에서는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 다음, 지정 확정 측량, 준용하는 경우. 그럼 지목에서는 지목의 구분. 정확하게 지목의 구분 몇 개? 예, 28개 중에서 여러분이 잡종지하고 임야, 유원지, 도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경계 파트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로 넘어가면 지상경계 결정 기준 5가지. 그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정리해 주시고.

0: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면적에서는 이제 면적의 결정 방법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구 자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해서 이렇게 1강을 마치고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본서 내용을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된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어떤 내용을 수업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사회 변화와 공존, 문화와 다양성, 세계와 평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와 다양성부터 볼 텐데요. 자, 보시면, 뭐, 다양한 문화권이 있어요. 자, 먼저 수업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회 100점을 맞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쪽 파트의 지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문화권 자체가 당연히 글로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림으로 나와요. 지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가 어떤 문화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유럽 문화권 좀 볼게요. 유럽 문화권은 크게 나누면 이제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북서 유럽이 있죠. 대표적인 북서 유럽 하면은 영국입니다. 프랑스, 독일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이요. 게르만족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개신교 비율이 높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서한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하고요. 서한해양성 기후가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죠. 강수가 고르게 내리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그런데 이 서한해양성 기후 쪽이요. 토양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안 돼요. 그러다 보니 혼합농업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혼합농업이라는 건요. 뭐냐면 농사도 짓고 그리고 목축도 하고 즉 소도 기르고 이런 뜻입니다. 콩도 심고. 자, 이게 혼합농업이고요. 그리고 낙농업이 발달하는데 이 낙농업이라는 건 우유 관련된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유나 버터, 치즈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요. 이 낙농업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북서 유럽은 북서 유럽 쪽에서 낙농업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이요, 여러분들 산업혁명의 발생지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도 산업혁명의 영향을 굉장히 빨리 받았기 때문에 경제 발전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부유럽인데요. 남부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리아 또는 에스파냐, 포르투갈. 자, 요런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라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교는 카톨릭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부유럽 지역이요. 이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더우면 우리 일반적으로 비가 옵니다. 대륙성 강수라 그래가지고 비가 오는데, 그런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비가 오질 않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운데, 엄청 더운데 비가 오지 않아요. 수목농업이 발달합니다. 나무를 이용한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오렌지나무, 그래서 수목농업이 발달하고 관광산업이 많이 발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부유럽인데요. 동부유럽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이 주를 이룹니다. 슬라브족의 어원이 이제 슬레이브, 노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스 정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이 그리스나 러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 동부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경제력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조문화권을 보실 텐데요. 건조문화권이 시험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먼저 분포를 보면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이슬람교를 그렇게 많이 믿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아랍어를 사용하고요. 자,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문화권인데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쪽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짜 아프리카라고 얘기해요. 이남쪽을.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 아프리카 문화권이고요. 대부분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특징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 국경을 한번 보시면 국경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국경이. 이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럽 식민지 지배의 영향으로 부족과 국경 불일치하여 지역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유럽인들이 이제 광복을 시켜주네, 독립을 시켜주는데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국경을 나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족인데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수인데 막 같은 나라가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분쟁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통 농업으로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합니다. 아프리카 땅 자체가 비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이게 다 재가 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정 농업을 실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요. 이 플랜테이션이라는 거는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적 농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품 작물을 계획적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재배할래? 그럼 커피만 재배를 해요. 그리고 코코아만 재배하려면 코코아만 재배합니다. 그래서 팔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죠. 근데 좀 이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가 풍년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해 농사가 망한 거예요. 풍년이 나면.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위험한 그런 농업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 문화권인데 아시아도 이제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인도의 여기 북쪽을 중심으로 보시고요. 인도 북쪽이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이 남쪽이 남부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대표적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 남부아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아시아가 있어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일본이 동아시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그래서 굉장히 많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예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굉장히 많아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동아시아입니다. 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유교, 불교 문화가 발달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젓가락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한자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죠. 자, 동남아시아인데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문화가 진짜 다양해요. 그래서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크리스트교도 있고요, 종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화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가 이제 계절

풍기후 지역이 나타나요. 열대 계절풍 기후죠. 그래서 1년에 농사를 3번까지 짓는 지역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벼농사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게 태국이죠, 태국. 자, 플랜테이션도 많이 발달합니다. 커피 세계 2위가 베트남. 자, 일단 남부아시아요. 남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죠. 인도가 이제 힌두교니까요. 인도하고 네팔이 힌두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여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교는 이제 부탄 또는 스리랑카가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가 막 섞여 있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민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메리카 문화권인데요. 아메리카 문화권 보면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구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가 하나의 강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이 리오 그란데 강이에요. 리오 그란데 강. 리오 그란데 강. 그래서 이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명칭은 좀 알아두시고요. 이 강을 중심으로 위쪽이 앵글로 아메리카고 남쪽이 라틴 아메리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문화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의 영향을 받아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보면 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를 사용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개신교를 믿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까지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남부 유럽 국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에스파냐고 포르투 있죠. 에스파냐하고 포르투갈 중에서 포르투갈 있죠. 포르투갈이 이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 브라질을 점령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에스파냐가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남부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카톨릭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 쓰고요.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다 에스파냐어를 쓴다. 스페인어를 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뭐가 되게 좀잘 나타나냐면요. 이게 혼혈인종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래서 원주민, 백인, 흑인,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혼혈인종이 많다까지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 변동 요인이 있죠. 문화 변동 요인. 먼저 내재적 요인이 있고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자, 내재적 요인이라는 거는 발명하고 이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발명은 기존에 없던 거죠.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면은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발견은 자, 발견은 있었는데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이제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외재적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는데, 자, 직접 전파라는 거는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문화가 전파되면 직접 전파.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면 간접 전파입니다. 대표적인 간접 전파가 바로 한류입니다. 한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간접 전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자극 전파가 좀 어려워요. 자극 전파가 직접 전파나 간접 전파는 뭐잘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자극 전파 예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백인이 있습니다. 백인. 미국의 백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백인들은 알파벳을 사용하죠. 알파벳 문자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있죠. 이게 문화 요소. 그런데요, 이때 이제 체로키 인디언이라고 있는데, 이 체로키 인디언들은 뭐가 없냐면, 문자가 없었어요. 이런 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사용하는 걸 보고, 와, 이거 되게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에 맞는 뭐를 만들게 되냐면, 체로키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체로키 문자. 체로키 문자. 이거를 발명하게 되는 거죠. 발명. 그래서 다른 사회의 문화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걸 발명했다가 보다 자극 전파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변의 결과인데요. 이게 문화적 변의 결과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뭐를 배웠죠? 뭐 발명, 발견, 그리고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를 배웠죠. 자, 요거는 직접, 간접, 자극 전파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적 변의 결과이다. 자, 문화 동화는요, 외부에서 A라는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B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문화가 상실되고 A라는 문화로 대체

되는 현상을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가요, 인디언들 문화예요. 자, 인디언들 자신들의 문화가 있었지만 다 상실되고 백인들 문화로 대체가 되는 현상이죠. 자, 이런 걸 문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문화 병존인데, 자, A라는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자, B라는 문화하고 만났더니 A라는 문화도 있고요, B라는 문화도 있더라가 바로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 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우리나라 문화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어요, 당연히. 자, 즉, 중국 문화도 있고 우리나라 문화도 있고 이러면은 문화 병존이다. 그리고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게 문화 병존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 융합입니다. 문화 융합은 A란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기존에 있던 문화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발명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문화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로운 문화가 발명이 된 거죠. 자, 기존에 김치가 있는데요.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발명이 된 거고, 불고기가 있었는데 피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불고기 피자가 되었다.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문화 동화 있잖아요. 문화 동화는 문화 다양성에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문화 병존하고 문화 융합은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하고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절대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주의. 문화 절대주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를 바라볼 때, 이해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최고야. 다른 나라 문화는 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게,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경우는 문화 국수주의가 나타나요. 국수주의. 네, 국수주의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 짱! 이게 국수주의고요. 이게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문화 제국주의가 나타납니다. 제국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너무 좋은 거니까 다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해서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해줘야지라는 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화 사대주의는 이것도 문화 평가 기준이 있죠.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 이겁니다. 아이, 우리나라 문화는 저급이야, 저급해. 다른 나라 문화가 최고야라는 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는요, 단점이 이게 있죠. 자문화가 상실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근데 장점으로는 발달된 문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다. 자, 다음 이제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안 봐요. 이런 기준이 있다라고 안 보고, 이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이해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해의 대상. 자, 그래서 상대방 입장이 돼서, 아, 이런 문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바로 문화 상대주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원 보시면 이제 세계화 평화, 핵심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라는 이 그냥 개념 자체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 증가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입니다. 배경이 뭐냐면요, 요거죠. 교통통신의 발달이에요. 플러스, 자, WTO죠. 세계무역기구가 등장을 하면서 국가 간에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자, 먼저 이거 WTO는 뭐냐면 국가와 국가끼리 교류를 하는데 만약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날 때 누가 이거를 중재를 해주냐? 바로 세계무역기구가 중재를 해줍니다. 싸우면은 말려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욱더 세계화가 진전이 되는 거죠. 자, 세계화의 영향 보면 국경의 의미 약화로 동질적인 문화 경관이 확산이 됩니다. 비슷한 건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전 지구적 규모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와 협력 또는 경쟁이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러한 영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사회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파트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소극적 평화하고 적극적 평화가 있습니다. 자, 요한 갈퉁이라는 사상가, 평화주의 사상가가 주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소극적 평화라는 게 있죠. 소극적 평화라는 건 뭐가 없는 상태냐면 직접적 폭력 또는 물리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유한 갈등 같은 경우는 아이고 물리적 폭력만 사라졌다고, 즉 전쟁이나 테러만 사라졌다고 이게 진정한 평화야?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자, 이러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자,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자, 구조적 폭력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나 제도, 사회 구조에 대한 폭력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에 대한 폭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구조적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 문화적 폭력. 대표적인 게 이게 뭐 종교죠. 종교를 통해서 직접적 폭력이나 또는 경제적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한 갈등은 그래, 이 물리적 폭력 또는 직접적 폭력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도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중요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 역사 갈등입니다. 자, 통일과 관련된 비용인데,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용의 성격. 자, 먼저 이제 분단 비용이 있어요. 분단 비용이라는 게 제일 안 좋은 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 또 묵시적 비용이 있어요. 암묵적 비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이 분단 비용 같은 경우는 명시적 비용이 뭐가 있냐면 군사비.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그리고 군사 안보비 또는 군사 외교비 이런 게다 해당이 돼요. 명시적 비용. 플러스 이제 암묵적 비용이 있는데,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죠? 들어가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손해보는 비용이에요. 대표적인 게 전쟁에 대한 공포 또는 이산가족에 대한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암묵적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분단 비용은 소모적 성격이 강해요. 소모적 성격. 소모적 성격, 이게 강하다. 안 좋은 비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평화비용입니다. 평화비용이 굉장히 좋은 비용인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 교류라든지 문화적 교류를 할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한번 보세요. 자, 문화적 교류를 해요. 그러면 전쟁의 공포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리고 군사 훈련도 적어지죠. 이러면서 이 평화비용 때문에 분단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또한 경제적인 교류를 하는데 이게 통일 비용이요. 통일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남한하고 북한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미리 예를 들어서 평화를 위해서 공장 같은 걸 만들어줘요. 그럼 나중에 통일하고 나서 통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죠. 즉, 자, 평화 비용은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비용이다. 아, 아주 좋은 비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통일 비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일 이후부터 자,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단원인데요.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자, 이쪽 파트에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냐면요. 자, 요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일단 항상 출제가 되는 주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세트예요. 세트. 항상 같이 다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이죠. 자, 저출생으로 인해서 유소년층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비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다른 청장년이나 유소년층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죠. 저출생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물건을 살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게 되면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시달리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저출생하고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인데요. 뭐 자원의 특징이 있죠. 유한성, 편제성, 그리고 가변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원의 특성. 일단 어떤 자원이냐면 이거는 천연 자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석유나 석유, 뭐 석탄, 천연가스 등이 있겠죠? 천연가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천연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징이 유한성이 있어요.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젠간 고갈이 됩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가채 연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가채 연수. 채굴이 가능한 연수죠. 언젠간 없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편재성입니다. 자, 편재성이라는 거는 자원이 한쪽에 이제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편자가 두루 편자가 있는데 이건 두루 편자가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편재성 같은 경우 뭐가 심하냐면 석유가 심하죠. 석유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의 거의 50% 이상이 매장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석유 매장량이 굉장히 적죠.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채굴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편재성은 한쪽에 몰려있는 게 편재성이야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가변성입니다. 자원의 특징 중에서 가변성, 즉 가치가 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냐면 일단은 문화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문화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 자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요, 뭐를 안 먹죠?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즉, 문화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제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석유 있죠? 석유가 예를 들어서 1리터예요. 1리터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원이다라고 해요. 이거를 채굴하려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캐나다 쪽에 샌드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래하고 석유하고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석유를 뽑아내려면 1리터에 얼마가 드냐면 1,500원이 든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갑자기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1리터에 채굴을 할때 이제 2,000원이 든대요. 그러면 이때는 뭐를 채굴하게 되냐면 샌드오일을 채굴하게 됩니다. 즉 1,000원일 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1,500원이니까. 그런데 이게 석유 가격이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그제서야 이제 채굴하기 시작하죠. 즉, 경제에 따라서 가치가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문화, 경제. 그리고 뭐에 따라서 또 기술이 그 자원의 특징이 바뀌냐면요. 기술에 따라서. 원래요, 이 석유라는 게이 중동 쪽이나 건조기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되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썩은 물이라고 되게 싫어했고, 낙타들이 걸어 다닐 때 이게 발에 묻어서 찐득찐득하다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이후에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엔진이 발명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요소가 자원의 특징이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소비가 있는데,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석탄인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이게 18세기 후반이죠. 산업혁명 때 동력 자원으로 쓰인 거죠. 산업혁명. 이때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철광석하고 그리고 석탄을 바탕으로 산업혁명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석탄이 좀 사용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대기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석탄 같은 경우. 석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디에 이제 분포를 하냐면 고생대 고기수산지에 많이 매장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수└산지. 그래서 호주 쪽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라든지 미국 쪽에 에팔리치아 산맥, 뭐 드라켄즈버그 산맥, 아프리카에 뭐 이런 데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석유입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내연기관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 자원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다? 바로 석유다. 1차 에너지 자원 중에서 비중이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석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요, 어디 많이 매장돼 있냐면 이건 신생대에 매장돼 있습니다. 신생대. 신생대가 3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생대는 1기, 2기라는 게 없습니다. 신생대 1기, 2기는 없고 3기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3기에 이제 배사구조에 많이 매장돼 있어요. 배사구조. 배사구조. 이게 배사라는 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지층이 있으면 배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배사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석유는 대부분 여기 배사구조에 이렇게 매장돼 있어서 이거를 채굴해가지고 사용

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요거는 이제 뭐가 발달되면서 많이 쓰이게 되냐면 이게 뭐 가스잖아요. 가스를 이제 액체로 바꿔요. 이게 액화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어디 많이 매장되어 있냐면 석유하고 같이 매장되어 있어요, 이게. 석유하고 같이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 좋은 게 뭐냐면 대기오염 물질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를 청정연료다라고도 불리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많이 쓰고,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가정에서 많이 써요, 가정에서. 집에서 많이 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포는 설명드렸고요, 소비도 설명드렸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석유. 자, 그리고 2등이 뭐냐면요, 석탄입니다, 여전히. 그리고 3등이 천연가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리를 다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주요한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시험 대비 강좌 중 농학개론의 재배학 부분에 강의를 맡게 된 이동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작물의 개념 및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에 대한 것에 잠깐 다뤄보고요. 작물의 분류 부분에 있어서는 작물은 사람이 기르는 용도라든가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재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작물의 분류 부분도 손해평가사 시험 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가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먼저 작물의 개요에 대해서 보면 지구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을 모두 작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식물 중에서 식량이나 아니면 인간 생활에 필요해서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작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활에 필요해서 또는 어떤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기르는 작물이 작물이다. 그래서 작물 할때 한자로 작자는 만들 작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작물의 재배 목적을 보면 작물 중에서 이용성과 경계성이 일단 높아야지 사람이 기르는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작물 중 이용성과 경계성이 높아서 인간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식물을 식용이나 또는 사료 생산용이나 환금, 저희 재배학에는 한자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농학에 한자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환금이라는 건 작물을 길러서 돈으로 바꾼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기르는 작물을 정작식물 또는 재배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분류 방법 중에서 작물의 용도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용도에 의한 분류는 이 작물을

식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료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땅을 아주 비옥하게 하는 녹비작물로 사용할 것인지 하는 구분에 따라서 작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은 곡류와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식용작물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보조식량으로 사용되는 작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식용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작물은 작물의 분류법에 따라서 곡류, 두류, 소류로 구분이 되는데, 곡류라는 것은 쌀곡자를 써서 곡류라는 표현을 하는데, 보통 알곡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작물들, 가장 대표적인 벼나 또는 보리나 밀, 그리고 잡곡 등을 곡류로 구분을 하고요. 두류는 콩두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콩과 작물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로서 콩이나 팥 또는 녹두, 완두 이런 작물들이 두류의 식용 작물이 되겠고, 소류는 감자 소자를 사용해서 감자과에 속하는 작물로 주로 뿌리가 식용으로 사용되는 감자나 고구마, 카사바, 토란 등이 이런 식용 작물에 속하는데, 손해평가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세계 3대 식용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3대 식용작물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느냐에 따라서 3대 식용작물로 구분을 하는데, 밀, 벼, 옥수수가 3대 식용작물입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 순으로는 밀이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다음이 벼, 그리고 옥수수 순으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공해작물이라는 건 특용작물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가공해서 어떤 기름이나 섬유나 아니면 커피나 이런 것들, 즉 필요한 용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공해작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작물 하나하나의 분류보다는 섬유작물이 어떤 뜻인지, 유료작물이 어떤 뜻인지, 전분작물이 어떤 뜻인지 하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섬유작물은 섬유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즉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실을 얻어야지 그 실로 섬유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목화라든가 아마라든가 황마라든가 당나무라든가 삼 이런 것들은 이 작물을 원료로 해서 실을 생산해서 그걸로 섬유를 만드는 그런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물은 섬유작물이다 하고 분류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료작물이라는 건 이 작물을 길러서 작물 자체로 어떤 기름의 원료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어떤 뭐 참깨로 참기름을 만들고 들깨로 들기름을 만들죠. 자, 유채로 유채기름 만들고, 땅콩으로 땅콩기름을 만들고, 뭐 홍화유라든가 아주까리 기름이라든가 야자유, 이런 기름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얻는 작물이 유료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분 작물은 전분 함량이 높아서 그 작물을 가지고 전분을 얻기 위한 거,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뭐 감자 전분, 옥수수 전분, 뭐 고구마 전분, 전분 많이 팔고 있죠. 이런 상품에 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작물이 전분 작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당뇨 작물은 설탕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탕수수라든가 사탕무라든가 사탕야자라든가 사탕 단풍 등이 여기에 속하는 그런 작물들이 되겠고, 기호작물이란 어떤 사람들의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작물, 사람들은 어떤

맛이나 향이나 또는 어떤 자극에 따라서 그 식물들을 그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는 기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호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가장 많이 재배되는 게 뭐 요즘은 커피겠죠. 옛날에는 차였고 자 그리고 담배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호 작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방향 작물인데요. 방향 작물은 쉽게 말해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향료를 넣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장미라든가 장미향, 아카시아향, 라벤더향, 자스민향, 바닐라향 뭐 여러 향신료가 있겠죠. 이런 향수를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방향 작물이다. 자, 그리고 염료 작물이 있는데요. 염료 작물은 어떤 그 작물에서 얻어지는 천연 색소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샤프란이라든가 인도남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게 쪽. 그래서 여러분들 뭐 쪽물 든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작물들이 염료 작물로 구분이 되고 마지막으로 약용 작물이 있는데 약용 작물은 그 작물을 약효가 강해서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들, 뭐 인삼이라든가 감초라든가 작약, 대황, 목단 또는 뭐 양귀비 있는데 이 양귀비도 약용으로 사용하는 양귀비는 상당히 약효가 좋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약효가 좋아서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 약용 작물이다 하고 구분이 됩니다. 자, 다음에 사료 작물로 구분되는 식물들인데 사료 작물은 인간이 직접 식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사료를 만들기 위한 작물이다. 자, 그래서 뭐 화분과 사료 작물이니 콩과 사료 작물이니 기타과 사료 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거보다는 이용 목적에 따른 사료 작물의 분류에 대한 게 시험에서 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사일리지 작물이니 청해 작물이니 건초 작물이니 방목 작물이니 하고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사일리지 작물은 늦게 풋배기를 해서 발효 제조에 많이 이용되는 작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목장 주변에 가면 이렇게 사일리지 발효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 이 사료 작물을 발효를 시켜서 동물의 사료로 이용하는 작물이 사일리지 작물인데 옥수수라든가 호밀, 연맥, 보리, 벼, 뭐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이 여기 속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는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작물이냐 하는 이 의미를 많이 물어봤고 사일리지 작물의 종류까지는 많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 청해 작물이 있는데 청해 작물은 말 그대로 곡식이 익기 전에 벤다. 그래서 이 청자는 푸를 청자를 사용하고 애자는 배례자를 사용해서 곡식이 푸르렀을 때, 즉 익기 전에 베어서 생초 그대로나 또는 생초를 약간 말려서 곤초나 또는 사일리지 발효를 시켜서 이용하는 작물이 청해 작물이다. 그 종류는 뭐 수단그라스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연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청해 작물이 어떤 뜻이고 사일리지 작물이 어떤 뜻인지 자 마지막으로 건초 작물인데요. 건초 작물은 생초를 베어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건조를 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 자, 그래서 건초 작물은 수분 함량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방목 작물은 그냥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 그래서, 소나 뭐 이런 가축들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게끔 그 소의 먹이가 되도록 방목에 이용하는 작물이 방목 작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사일리지 작물의 의미, 천혜 작물의 의미, 그리고 건초 작물에서 작물이 몇 프로 이하의 수분으로 건조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자, 다음으로 녹비 작물입니다. 녹비 작물은 비료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을 이용해서

서양에서 가꾸는 작물, 그래서 뭐 호밀이라든가, 뭐 녹비라든가, 붓배기 길이, 수수 등이 있고, 자, 이 콩과작물들은 대부분 질소를 고정해서 토양의 성분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비작물에는 콩과작물이 많아요. 자, 기타 뭐 황화초나 유초, 유채, 메밀, 뭐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녹비작물이 무엇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녹비작물은 비료작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식물의 줄기와 잎 등을 이용해서 토양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온해작물로 분류하는 것들은, 온해작물은 어떤 사람이 식용 목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취미생활이나 또는 장식용으로 재배하는 작물로서 뭐 채소도 있을 것이고 화해도 있고 과수작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온해작물을 통해서 농민들이 고소득화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는 게 현재 농촌 현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작물의 이용 목적에 대한 분류였고, 자, 작물의 생태적 특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작물의 생태적 특성이란 이 작물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뭐 생존 연한이라든가 뭐 어떤 온도에 잘 자란다든가 또는 어떤 토양에 잘 적응한다든가 또는 작물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따위로 분류하는 것들인데, 일단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는 한 해살이 작물, 두 해살이 작물, 열 해살이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한 해살이 작물은 그 해에 재배해서 그 해에 끝나버리는 작물들, 두 해살이 작물은 보통 월동 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물입니다. 즉, 가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이듬해 수확하는 작물. 그래서 두 해살이 작물이다.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봄에 수확이나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두 해살이 작물이다. 자, 다음에 여러 해살이는 보통 자, 숙근성 작물을 우리가 여러 해살이 작물로 구분하는데, 뿌리가 경화되어 있고 뿌리가 깊은 작물들은 여러 해살이 작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년생 작물, 즉 한 해살이 작물은 변화, 콩, 옥수수, 상추 등이 있고, 두 해살이 작물은 자, 당근, 10월 달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작물, 가을밀, 추파밀이죠. 가을에 파종하는 밀, 가을보리, 추파보리, 그리고 마늘이나 뭐 무, 양파, 배추, 사탕무 같은 것들은 보통 가을에 파종 또는 정식해서 그 다음에 수확하는 2년생 작물, 즉 두 해살이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열 해살이 작물은 국화라든가 딸기라든가 일반 목초류들은 열 해살이 작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온도 반응에 따라서 저온성일 때, 즉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 높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지에 따라서 저온성 작물, 고온성 작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저온성 작물은 보리, 상추, 시금치, 배추, 여러분들 보실 때 보리도 가을에 뿌리는 거, 상추도 자, 겨울을 넘긴 상추가 훨씬 더 달고 맛있죠. 자, 시금치 같은 경우 뭐 1월에 가장 맛있게 재배가 돼서 출하가 되는 상품. 자, 배추도 올동 배추라든가 겨울을 넘기는 올동 배추. 이런 배추들 배추 같은 품목들은 저온이나

환경에서 낮은 기온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고, 고온성 작물은 대부분 봄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긴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들, 벼라든가 콩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 고추 같은 작물들이 고온성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어서 생육형, 생육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 작물이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형 작물, 포복형 작물로 구분합니다. 주형 작물은 기둥두자를 사용해가지고 작물이 반듯하게 서서 자라는 작물, 하나하나의 그루가 포기를 형성하는 작물로서 변화, 보리같이 직립형 작물들이 주형 작물이 될 것이고, 포복형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같은 작물인데 줄기가 땅을 옆으로 기어서 덮는 작물들. 여러분들 고구마 밭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서 보면 줄기가 땅으로 기어서 자라난 작물들이 포복형 작물인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고구마가 여기에 속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작물이 어떠한 저항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작물 재배지, 이 작물을 어디에서 재배할 것인가, 또는 재배 환경, 어떤 환경에서 재배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단 작물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내산성이니, 내건성이니, 내습성이니, 내염성이니, 내풍성이니, 내한성이니 하고 분류를 합니다. 이 내자는 견딜 내자예요. 그래서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을 내산성 작물이다. 자, 내건성은 건조한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 내건성 작물이다. 내습성은 이 습자는 습할습자. 자, 습도가 높은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염성은 자, 염분이 많은 토양, 염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풍성은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내 한성은 추운 지방에서, 추운 환경에서 잘 견디는 작물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저항성에 대한 분류인데, 저항성에 대한 분류는 작물 재배지 결정이나 재배 환경을 결정 지어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자, 내산성 식물은 산소의 산성 토양에 잘 견디는 작물로 감자라든가 귀리, 호밀 등이 있고, 내건성은 그렇게 토양에 물이 많지 않아도 견딜 수 있는 조나, 수수, 기장, 호밀 등이 내건성 식물의 대표적인 애고요. 내습성은 담수된 논에서 길러지는 작물들, 벼라든가 연이라든가 미나리 전부 담수된 논에서 길러지는 작물들이죠. 자, 내염성은 토양에 염기 성분이 많지만 그래도 잘 크는 게 사탕무와 옥수수, 내풍성 작물은 대표적으로 고구마 등이 있고, 자, 내한성 작물은 추위에 잘 견디는 것들, 그래서 호밀이나 밀이나 보리, 즉 대부분 추파 작물들, 가을에 파종을 해서 이듬해 수확을 하는 그런 작물들이 내한성 작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 내건성 작물과 내습성 작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내건성은 건조한 환경, 내습성은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작물인데, 대표적인 내건성 작물은 조, 수수, 기장, 호밀 등이고, 대표적인 내습성 작물은 벼라든가 뭐 연이라든가 미나리 등이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배 이용면에 따른 분류인데요.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 이 작부 방식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순서

어떠한 체계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것인지 또는 이 농지를 이용할 것인지 하고 결정한 재배 계획을 우리는 작부 방식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부 방식에 따른 분류를 보면 대파작물, 중경작물, 구황작물, 흡비작물, 동반작물 또는 혼작작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파작물은 재로 주작물이 전혀 수확 가망이 없게 되어버렸어. 제가 봐서 전부 주작물이 폭망이 됐을 때 주작물 대신 파종해서 심는 작물을 대파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과 조가 대표적인 작물이고요. 중경작물이란 건 재배 중에 반드시 중경이 필요한 것. 중경이란 사이가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농지에 이랑과 이랑 사이에 표토를 긁어줘서 그걸 부드럽게 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바르게 생육할 수 없는 작물이 중경작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옥수수, 수수, 감자, 담배 등이 있고요. 다음에 구황작물이란 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부족할 때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메밀, 조, 피, 기작 또는 뭐 옥수수 등도 구황작물에 속하겠죠. 자, 흡비작물이라는 것은 유실될 토양에 유실될 비료분을 잘 포착해줘서 작물이 흡수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는 작물. 그래서 열펄파라든가 스위트클로버 등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이 있고 또 반대로 토양에 집적된 과잉 양분을 제거할 목적으로 어떤 이 토양에 질소 성분이 많다 그러면 질소를 제거할 목적으로 흡비력이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흡비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반작물이라는 건 서로 같이 혼작으로 키우는 작물. 서로 간에 생육을 촉진해주고 병해충에 침입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해줘서 윈윈 작업을 할 수 있는 두 작물을 함께 심는 것. 얘가 혼작 작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작부 방식에 다른 분류가 아닌 것은 하고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작부 방식은 대파, 중경, 구황, 흡비, 그리고 동반작물,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경영면에 따른 분류인데 자급작물이니 환급작물이니 경제작물로 구분합니다. 자급작물은 길러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작물, 환급작물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재배하는 작물, 경제작물은 환급작물 중에서도 특히 수익성이 높은 작물. 그래서 담배나 양파나 마늘, 고추 같이 고소득 작물이 경제 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자, 토양 보호에 따른 분류인데요. 일단 토양을 보호하는 피복 작물이 있고 다음에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토양 조성 작물이 있고 자, 토양을 수탈만 해가는 토양 수탈 작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 토양 보호 작물이라는 건 피복 작물인데요. 단연생 목초 등과 같이 강우를 차단해서 경지를 우적 침식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강우는 내리는 비가 직접 경지에 닿는 것을 차단해서 우적은 빗방울을 말하는 것, 빗방울로 인한 침식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작물이 피복작물이고 토양조성작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작물. 그래서 콩과목초라든가 녹비작물들이 토양조성작물에 해당이 되고 토양수탈작물은 토양의 영양분을 뺏어만 가지 어떤 토양에 유익한 비료분을 공급해 주지는 않는 그런 작물들이

0: 양 18약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재배학에서 사용되는 그 작물을 어떤 방법, 어떠한 순서로 구분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일단 구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그 구분하는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작물이 뭐다, 경계작물이 뭐다, 자급작물이 뭐다, 구황작물이 뭐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익혀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작물의 재배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토양은 없으면 절대 작물이 재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상규입니다. 자, 우리 이번 회차에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량을 줄이려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 위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전부 다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럼 기본서 두께가 기본적으로 300~4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300~400페이지 분량을 전부 다볼 것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나오는 시험 문제들만 여기에서 가져왔으니까 그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강에서는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8문항을 살펴볼 건데 이 8문항에 나오는 기본서 페이지대로 제가 문항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또이 문항수에 맞도록 책 기본서를 보시면서 참조하여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본서를 딱 열어보면 나오는 게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게 토지의 등록이죠. 토지의 등록. 그럼 토지의 등록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건지 지적소관청이 할 건지를 일단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럼 판단 기준은 뭐예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올 때는 국장, 토지 이동이라고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에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문항을 보시게 되면 이제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은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다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결정해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권에 의해서 조사 등록을 할 때, 그때 그 등록의 절차에서 첫 번째 해야 될게 계획의 수립이죠. 이때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인데, 그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토지 등록을 할 때는 모든 토지 나왔을 때는 누구다? 국장. 그죠?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적소관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때 수립해야 될 계획이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의 수립. 그럼 이때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번 문항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도 이제 정해졌죠. 그러면 기본서를 딱 펼치게 되면 지적법, 공간정보법 맨 처음에 뭐가 나올 거다? 그렇죠. 토지의 등록이 나올 거고 그 토지 등록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정리된 내용 위주로만 여러분이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실제 여러분이 그 뚜껑 기본서를 많이 축약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부분만 볼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다음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지번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의 등록 그 다음 파트가 지번입니다. 그럼 이제 지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정리해 드릴지를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령상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 등록 전환에 따른 지번 부여 시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와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와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그세 가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문제의 정답을 찾아간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무엇을 내가 공부할 거가 중요하죠. 그럼 이 개념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본번에 부번,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예외적으로 본번에 본번이는데 이 경우의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기본서에서 여러분이 다시 추가로 가져가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분할 시, 그다음 합병 시, 그죠?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 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도 함께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지번에서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1순위로 물어보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제 일반 농가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게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과 예외에 이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 되겠다. 그죠? 자, 이 내용을 기본 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일반론적인 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라든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산 아랍어자로 표기한다 이 정도 내용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지번은 지목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모호한 파트다, 예, 높은 파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지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지목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이제 토지 등록 끝나면 지번이 나오겠다, 그죠? 그럼 지번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지목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목인데 이 지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목에서 여러분이 뭘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지목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지목의 구분. 지목의 종류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의 구분을 할 때는 용도를 읽어보고, 그럼 그 용도에 맞는 지목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지목의 표기 방법이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의 90% 이상은 지목의 구분을 가지고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지목의 구분에서 여러분이 정리를 할때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용도를 반드시 다 알고 가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임야죠.

그 다음에 유원지죠. 그 다음에 잡종지. 그 다음에 도로입니다. 이 네 가지 지목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용도까지 반드시 정확하게 암기를 해놔야 돼요. 출제인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니까요. 또 두 번째,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요. 그러면 그 내용까지 해서 지목의 구분 28가지를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목의 종류 28가지 중에서 가장 용도가 많은 게 잡종지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항상 지목과 관련해서 문제를 낼때 지금 나와 있는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 얘네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시키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잡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뭐한 것은? 틀린 것은?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도 있을 거고, 잡종지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좋아요. 자, 공항시설, 항만시설. 맞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우물처리장. 그 다음에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 캐내고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여기 나와 있는 용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잡종지에 해당하는 용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정답은 4번이죠.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들은 지목은 방방방방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제방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지을게요. 기본적으로 지목의 시험 출제 유형은 이와 같은 유형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용도를 읽고 그 해당하는 지목이 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실제 출제니 독립적인 문항으로 출제를 시킬 때는 요네 가지 임야, 유원지, 잡종지, 도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네 가지와 관련되는 용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서 배웠던 지번 필수 암기사항 끝나고 나면 지목으로 넘기겠죠. 기본서를 보면. 그럼 넘기게 되면 지목의 구분에 관련해서 이네 가지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목은 출제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목은 뭐다? 100% 출제가 됩니다. 공간정보법이 총 12문항인데 지목과 관련해서는 한 문제는 고정값이고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이어지는 지문은 경계죠. 경계 요즘 뜨고 있는 지문이잖아요, 경계. 그래서 우리 기본서를 보면 지목 다음에는 경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경계와 관련한 설명 중 여기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정리해야 될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 경계. 그럼 경계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정리해야 될게 뭡니까? 그렇죠.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정리하셔야 되고요. 즉, 고저무중, 고저유화, 토지절상, 해수면만, 토지편입, 애견. 이렇게 해서 지상 경계 결정 기준. 자,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 지상 경계점 등록부 정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존재할 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거. 원칙,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걸쳐서 뭐할 수도 있다? 분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예외적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가지. 그네 가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기할 때는 통상 판공도도 이렇게 암기를 하죠.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이를 분할하는 경우 이렇게 일반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경계에서 기본적인 메인인데 이것 외에도 하나 더 암기를 굳이 해야 한다면 지상 경계점 표지 설치 후 분할 측량을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별도로 제가 시험에 나오기는 하지만, 분할을 하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하는 경우 6가지 대상이 나오면 경계점 표지는 설치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논점에서 출제인이

가장 많이 출제를 할 건데 근래에 들어서 많이 출제하고 있는 게 2번이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요. 36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고요. 35회 시험도 지상경계점 등록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적소관청은 주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는 뭘 작성해야 한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즉,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용어의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작성하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죠? 두 번째. 자, 경계점의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의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이다. 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좌표는 등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이라는 단서 조항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자, 뭐 하려고 합니까? 분할하는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를 뭐 하고 설치하고 측량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다 했죠, 금방.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분할을 하려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할할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지 않고 분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할을 할 때는 경계점 표지는 다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 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경계점의 위치. 그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의 종류. 오.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사업 계획도 따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수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의 결정 요소 어디 있다고요? 지상 경계 결정 기준 5가지. 그다음 지상 경계점 등록부 개념과 등록 사항들,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측량을 할 건지 안할 건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정리하는 목표가 뭐죠? 예, 기본서를 보면서 양을 줄이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순서가 여러분의 기본서 편지의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제가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키워드, 기출 문제를 통한 핵심 이론을 내가 어디에서 정리할 건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번. 자, 면적 파트에서 정답의 결정 요소는 면적의 결정 방법입니다. 면적의 결정 방법. 자, 면적의 결정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가 키워드거든요.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분모 1000단위는 어디까지 구합니까? 자연수까지 면적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이때 과우자연 결과값에서 이제 올릴 건지 버릴 건지를 또 판단해 봐야 되거든요. 그때는 분모 1000단위는 뭘 기준으로? 0.51대를 기준으로. 분모 100단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0.051대를 기준으로 0.05를 초과하거나 0.5를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하게 0.051대는 과우자연 결과값의 마지막 끝자리가 0이거나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린다. 그 내용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입니다. 600분의 1이면 분모가 몇 단위 축척이다? 100단위 축척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디까지 구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지문의 문제를 보면 928.651 제곱미터가 산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600분의 1인 축척이라면 우리는 어디까지 구해줘야 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소수

6점 첫째 자리까지를 구하면 여기까지만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928.6이죠. 그런데 이 뒤에 숫자를 처리해야 될 숫자, 즉 단수라고 하는데 이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항상 출제인이 물어보는 정답의 결정 요소죠. 즉 면적을 구할 때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 아니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할 때 단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정답의 결정 요소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928.6 아니면 이 단수를 올리면 뭐다? 928.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의 결정 요소는 일단 928.6 아니면 928.7. 1번, 5번, 3번은 일단 정답이 아닌 게 되겠다. 그죠? 그럼 단수를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0.051이죠. 0.051은 0.051 대, 즉 0.05를 초과했으니까 뭐 해야 한다? 올린다. 결론, 답은 정답 4번, 928.7. 자,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면적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는 뭡니까? 그렇다. 면적에서 뭘 봐야 된다? 면적의 단수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단수 처리 방법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지 자연수까지 구할 건지는 항상 설문에서 축척이 뭔지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서 내용을 좀 더 많은 사례도 실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면적의 결정 방법은 어떻게 갈 건지 그 내용부터 1순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지문은 이제 지적공개 등록사항이죠. 등록사항.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등록사항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록사항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등록사항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해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푸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등록사항은 여기에 어떤 지문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이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암기를 해놔야 돼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100% 반드시. 자, 그럼 첫 번째, 집원. 집원은 전부, 지적 공부 전부에 등록이 다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과 공유지의 명부의 공통등록사항이니까 기역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등록이 다 되니까. 그럼 기역 집어넣고 나면 일단 4번은 정답이 아니다. 확정되어 버리죠. 두 번째, 자,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토객이 해가지고 대장에만 사는 객입니다. 대장, 즉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의 명부에는 이동사유가 등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는 지문은 일단 뭐한다? 틀렸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2번하고 5번 또 시험 문제 정답은 아니네요. 그러면 디귿은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판단 기준이 아니겠다, 그죠? 그럼 이제 리얼이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판단하면 된다고요.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번호. 얘네들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 설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토지대장과 공유지명부니까 리얼 지문 또 등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도면을 제외한 나머지의 등록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과 공유지명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도 등록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기역, 뒷글, 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등록사항에 관해서 뭘 느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유형의 등록사항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지목이 어떻게 등록되는지, 경계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좌표가 어디에 등록되는지, 소유자별 지분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도면의 외곽선, 도각선은 어디에 등록되는지, 삼각점과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는 어디에 등록되는지, 그런 내용이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등록사항들이 어떤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지를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100% 나온다라는 것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평균 60점만 받으면 합격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100% 나옵니다. 이것만 정리를 잘하셔도 60점은 나온다라는 거. 100%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이제 지적 공부에 일정한 내용을 등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지적 공부를 관리, 즉 어디에 보관할 건지, 그 보관된 정보를 누구에게 발급 열람시켜 줄 건지, 그런 내용들, 지적 공부의 관리와 관련해서 지적 공부의 보존 및 보관 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 소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뭐의 승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승인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는요.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인데 시도지사 대의장이 승인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지적공부의 반출이고요. 첫 번째, 지적공부의 반출. 두 번째가 축척변경. 그 다음 지번변경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일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지사의 승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 법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 X입니다.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X입니다. 그럼 누구의 승인만 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지적공부의 반출, 축척변경, 지번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적소고는 지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해 설치해야 되고 지적 도면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도면 순으로 보관해야 돼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인재명부, 대지권 등록부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몇 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적 공부의 보관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지적 공부의 복구죠. 자, 지적 공부의 복구 파트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복구 자료입니다. 복구 자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7가지와 소유자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어차피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형이거든요. 근데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7가지잖아요. 출제이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를 낼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구 절차죠. 복구 절차. 근데 출제인이 선호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내기는 하지만 복구 자료를 출제인이 좋아하더라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복구 자료가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측량 결과도 맞고요. 법원학정 판결 맞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맞고요.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형, 리언, 뒷걸, 리얼이네요. 그럼 이거 외에도 측량 결과도 항상 세트 지문으로 암기하셔야 될 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죠. 규삼기상. 그 다음 지적공부라는 글자가 또 세트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돼 있죠. 지적공부 등본. 등본. 그 다음 복제된 지적공부. 자 그러면 다 합치면 총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7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7가지는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해서 출제인의 문제를 낼 때는 1순위가 뭐다? 복구자료 7가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면 뭐까지 하면 된다? 그렇죠. 복구 절차. 그래서 항상 기본서를 만들 때도 맨 앞에 복구 자료를 만들어내놓고 뒤에 복구 절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구 파트와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출제위원이 복구 자료와 복구 절차 그 두 개 세트 질문으로 묶어서 꼭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할 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보면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일단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 그럼 토지 등록과 관련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 지번에서는 지번 부여 방법과 관련해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 지정 확정 측량 준용하는 경우. 그럼 지목에서는 지목의 구분. 정확하게 지목의 구분 몇 개? 예, 28개 중에서 여러분이 잡종지하고 임야, 유원지, 도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경계 파트로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경계로 넘어가면 지상 경계 결정 기준 5가지. 그다음에 지상 경계

점 등록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면접에서는 이제 면접의 결정 방법 그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구 자료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해서 이렇게 1강을 마치고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기본서 내용을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된 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과 그 활용인데요. 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형의 닮음 조건 배웠는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삼각형의 닮음 조건 배운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닮음 조건을 또 배우면 머릿속에 들어갈 공간도 없고 뭐 문제 아직 적응도 안 됐고 어떡하죠? 저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은요. 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뭐 SAS, SSS 닮음 뭐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닮음 조건을 직각삼각형에서 활용을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변사의 길이, 변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은 좀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점 A에서 요런 느낌으로 직각삼각형 ABC 그려놓고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요. 그럼 우리는 세 개의 삼각형이 생깁니다. 첫 번째, 자, 점 A에서 BC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났더니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가장 큰 직각삼각형 ABC가 하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1번 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H를 기준으로 HAB 이렇게 왼쪽에 조그만 삼각형이 하나 생겨요. 얘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H 기준으로 HAC 오른쪽에도 이런 큰 삼각형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큰 삼각형. 얘가 이제 세 번째 직각삼각형인데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 됩니다. 오, 신기하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자, 점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HBA와 삼각형 HAC 요 세 개의 삼각형은요. 서로 다 닮음이 되고 그때의 닮음 조건은 AA 닮음이 됩니다. 우리 AA 닮음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닮음의 형태였죠. AA 닮음은 뭐다? 아, 모양만 일정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닮음비는 알아서 찾으면 됐어요. 자, 그럼 왜 닮음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은 해봐야겠죠. 어? 왜 닮음이 되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요. 수선의 발을 쫙 그려줬을 때 요 각 B를 X라고 하면요. 각 C 이렇게 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가 나와야 돼요. 90도가 나온다. 동그라미와 X를 더했더니 오케이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 삼각형 HBA에서도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X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돼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 삼각형도 여기 AHC가 90도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가 X여야 되겠네. 어? 뭐다? 각각의 삼각형에다 90도 동그라미 X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세 삼각형이 뭐가 된다? AA, 닮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닮음이면 뭐가 좋은데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니까 귀를 탁 열어놓고 1, 2, 3번 이어서 가볼게요. 첫 번째, 큰 삼각형